0: 6월 16일 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선우정아 상상이었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이수연님께서 오늘 제가 그래요. 아침부터 축 처지네요. 축 처진 마음을 뒤로 하고 러닝하러 갑니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아침에 괜히 축 처질 때 조금 몸을 움직이는 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저마다의 이유로 몸과 마음이 축축 처지고 가라앉는 날. 저도 종종 그런 날이 있거든요. 특히 주말 아침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일요일이. 괜히 축 처지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토요일 날 아이들이랑 격렬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냥 주저앉기보다는 저마다의 필살길로 컨디션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침이지만 달콤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나만의 시간에 청소를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내 자신을 잘 다독여서 다시 일어나 해야 할 일을 다시 해나가는 사람들 저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컨디션 관리의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뭐냐고요? 아침봉 듣기예요. 네, 가라앉았던 마음도 아침봉을 들으시면은 둥둥 떠오릅니다. 가끔 너무 많이 떠올라서 떨어질 때 꺄악 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네, 아찔하거든요. 오수연님께서 우와 봉디 저 랄라 생일에 바나나 땡 과자 당첨이 됐어요. 운 좋은 날이에요. 대박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랄라 생일 이 뭐냐면요. 이 동숙님도 악광 게임을 못해서 그런가 심장이 쫄깃쫄깃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의 20살 생일이라고 하네요. 네, 고릴라 앱에 들어가면요. 랄라 20살 생일 파티에 입장하기 아이콘이 있을 텐데요. 아이콘을 누르면은 게임이 하나 시작이 됩니다. 점프 버튼을 눌러 위로 위로 올라가면서 상품 응모권을 모아보세요. 상품이 3천여 명에게 돌아간다고 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칭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5966님이 고릴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랑 만난 지 벌써 1291일인데 너의 생일 파티에 꽝꽝이라니 두고 봐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초대는 되신 거잖아요. 아우 초대가 안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네 초대는 되신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다음 생일 파티쯤에 아마 꽝꽝 말고 뭐 상품이 당첨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우 랄라 참 냉정해요. 김혜진님이 랄라 때문에 아침부터 쫄깃하게 시작하네요. 비록 꽝이지만 랄라가 봉그레들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네요. 네, 지금 앱을 보면은 생일 파티 입장이라고 뻔뻔하게 아주 컬러풀한 폰티를 쓰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랄라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의를 한번 제기해 볼게요. 아마 이러고 난 다음에는 랄라 생일 파티에서 조금 많은 봉그레들이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랄라, 너 어이 임마 안 돼. 잘해줘야지. 네,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고요.

0: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요즘 늦은 나이에 기타를 배우러 다닙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은 커플인 선생님 두 분과
1: 어서 와라!

저희 학원 마스코트예요. 골든 리트리버라 아주 순해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생긴 강아지 골든이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서툴게 기타 연주를 해도 옆에 앉아서 박수를

아주 조금만. 네. 골든아, 이거 봐라. 육포 줄게. 손. 그렇지. 간식도 사다 주고 놀아주기도 하면서 아주 친해져 버렸는데요. 얼마 전에는 평소처럼 신발을 밖에 벗어두고 남자 선생님께 기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자 선생님의 난감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골든아, 이게 뭐야? 하, 진짜 내가 못 살아. 이걸 다 물어뜯어 놓으면 어떡해? 왜 저러시지 싶었는데 바로 여자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제가 신고 온 신발을 내미셨는데, 죄송해서 어떡해요? 이거 신발 골든이가 어떡해. 신발 뒷부분을 물어뜯어 놨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너무 죄송해하시고 골든이는 머쓱하게 애교를 부리고 전 뭐 신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괜찮다고 했죠. 물론 선생님께서 신발값을 변상해 주시기도 했고요. 근데 딱 하나, 아내가 사준 신발이라 아내가 속상해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집에 와서 말을 했더니, 어머어머 어떡해? 괜찮은 거 맞아? 어? 어, 아이 나는 괜찮지. 신발이 문제겠지. 아니 당신 말고 골든이 괜찮냐고. 아우 이 더러운 걸 왜 물어뜯었대? 그거 삼킨 거 아니겠지? 아우 진짜 왜 골라도 하필 당신 신발을. 내가 장난감 좀 사다 줘야겠다. 그 순간 골든이가 너무너무 부러워졌어요. 저는 사고를 안 쳐도 매번 혼나는데 골든이는 사고를 쳐도 걱정을 받네요. 골든아, 비결이 뭐냐? 오늘 사연의 제목, 개팔자가 상팔자.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헌터릭스 골든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김경준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상영님이 봉디가 개 짖는 소리 내니까 옆에 자던 개가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어요. 뭐 아침봉을 오래전부터 이제 들으셨던 봉글에는 알겠지만 제가 조금 동물들이랑 뭐라고 할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거든요. 네. 네. 개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네, 배영숙님께서 개팔자가 상팔자. 그래서 전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려고요. 근데 팔자라는 건 뭐 개든 사람이든 타고나야 되는 거니까요. 네, 좋은 팔자로 타고나셨음 좋겠고요. 노래 듣고요. 저는 입으로 돌아올게요. B2B 괜찮아요.

0: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제 감상평 들어보실래요?
1: 저 네. 어렸을 때 봐서 진짜 슬프고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잘 봤는데 네. 목가 호주 너무 멀어. 울룰루 거기 되게 멀거든요. 거기 비행기 타고도 한참 가야 돼요.
0: 대문자 T DJ와 함께합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하선의 티네타운 아니고 시네타운.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0: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0: CS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고.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고 치킨.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여러분 저 랄라예요. 저 20살 됐어요. SBS 고릴라 어플리케이션과 제가 함께한 지 벌써 20년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지금 고릴라를 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을 준비해놨으니까 같이 놀아요. 응모금 모아서 고릴라 키링, 고릴라 키캡, 고릴라 인형, 그리고 제 생일 케이크랑 과자까지 전부 가져가세요. 제 생일이지만 선물은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릴게요.
8: SBS 고릴라 20주년 이벤트 랄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문차일드 태양은 가득히 듣고 왔고요. 이 노래는 4130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봉디, 주말에 아이들과 워터파크를 갔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벌써 여름 휴가가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이 물을 너무 좋아해서 워터파크 종료되는 시간까지 수영을 했네요. 신청곡은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입니다. 그날 너무 더웠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도 이제 이맘때 가는 게 그나마 워터파크에 사람이 없는 거겠죠. 네, 이제 점점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기온이 올라갈수록.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그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한잔 드립니다. 8366님이 제가 부산에 다녀오면서 조카가 좋아하는 어묵을 사왔거든요. 그리고 어제 가져다 준다고 갔는데 제가 김치랑 고기만 들고 정작 중요한 어묵을 놓고 온 거예요. 기대를 잔뜩 했을 텐데 너무 미안했어요. 조카야 미안, 다음엔 어묵 더 많이 사갈게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김치랑 고기가 있으니까 좀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래도 어묵을 기대했다면 어묵을 찾겠죠. 근데 그 부산에 그 유명한 어묵집 있잖아요. 이게 뭐가 다를까? 어묵이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먹어봤는데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네, 그 노하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맛있긴 하더라고요. 네, 김미라님께서 오늘 쉬는 날인데 점심 약속이 있어요. 이제 준비해야 하는데 정말 너무 귀찮아요. 나가면은 누구보다 신나게 수다 떨고 놀 거 아는데 나가기까지 왜 이리 귀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이동하는 능력 진짜 시급해요. 제가 갖고 싶은 진짜 갖고 싶은 초능력도 순간 이동이거든요.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렇게 더울 때 딱 순간 이동해서 굉장히 발리 같은데 갈 수 있고, 그죠? 순간 이동해서 막 이렇게 파리 가고, 순간 이동해서 그리스 가고, 순간 이동해서 뭐 뉴욕 가고. 아, 저 너무 갖고 싶어요. 이 순간 이동 능력. 아,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도원 님이 강아지 산책 중인데요. 강아지 이름을 부른다는 게 봉디라고 불렀네요. 아유, 크크. 제가 이렇게 봉디 생각하는 거 봉디는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이제 알았네요, 도원 님. 네. 근데 이게 낯설지가 않은 게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키웠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 이름이 마야였고

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혼낼 때, 항상 혼낼 때만 마야한테 태규야라고 하고요. 네. 저한테는 뭐라고 할때 항상 태규야 대신에 마야라고. 마야 너 일로 와. 이렇게 태규야 일로 와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꿔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요. 네. 도원님 낯설지가 않아요. 노래 한곡더 듣고요.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김영중 그랬나 봐.

김영중의 그랬나봐에 이어서 후바스탱크의 더 리즌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봉글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윤미님이 오늘 흑마는 둘째 학부모 상담을 가는데 어제 갔다 온 봉디의 꿀팁을 전수해 주세요. 저 말이 상담이지 학교로 불려가는 느낌입니다. 사고치는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혼자 세상 행복하게 사는 아들이라 긴장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뭐 꿀팁은 없고요. 그냥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혹은 뭔가 약간 듣기에 저희가 듣기에 부모 입장에서 듣기에 약간 좀 움찔하게 되는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뭔가 경청하는 듯한 그런 태도 네 그런 태도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어떤 말을 얹기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그 얘기는 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학부모 상담하고 와서 저희 배우자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뭐 저도 둘 다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서로 이제 아이들을 동시에 신경 쓴다라고 하긴 하지만

0: 그래도 엄마의 비중이 아무래도 높잖아요. 근데 너무 고맙다고. 덕분에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들은 것 같다고 저희 아내에게, 네, 하 선생님에게 고맙다라는 얘기는 했고요. 아이들에게도 학교 생활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는 했네요. 네. 그리고 자기 혼자 세상 행복하게 사는 아들이라면 아마 학교 생활 잘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2312님이 안녕하세요. 봉디, 구내염이 가니까 감기가 찾아왔어요. 아주 삶의 질이 팍팍 떨어지는 요즘입니다. 아파도 일으실 수 없으니 힘나게 좋아하는 노래라도 틀어주세요.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네, 신청해 주신 노래는 이따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쌀쌀.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7: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건강, 즐겁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는 2022년 글로벌 식수시장에서 4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마시는 물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시대. 물 한 잔도 건강하게 선택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0: 3년을 근속하면 1,224만원을 주거든.
1: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0: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1: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0: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1: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4: 헐, 엄마. 몸잘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3: 몸잘?
4: 몸잘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5: 잘 만들었다. 몸잘.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 시작한 태그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7년에 불시착한 태교. 초등학생인 태교는 엄마와 따로 자겠다고 선언했다. 드디어 혼자 자는 첫날 밤,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어? 왜 커튼이 저절로 흔들리고 있지? 설마 귀신인가? 아우,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부터 진짜 착하게 살게요. 아니야 아니야, 사나이 봉태규, 우리 집에서 유령을 물리치자. 태규는 용기를 내서 거실로 나갔다. 유령아 물러끄라.
1: 으! 뭐야, 누나였어? 아, 왜 혼자 이러고 있어?
0: 라면 먹는데 냄새 빼려고 그랬지. 너 근데 유령인 줄 알고 혼자 온 거야?
2: 뿌잉, 태규 무서웠어요.
0: 아니거든. 엄마, 누나 이 새벽에 라면 먹어. 한밤중에 온 가족을 깨운 남매였다. 여기서 문제.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았던 만화 영화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했던 하얗고 착한 유령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께는 뷰티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0: voice the truth?
1: Yes, ma'am.

0: 화이트의 화이트 듣고 왔고요. 만화 영화가 인기가 많아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죠. 정답은 캐스퍼입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8122님 캐스퍼. 저는 어릴 때 침대 밑에 캐스퍼 같은 귀여운 귀신이 있었으면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침대가 없었어요. 네, 침대가 뭐 요즘에는 다들 침대 생활을 합니다만 일정 그 세대에게는 침대는 드문 그런 가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캐스퍼는 미국 유령이거든요. 네, 미국 귀신. 0329님 캐스퍼 우리 봉디도 저처럼 무서운 영화는 아내 뒤에 숨어보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안 봐요 저는. 아, 공포영화 너무 싫어. 특히 그 극장에서 놀래키는 거 있죠. 그 너무 싫어요. 너무 무서워. 0236님 캐스퍼요. 봉디 뚜벅이 외근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 얼굴 벌겋게 익는 것 같아요. 살려줘용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늘에 너무 이렇게 밖에 계시면 안 되고요. 그늘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 어디 커피라도 한잔 마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오답자예요. 한미지님 토시오인가 하얀 얼굴. 어우 토시오. 토시오 진짜 무섭죠. 제가 아는 어린아이 중에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토시오. 강정남님 마이 아퍼. 네, 이지연님 오늘 회사 지각해서 슬퍼. 조민주님 봉디 웃음이 해퍼. 아 그런가요? 제 웃음이 좀 해픈가요?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0140님께서 저는 작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난 오빠가 나랑 눈높이가 맞아서 좋아, 함께 걸을 때 눈을 마주 볼 수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 정말 저의 눈높이가 좋았던 거니? 근데 왜 찼어?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 바보야. 그걸 몰라? 눈높이는 좋았던 거지, 이 바보야. 하지만 눈높이가 사랑의 전부일 수는 없잖아, 이 바보. 아직도 몰라? 0140님, 네,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가 얘기했던 오빠가 나랑 눈높이가 맞아서 좋아하는 진짜였던 것 같아요. 눈높이가 맞았지만 뭐 다른 게 안 맞았을 수도 있고요. 이 바보. 아주 자잘하고 사소한 이유로 사람이나 물건이 좋은 경우도 있고요. 방금 만나본 사연처럼요, 진짜 내가 좋다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가 좋아 어떤 부분이? 라는 주제로 봉글의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내가 들어본 것부터 남에게 줬던 네가 좋은 이유까지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네가 좋아 어떤 부분이? 봉디 좋아 어떤 부분이? 아, 이렇게 사연 받으면 난리 나겠는데요. 왜냐면 막 이유가 만 가지 정도 될 거 아니에요. 특집 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시간 동안? 근데 다행히도 오늘은 봉디 좋아 어떤 부분이 아니라 네가 좋아 어떤 부분이, 뭐 물건이나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니까 아우, 안심하셔도 돼요. 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성곤의 네가 좋아 들을 텐데요. 이 노래 가사에는 네가 착해서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라고 나오지만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보내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들을게요. 최성곤, 네가 좋아.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이제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이제는 오정색 씨라는 설명 없이 그냥 최성권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는 그죠? 네. 지금부터 네가 좋아. 어떤 부분이 내가 해봤던 반대로 들어봤던 네가 좋은 이유 사연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려요. 9247님. 네가 좋아. 콧구멍이 이뻐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 이거 모르는구나. 제가 저희 둘째 보면 콧구멍이 진짜 예쁘거든요. 콧구멍이 하트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콧구멍이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둘째 아이 항상 이렇게 배영할 때 뒤집어져 있을 때 그 수영하는 거 이제 부모님들이 관람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아 참 콧구멍이 예쁘네라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뭐 변수는 있죠. 네, 콧구멍이 예쁘다고 해서 뭐 다른 게 예쁜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콧구멍이 이쁜 건 있어요. 9247님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막 콧구멍이 예쁘진 않거든요. 네, 김지수님. 제 와이프가 좋은 이유는요. 배려, 사랑, 믿음, 든든함, 공감, 책임감, 헌신, 따뜻함, 유머, 성실함, 인내심, 현명함, 응원, 위로, 안정감, 소통, 존중, 가족의 포용력, 다정함, 긍정적인 부지런함, 센스, 이해심, 감사함, 동반자, 행복, 웃음,

추억 평생 내 편. 아직 100개 정도 더 있는데 다 쓸까요? 아, 다 쓰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지수님, 그러니까 와이프가 좋은 이유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 와이프가 좋은 이유는 그냥 우리 와이프여서인데.

저는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래서 이유가 딱히 없어요. 내가 이겼죠? 메롱. 박효정님, 저는 남편이 좋아요. 생선 대가리 좋아한대요. 생선뼈 깨끗하게 잘 발라서 맛있는 살은 저한테 주거든요. 아, 이 먹는 거. 이 먹는 거 좋아하는 부위가 좀 다르면 애정이 듬뿍 담길 수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치킨 같은 경우 퍽퍽살을 좋아하고 나는 뭐 닭다리살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경우. 생선 대가리요? 근데 원래 사실은 생선은 대가리가 진짜 맛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미식가네요, 효정님 남편분께서. 박순정님. 발톱 무좀은 있지만 뒤꿈치는 부드러운 남편. 네가 좋아. 사랑이다. 우리 순정님 사랑. 발톱 무좀은 뭐가 중요해요? 찾다 보면 부드러운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 뒤꿈치. 왜냐면 순종님 알잖아요. 우리가 두 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살다 보면은 뒤꿈치 부드럽게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약간 각질 제거랑은 별개야. 알죠? 약간 나이 들고 건조해지면 우리가 좀 소홀할 수밖에 없고 아 뒤꿈치가 부드러운 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네, 순정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 침대 누워있을 때 남편분 뒤꿈치를 만지면 너무 황홀하겠는데요. 배차선님, 뒤지게 혼나도 제육볶음이면 해결되는 매일 노느라 바쁜 고딩아들 네가 좋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원래 아들이란 존재가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예전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제육볶음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약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긴 하는데 왜 이렇게 모두 환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제육볶음에 뭐가 있나? 근데 너무 맛있긴 하잖아요. 그죠? 홍예진님. 남자친구 몸에 점이 많은데요. 특히 왼쪽 눈에 점이 4개 정도 있거든요. 마치 이어진 별자리 같아요. 그 눈으로 봐줄 때 너무 좋습니다. 반짝반짝하나 봐요. 네. 약간 왼쪽 눈에 점이 4개 정도 있는 거면 러브죠? L-O-V-E 네 글자니까. 예진님, 앞으로 예진님 남자친구 왼쪽 눈에 있는 별자리 이름은 그 점의 이름은 우리가 러브라고 하기로 해요. 왼쪽 눈에 있는 러브 L-O-V-E 이 별자리가 이어지면 러브 사랑. 아 좋다. 아 오늘 방송 좋네요. 낮부터 별자리 얘기도 하고 아 정말 예진님 오늘 밤은 유달리 더 깜깜한 밤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왜냐? 그래야 러브점 러브 별자리가 더 잘 보일 테니까요. 노래 들을까요? 로이킴 북두칠성.

들고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더 슬퍼오면

노래 듣고 왔고요. 7805님께서 제 친구가 저보다 얼굴이 커서 좋아요. 아무래도 같이 다닐 때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거기다 동안이라는 소리까지 듣는답니다. 그래서 네가 좋아라는 굉장히 그 친구 입장에서는 냉정한 친구를 뒀네요. 네, 자기랑 다니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드리고 네, 7805님 네. 좋겠는데요. 네, 박수경님께서 썸남이 제가 듬직해서 좋다고 하네요. 썸남이 못 여는 음료 뚜껑을 열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여성분이 듬직하다라는 건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성에게 어떤 듬직함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쉽게 줄 수 있는 어떤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박정실님, 귓밥하기가 참 좋아. 살랑살랑 슥슥 휘저어가며 긁어서 빼내오는 귀지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어쩌다가 얻어걸리는 왕건이 나오면 온몸에 전율이 찌릿찌릿 오르는 귓밥하기. 귀지 네가 좋아. 정실님, 이거는 본인 귀지인가요? 아니면 남의 귓밥도 좋은 걸까요? 네. 근데 굉장히 시원하기는 하죠. 그래서 약간 그 면봉으로 귀지, 그러니까 귓밥을 파는 거 하고 그 귓밥 전용 약간 숟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귀지 전용.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귀지 전용 어쨌든 그 귓밥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왕건이를 건질 때 그 기쁨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통쾌함이 있죠. 네. 4부에서도 네가 좋아 어떤 부분이 사연 만나볼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가자.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4: SBS
5: 생활정보.
6: 전 세계 SNS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약 2시간 26분. 스마트폰만 켜면 언제든 사람들과 연결되기 쉬운 시대죠. 그럼 외로움은 줄었을까요?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은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SNS 사용을 늘려도 외로움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 결과 SNS 관계의 약 35%가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었고, 이런 낯선 사람들과 교류할수록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해요. 반면 실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SNS 교류는 외로움을 악화시키진 않았는데요. 중요한 건 SNS 사용 시간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돼 있느냐인 듯합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네가 좋아 어떤 부분이 내가 해봤던 반대로 들어봤던 네가 좋은 이유 남들은 이해 못하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아요.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6275님께서 네가 좋아 신혼여행으로 하와이 간다고 샀던 투머치한 꽃무늬 바지 벌써 10년이 다 돼서 수천 번의 세탁으로 얇아졌지만 그래도 더워지면은 항상 손이 먼저 가는 내 바지 널 입고 나가면 와이프는 항상 멀찍이 떨어져 걷지만 널 입고 모임에 가면 도대체 그 바지는 언제 태워버리냐고 그 정도면 피부 아니냐고 친구들은 질색하지만 그래도 여름이 오면 늘 손이 가는 걸 곧 달아 구멍이 날 것 같아 이제는 보내줘야 하지만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일본 사이트에서 새로운 매물을 찾는 중이야 투머치한 꽃무늬 바지 네가 너무 좋다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은 바지 사진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꽃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원단 위에서 꽃이 활짝 폈지만 이 꽃무늬 바지는 마치 가을 같아요 네 보는 라디오로 지금 6275님께서 보내주신 그 투머치한 꽃무늬 바지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지 원단 재질로 봐서는 이 친구를 보내주기 전에 아내분과 단둘이 내과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이렇게 약간 오래 입어서 닳고 다른 꽃무늬 바지가 내과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 찰싹하고 달라붙잖아요. 그 어떤 섹시 포인트? 네. 마지막으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약간 은밀한 그런 추억을 아내분과 단둘이 나누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바지 입장에서도 아 그래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갈 때가 됐구나 하고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과에서 뭔가 그렇게 몸에 쫙 달라붙을 정도로 이 바지가 젖지 않고 그냥 보내준다면 바지가 뭐라고 할까요? 망령이 돼서 6275님한테 계속 쫓아올 것 같아요. 내과 마지막으로 가요. 네, 그래서 아내분과 단둘이 내과에서 막 물장구도 치고 닭 볶음탕도 먹으면서 네 그렇게 바지 보내줘요. 네. 1676님께서 저는 뭘 해도 오래해요. 게임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걸 본 아내는 게임하는 건 꼴보기 싫은데 그래도 이혼은 안 하겠네. 뭘 해도 오래가니까. 이거 저를 좋아하는 걸 달리 표현한 것 같지 않나요? 좋아하는 걸 달리 표현한 걸 수도 있고 1676님의 어떤 장점을 달리 표현한 걸 수도 있고 1676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내분 입장에서요. 어떤 지긋지긋함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10년 넘게 하고 있는 게임이 뭔가요? 네, 삼국지는 아니죠? 그 다음에 문명인가요? 네, 그 게임도 오래 하는 분들이 있던데. 네, 그런 거는 아니길 바라고요. 아니면 뭐 스타일까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DJ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 그냥 관심이 많아요. 네, 보라미님께서 내 남편 네가 좋아. 연애할 때 숨 쉴 때마다 나는 콧바람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잘 때 코를 너무 골아서 코를 막아버리고 싶어요. 아, 그것도 사실은 콧바람이에요. 네. 근데 약간 콧바람에 뭐라고 할까요? 나이가 들면은 그거 아시죠? 목소리가 좀 저음으로 바뀌잖아요. 콧바람이 약간 바리톤 느낌으로 바뀐 거예요. 네, 옛날에는 쎄쎄하는 약간 조금 음이 좀 높은 음이었다면은 이제 결혼하고 나이 들고 하니까 크악 이렇게 약간 음 자체가 좀 약간 목소리가 바뀌듯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코를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면은 입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주의하시고요. 김경진님이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반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너의 어떤 점이 좋대 물어봤더니 걔 이상형은 배 나오고 귀엽고 운동 못하는 남자래 라고 하네요. 딱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귀엽겠는데요? 만약에 배 나오고 막 운동 잘하고 그러면 조금 덜 귀엽잖아요. 배 나오고 운동 못하고 그래야지 딱 귀여운 게 뒤에 오는데 놀라운 거는 귀여운 게 앞에 있어. 그러니까 이 조건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배 나오고 운동 못해서 귀여운 거는 사실은 조금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배 나오고 귀엽고 운동을 못하는 그러니까 귀여운 게 선행이 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경진님 아드님이 진짜 귀여운 거예요. 네. 4508님이 좋아하는 여성분이 정말 웃겨서 빵 터질 때 최불암 선생님처럼 바람 빠진 소리를 내면서 한참 동안 웃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 웃는 모습에 반해서 짝사랑이 시작되었네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겠네요. 원래 대부분 이제 그 여성분들이 웃으실 때 특히 터질 때는 깔깔깔 웃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요즘에는 뭐 주전자 끓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웃음이 나오거나 하는데 파 하는 뭔가 매력적인데요. 약간 영국 느낌이에요. 왜냐고요? 약간 그 최불암 선생님께서 바바리 코트 많이 입으셨잖아요. 근데 그 오리지널이 영국 아니에요? 버버땡? 그래서 뭔가 약간 파하고 웃으시는 그 여성분의 느낌을 떠올려 보자면 약간 영국 느낌인데요? 네. 무슨 소리냐고요? 그냥 아무 소리 하는 거예요. 아우, 재밌네요. 노래 들을까요? 고릴라죠. 근데 여기 멤버 중에 한 분도 런던 분이잖아요. 영국 분이잖아요. 그죠? 네. 고릴라즈. Feel Good, Inked.

고릴라즈의 Feel Good Boy 그리고 블랙키스의 Lonely Boy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고요. 조민주님께서 매일 앞머리 내리고 다니다가 과감하게 올백으로 넘겼는데 엄마가 자꾸 제 머리를 앞으로 쓸어 내리시네요. 네, 아들의 과감한 변신을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엄마, 이게 요즘 멋있는 거야 라고 보내주셨어요. 민주님, 뭐 제가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조금 첨부하자면, 네, 어머님이 내리시는 거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예쁘다 예쁘다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 과감함에 어머니께서 적응을 못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아들은 내리는 게 혹은 우리 아이는 내리는 게 예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행동하시는 건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최혜선 님이 2018년 오늘 두물머리에 데이트하러 갔다가 제가 당차게 남편에게 먼저 뽀뽀하고 사귀게 된 날이네요. 그날이 있어 지금이 있고 우리 두 딸이 있겠죠. 오늘 남편 퇴근하고 오면 그날처럼 먼저 박력 있게 뽀뽀 한번 해줘야겠네요. 그럼 뭐야? 두 딸에 또 누가 생기는 거예요? 최혜선님? 약간 이런 선전포고 좋은데요. 네, 최혜선님의 남편분이 아침봉을 뭐 듣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최혜선님이 선전포고 하셨어요. 네, 2018년 오늘 두물머리에서 먼저 뽀뽀를 했고 두 아이의 부모가 되셨잖아요. 근데 네, 오늘 퇴근하고 오시면요 그날과 똑같이 박력 있게 뽀뽀할 거래요.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선전포고라면 네, 한 명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혜선님 화이팅. 네. 정수진님, 오늘 처음 봉태규님 방송을 청취합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창업했다가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봉태규님 웃음소리에 따라 웃게 되네요. 덕분에 따라 웃으며 화이팅 있게 아침을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수진님, 창업하고 계시는 게 네, 지금 뭐 약간 힘들 수도 있겠지만요. 앞으로 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뭔가 우울한 일이 있거나 그 다음에 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오세요. 네, 수진님을 봉구레로 임명합니다. 네, 저희 탈퇴방이 있거든요. 수진님 이제 못 빠져나가요. 왜냐면 제가 쫓아가거든요. 봉구레인데 다른 방송 듣는다 혹은 내 방송 안 듣는다 하면은 제가 쫓아가요. 네, 수진님. 수진님 잘못 걸렸어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5: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6: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5: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5: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6: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7: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5: 참여 안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8: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9: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복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전기뱀장어 송곳니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이불을 차곡차곡 개다. 잘 마른 옷을 예쁘게 개키다. 개다와 개키다는 뜻이 비슷해서 둘 중에 어떤 표현이 맞는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두 단어 모두 표준어입니다. 개다는 옷이나 이불을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는 행동을 뜻하는데요. 반면에 개키다는 개다의 본말로, 개키다가 원래 형태이고 개다는 그 짧은 말입니다. 뜻은 똑같고 형태만 다를 뿐인 거죠. 개키다 역시 옷이나 이불 등을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는 것을 뜻하는데요. 의미의 차이가 아니라 형태의 차이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것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0: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0: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3, 2, 1, 가평!

당신의 타운. 영화 척의 일생에서 39살의 척은 몸이 아파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를 지나다 버스킹 드럼 소리를 듣게 되죠.

그 리듬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둥둥 두드립니다. 할머니에게 춤을 배우던 반짝이던 시간을 말이죠. 척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맡겨 춤을 추고 몰려든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 충만한 행복 속에 척은 문득 생각합니다. 신이 나를 만든 이유는 아마 이런 순간들을 위해서였을 거야. 그러고 보면 행복은 다 가진 자가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의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행복의 나이테가 새겨져 있으세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영화 척의 일생에서 스티브 윈우드의 Give Me Some Loving 듣고 왔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이네요. 첫 곡이었습니다. 세영님은 감기 몸살에 구내염까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시내타운으로 기운내 봅니다. 행복은 준비된 자의 것이니까 하셨어요. 요즘에 은근히 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아요. 저희 아이도 감기가 왔는데. 지난해 개봉한 톰 히들스턴 주연의 영화 척의 일생, 스티븐 킹 소설이 원작이고 교사 마티가 이상기후로 지구의 마지막이 날아온, 마지막 날이 다가온 그 순간 39년 동안에 근사했던 시간, 고마웠어요 척이라는 광고를 보고 궁금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5145님이요. 좋아하는 빵집에서 버터프레첼과 커피를 샀대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저도 약간 먹을 거 먹으면서 좀 행복해하는 스타일인데. 채영님은 캔디 오늘 의상 상큼하다고. 네, 초록초록하고 싶었어요. 잘 어울려요 해주셨습니다. 또 덕담을. 1부 끝곡은요.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영화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2부엔 노래와 선물이 쏟아지는 무비 꼼꼼으로 이어집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니까 손가락을 풀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우리 랄라의 20살 생일입니다. 지금 고릴라 앱에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랄라 20살 생일 파티 입장하기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아이콘을 누르면 게임이 하나 시작이 될 텐데 점프 버튼을 눌러서 위로 올라가면서 상품 응모권을 모으세요. 상품이 3천여 명에게 돌아간다 하니 많이 참여해봅시다. 저도 네, 쉬는 시간에 해야겠어요. 그럼 우리 혜연님이 캔디 릴라가 생일 초대하고 선물 안 주고 놀려요. 계속 해보셔야지. 정희님이 저 릴라 생파 참여하는데 계속 꽝이에요. 캔디도 도전하셨어요? 아니 저 이제 하려고요. 릴라 맞는 거죠? 우리 고릴라 이름이 릴라구나. 랄라구나. 랄라라고. 아 랄라. 저희 아이는 릴라고라고 부르는데. 랄라군요. 자 그럼 계속 도전해보세요.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맛만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5: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데코 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5: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6: 여러분은 지금 가수 성시경이 사랑하는,
7: 배우 정혜인이 사랑하는,
8: 배우 엄지원이 사랑하는,
9: 배우 구교환이 사랑하고,
10: 영화감독 장항준이 함께하는
6: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1: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이죠. 영화는 방울방울. 박인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야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우리 동창회 열린대. 3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 오랜만에 그리웠던 친구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두근두근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동창회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면 학창시절 로빈 윌리엄스 같았던 선생님이 떠오르거든요. 선생님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우유값을 대신 내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요. 소풍에서 김밥 못 사온 아이들에겐 빵을 나눠주셨고요. 수학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에겐 방과 후 수업을 하며 열심히 가르쳐주셨죠.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캡틴 같은 분이셨습니다. 친구를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선생님이 이민을 가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번 동창회 그래서 나오실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동창회 당일 22명의 아이들이 어느덧 아저씨 아줌마가 다 돼서 만났습니다. 아,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아, 근데 너도 세월을 좀 정통으로 맞았구나. 아, 자식 반갑다. 사업에 실패한 친구도 돌싱이 된 친구도 그날만큼은 그냥 모두가 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가게 문이 열렸고 누군가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셨죠. 바로 선생님이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너희들을 다시 다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너무 반갑다. 선생님은요, 신기할 정도로 그대로셨어요. 학창시절에 봤던 그 인자한 미소를 그대로 품고 계셨죠. 우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타임머신을 탄 듯 몇 번이나 과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짧지만 알찼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나눴던 과거 이야기를 떠올리면요 자꾸 웃음이 나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추억을 꺼내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겠어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더 필즈 오브 아덴라이 듣고 왔습니다. 30여 년 만에 열린 동창회에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속 로빈 윌리엄스 같았던 선생님을 다시 만나 뵙게 돼 행복했다는 우리 인자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어요. 0606님이 부럽네요. 전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 소식이 닿지 않아서 동창회 나가보질 못했거든요. 그러게요. 추억을 곱씹을 수 있다는 건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셨고요. 우리 소영님은 제 고1 때 담임 선생님도 애들 생일마다 샤프를 이쁘게 포장해서 선물해 주셨어요. 별명이 천사셨는데 그리워지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선생님들 와 진짜 월급 쪼개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어려운 거 알고 막 이렇게 속옷 같은 거 이렇게 선물해 주신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수학이 좀 부족해서 끝나고 선생님이랑 같이 좀 볼래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해주셨던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최근에 아프셔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참 그런 분들은 계속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현성님은 저도 스승의 날 동창들과 선생님 만나러 갔었는데요. 선생님은 그대로시더라고요. 선생님은

늙고 우리는 빨리 늙는 것 같아요 하면서 깔깔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진짜 신기하죠. 영화열킨 이런 좋은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신민아 김나미 배우의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 눈동자 예매권 드려요. 작품의 제목을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떵바빠 듣고 왔는데요. 뜻을 찾아보니까 떠나지 말아요란 뜻이네요. 6214님이요. 캔디 비긴 어게인의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들려주세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들 임신했을 때요. 혼자 영화관에서 봤는데 재취업 준비 중에 임신을 알게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참 무기력했어요. 근데 이 영화 보고 많은 걸 느꼈어요. 남친한테 배신당하지만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는 그레타처럼 저도 힘내서 아이 순산하고 재취업에도 성공해서 지금 8년째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나 너무 잘 됐네요. 그때처럼 기분이 우울할 땐 이 노래를 들어요. 시네타운에서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 누구나 이런 노래 하나쯤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곡 듣고 2부에서 무비꽃꿈으로 함께 할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정보공개 플랫폼 CDP로부터 국내 RE100 가입 기업 중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인정받았습니다. RE100은 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데요. 수자원공사는 수력과 태양광을 활용해서 자체 소비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번 성과로 안정적인 물 에너지 확보가 기대되는데요. 덕분에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니 12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입니다. 생활 정보.
1: 어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놀라셨을 텐데요.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대기 불안정이 심합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마주할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일부 호남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당분간 작은 우산을 가방 안에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덥다 못해 뜨겁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광주 32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162님은요. 부모님을 위해 과감히 어마무시한 와 크루즈 여행과 함께 현금 봉투 두둑히 준비했어요. 덕분에 저는 오늘부로 15박 16일 홀로 휴가 보내요. 네킹콜의 러브 신청합니다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나 크루즈를 보내주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좋으시겠다. 우리 효정님은 게임하러 왔다가 시네타운 보라 처음 들어왔어요. 아우, 또 아름답다고 덕담을 해주시네요. 어, 마음에 들어. 어떻게?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리죠. 희은님이요. 꼬꼬모 기대된다고. 나는 이런 영화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런 영화 생각했구나 하고 알게 되는 코너라고. 재밌어요 이 코너 하셨어요. 아, 요런 코너입니다. 네, 우리 그럼 이제 무비 꼬꼬무 시작해볼게요.

영화의 꼬리를 무는 무비 꼬꼬무. 선물로 꽉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무비 꼬꼬무. 방법은 간단해요. 저희가 제시 영화를 드려요. 그럼 그 영화의 꼬리를 물어서 자유롭게 연상이 되는 다른 영화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시 영화는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귀 쫑긋하시고 선물 한가득 챙겨 가십시오. 첫 번째 저희의 제시 영화는 바로 2011년에 개봉한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머니볼입니다. 또 많은 남성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인생 영화로 꼽는 그 작품.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만년 꼴찌팀에 단장 빌리가 영입이 되면서 기적을 써내려가는 이야기. 자, 머니볼 드렸습니다. 머니볼 하면 또 어떤 또 다른 영화가 떠오르세요? 영화나 드라마도 됩니다. 모두 모두 환영하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뭐 브래드 피트 우리 빵오빠 하니까 뭐 영화 트로이가 생각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요. 머니 하면 무조건 돈 많이 나오는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브래드 피트랑 같이 또 동시대를 흔들었던 디카프리오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모든 꼬리를 물어서 연상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돼요.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립니다. 뭐 마치 영화판 마인드맵 같은 느낌이죠.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원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꽉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셔야 해요. 그럼 이 곡 듣고 올게요. 영화 머니볼에서 한 곡 듣죠. 랭카의 쇼. 머니볼 하면 생각이 나는 영화들 꼬리를 물어주세요.

혜경님은요, 랄라 게임은 꽝이지만 무비 꼬꼬무는 캔디에게 불리고 싶어요. 그래서 불러드렸습니다. 저는 머니볼하면 핸드볼. 그래서 영화는 우생순이 생각이 나요. 진짜 감동적이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우리 2634님이 머니볼 생각하니 웰메이드 드라마 스토브 리그가 생각이 난대요. SBS 드라마였죠? 구단의 트레이드 이야기였죠? 야구 알지 못해도 야구에 빠지게 했다고. 아, 요즘 또 스포츠가 난리잖아요. 우리 혜정님은 샌드라 블록 주연의 블라인드 사이드 생각나요. 머니볼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미식 축구 영화잖아요. 하셨고요. 1161님은 야구 영화 하면 전, 아, 그 조승우 양동근 주연의 퍼펙트 게임이요. 아, 이 영화도 참 재밌었는데. 영화 보고 나서 조승우 배우 팬이 되었어요. 요즘 한국 프로야구 너무 재밌다고. 맞습니다. 축구도 야구도 난리네요. 이때 이 영화 보고 그 야구 선수들 실제로 막그 위키백과에 막 찾고 그랬는데 참 재밌었어요. 이 영화도 추천드립니다. 우리 기호님이 머니볼이 스포츠 영화니까 톰 크루즈가 미식축구 에이전트로 나온 제리 맥과이어가 떠오르네요. 쇼미 더 머니라는 대사도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이곡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스크릿 가든. 네, 요 영. 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영화로 바꿔볼까요? 제시 영화를 제리 맥과이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영화 제리 맥과이어 하면 떠오르는 영화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 톰과 제리가 생각나네요.

1525님은요, 제리맥가이어 하면 당연히 탑건 매버릭이요. 우리 아들은 조종사인 아빠를 이어서 본인도 전투기 타고 싶대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하선 누나가 응원해달라고. 아,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조종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아빠를 이어서 아빠가 참 자랑스러우신가 보다. 현덕님은 제리맥가이어 하면 전 르네 젤위거의 리즈 시절이 떠오른데요. 르네 젤위거의 또 다른 리즈 시카고로 이어달라고? 시카고도 또 인생 영화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 이런 또 뮤지컬 영화, 웰메이드 뮤지컬 영화 또 보고 싶네요. 5328님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제리맥가이어 하니까 맥라이언 바로 떠올랐다고. 심플한 제 생각의 영화도 괜찮냐고. 아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뭐든 좋습니다. 7993님은 저는 코코가 생각난대요. 어, 왜요? 꿈을 이루는 것만큼 가족이 중요하고, 아,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는 영화라서요. 그러네요. 영화 코코에서 Remember Me 우리 그럼 들어보도록 하고요. 코코로 이어볼까요? 코코 하면 떠오르는 영화 꼬리를 물어주세요. 지금 바로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5: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10: 시원한 잠 누잠.
1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코코의 꼬리를 물어봤습니다. 성희님이 코코처럼 사후세계를 다루는 영화인 신과 함께 떠올라요. 다들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 잊지 말고 옆에 있을 때 잘하도록 해요 하셨고요. 유현님은 코코 하면 저는 영화 집으로가 생각이 나요. 코코 볼 때도 집으로 볼 때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희정님은 영화 칵테일이요. 이 영화의 OST가 유명한 노래 코코모라서 바로 또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 시원해요. 들려주세요 하셔서 이 곡 흐르고 있죠. 끝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11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영화 TV.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서머네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점심 먹고 나른해질 때쯤 꽝 걸린 사람이 커피 속이 콜 사다리 타기 한 번에 도파민 급상승. 당첨돼도 웃기고 아슬아슬 피해가서 얻어마신 커피 한 잔은 세상 꿀맛이고요. 평범한 화요일에 슬쩍 끼어들 귀여운 행운 혹시 모르잖아요. 오늘은 우리 차례일지.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특별 이벤트 랄라의 20살 생일 파티. 지금부터 다 같이 놀러가 보자고요. 매일이 파티 같은 이곳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안녕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빅뱅의 뱅뱅뱅 듣고 왔습니다. 점심 먹고 혈당 스파이크 몰려와서 나른해질 때쯤에 또 재밌는 이벤트 하나 있으면 잠이 확 깨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하루 우리 SBS 라디오의 귀요미 마스코트 랄라가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랄라야 너가 한번 직접 얘기 좀 해줄래?
1: 아 안녕 나는 SBS 라디오의 귀여운 마스코트 랄라야. 오늘 20살 내 생일을 맞아서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했어. 지금 그 고릴라 앱에 들어오면 오른쪽 위에 랄라 20살 생일 파티에 입장하기 아이콘이 하나 보일 거야. 이 아이콘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는데 열심히 점프 버튼을 눌러 위로 위로 올라와서 상품 응모권을 모아줘. 그러면 내가 무려 3,000명에게 생일 맞이 케이크부터 바나나 우유, 바나나 과자, 고릴라 인형, 키링, 키캡까지 다 나눠줄게. 얼른 얼른 들어와서 내 생일 축하해줘. 그래서 이 선물들 다 가져가야 돼. 알았지?
0: 네, 지금 랄라가 20살이긴 한데 제가 나이대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할머니 정도로 랄라 할머니로 잡아버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왕이면 우리 주주님들이 상품을 좀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는데 방송 들으면서 한번 참여해보세요. 저는 사실 아까 노래 나가면서 참여를 해봤는데 아주 기세 좋게 쫑쫑쫑쫑 올라가다가 이거 뭐 꽤 쉬운데? 하다가 방심해가지고 꽝 또 떨어져 버렸어요. 추락해버렸어. 우리 김선정님께서는요. 주디의 싱그러운 기운을 받아 랄라의 생일 파티 한번 도전해볼게요.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김소연님도 으앙 꽝이네요. 고릴라 인형 당첨되고 싶다. 옆 과장님은 바나나 과자 당첨됐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다른 시간대에 그쵸? 다른 프로그램 시간대에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세요. 그래서 꼭 상품 하나라도 꼭 가져가세요. 또 우리 2979님은 와 아이스크림 케이크 당첨됐어요. 주디가 준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하셨는데 에이 그 일단은 그 제가 준 거는 아니고 오늘만큼은 우리 랄라 할머니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2979님은 인증샷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진짜로 이게 다 그 있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또 우리 3917님은 아침부터 열심히 생일 파티에 참여했는데 다 꽝이었는데 주디 시간에 바나나 우유 당첨됐어요. 랄라 생일 축하해 라고 또 보내주셨고 또 우리 김선용님도 어머 랄라 오늘 생일이구나. 오늘 우리 딸도 생일이에요. 랄라도 우리 딸 서윤이도 생일 축하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랄라도 랄라지만 우리 서윤이가 생일 제일 축하해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 오늘 2, 3부에서는요 다양한 연애 고민 사연들을 만나보는 환장 연애 조현영 정규민 씨와 함께하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건강.

0: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6: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7: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8: 하이마트로 가요.
4: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8: 하이마트로 가요.
4: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7: SBI Power FM.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나 또 왔어. 가끔 어른이 돼서 유치하게 그런 걸 뭐하러 해 싶다가 막상 해보면 엄청 빠져들어서 하게 되거나 제일 즐기게 될 때 있지 않아?
8: 뭐 애 소풍에 온 가족이 총출동을 하냐, 귀찮게시리.
9: 어우 아버지, 이왕 따라온 김에 좀 즐기셔.
10: 자, 오늘 소풍의 꽃 메인 이벤트 갑니다. 지금부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보물찾기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8: 야, 보물찾기 이거 찾으면 금 주나요? 금 한 돈 주나요? 야, 이거 나는 안 할랜다. 허리도 아프고 허리 굽히기 싫어, 피곤여.
9: 어우 아버지,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 애 소풍 날인데. 자, 어디 보자.
11: 우와, 할머니 제거. 우리 할머니가 여기 쪽지 찾았다.
9: 우와, 내 눈엔 안 보이는데 그거 어디 숨겨놨대? 아, 혜준이 실망할 텐데.
8: 그 현영아, 저 불숲 사이사이에 잘 좀 들여다봐. 거기, 거기 좀 한번 봐보고.
9: 여기? 여기 이게 없는데.
8: 아이, 그리고 그 바위 한번 들어봐. 바위. 야, 이씨, 얘가 비실비실하니 왜 힘을 못 써. 비켜봐. 으잇! 예! 어? 아이고, 희준아. 아이고, 여기 쪽지 있다, 쪽지가. 하루비가 봄을 찾은 거요. 할아버지, 최고예요. 울라울라, 울라울라.
10: 우리 아빠 보물찾기 같은 거 하기 싫다고 하시더니 막상 게임 시작되니까 완전 승부욕 발동하셔서 눈에 불을 켜고 쪽지 찾으시더라고. 나도 얼마 전에 현돌이 때문에 억지로 놀이동산에 끌려가다시피 했는데 말이야. 야, 이 나이에 놀이동산이 웬 말이야.
12: 아이씨,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아, 자유.

0: 수강권 공짜로 생겼는데 아깝잖냐. 야, 이왕 온 김에 오빠가 뭐 머리띠라도 하나 사줘?
1: 아, 나이 서른에 머리띠? 애도 아니고 됐어. 잠깐만, 근데 한번 일단 써볼게. 아, 너구리 이건 좀 귀엽네?
0: 아, 뭐야. 야, 주현형, 아, 민망하다더니 셀카에 500장 찍고 있냐. 야, 머리띠도 샀겠다. 이제 후르블라이드 타러 가자.
1: 아, 나 옷 젖는 거 딱 질색인데. 미쳤다 진짜. 너무 시원하다. 너무 재밌어. 그치?
0: 아, 옷 다 젖었네. 아, 주현이 형 너 그거 아니야? 너 내가 가려줘서 덜 젖은 거야.
1: 됐고. 야, 이 사진 좀 봐봐. 아, 박현돌 진짜 웃겨. 표정 뭐야. 야야, 야, 그러면 우린 추러스 사 먹고 다음에 이거 바이킹 타러 가자. 아, 사람 많아지니까 얼른 줄 서자. 아, 달려. 아, 달려.
0: 아, 주현이 형, 아, 바이킹, 아, 무섭다고. 아, 그냥 풍선 비행 타고 싶다고. Keep asking for this.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시크릿 주주는요. 동심 안 죽었네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 회사에서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이 나왔는데 어디 줄 데도 없고 그냥 기분이나 내보자 하고 100만 년 만에 놀이동산에 갔는데요. 처음에는 아, 이 나이 먹고 웬 놀이동산이래 심드렁했는데 막상 가서는 세상 재밌게 즐기고 왔네요. 근데 주디는 언제 마지막으로 놀이동산 가봤어요?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는 일단 마지막으로 한 2년 전쯤인가 생일날 저랑 이제 친언니랑 저희 둘째 언니랑 같이 오랜만에 왔었어요. 가가지고 할 거 다 했죠 뭐. 구슬 아이스크림도 먹고 어렸을 때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안 됐던 것들은 다 하고 왔죠. 머리띠도 쓰고 저 무슨 너구리였는지 토끼였는지 뭐 그런 모르겠어요. 그런 모양의 가방도 샀어요. 그 가방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사고 머리띠도 사고 추러스도 먹고 구수 아이스크림도 먹고 신나게 놀았었죠. 동심으로 돌아가서.

것도 아니야. 저 범퍼카 진짜 한 작년인가 처음 타봤어요. 저희 그 드라마 부샘이 찍었을 때 그때 팀다 같이 이제 어디 놀러 갔었거든요. 끝나고 그때 이제 범퍼카 처음 타보고 그 전에는 무서워서 한 번도 안 타봤는데 확실히 도파민이 나오긴 나오던데요. 이게 좀 짜릿하기도 하고 승부욕도 발동되고 저 승부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완전 있더라고요. 또 우리 문선영님은 우리 엄마 인형 뽑기방 가면 쓸모없는 거라고 돈 쓰지 말라고 해놓고 막상 가시면 제일 열정적으로 도전하셔서 인형 뽑기 꼭 하나는 성공하셔요. 그니까 그것도 저 예전에 같이 촬영하던 분 어떤 분이 인형 뽑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뭐랄까, 저는 별로 흥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왜 그렇게 돈을 태웠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 승부욕이라고 해요. 오기가 발동이 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게 발동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장유인님은 특히 아빠, 엄마 말은 반대로 들으면 되는 것 같아요. 엄마에게 뭐 해주면 말은, 아, 이런 거안 한다 하시면서 항상 저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런 것 같아. 또 우리 정승희 님도 제가 그랬어요. 눈썰매 타는데 따라가서 아, 스노우보드 아니고 유치하게 왜 눈썰매야 했는데요. 혼자 아주 깍깍 소리 지르면서 스피드 제대로 즐겼네요. 너무 신나게 하느라 그날 집에 못올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썰매도 사실 요즘엔 더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쵸? 눈썰매장 이거 애들만 즐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성인들도 아주 그냥 그 도파민이 싹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주 스릴 있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또 우리 7671님도 저희 아빠도 말로는 맨날 야구를 집에서 보면 되지 돈 아깝게 야구장 가냐고 하시는데 같이 가시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응원가 다 따라 부르면서 응원하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안 가신대요. 다 똑같은 것 같아. 사람 사는 게. 그쵸?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 12시 23분 5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수경님은요, 어제부터 기말고사 주간이에요. 근데 딸이랑 저랑 둘다 감기에 걸려서 힘드네요. 특히 우리 이쁜 딸이 기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가 시험 기간이라 신경도 못 써줘서 너무 미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수경님께서 기말고사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은. 아유, 충분히 옆에서 잘 챙겨주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생각하지 마세요. 또 우리 천명선님은 며칠 전에 동생 차를 같이 탔는데 12시엔 주현영을 듣더라고요. 누나 들어봐. 재밌어 하길래 저도 오늘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고릴라 생일 이벤트도 하고 있어서 참여도 해보려고요. 빵야, 당첨되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명선님 꼭 당첨되시길 바랄게요. 또 우리 김영애 님도, 주디, 오늘 식당에서 줄 서서 풀였는데 어떤 남자분이 제 앞에 껴서, 에? 오징어 볶음 얼른 풀어다가 제 옷으로 오징어가 날아와서 다 묻었어요. 너무 짜증나고 화나지만 사람들도 많고 해서 무안할까봐 괜찮다고 꼭 참았네요. 그거 지워지지도 않아요. 아, 그 우리가, 그러니까 뭐랄까, 이 화를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또 진짜 어쩔 수가 없어. 특히나 지금 이제 이른 시간부터도 이런 일이 생겼고, 심지어 그분이 만약에 진짜 고의적인 게 아예 없었고, 너 정말 실수였다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아니 제 앞에 그냥 확 껴가지고 또 오징어 볶음을 풀려다가 그렇게 된거 아니야? 그럼 괘씸하지. 근데 또 괜히 그 생각을 더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영애님만 더 마음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냥 털어버리세요. 얼른. 아시겠죠? 또 우리 이미래님도, 와, 랄라 이벤트 아이스크림 됐어요. 축하드려요. 150일 아기랑 라디오 매일 듣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0331님도, 쭈디, 키캡 당첨됐어요. 역시 쭈디가 기운이 좋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앞에 프로그램에서 안 되신 분들 꼭 지금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이 나오시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육중한 밴드의 바나나 먹고 싶다 들으시고요. 2부 환장연애 함께 할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여러분 저 랄라예요. 저 20살 됐어요. SBS 고릴라 어플리케이션과 제가 함께한 지 벌써 20년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지금 고릴라를 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을 준비해놨으니까 같이 놀아요. 응모금 모아서 고릴라 키링, 고릴라 키캡.

0: 고릴라 인형, 그리고 제 생일 케이크랑 과자까지 전부 가져가세요. 제 생일이지만 선물은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릴게요.
1: SBS 고릴라 20주년 이벤트 랄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핫하임.
2: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3: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2: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9: 리아양 놀러 갈게.
8: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9: 리아양 함께하자.
8: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9: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0: 비다샵
1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0: 비다이렉트샵
1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2: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3: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2: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4: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5: 르노

0: 환상 속 사랑은 달콤하기만 했는데 현실은 왜 대환장 파티일까요? 속 터지고 멘탈 털리는 주주님들을 위한 연애 클리닉 환장 연애. 하스키한 보이스에 사연 듣고 팔부터 걷어올리는 테토녀 조현영씨, 그리고 사근사근한 목소리에 그루밍도 열심히 하는 우리의 애견남 정규민씨, 합이 딱 맞는 두 분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니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1: 아뭐 네. 저는 저희는 뭐 항상 잘 지내는
2: 네,
1: 것 같아요.
2: 항상 똑같이 네. 지냅니다.
0: 그러니까 무탈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1: 네네. 맞아요.
0: 그렇죠. 아니 이번 주부터 날씨가 많이 덥다고 사실 계속 덥기는 했었는데 네.

0: 계속 뭐 본격적으로 더워진대요.
1: 맞아요. 네. 오늘 오는 길에 차에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덥더라고요.
0: 네. 맞아.
1: 그래서 와, 날씨를 봤더니 32도 정도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0: 이게 더운 걸 떠나서 약간 뜨겁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 잘 발라야 돼요, 진짜. 아니, 두 분은 어때요? 그래도 겨울이랑 여름 중에서 뭐가 더 나아요?
2: 아, 저는 완전 겨울파예요.
0: 완전 겨울파? 네. 여름이 좀 힘들구나.
2: 저는 땀 많이 나는, 제가 땀쟁이에요.
0: 땀쟁이.
2: 네, 운동 좋아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서 땀샘이 네. 많이 열려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활짝 열려있다 보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아, 저는 여름이 너무 싫습니다.
0: 현영 씨는 어때요?
3: 저는 둘 다 안 좋아하는데
0: 네, 그래도 굳이
3: 정하자면 여름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0: 왜요?
3: 전 겨우 그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그 여름에 땀이 별로 없어서 그냥 버틸 수 있거든요, 여름은.
0: 아, 좋겠다.
2: 그러니까.
3: 추운 건 너무 못 참겠어가지고.
2: 맞아. 주디는?
0: 저도 여름이 더 낫기는 해요.
2: 아, 그래요?
0: 저도 땀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여름이 더 나은 이유는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그냥 뭘 할 수가 없어요.
3: 맞아.
0: 그냥 약간 저는
3: 돌아다닐 수가 없어.
0: 아프던데요?
3: 맞아.
0: 몸이 아프고 계속 춥고 그냥 몸이 계속 경직이 되고 이렇게 추워서 경직이 되니까 자꾸 결리고
3: 맞아
0: 그렇더라고.
2: 약간 두 분 다 개복치 스타일이시네요.
0: 맞아요. 정말 인정하는 부분이고
2: 네.
0: 특히 우리 현영 씨도 예전에 뭐 무대 위에 많이 서시고 했을 때 이게 추위를 많이 타면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3: 진짜 너무 그쵸? 힘들었죠.
0: 이렇게 옷이 막 두꺼운 옷들이 아니었잖아.
3: 네.
2: 아, 그러네.
3: 맞아. 그리고 막 너무 추운데 표정 관리는 해야 되고
0: 그러니까
3: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0: 맞아. 노래도 불러야 되고 네. 막 이러니까. 아, 우리 342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 양심 고백합니다. 솔직히 어머 연애 프로볼 때는 규민 씨를 막 응원하진 않았는데요. 라디오에서 자꾸 만나다 보니 규민 씨는 진짜 좋은 사람 같아요. 제 여동생이 있으면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여동생이 없다고 아깝다고 하셨어요.
2: 아이고 뭐 주변 지인이라도 저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2: 네,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주세요.
0: 네네. 네. 문자를 여기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단문은 50원입니다.
0: 네, 우리 3516님은 규민 씨 오늘 왜 배우 김영광 느낌 나는 거죠? 지난주보다 잘생겨지심.
3: 머리를 확실히 바꿔서 그런지
0: 코르티스 머리여가지고
2: 네, 코르티스 규민이거든요. 이제 그 보람이 있네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되게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시죠?
2: 운동하죠.
0: 그러니까 뭔가 점점 벌크업되고
3: 그러니까
0: 계신 것 같아요.
3: 어깨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0: 진짜. 아, 진짜예요, 정말.
2: 아, 감사합니다.
0: 부끄러우셔가지고. 네. 또 우리 4636님은 조현영 씨 모자 거꾸로 쓰니까 더 애기애기하네요. 왜 이렇게 귀여워요.
3: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어요. 네,
3: 머리를 안 감아서.
0: 그럴 수 있죠.
2: 그 말만 안 했어도 정말 괜찮았을 텐데.
0: 아니요, 인간적이고 좋아요. 네네. 또 우리 7814님은요 조현영씨 보는 라디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동안의 비결이 있나요? 왜 그렇게 애기 같고 요정 같고 호주머니에 쏙 들어가게 생겼어요?
3: 감사합니다.
0: 주셨어요. 아니 진짜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3: 예전에는 덜어 들었던 것 같은데
0: 덜어?
3: 요새는 제가 이제 너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그분들께서 제 나이 가지고 이렇게 놀리는 그 밈이 있거든요. 저희 채널 안에서
0: 네네.
3: 그런 막 40대인데 너무 예쁘다 뭐 40대 중에 제일 예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좀 놀리는 밈이 생겨가지고
0: 네.
3: 다들 제 나이가 많은 줄 아시더라고요. 아 맞긴 하지만
0: 아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동안인데 네네. 이제 우리 현영씨가 입을 여시면은
2: 그러니까요.
0: 어떤 세월의 그런 것들이 느껴지다 보니까
2: 네네, 맞아요.
0: 그런 밈이 생긴 것 같은데
3: 그런 것 같기도 해요.
0: 아, 확실히 네네. 동안은 맞아요.
3: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번주에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철이 안 들면
0: 어머나
3: 안 들 된다 그래.
2: 아, 맞아.
3: 철이 속설이 더... 있잖아요.
0: 안 들어야겠어요. 우리 정혜수 님은 아기는 머리 안 감아도 냄새 안 난다고. 어떻게 냄새 안 나요?
3: 아, 한번 맡아보게 해 드릴 수도 없고.
0: 그러게요.
3: 네, 안 난다고 해 둡시다.
0: 네, 저희도 굳이 맞지는 않겠습니다.
2: 네, 제발요.
0: 네, 네. 우리 이정민님은요, 누가 잘생겼다고요? 바로 보라킴입니다.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아무튼 또 시작부터 이렇게 또 훈훈하게 기분 네. 좋게 시작을 해보는데요.
3: 감사합니다.
0: 부디 기분이 계속 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2: 네. 아, 그러니까요.
0: 자, 현장 연애에서는요, 우리 주주님들의 환장스럽고 머리 아픈 연애 고민들 두팔벌려 환영합니다. 귀여운 썸부터 속 터지는 고민까지.

0: 어떤 연애 고민도 환영하니까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방송 중에 짧은 고민 보내주셔도 되고요. 긴 고민글은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2: 네, 그리고 긴 사연글 소개되신 분에게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방송에 문자 소개되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도 과몰입 들어가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사랑해 사랑한다고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조현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1: 저는 8개월째 연애 중인 20대 후반 여자고요. 제 남자친구는 정말 착하고 저를 많이 좋아해 주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저를 띄워주려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3: 현영아, 왜 너같이 완벽한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1: 응? 아이, 내가 뭐가 완벽해. 그냥 네가 나를 예쁘게 봐주는 거지.
3: 아니야, 너라면 진짜 나보다 훨씬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텐데.
1: 아 무슨 소리야, 우리 규민이보다 좋은 남자가 세상에 어딨다고. 나는 네가 제일 좋은데? 이런 건 약과고요. 남자친구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고 툭하면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해요.
3: 현영아, 나 사랑해?
1: 당연하지.
3: 얼마나? 몇 프로 정도?
1: 아, 또 뭘 몇 프로야. 많이 많이 사랑하지.
3: 지난주엔 87%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번주는 82%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
1: 아 뭐래, 사랑이 무슨 코스피니? 매일 오르락내리락하게? 그냥 좋아한다고 많이.
3: 아니 요즘은 하트 이모티콘도 덜 붙여주고.
4: 진짜.
1: 그렇다고 제가 남친에게 확신을 주지 않거나 남친을 불안하게 만드는 타입도 아닌데 말이죠. 얼마 전에는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5: 야, 오늘 폰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2차 계산하는 겁니다. 자자자, 모두 휴대폰 압수.
1: 그래서 미리 오늘 회식이라 연락 좀 늦을 수 있다고 얘기까지 해뒀거든요. 근데요, 회식을 마치고 나왔더니 남친한테 깨떡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3: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귀찮아진 거야? 혹시 나한테 질린 거 아니지? 매번 나만 진심인 것 같아.
1: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이미 목소리가 축 처져서는 전화를 받더라고요.
3: 그냥 갑자기 네가 날 떠날 것 같아서 불안했어. 너는 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1: 이러는데 진짜 제가 언제까지 남자친구의 불안을 달래줘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좋지만 매일 안 떠나 안 헤어져 나 진짜 너 사랑해를 무한 세뇌시켜줘야 하는 남친,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사랑해 사랑한다고 님의 사연이었고요. 일단 이분께 구두 교환권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7호 사모님이요, 연기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왜 저래?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나온대요.
1: 아, 저도 너무 몰입해서 지금 주먹을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0: 아, 처음에는 솔직히 웃겼어요. 웃겨서 웃다가 그러니까. 점점 여기가 경련이 와가지고 약간 못웃겨서 포기했거든요. 아,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네. 우리 8581님은요, 규민님 연기가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 같아요.
1: 아, 맞네 맞네.
0: 옷도 푸르게 띠하게 완전 슬픔이 그 자체.
2: 그러네요. 네. 네.
0: 또 우리 8379님은 투현형 스트레스 받는 표정이 눈에 보인다고 하셨고 네. 3922님도 규민씨 연기 엄청 잘하네요. 진짜 자신감 없는 집착나. 너무 캐릭터 해석이 정확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2: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또 우리 5397님은요, 에휴 저런 남자도 여친이 있어서 사연 보냈는데 내 여친은 어딨니?
2: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0: 그러게.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일단은 이런 요즘 연애 유형을 좀 크게 네 가지로 많이 분류를
1: 맞아요,
0: 합니다.
1: 맞아요.
0: 맞아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이런 게 있는데 네. 일단 사연 속 주인공은 불안형인 것 같죠?
1: 맞아요.
2: 네, 그런
0: 맞아요.
2: 것 같아요.
0: 남성분이. 자 일단 이 불안형이요, 상대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항상 불안하여 상대의 행동을 크게 받아들이고 관계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타입입니다. 어때요? 두 분은 연애할 때 좀 어떤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 안정, 불안, 회피, 혼란 중에.
1: 저는 안정형과 회피형 그 중간에 어디 사이에 껴있는 것 같아요.
2: 나랑 똑같다. 네. 저도 그래요.
1: 네. 그냥 안정형을 만나면 저도 안정형이 되는데 이 불안형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전 회피형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진짜 비슷해요.
0: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1: 네.
0: 저는 안정이랑 혼란.
2: 혼란인
0: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혼란스럽고
1: 해피했다가

0: 불안했다가 약간 이게 어. 혼란형이거든요.
1: 아 그런가? 아, 그래서 다 있는 거네요 그럼 저는. 그러네요. 자, 이 불안형 테스트가 있다고 하거든요. 좀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연인이 2시간 이상 답장이 늦을 때 내 반응은? 자, 첫 번째, 바쁘겠지, 내 할 일을 하며 기다린다. 두 번째, 왜 늦지?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계속 신경 쓰인다. 자, 하나, 둘, 셋. 1번. 이거는 2시간 정도는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2: 전혀 상관이 없죠.
0: 제가 2시간 이상 답장이 없을 때가 많아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네, 이거는 뭐.
1: 2시간이면 뭔가에 몰입하고 그쵸, 있거나
0: 그쵸. 네. 일을 하거나 바쁘거나
1: 지금 네. 오늘 바쁘구나 어, 이 정도
0: 뭔 일이 있겠지
2: 하거나. 몇 시간 정도 지나면은 두 분은 조금 이제 걱정이 되거나 하세요?
0: 한 8시간 정도?
2: 8시간 정도
1: 저도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 지나면 네. 불안보다는 네네. 걱정이죠 진짜.
0: 그쵸 그쵸. 무슨 일이 무슨 생겼나 일이, 이런 식으로.
1: 핸드폰 잃어버렸나? 네. 아니면 많이 되게 바쁜가?
2: 그럼 사람이 통상 한 8시간 정도 자니까 두 분은 하루에 두 번 정도만 연락해도 괜찮으신 걸로.
1: 아, 두 번 정도만? 네. 그거보다 좀 더 했으면 좋겠긴 한데. 아, 네. 자 그리고 우리 세 명 다 1번이었죠?
0: 네네.
1: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연인이 주말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 첫 번째, 그래 좀 쉬고 와.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두 번째, 나한테 질린 건가? 마음이 식은 건지 조금 불안해진다. 입니다. 이거 한번 가볼까요? 자 하나, 둘, 셋.
3: 1번.
1: 나한테 질린 건가는 좀 극단적인 것 네. 같긴 한데.
2: 네네네.
0: 아 근데 서운하긴 할 것 같아요.
2: 저도 그 약간 서운하긴 할 것 같아서 한 1.3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2: 근데 그래도 뭐 나한테 질린 건가라고 뭐 생각하지는
0: 하진 않을 것 같아요.
1: 그건 아닌 것 같고.
2: 네.
1: 그냥 근데 맞아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기는 해서.
0: 네.
1: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오랜만에 하는 뭐 주말 데이트라면 그러면 조금 서운할 것 같기는 하죠.
0: 맞아요.
1: 자 그리고 또 한 게 있는데 연인이 1박 2일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한다. 아 그러면 첫 번째, 재밌게 놀고 와. 나도 놀 수 있어서 마냥 신난다. 2번, 누구랑 가? 몇 시에 끝나? 계속 궁금한 게 생긴다. 하, 계속 잘 것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1.5번. 1.5번인 것 같아.
2: 저도 이제 1번에서 마냥 신난다는
1: 마냥은
2: 아닌데.
1: 아니지.
0: 그쵸, 그쵸. 마냥은 아니지만
2: 그러니까, 그러니까.
1: 좀 아쉽긴 하지. 아쉽긴 한데 네. 뭐랄까 그냥 뭐 재밌게 놀고 와는 하되 그래도 계속 연락은 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1: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다행히도 저희 셋은 극심한 불안형은 좀 아닌 걸로 이 테스트로 결론을 좀 내봤고요.
0: 네네.
1: 이런 불안형 스타일의 연인을 혹시 만나보신 적 있나요 두 분은?
0: 저는 한 번도 없어요.
2: 그러니까
0: 이런 사람에게 안 끌리나 봐 애초에.
2: 그런가 보다.
1: 그러니까 애초에 연인, 안 만났겠네.
0: 네, 연인 가능성이 떨어지나 봐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뭔가 썸을 탈 때도 티가 났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0: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뭔가 좀
1: 맞아 그랬을 거예요.
0: 네 그랬나 본지.
1: 그때부터 현영 씨 눈치를 좀 봤겠죠 이분이. 그래서 아 좀 그래? 아 그러면은 딴 거 못 가? 이런 식으로 눈치를 좀 봤을 거야. 그럼 그때부터 이미 아 이거는 우리 관계 발전이 좀 어렵겠다.
0: 그랬던 것 같아요.
1: 규민 씨는요?
2: 저는 사실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또 그 적당히 저런 부분이 있으면은 귀엽게 보이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0: 어느 정도.
1: 맞아요.
2: 나 좋아해? 안 사랑해? 막 나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귀여워 보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1: 이게 그 사연도 보면요.
2: 네.
1: 뭐 요즘은 하트 이모티콘 덜 붙여주고 여기까지 솔직히 귀여웠거든요.
2: 귀여워.
1: 한영 씨는 아닌 것 같은데 귀여웠는데 그 뒤에 이제 연락 안 됐을 때 네가 귀찮아진 거야? 나한테 질린 건 아니지? 매번 그러니까요. 나만 진심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거는 너무 상대를 못 믿는 거잖아요.
0: 그쵸.
1: 이런 것도 좀 적당히 하긴 해야죠.
2: 맞아요.
1: 우리 1023님 문자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네.
0: 사연 속 불안형 남자친구분 직전 연애에서 크게 되었나 본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뭔가 상처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세요. 저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지금 여친 덕분에 불안형에서 안정형이 됐습니다. 사랑해 현지야! 라고.
1: 와 현지님 좋겠다.
2: 그러니까.
1: 이거는 현지님이 너무 진짜.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이었나 봐.
0: 맞아요. 그런가 봐요.
1: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니까.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가기보다는 진짜 계속해서 너무 사랑하고 만날 마음

0: 마음이 있다면 네네.
1: 한번 딥토크를 나눠보는 게
0: 그쵸. 어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노향수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2: 그 불안을 현실로 만든 게 본인이란 걸 모르고 헤어지자고 하면 그것 봐 너는 나 안 사랑하잖아 라고 할걸요.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계속되면 연애가 피폐해질 거예요.
0: 그러게요. 일단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또 우리 1960님은요. 헐 제가 딱 이런 남자랑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동창 모임 한번 마음 편하게 가본 적 없고 제 마음에 드는 예쁜 옷도 못 입어봤어요. 같이 살수록 피곤한 느낌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초반에는 나를 너무 사랑해준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되면은 좀 아무래도 피로도가 좀 쌓일 것 같긴 해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좀 건강한 방향으로 좀 그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우리 1104님은요.
2: 연애든 결혼이든 자신만의 시간은 무조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쉽게 지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상대와 같은 취미를 즐기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같이 뭔가를 좀 즐길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8259님은요.
1: 네. 사랑은 확인받으려는 순간 집착이 됩니다. 아주 가끔 백사장에 예쁜 돌멩이를 발견하듯 가끔 사랑을 느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 사랑을 계속 확인하려는 순간 미저리가 되더라고요. 라고.
0: 그러니까 연애할 때야 뭐 재미로 그렇게 계속 할 수 있겠지만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 거라면 또 우리 2000님은 아유 제발 혼자만의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이건 뭐 빚쟁이인지 저만 졸졸 쫓아다녀요. 우리 남편은 장단점이 있다.
2: 맞아요.
0: 그쵸. 자 만약 두 분은요 그럼 결혼했는데 이렇게 나만 졸졸 쫓아다니는 배우자 아니면 너무 밖으로 돌아다니는 배우자 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 차라리 뭐가 더 나아요?
1: 어렵다.
2: 저는 차라리 정했습니다.
1: 저도 정했어요.
0: 네. 네. 하나, 둘, 셋. 나만 졸졸.
2: 네, 다 똑같군요.
0: 예, 네, 네. 이게 좀 그나마 낫긴 해요.
2: 아, 너무 밖으로 돌아다니는 건 조금 힘들잖아요.
0: 그러면은 왜 같이 사냐고.
2: 그러니까요.
1: 아, 근데 졸졸 쫓아다니는 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막 불안해하고 내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만 아니면 나한테 이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막 내가 가는 곳에 막 따라다니려고 하고 이런 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쵸. 차라리 그냥 내가 얘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밖으로 자꾸 나돌아다니면은 자꾸 파악해야 돼. 힘을 쏟아야 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우리 7199님은요 남자친구분이 자존감이 많이 낮으신가 봐요. 저도 아내와 연애할 때 늘 그랬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결혼밖에 없어요.
1: 진짜?
0: 결혼해서 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고쳐지더라고요.
2: 그래요?
1: 근데 안 고쳐질 사람은 결혼해서도 안 고쳐질 것 같은데
0: 이게 또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기는 한 것 같은데
2: 신기하다.
0: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이제 좀 낮은 상태라는 거. 이럴 때는 아까 그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것처럼 이 주주님이 좀 뭐랄까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홍수빈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레인보우의 명곡 A 듣고 계속해서 환장연애 함께 할게요. 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0: 12시 준현영
1: 12시엔 주연영 3부 시작했습니다. 환장 연애. 주주님들의 속 터지는 현실 연애 고민을 만나보는 환장 연애의 조연영 정규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0: 오지연님께서는요, 결혼 12년 차 정도 되니까 차라리 저는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게 나아요. 아, 제발 좀 나가라! 라고 말해주셨어요.
1: 이게 이렇게 진짜 되나 보다.
0: 되나 봐요.
2: 딱 적당히가 좋은데. 적당히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0: 또 우리 3417님은, 와, 여신 조현영이다. 건강하시죠? 건강하시네요.
2: 아, 이제 제 건강을 여쭤보시는 네. 분이 생기는 나이가.
0: 그러니까 네. 너무나도 건강하시잖아요.
2: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덕분에 너무 건강합니다.
0: 또 우리 2124님은요. 오, 저 A 이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진짜 명곡이죠.
1: 아, 맞아요. 아, 감사해요.
0: 모르는 사람이 없죠.
1: 맞아요. 맞아요.
0: 또 우리 5290님은요.
3: 그동안 환장년에 듣기만 하다가 오늘 규민 씨 연기 듣고 찐이다 싶어 뒤늦게 문자 보내요. 그 규민 씨 솔직히 말해봐요. 요즘 연기 연습하죠?
0: 궁금하네요. 정말 하시죠 요즘에? 어때요?
3: 아, 뭐 따로 연기 연습을 하는 건 아닌데 여기 네. 올 때마다 이제 연기를 항상 하게 되니까
2: 여기서 연기 네. 연습을 하게 되네. 네,
3: 여기서 연습하는 느낌이에요.
0: 저도 여기서 연습하는 것 같아요.
3: 그래요?
0: 네, 네. 또 우리 4081님께서는요.
2: 이승기님하고 김유정 배우님 나오신 줄 보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0: 아, 그 정도로.
2: 감사합니다.
0: 아, 정말. 여기가 또 화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바로 다음 고민 만나볼 건데요. 하플 원정대님께서 사연 보내주셨고요. 이번엔 규민 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3: 제 여자친구는 SNS에서 뜨는 곳, 핫플레이스, 유명 맛집 이런 걸 정말 좋아합니다. 뭐 하나만 봤다 하면요.
4: 여기도 치킨, 저기도 치킨, 사방에서 이색 치킨이 콸콸콸!
5: 오빠, 치킨 박람회래. 치킨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성지 아니야? 우리도 가보자.
3: 무조건 가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얼마 전 토요일 아침, 오후 늦게 만나기로 해서 평화롭게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5: 오빠, 빨리 준비해. 우리 부산 가자. 얼른 짐 챙기고 나와.
3: 응? 부산? 갑자기 부산은 왜?
5: 부산에 있는 카페인데 뷰도 좋고 요즘 엄청 뜨고 있대.
3: 부산 지금 가려면 차 엄청 막히는데.
5: 아, 지금 SNS에서 난리 났어. 남들 다 가고 나서 가면 의미가 없다고.
3: 결국 서울에서 부산까지 당일치기로 달렸습니다. 부산에서의 체류 시간은 고작 1시간 40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인증샷 87장 찍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요.
5: 오빠 요즘에 엄청 핫한 놀이기구가 있거든? 그거 타러 놀이동산 가자.
3: 뭐? 용인에 있어? 아, 그래, 그 정도야 뭐.
5: 아니, 요즘에 경주 놀이동산이 엄청 핫하대. 주말이니까 경주쯤은 가뿐하지?
3: 그 길로 저희는 또 달리고 달려 경주까지 갔습니다. 물론 운전은 제가 했고요. 근데 막상 놀이동산에 도착해서는요.
5: 미쳤어. 와, 눈으로 보니까 나 저거 절대 못하겠어. 오빠, 나 못타. 그냥 집에 가자.
3: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자친구는
5: 아, 오늘도 진짜 알차게 놀았다.
3: 놀이공원 입구에서 인증샷만 찍고도 엄청 만족해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피곤한 몸으로 스릴 넘치게 서울 경주 왕복 운전을 해내야 했죠. 평상시에는 알콩달콩 정말 사랑하지만 온갖 앞을마다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여자친구, 이 연애 괜찮은 거 맞을까요?
0: 네,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주주님께는요 구두 교환권 챙겨드리고요. 자, 여자친구분 정말 부지런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분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사연만 봤을 때는 여자친구분이 운전을 또 이렇게 못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3: 네, 그렇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0: 예, 예. 네. 우리 1677님은요 논 시간보다 차에 있는 시간이 더 많겠네. 그렇죠. 또 우리 오귀아님도 저 정도면 그냥 결혼해라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두 분은 혹시 데이트하면 주로 누가 운전하는 것 같아요?
3: 저 이거 현영 누나 궁금하네요.
2: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차가 없으면 네. 제가 이제 운전을 주로 하고 차가 있는 분을 만나면 사실 뭐 가까이 이제 서울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 차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0: 주로 이제 남성분께서 네네. 차 있으시면은 규민 씨도 주로 규민 씨가 좀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3: 네, 저는 제가 100% 하죠.
0: 그러니까 막 여자친구분께서 운전을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네네.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구나.
3: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운전을 하신 분을 만난 적이 없어서.
0: 그랬어요?
2: 그랬군요. 네. 좀 어린 분들을 주로 만나셨나 봐요.
3: 그거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0: 아니 이게 운전

0: 이렇게 또 좋아하고 즐기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참 이게 참 피곤한 일이긴 해요. 장거리 운전이. 네.
1: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장거리를 갈 때는 바꿔줘요.
2: 아, 아 진짜 너무 좋다.
0: 그런 센스도 있으면 네네. 좋죠.
2: 너무 좋다, 너무 좋다.
1: 근데 이분이 아마 여자친구분이 그 운전 면허가 없으시거나 운전을 하실지 모르셔서 이 운전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게 아닐까.
2: 그럴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
0: 이게 근데 같이 가는 시간도 데이트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도 힘든 것도 힘든 거니까.
1: 맞아요.
2: 아, 진짜. 아, 맞아 맞아.
0: 한두 번 주말에 맘 먹고 가는 거면 모를까. 갑자기 막 부산 가고 경주 가고 이건 좀.
1: 거뜬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0: 거뜬하지 않거든요.
2: 아, 그러니까요. 네.
0: 우리 7199님 문자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1: 저는 사연 보낸 적이 없는데 왜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도 연애 시절에 아내랑 부산으로 여행 갔었는데 부산 곳곳을 누비고 마산 가서 야구도 보고 경주 가서 불국사 석굴암 등등 경주빵도 사서 집에 왔는데 1박 2일 동안 1200km 운전했었어요 라고.
0: 진짜. 근데 이거는 뭐 두 분이서 같이 그렇게 뭔가 즐겁게 쏘다닌 느낌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1: 근데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신 거 보니까 본인은 원치 않은 경향이 없잖아.
0: 없지 않아. 없지 않아.
2: 아니 택시 기사님도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1200km는 못하겠어요.
1: 이거 거짓말 같은데 내가 봤을 때.
0: 여러모로 뭔가 대단하시네요 정말. 또 우리 5768님은요 운전을 여친에게 시켜야 됩니다. 저희 집은 남편이 아닌 제가 운전해서 어디 가자고 안 하거든요. 근데 여친분 면허는 있으시겠죠?
2: 그렇죠. 이게 면허가 없으실 거예요.
1: 면허가 없는 거 같아요.
0: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2: 그렇죠.
0: 또 우리 3417님은요?
3: 남친분 집 도착과 동시에 바로 소주 한 병 오픈하시길 점점. 얼마나 힘드셨을까.
0: 또 우리 1322님은요? 사연자분께서 자차로 같이 다니시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과연 대중교통 타고 가자 해도 가고 싶은 거 다 가자고 할까요?
1: 그러게 이걸 한번
0: 시도해보자.
1: 시도를 한번 차를 뭐 예를 들어서 뭐
0: 수리 맡겨버려.
1: 수리 맡겼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타야 된다라고 한 번쯤 그러니까 말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0: 어디 맡겼다고 하시거나 아 근데 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왠지 좀 운전하다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대중교통 타자 자기야 이렇게 하면서 신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또 우리 6782님은요 고놈의 SNS가 문제더래요. 옛날 2G폰 시절에는 안 그랬더래요. 그냥 계곡에 발 담그고 고기 구워 먹고 수박 먹고 이런 시절이 좋았더래요.
1: 그러니까
2: 낭만 있는 시절이네요. 네.
0: 맞아 이게 나 근데 너무 공감해요. SNS가 문제라는 말.
1: 맞아요.
0: 아까 맞아요. 대사 중에 남들 다 가고 나서 가면은 의미 없대구 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남들 다 갈 때 가면 오히려 더 정신없고 온전히 못 즐길 수 만끽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남들이 유행 다 지나가고 나서 여유롭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2: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게 더 좋은데.
0: 그러니까 우리 최인선님께서는요
4: 처음으로 문자 남기는데 운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 따라 뭐든지 해야 하는 여자분 너무 SNS 중독 아닐까요?
0: 그러니까요.
1: 맞는 것 같긴 해요.
0: 강제적으로 폐쇄하고 싶네요.
2: SNS를.
0: 네. 그 인별그램 계정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아니 일단 규민씨도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핫한 곳에 또 초대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많이 가보시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떤 편이에요?
4: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제가 사람 많은데 붐비앤데를 진짜 안 좋아해요. 원래도 안 좋아했는데
0: 성향상
4: 원래도 안 좋아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핫한 곳 막 남들 다 가는 곳 이런 데는 진짜 절대 안 가고요. 저는 무조건 뭐 데이트를 하건 혼자 쉬러 가건 할 때도 번화가 절대 안 가고 그냥 약간 주택가 쪽으로 다닙니다.
0: 진짜로 그냥 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4: 그냥 동네에서 그냥 그 아주머니가 직접 운영하신 조그만 카페나 이런 데 가는 게 훨씬 좋아요.
0: 그런데 가서 좀 더 뭐랄까 더 약간 시간들이 더 밀도 있어진다고요? 아 모르겠다. 아무튼 그쵸. 또 우리 4503님은요 그렇게라도 다닐 수 있을 때 다니는 게 남는 거예요. 시간 없고 차 없고 하다 보면 못 다녀요. 여자친구분이 어쩌면 현명한 행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구경도 못할 뿐 아니라 아까운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된답니다. 힘들어도 나중에는 추억이 돼요. 이것도 사실 맞는 얘기예요.
2: 이런 관점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네요.
0: 그렇죠. 사실은
1: 적당히만 하면
0: 맞아요. 우리 그냥 다 우리 사연이 그래요. 적당히만 하면 되는 긴 한데요.

0: 어. 근데 이제 어, 이 남자친구 이 여자친구분이 아니었다면 이 남자친구분은 평소에 이렇게 막 이곳저곳에 핫한데 못 다녀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0: 어,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점이기도 한데 조금만 적당히. 또 우리 이다슬님께서는요.
2: 전 커플이 아니고 지인들이랑 같이 제주도나 다른 쪽으로 여행 가면 제가 다 운전을 해요. 2박 3일 동안. 다들 면허가 없거나 운전을 못 하거든요.
0: 아이고.
2: 왜 제 얘기를 유출시키나 봐요. 남친 구해요. 차라리 남친이면 제가 운전 다 할 수 있는데 제 예비 남친님 제가 잘해줄게요. 라고.
0: 아이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도 우리 다슬님만 운전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죠. 또 다른 분한테 맡길 수도 없으니까. 또 우리 3035님은 조현영님 같은 분이 여자친구면 평생 운전 가능하죠. 1000km든 10000km든 보내주셨어요.
2: 아,
0: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1: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이죠.
0: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올게요.

0: 네,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1677님께서 저는 현영씨 같은 여친 있으면 운전도 모자라서 파일럿 자격증이라도 땄을 겁니다.
1: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0: 네. 보내주셨어요.
2: 거짓말. 아,
0: 그니까 아, 진짜 무슨 파일럿이야. 또 우리 권용웅님께서는요.
1: 오, 규뱀 단결 멋진 활동들 응원합니다.

0: 늘 부상 조심하시고 부산 얘기 나오는데 놀러와 모이소. 통신대 귀요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통신대 귀요미이신 것 같아요.
0: 예, 저 군대 후임입니다. 예, 용호기가 예, 기억이 나네요. 되게 통통하고 참 그 예의 바르고 멋진 친구였는데 부산 오면은 항상 풀코스로 쏜다고.
2: 진짜요? 네. 아 이렇게까지 들어주시고 문자까지 보내주셨는데.
0: 그러니까
2: 한 번 또 가셔야죠 부산.
0: 아 한 번 가야 되겠네요. 진짜 영호 네. 고맙다잉.
2: 또 우리 8259님은요 근디요 12시엔 한장연애 듣다 보면 연애도 결혼도 쉽지가 않네요. 다들 징글징글한 사연들 많네요.
0: 그러니까요.
2: 하셨어요. 네. 그렇긴 한데 다 근데 쓸데없는 경험은 또 아닌 것 같아.
1: 맞아.
2: 그쵸?
1: 맞아요.
2: 자 이렇게 또 실시간 연애 고민 사연 받고 있는데요. 또 방금 문자로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연애 고민을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남경님 문자 한번 소개해주세요.
3: 네. 주말에 소개팅하고 지금 한 달째 썸타는 중인데요. 썸남이 전화를 좀 자주 해요. 근데 전화 안 받으면 보통 깨톡이나 문자 남기잖아요. 근데 음성 선남에 음성을 남겨요. 삐삐 감성이라 신기하기도 한데 좀 특이해서요. 그리고 음성 메시지로는 말을 잘하는데 만나면 말도 별로 없고 표현도 없고 이런 스타일은 처음이라 아리까리하네요. 대체 이분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스타일이랑은 대체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죠? 라고.
2: 엄청 남자분이 지금 남경님을 엄청 좋아하나?
0: 네, 저 지금 좀 이해가 가는 게 그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마음은 큰데 그 경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0: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3: 아니면 나이가 좀 많으신가?
2: 그게요.
3: 진짜 삐삐 감성 삐삐 세대이신 분인 건 아닌 거겠죠?
0: 설마
2: 음성을 남겨주세요. 삐 하면 거기로 이제 남겨 남기시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거 삐 하면 바로 끊거든요.
0: 그렇죠.
2: 그렇죠. 근데 규민 씨 말처럼 좀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3: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2: 네. 조금 서로 좀 친해지면 그러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0: 맞아. 그럼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진짜.
2: 네. 뭐 연애라고 특이하다. 생각한다기보다는 좀 친해지세요. 일단.
3: 특이하긴 하다.
2: 그렇죠. 특이하긴 한데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도 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도 일단 좀 친해지시길 바래요.
0: 네.
2: 또 우리 1104님은요 사연자님이 진짜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고 싶은데 얼굴을 보면 부끄러워서 말문이 막히는 거죠. 톡으로 하면 감정이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내 감정을 온전히 전해주고 싶은 거죠.
3: 이분 상대방 분 아니시에요?
2: 이거 지금 그 남자분이 보내주신 거 같거든요 지금.
3: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2: 그러니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얼굴 보면 부끄러워서 정작 이제 안 보고 있을 때 좀 말이 많아지는 거. 그렇죠.
3: 그렇지.
2: 자, 또 짧은 사연 하나가 더 왔는데요. 우리 7094님께서요.
0: 2년 반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해서 9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좋지만 만나는 것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연락도 하루에 딱 10분밖에 못하는 게 고민이에요. 앞으로도 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해서 슬슬 한계가 오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2: 아, 이걸 지금 9개월 정도로 이렇게 하고 계셨던
0: 야,
2: 거예요?
0: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요?
2: 쉽지 않은데 저는 9개월이나 기다리신 분이면
0: 네네.
3: 4개월 남은 4개월도 더 기다려보시는 게
2: 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3: 근데 만약에 이제 공부 때문에 그렇게 기다려서 이게 해결이 되면은 너무 해피엔딩인데 그 뒤에도 이제 뭐 이게 너무 익숙해지거나 해가지고 막 그쵸. 연락 잘 안 되고 못 만나고 하면은 그쵸.
2: 아니면은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쵸
3: 일단 이게... 맥시멈으로 4개월을 딱 잡아두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옆에서 응원도 해주고
0: 네, 4개월 맞아요.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게... 네, 저도 이 시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어떠실지.
2: 그리고 마냥 기다린다는 생각보다는 옆에서 좀 정신적으로 서포트를 좀 해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 혹시 두 분이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최장 기간 얼마나 혹시 기다려줄 수 있어요? 난 1년이요.
3: 전 4개월이요.
2: 나도 어쩌면
0: 네 저도 그 정도
2: 네, 네. 4개월 정도 3-4개월 정도 네. 저도 줄일게요 그냥. 아 근데 뒤늦게 또 문자 보내주신 주주님이 3417님이 근데 삐삐 세대가 왜요 착해요.
3: 저희는 안 착하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0: 맞아요. 긁히신 것 같은데요.
2: 그냥 그 세대인가? 라고 했던 네. 거죠. 그 세대인지 아닌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스트 궁금했을 뿐입니다.
0: 그러니까요. 네.
2: 네. 아유, 아무튼 저희는 광고 듣고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클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3417님은요 이미 다른 연애를 하시는 것 같다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고작 10분 통화라니 뭔가 냄새가 나네요.
8: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9: 이 주주님들이 저희가 미처 못하는 말을 대신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좀 속 시원한 게 있어요.
7: 그러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 환장연애 때문에 좀 우리 주주님들이 의심이 많아지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근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시나 봐.
8: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빡센 자격증 공부가 있나 싶기도 하고.
9: 그래서 제 생각에는 4개월은 그래도 딱 기다려줘보고 그 뒤에 이제 이 시험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락이 계속 안 되거나 자주 못 만나고 하면은
7: 그때 한번 보자.
9: 이제 너가 다른 어떤 게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7: 그 4개월도 스스로 시간 낭비라 느껴지면 어떡하죠?
9: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에 본인도 본인을 위한 어떤
7: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걸로
9: 본인을 약간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7: 그러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아무튼 오늘도 환장연애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도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9: 되게 유익한 알찬 사연들이
7: 굉장히 유익했어요.
9: 많이 왔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7: 네. 우리 주주님들이 또 속 시원하게 얘기도 좀 해주시고. 네.
8: 그러니까요.
7: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부 끝곡으로 롱샷의 굿걸스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0: 지금 즉시 이불 밖으로 나온다. 변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주파수 107.7 메가헤르츠에 맞춘다. 실시!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와 함께한다. 지체 없이 청취하도록. 이상!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머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0: 진행형.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7: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다이어트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식단 관리를 위해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무리하게 양을 줄이는 것보다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간편하게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이 많아 일상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되는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돼 더 신선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올여름 건강한 식단 관리,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 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어제 저녁 김상우님이 배달 어플에 접속했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아직 6월 중순인데 이번 달 배달 이용 금액이 벌써 3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상우님은 당분간 배달 음식을 전면 금지하겠다며 배달 어플 삭제를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최승용님은 딸기잼 뚜껑이 너무 안 열려 혼자 낑낑대며 씨름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승용님의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딸기잼을 받아들더니 단번에 뻥 열어줬다고 합니다. 승용님은 택토녀 아내에게 또 한 번 심쿵했다며 우리 마누라 최고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취자 7842님이 12시엔 주연영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김치 선호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추김치, 총각김치, 고들빼기, 그리고 백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중 주디와 주주들의 원픽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다는데요. 지금 바로 스튜디오 연결해 주디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연영 DJ, 저는 다 좋아요.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다 좋아요. 짜장라면에는 파김치 앤 갓김치, 국물라면에는 무김치, 삼겹살에는 묵은지, 깍두기 볶음밥도 얼마나 맛있게요. 이거 어떻게 골라요? 저도 그래서 못 골랐어요. 심지어 여기 배추김치, 총각김치, 고들빼기, 그리고 백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주셨는데 갓김치가 없더라고요. 전 갓김치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 또 짜장라면에 파김치도 먹고 싶다. 자, 이렇게 또 별다뉴의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영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6월 24일 개봉 예정인 영화 눈동자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리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노여사님께서 손자, 손녀 둘을 키우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랄라 생일 이벤트 했는데 손녀, 손자가 좋아하는 키캡이 됐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즘 친구들 키캡 필수잖아요. 엄청 많이 들고 다니던데 아주 딱 맞는 선물이 당첨됐네요. 또 우리 황희정님도 저 어제 제 인생 첫 야근했어요. 남들은 다 야근이 싫다고 하지만 저는 기분이 왠지 좋고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회사를 위해 제가 엄청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커리어 우먼이 된 것 같았거든요. 라고 희정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의 어떤 이 기분들이 직장 생활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회장님께서. 이런 기분이 드는 거 굉장히 또 자연스럽고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파이팅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생기면서 또 연륜이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삶의 노하우나 그런 경험들이 생기시겠죠? 그러다 보면은 더 뭔가 노련해지실 거고, 뭔가 그런 식으로 희정님만의 어떤 그런 루틴도 생길 거고, 방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렇게 열정을 불태우면서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정님 응원합니다. 또 우리 명성이님께서는 주디 광주는 지금 32도예요. 아스팔트 열기가 장난 아니네요. 참고로 저는 여자 라이더예요. 여름이 싫다 못해 무서워요. 그래도 힘나게 중학생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들려주세요. 들으면서 신나게 일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로 여름 모두 조심하시고 그리고 라이더다 보면은 진짜 화상 입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희님? 자 그럼 저는 성희님이 신청해주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듣고 오셨습니다. 나른한 점심시간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최슬기님께선 매일 점심시간에 회사 사람들과 3km씩 뛰고 있습니다. 9월에 다 같이 마라톤 10km 나가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다들 열심히시네요. 그래도 함께 뛰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모두들 다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주디가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옆에 좋은 동료들이 있다면 아무리 뭐 10km든 몇 km든 무조건 끝까지 완주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였으면은 뭐 3km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는 이것도 성공하는 거죠.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전혜진님께서는 오전에 배가 아파서 배탈인가 했는데 점심이 되니 배고파서 두 그릇 먹었어요. 그냥 많이 배고팠던 건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혜진님 잘하셨어요. 또 우리 5844님도 지금 점심 먹고 직원들이랑 카페에서 주디 목소리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항상 점심 먹고 사무실에서 주디 목소리 듣는데 어제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났거든요. AS 기사님이 내일이나 방문하실 수 있다고 하는 아 오후 근무 어떡하죠? 오늘 30도가 넘는다는데 사무실로 돌아가기가 무서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시원한 음료도 계속 드셔주시고 그리고 내일 내일 오신다 그러면은 당장 일단은 그 휴대용 선풍기나 이런 게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있다면 모를까 있어도 너무 힘들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또 사장님이 좀 그거 좀 안 되나? 좀 오늘 일찍 좀 다 퇴근할 수 있게끔 그거 안 해주잖아. 좀 에어컨이 안 되는데 그분은 모두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또 우리 1309님은 여성 풋살팀이에요. 지난주 주말엔 축구대회, 이번주와 다음주 주말엔 풋살대회가 있는데 오늘 날씨를 보니 주말도 무지 더울 것 같네요. 님블 파이팅! 주디가 한 번만 시원하게 외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아무리 더워도 키썸 씨도 보면은 뭐 덥고 뭐 덥든 춥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열정을 아주 그냥 불태우는 것 같아요. 우리 1309님도 파이팅이고 우리 님블 풋살팀도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6106님도 2시면 외근을 나가야 되는데 12시엔 주현영이 안 끝나고 주디 목소리가 계속 들렸으면 좋겠어요. 제 외근길이 심심하지 않게요. 다시 듣기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 다시 듣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또 계속 저희 한번 수다 떨어봐요. 또 우리 7288님도 주디 저 아침 9시에 병원 도착해서 2시간 넘게 대기하고 드디어 진료 보고 왔어요. 너무 배고파서 장 한가득 봐서 들어가요. 훈제 오리고기에 양배추쌈 싸먹을 예정입니다. 맛있겠다. 근데 심지어 건강식으로 드시네. 오리고기에다가 양배추쌈이면 저기 살도 안 찔 텐데.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5: 넌 대체 누구야?
6: 건방진 녀석. 코코리
7: 코리아.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8: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7: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8: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7: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8: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7: 실장 혜진 초이,
9: 난 조디다 냐옹.
10: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7: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1: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0: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7: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1: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0: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7: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1: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7: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1: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0: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11: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0: 발송되니까요.
1: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3: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딘딘과 소야가 피처링한 마이티마우스의 톡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2시엔 쭈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0: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1: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Cody Zeller.
1: 아, 좋아.
0: 아, 정말 너무 좋아. 이렇게 소리 질러주는 방청객.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자, 컬투쇼 오늘 정국민의 유산균 균디와 함께 오늘은 화요일에 또 만납니다.
2: 네, 화요일입니다. 예. 컬투쇼에서는 이름이 다섯 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천록담이정.
0: 얼마 전에 우리 단독 팬미팅을 또 천록담이 했어요.
2: 아, 첫 번째 예. 팬미팅을.
0: 아주 광분의 현장이었어요.
2: 광분의 현장.
0: 대단했어요.
2: 균디가 와주셔서
0: 제가 또 게스트로, 유일한 게스트로
2: 더욱

0: 빛나는. 예. 아, 그런 팬미팅이 됐습니다.
1: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는 천록담이정 되시길 바랍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SBS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네. 어플 고릴라를 무조건 다운받아서 듣게 됩니다. 왜냐면 네. 핸드폰으로 어딜 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오늘 고릴라에 아마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무슨 날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 쳐다보신 분은 제 앞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판넬이 있는데 바로 오늘 고릴라, 우리 고릴라의 생일이에요.
0: 네.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가 벌써 20살이 됐답니다.
1: 그렇죠. 이 고릴라 이름이 랄라예요. 랄라.
0: 네. 그래서 오늘 자축 생일 파티를 열어보겠습니다. 좋았어.
1: 자, 우리 생판을, 우리 랄라의 생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
0: 여러분이 이제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소식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참여하냐. 고릴라 어플리케이션을 딱 들어가시면 예?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점프 버튼을 눌러서 막대 과자 위로 올라가면서 상품 응모권을 모으는 게임인데 이 게임으로 같이 놀아달라네요, 우리 랄라가.
1: 여태까지 우리 랄라의 생일날 네. 게임 중에서 가장 그 난이도가 있습니다. 꽤 많이 올라갔어.
0: 꽤 많이 올라갔어요.
1: 이 정도 근데 중간에 떨어졌지.
0: 네, 여기 어플 들어갔으면 여기 위에 오른쪽에 게임 이게 누르는 데가 있어요.
1: 예.
0: 그럼 입장을 해서 게임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1: 그러면 이제 화면을 터치하면 걔가 점프를 합니다.
0: 그렇죠.
1: 막대 과자 위로 이렇게 이동하는 대로 계속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면 여러분은 뭐 상품이 당첨이 되겠죠. 예, 열심히 하세요. 자, 상품은 무려 3천여 명에게 돌아갈 예정이고요. 우와. 생일맞이 각종 케이크부터 랄라의 최애 간식인 바나나 우유랑 바나나 과자가 준비돼 있고 랄라의 오리지널 굿즈인 고릴라 인형 키링 그리고 신상 핫템 고릴라 키캡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프로그램당 한 번씩 러브 FM과 파워 FM에서 각각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컬투쇼 진행하는 동안에 한 번을 할 수 있는 거 게임을. 그렇죠. 다음 프로그램 황재성 파워타임으로 하면 거기 또 한 번 할 수 있고 그딴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야. 자, 파워 FM에서 다 놓쳤다. 그러면 러브 FM으로 넘어가. 거기 가서 또 하는 거야. 기회가 많다는 얘기죠. 하루 쟁일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게임을.
0: 괜찮네요. 랄랄 아니죠. 랄라입니다.
1: 랄라의 20살 생일 파티 같이 게임하고 상품도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네. 자, 나도 해봤는데 나는 다섯 계단 정도 올라가다가 떨어졌어.
0: 아, 일찍 떨어지셨네요.
1: 예예. 예. 지금 네. 또 해보려고 그래서.
0: 예. 예.
1: 자, 그럼 오늘 첫 곡 소개해 주시죠.
0: 자, 오늘의 첫 곡입니다. 켈리 클락슨, Stronger.
1: 아는 가수의 아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자, stronger.
1: Stronger.
0: So stronger, 강한 걸.
1: 강한 걸, 단 거.
0: 강한 걸, 센 걸.
1: 센 걸.
0: Stronger. 왜, 좋은 걸?
1: 재미없어요? 너무 재밌는데.
0: 예. 그냥 이딴 게 웃긴 거야 원래.
1: 인색하시네요 오늘 우리 네. 오신 분들이 웃음에 인색하셔.
0: 마음을 열어요. 네. Please everybody open your mind.
1: Open your mind.
0: 예, 마음을 열어요. 제 여러분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간질간질 웃겨드릴 테니까 말이에요. 자, 장미화 씨.
2: 저 고릴라 게임에 해서요. 방금 바나나 우유 당첨됐어요.
1: 오, 축하드립니다.
2: 처음이에요. 너무 좋아요.
0: 아, 저는 지금.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아까 주연이 형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제가 한 다섯 개 정도 떨어졌고 네. 이번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 또 할 수 있잖아요.
1: 러브 FM, 파워 FM 다 또 할 수 있죠.
0: 또 할 수 있고 네. 이제 했는데 이거 아, 한 열 계단 정도 올라갔는데.
1: 아유. 아, 저는 응모권 한 몇 개 먹은 것 같은데 떨어졌네요. 당첨이
0: 이게 먹은 게 응모권이 아니고 네. 저거야 프로그램명. 이렇게 들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있더라고 보니까.
1: 아 그렇구나.
0: 조금 더 많이 올라가야 돼. 얇아질 때까지 올라가야 쭉쭉 올라가야 돼.
1: 아 그렇군요. 자 이진아 씨는 와 고릴라 키링 당첨 감사합니다.
0: 축하해요.
1: 축하드려요.
0: 계속해서 3천 개 이상의 선물이 쏟아진다니까 다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3, 4부 특선 라이브 오늘 아 나는 이 친구들 너무 고마운 게 새 음원이 나올 때마다 컬투쇼를 다 나왔어요.
1: 제가. 이야 대단합니다.
0: 아 정말 이 친구들 텐션 너무 좋고 친구들 인성 좋고 노래 잘하고 네. 잘생겼어.
1: 음악
0: 아, 잘해. 네. 자, 이 친구들 옵니다. 아, 누구죠? 그렇죠. 바로 얼마 전인데도 똑똑똑을 선공개했을 때 진짜 극비로 출연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들고 다시 완전체로 컬투쇼를 찾아옵니다.
1: 야.
0: 점점 실력이 늘고 와 정말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 이제는 네. 멋있어지고 막 그러고 있어 친구들. 와 옛날 나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1: 맞아요.
0: 얼마 반응 왜 이래?
1: 똑같아. 영락 없어.
0: 예,
1: 그죠? 똑같죠?
0: Boy Next Door가 찾아옵니다. 오늘도 라이브를 세 곡이나 준비했어요.
1: 오, 세 곡!
0: 이야.
1: 이야.
0: 지금 또 뭐 팬들이 아침 일찍 또 오셔가지고 지금 와, 밖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저분들이 지금 여기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오매불망 네.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1: 아이고, 많이 오셨네요.
0: 예, 언뜻 보면 제 팬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뒤에서 밀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 안전사고 때문에 시설팀에서 블라인드를 이렇게 확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안전하게 잘 질서를 지키고 계시면 오늘 계속해서 이 시창을 열고 볼 수가 있으니까 서로서로 질서를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1: 네.
0: 자, 2부는요?
1: 자, 2부에서는 행번 행전 노래 이어 부르기가 있습니다. 저랑 균디랑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셔야겠죠?
0: 그렇지.
1: 자, 방송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가사, 음정, 박자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백화점 상품권 적립. 신청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만 신청하세요.
0: 문자 보낼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50원, 100원, 150원 무료. 이거 외치러 오신 거예요. 집중하세요.
1: 자, 여러분.
0: 자 우리 전록담이정한테 집중.
1: 자 여러분들 이거 하러 오신 겁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볼일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갑니다. 샵 1077
3: 50원
1: 긴 문자
3: 100원
1: 합쳐서 고릴라는
3: 고릴라!
0: 나이스!
1: 아 잘했어요.
0: 자 광고 듣고 레전드 사연이 꼬리를 무는

0: 문자 주제로 갑니다. 광고 야호!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가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8: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1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다시 들어도 또 재밌다.
1: 다시 들어도 저항 없이 터지는 바로 그 것은
0: 어디서 레전드 사연. 레전드 사연의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2: 렛고! 렛고! 무!
0: 렛고 무! 시간이에요. 펄쇼에서 방송된 역대급의 레전드 사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이 시간은 레전드 사연 한 편을 그 중에서 다시 들려드리고 그 사연의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고 몇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곳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1: 아, 네.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김디가 소개해준 사연이라고 합니다. 컬투쇼 레전드 사연 다시 듣기 가자!
0: 자, 유은정 씨. 아, 짠순이 엄마입니다.
3: 저희 엄마는 진짜 짠순이에요. 뭐 하나 사러 가면 꼭 갖고 달라 그래요. 옆에서 민망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0: 에게 신발을 사주겠다고 해서 따라갔죠. 그런데, 그런데 엄마가 또 신발을 고르고는 신발 가게 아저씨한테 3만원밖에 없다고 깎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달고 알겠다고 하셨죠. 엄마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는데 5만원짜리 지폐를 꺼냈어. 민망했지만 신발은 잘 신었습니다.
1: 여기까지.
2: 짧고 좋아.
1: 실생활에 있을 법한 일이죠.
2: 나가지 이런 것까지 3만원밖에 없어요.
1: 근데 5만원짜리를 딱 꺼내는 거죠. 5만원 꺼내면서 민망했을 거야, 그렇지? 진짜. 걸치쇼 레전드 사연 짠순이 엄마였습니다. 이 사연의 꼬리를 무는 문자 주제를 우리 천옥담이장이가 알려줄 거예요.
3: 네, 오늘 사연을 듣고 번뜩 생각이 나서 정해버린 주제. 아끼다가 똥된다는데 내 주변 짠돌이 짠순이들 너무해.
1: 요게 문자 주제입니다.
3: 이게 주제예요.
1: 예, 뭐 네. 2026년 지금 현재 변기물을 두세 번 일본 다음에 내리는 짠돌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안녕하세요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왔던 분들이 있었고.
3: 진짜로요?
1: 와. 예. 소변은 다섯 번에 한 번 물을 내려라.
3: 아, 너무 아낀다.
1: 그리고 뭐 트레이닝복을 무릎이 이만큼 나와 있어서 나올 때까지 그냥 입어갖고 가만히 서 있어도 무릎 꿇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막 무릎이 앞으로 쳐나와 있는 그런 거. 예. 자, 그렇게까지 아껴야만 마음이 편했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진짜 짠돌이 짠순이들의 얽힌 일상들 여러분들 에피소드 주변에 아니면 본인 아니면 가족들의 얽힌 이야기들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3: 자, 샵 1077 50원 김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골라 무료입니다.
1: 자, 문자가 소개되고 제가 딩동댕을 치면은 짠돌이 짠순이하다 보니까 짜다 짜다 아 짜다 짜다 하다 보니 번뜩 생각난 선물. 야, 이제 이딴 걸 다 주네. 안동 자반고등어 적당히.
3: 아, 적당히? 뭔 말인지 몰라요?
1: 적당히 그냥 적당히.
3: 아, 적당히 줘요?
1: 예. 자반 고등어니까 이제 좀 짭짤한 거야. 잘 구워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네. 예, 적당히 드립니다.
3: 아, 고등어 먹고 싶다.
1: 예, 착불로 드립니다. 아, 진짜 와이프가 집에서 냄새 난다고 고등어를 안 구워줘갖고.
3: 안 구워줘요?
1: 예.
3: 저기 밖에서 구워서 밖에서 들어가야 되나?
1: 밖에서 먹을 때 식당에서나 먹을 때는 좀 예. 먹고 주시는데 안동 자반 고등어 예, 적당히 드립니다. 착불로 드릴 거예요. 자, 문자 받는 동안 여러분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3: 네, 플라잉입니다. 아, 진짜요.

0: 자,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아끼다 똥된다는데 내 주변 짠돌이 짠순인들 너무해 너무해 띵똥댕 받으시면 뭘 드린다고요?
1: 안동 자반고등어 적당히.
0: 적당이라는 것은 받아봤을 때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또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적당한데? 적당한데? 이게 적당이에요. 예, 예. 예,
1: 개인 기준이에요.
0: 예, 자, 이제 저희가 딩동댕을 치면 안동 자반고등어 적당히 갑니다. 구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워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1: 착불이에요.
0: 착불. 돈을 조금 내야 됩니다.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죠. 자, 신영순 씨.
2: 저희 신랑은요. 물 아깝다고 약 먹을 때 국에 국물로 꿀떡.
0: 야, 약은 충분히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2: 삼켜요. 국물 있잖아요. 국에 국물로 약을. 30분 뒤에 먹어야 된대도 절대 안 지키고.
0: 뭔 소리야? 왜 국물 남았는데 이거 하고 약 먹으면 되지?
2: 약 먹는 물을 아껴서 뭐 할래? 도대체 정말.
1: 아유, 정말. 아유. 청국장이면 어떡해.
0: 아유. 약을 자주 드시는 모양인데 몸이 안 좋으신 모양이야. 네, 드릴게요. 네. 자반고등어 적당히 드세요.
1: 드립니다. 이서영 씨입니다. 저희 아빠는 군대 전역할 때 가지고 나오셨던 깔깔이를 떨어진 곳을 계속 덧대서 이것만한 겨울 옷이 없으시다며 매년 입고 계세요.
0: 아하.
1: 참고로 저희 아빠 전역하신 지 40년 되셨습니다.
0: 그러면 40년 된 거지 깔깔이가.
1: 와.
0: 아니지, 군 생활 동안 입었으니까
1: 42년
0: 42, 43년 정도 된 거죠.
1: 대단합니다.
0: 대단합니다. 깔깔이가 이제 따뜻하긴 해.
1: 그죠.
0: 예.
1: 만한 게 없었다.
0: 아, 입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예. 이렇게 복신복신해갖고. 예. 자, 드릴게요. 아버지. 아버지 좀 적당히 좀 입으세요. 자, 805 하나님.
2: 저희 남편이 이야기네요. 제가 붙이던 파스를 버리려고 떼면 자기 어깨에 붙이고 물티슈 쓴 걸 하도 안 버리길래 왜 모으냐니까 빨아서 쓰겠대요.
1: 아유.
2: 연애할 때도 대중교통 환승 못하면 큰일이라고 힐 신고 막 뛰게 하던 남자예요.
1: 아유.
0: 야, 환승해야 돼. 뛰어 뛰어. 뭐하는 거야. 이게 그 H.O.T.의 네. 장우혁.
1: 예,
0: 이 친구도 물티슈 빨아 쓰는 걸로 한동안 좀 약간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유용하대요. 유용하다 그러더라고.
1: 유용합니다. 네. 아깝긴 하지. 네.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0: 그러니까. 네.
1: 자, 이순자 씨입니다. 모임에 나오는 올해 90살 언니가 있는데 어느 날 스카프가 특이해서 물어보니 90살 언니의 영감님 빤스가 허리가
0: 제발
1: 허리가 늘어나서 버리기 아까워서 목에 두르고 다닌다는
0: 거예요. 아, 안 돼.
1: 저희 다 기겁했습니다. 너무 심해요, 이거는.
0: 허리가 늘어나서.
1: 그러면
0: 약간 트렁크인가 보다, 그지?
1: 트렁크인데. 네. 그럼 이거 고무줄 빼고
0: 늘어나서
1: 잘라서
0: 잘라갖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1: 뭐. 안쪽으로 둘렀어요? 바깥쪽으로 둘렀어요?
0: 아,
1: 심하다.
0: 무늬가 괜찮으면 스카프 같기도 할 것 같아,
1: 예.
0: 그죠?
1: 예. 무늬 좀 사진 좀 보내주시면.
0: 자반고등어 적당히 드세요. 아, 예. 야, 그거는 좀 기발하다.
1: 기발.
0: 남편을 많이 사랑했던 모양이야.
1: 그 이 소재가 좋았나 봐요.
0: 그래.
1: 실크였나?
0: 실크 괜찮은 건 남자 반스. 부드러운 거 많어.
1: 맞아요, 맞아.
0: 정화정 씨.
2: 우리 오빠요. 여친이랑 헤어지고 새 여친 사귈 때마다 커플링을 재활용해요. 그걸 보고 감동하는 여친들을 보면 확 그냥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1: 이거 아니지.
0: 아, 그러면 헤어질 때 달라 그러는 거야? 그럼 그 헤어지면서?
1: 그걸 또 주네, 또 주나 보다 그걸.
0: 야, 그거 내가 해준 거니까 갖고 와. 헤어지니까. 그럼 갖고 있다가 또 야, 커플링이야.
1: 아니, 근데 딱 보면 알 텐데 이게 그 사용 흔적이 좀 있을 텐데.
0: 열심히 닦겠지 또 이렇게 막. 하겠지. 아,
1: 진짜.
0: 애들.
1: 애쓴다, 애써. 애써.
0: 애쓴다. 자반고등어. 자, 적당히 드세요. 자,
1: 이준호 씨입니다. 친구 집에 갔는데 짜장밥을 주길래 짠돌이가 웬일인가 했더니 전날 간짜장 먹고 남은 짜장에 밥 비벼준 거였어.
0: 아하.
1: 그럼 그렇지.

0: 야.
1: 어, 또 일부러 냉기나 보네.
0: 이거 전에 전날 먹던 건 남겨갖고 그 다음 날 먹는 사람들 많아요.
1: 네. 예, 진짜. 반씩.
0: 박예지 씨.
2: 티셔츠에 생일 주기를 아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티셔츠를 입다가 프린팅이 다 벗겨지고 해지면 잘라서 우리 집 강아지 옷을 입히시고 그러다 더 해지면 또 걸레로 써요. 엄마 좀 새로 사자 그냥.
1: 아 대단합니다.
0: 야 강아지는 무슨 죄예요.
1: 예. 예. 강아지는 옷을 입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0: 예, 강아지는 절대 새 옷을 입을 수 없는 상황이군요. 자 저희는 2부로 넘어가요. 어?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여러분 저 랄라예요. 저 20살 됐어요. SBS 고릴라 어플리케이션과 제가 함께한 지 벌써 20년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지금 고릴라를 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을 준비해놨으니까 같이 놀아요. 응모금 모아서 고릴라 키링, 고릴라 키캡, 고릴라 인형, 그리고 제 생일 케이크랑 과자까지 전부 가져가세요. 제 생일이지만 선물은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릴게요.
7: SBS 고릴라 20주년 이벤트 랄라의 생일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0: show.
1: 행운을 드립니다.

0: 자동차.
1: 아 힘들어 죽겠네 진짜.
0: 아유.
1: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제가 번호판을 돌려갖고 랜덤으로 전화를 걸어버립니다. 단 신청한 사람들의 한해서 자신의 뒷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신청도 안 해놓고 그냥 두근반 세근반 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2: 그렇죠. 신청도 안 해놓고.
1: 네, 네. 오늘은 노래 이어부르기를 할 거예요. 네. 우리 이정, 천록담 이정과 저 균디가 부르는 노래를 뚝 끊어진 부분부터 이어서 멜로디와 가사를 정확하게 완성해 주시면 아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단 제가 딩동댕을 칠 때까지 방송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찾아왔군요. 빠밤 시간입니다. 자 노래를 마치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보장 빠밤 다 같이 선물 보장
3: 빠밤
1: 선물 보장
3: 빠밤
1: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익명 보장.
3: 빠밤.
1: 믿습니까?
3: 빠밤.
0: 진짜요?
3: 빠밤.
1: 저도 믿습니다.
3: 빠밤.
0: 잘했어요.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만 원씩 적립되겠습니다. 최대 적립금은 10만 원까지.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들 모두 3만 원.
1: 3만 원.
0: 7명 성공하면 처음 7만 원. 10명 성공하면 10만 원이 되겠죠?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1: 아~ 아~ 선물이 왜 없어? 실패했으니까.
0: 어? 당연한 얘기. 자, 최대한 들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다시. 지금 도전하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1: 지금 신청하세요. 김태균은
3: 빠밤.
0: 김태균은 빠밤.
1: 나는 빠밤이었습니다. 자 전화 왔다고 생각하시고 다들 신청했어. 신청한 상황이야.
0: 신청을 하세요.
1: 리허설 한번 해볼게요. 자 전화 왔으면 전화 받으세요.
0: 몇 번
1: 아니 아니 리허설 이 친구들하고 아, 해보는 리허설, 거야. 리허설. 여기 방청객들하고
0: 방청해.
1: 크게 해야지.
0: 그래, 여보세요를 해야 돼요.
1: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3: 좋아
1: 이렇게 되면
0: 정답!
1: 만원 적립!
0: 이렇게 이어 부르는 거예요.
1: 그러면 한 건당 만 원이 적립이 됩니다. 자 도전하고 싶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샵1075시면 김문찬 100원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전화가 온다니까 신청이나 한번 해봐 진짜. 첫 번째 번호 돌려주세요.
0: 자 과연 몇 번이 당첨이
1: 몇
0: 될지
1: 번!
0: 몇 번이요?
1: 아, 몇 번?
0: 몇 번?
1: 몇 번?
0: 5번!
1: The first number is number 5.
0: Number 5.
1: 5번. Surprise. 놀랄 때 쓰는 번호 5번.
0: 5! 5!
1: 번. 5? 번.
0: 5번 전화 받으세요.
1: 5번.
0: Number 5.
1: 5번.
0: 1, 2, 3, 4, 5.
1: Please take the phone call.
0: Take it, take it.
1: 전화 받아요. 신청해놓고 뭐 하는 거야 지금?
0: 왜 안 받는 거예요 도대체 신청을 해놓고.
1: 첫 단추부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똥 싸나 어떻게 되는 거야? 똥 싸요?
0: 설마 전화 올 줄 몰랐겠죠? 전화가 왔잖아요 지금.
4: 연결이 되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아. 왜 되지 않아?
1: 아 시작부터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다른 5번으로 가겠습니다.
0: 다른 5번.
1: Another number 5. I call you.
0: Another 5.
1: 빨리 받아요 전화를.
0: 신청을 했으면 좀 받아요. 받아주세요.
1: 이제,
0: 어? 무슨?
1: 아니 이제 5번들이 통화 연결임이 없어.
0: 저기요?
1: 아니 5번들 왜 이러는 거야?
0: 5번 선생님.
1: 아니 5번들이 왜 이렇게 된 거야?
0: 어?
1: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부딪히면 차차차.
1: 그렇지.
2: 아, 이거 병원에 계시네 지금 이분이. 딸이 어지럽다고 그래서 끊어.

0: 급하세요.
1: 급해.
0: 병원에서
1: 병원이래. 네.
0: 딸이 어지럽다 그래갖고 병원에 딸을 데리고 철분 주사를 맞고 계시대.
1: 철분 주사도 있어요.
0: 어. 그럼 철분을 맞추면 이제 덜 어지러운 거니까 이제.
1: 아, 그런 게 있구나.
0: 그래도 이제 전화 급해서 끊어버리신 거. 자, 만 원 적립이에요.
1: 다음 번호 갑니다. 몇 번?
2: 몇 번? 몇 번?
1: 넘버 나인.
0: 절규를 하는구나. 절규를 해야지.
1: 9번 됐어요?
0: 어. 9번이에요.
1: 오케이.
0: 9번.
1: 전화 올 9번. 수도 있어.
0: 자, 넘버 나인. 비둘기 넘버.
1: 라디오 꺼주세요.
0: 라디오를 꺼주세요.
3: 네, 꺼주세요.
1: 오케이.
0: 갑니다. 계란

0: 잡았다.
1: 어, 오늘 좋아요.
2: 2만 원.
1: 나이스.
2: 자, 다음 번호 돌려주세요.
1: 바로 돌려버립니다. 몇 번?
2: 몇 번?
1: 몇 번이야?
2: 넘버 투입니다.
1: 다양하게 나오죠.
2: 충청도 전라도 넘버 2번.
1: 2로 그냥 모든 대화를 합니다.
2: 2번.
1: 안 받는겨?
2: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가자. Beat it. No one wants to beat it. Showing how funky strong is your fight. It doesn't matter who's wrong or right. Just
3: beat it.
2: Okay.
3: Beat it.
1: 시크하게.
2: Oh,
3: beat it.
2: 아, 고등어가 beat it.
1: 안동 자방 고등어
2: beat it.
3: 삐리 내나
2: 아, 그렇죠.
3: 내나 아
1: 삐리
2: 어 뭐야
1: 어 잘한다
2: 어
1: 좋아요.
2: 컬투쇼 사랑하는 라미라미 최아람입니다. 3실에서 겁나 크게 부를 수 있답니다. 아, 저 7942님이
1: 어 그래요? 그럼
2: 최아람 씨
1: 좋아하는 노래
3: 네.
2: 크게 한번 불러봐요.
1: 좋아하는 노래 아무거나.
3: 좋아하는 노래?
1: 네 시작.
3: 똥의 머리 모른 말고 세상이 뭐
1: 그달따로 아, 다미다미로 밝혀졌습니다.
2: 네, 우리
1: 고맙습니다.
2: 전록담을 사랑하는 팬으로 밝혀졌습니다.
1: 네,
2: 아, 역시 텐션이 좋아요.
1: 야, 전화가 걸렸어.
2: 와.
1: 축하드립니다.
3: 깜짝 눈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세요.
2: 뭐라고요?
3: 옆에서
1: 뭐라고요?
3: 옆에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2: 아, 진짜. 자, 선물 하나 우리 다미다미가 록다미가 하나 뽑아줍니다.
1: 제가 하나 선물 하나 뽑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자 오늘 선물은
2: 우와
3: 럭키.
1: 자 이런 고유가 시대 주유권.
3: 와 정말.
2: 가만 있어요.
3: 아 예.
2: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1: 고마워요.
3: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고맙다.
2: 3만 원 정리.
1: 3만 원입니다.
2: 다음 번호 돌려줘요.
1: 다음 번호 렛츠 고. 몇 번? 여러분 지쳤어요. 지치면 안 돼.
2: 0번입니다. Number zero.
1: Zero.
2: Zero.
1: Zero.
2: Zero. 0번입니다. 빵번. 0번. Zero.
1: 전화가 걸리고 있습니다. 목 좀 푸세요.
2: 전화 받아요. 전화 받아요.
1: 형, 형 목 푸세요. 거칠게. 거칠게 해주세요.
4: 고객께서 전화를
2: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목 풀고 있는데 진짜. 자 다시 한번 다른 0번으로다가 전화를 걸어봅니다.
1: Another zero.
5: 여보세요?
1: 어?
2: 누구야?
1: 받으세요.
6: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0: 전쟁 같은 사랑.
1: 오케이.
2: 잘한다.
1: 정답입니다.
2: 4만 원 정해. 다음 번호 next number.
1: 바로 돌려버립니다.
2: 몇 번이에요?
1: 1번, 8번,
2: 3번.
1: 오, 3번.
2: Number 3입니다. Number 3.
1: 누가 넘버 3래?
2: 누가 넘버 3래? 3번입니다. 삼삼한 번호 3번. 자, 사포닌이 가득 담겨 있는 삼인삼산삼.
1: 사방고등어는 삼삼하지 않죠.
3: 안녕하세요.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
2: 요즘에 이렇게 넘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남겨놓으면 전화를 하겠다고. 연예인도 안 그러는데. 다른 3번으로 가겠습니다.
1: 다른 3번입니다.
2: 네네. 난 이정 버전 이 노래가 너무 좋아.
4: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이제 갈 수 있어.
0: 그렇지.
2: 아니 왜 지금 뭐 화장실이신가?
0: 그러니까 어디 뭐 크게 노래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1: 아 지금 손님 오셔가지고.
0: 손님 앞에서 노래하신 거예요?
1: 네.
0: 뭐 하는 데인데요?
1: 네, 일반 가게예요.
0: 일반 뭐뭘 파는 가게예요?
1: 렌즈. 안경.
2: 아, 되게 조용하겠네.
0: 네. 근데 이제 렌즈를 이제 가는 거니까 이제 갈 수 있어.
2: 어, 그래. 렌즈 좀 가려고 하세요.
1: 네.
2: 손님한테.
1: 어, 네.
2: 손님 이제 갈 수 있어.
0: 지금 손님 네. 앞에 아, 손님이 앞에 계세요?
1: 네. 네.
0: 어. 손님 앞에서 노래 하나 더 부르시면 다른 선물 더 드린다.
2: 네, 선물 하나 드려요. 선물 하나 뽑아 드립니다.
0: 자, 애청. 손님 앞에서 니 네가 좋아.
2: 그거 한번 해줘. 한번 해줘.
0: 한번만 해줘. 아이.
1: 네가 좋아.
0: 네가 좋아. 한번 네가 좋아.
1: 네가 좋아.
0: 손님 네가 예뻐서 좋아. 시작.
1: 손님 네가 예뻐서 좋아.
2: 좋아하세요. 손님 편하게 모시라고 삼선 슬리퍼 드립니다.
0: 삼선 슬리퍼.
1: 감사합니다.
0: 대박 나세요 렌즈 가게.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손님 얼마나 황당할까? 네? 내가 예쁘다고?
2: 저요?
0: 손님 네가 예뻐서. 아 즐겁다.
2: 나이스.
0: 자 다음 번호 돌려주세요.
2: 다음 번호입니다. 과연 이번엔 몇 번인가? 8번, 1번. 자 과연
0: 몇 번이에요?
2: 8번.
0: 같은 번호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2: 절대 나오지 않아요.
0: 네.
2: 중복되는 번호는 없어요.
0: 뒤에 AI가 숨어져 있습니다.
2: 네.
0: 자 가겠습니다. 8번.
2: 8번.
0: 끓는 번호. 아주 뜨거운 번호.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3: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0: 네, 컬트쇼예요.
1: 네.
0: 네, 저 라디오를 좀 꺼주실래요, 옆에?
1: 어, 네, 껐습니다.
0: 됐어, 갑니다. 자, 꼭 네. 맞추시길 바랄게요.
1: 네.
4: I'm so hot, 난 너무 매력 있어. I'm so fine, 난 너무 매력 있어. I'm so cool,
1: 난 너무 멋져.
0: 그렇지! 하, 하, 하, 하, 하. 아, 나이스, 6만 원 정일.
1: 감사합니다.
0: 참여는 처음이라고 지금 뭐 하시다 전화 받았어요?
1: 아, 저 퇴근 중이었어요.
0: 뭐 하는데 벌써
2: 일찍 퇴근하네.
0: 뭐 하는데 벌써 퇴근해요?
1: 아, 남편 회사 다녀요.
0: 남편 회사요?
2: 남편 회사 네. 다니면 일찍 퇴근해도 됩니까?
0: 야, 이거 반칙 아닙니까?
2: 예.
0: 네. 아내를 이렇게 조기 퇴근 시켜도 네. 됩니까?
1: 네. 아, 아기 바래로 이제
0: 아, 아기 바래로
1: 아기 바래로 가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0: 그래서
1: 네 그래서 일찍 그래. 퇴근했습니다.
2: 뭐 하는 회사입니까?
1: 어, 공구 팔아요.
0: 공구.
1: 네.
0: 그렇군요. 아우, 그렇게 두 분이 계속 붙어 있으면 좀 안 싸우세요?
1: 어, 그래서 말을 잘 안 해요.
0: 현명하십니다. 아주 현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지는 번호는 과연 1번.
2: 1번을 원하는데요. 1번을 원해요.
1: 1번을 원합니까? 1번. 야, 같은 번호가 안 나와.
2: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1: 예. 1번이 나왔어요.
2: 1번이요.
1: 생각지도 못한 1번이 나왔어요.
2: Number 1.
1: Number 1.
3: Stay my number 1.
4: 여보세요?

0: 이제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돼 있는 너와 내 친구는 어느새 다정한
1: 연인이 돼 있었지.
2: 맞았어요 아까부터.
0: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2: 아이씨 아니 같이 좀 부르려고 그랬더니 끊어버렸어. 아니 아니 맞췄지? 아 우리만 신났네 그냥.
3: 성공!
2: 성공입니다. 이야 7만원이야 벌써.
3: 이야 오늘 성공 많이 합니다.
2: 야, 오늘 10만원 가자 10만원 가자.
3: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가.
2: 뭐 고릴라 데이니까
3: 가, 가, 가, 가.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2번?
2: 와, 저 6을 너무 부른다. Number 6, 6번입니다. 네. 고기 냄새가 물씬 나는
3: 번호. 고기 냄새는 많이 납니다. 채식주의자는 아닌가 봐요.
2: 6회. 6회 비빔밥.
3: 어, 뭐야?
4: 여보세요?
3: 오, 이거 전화 왔어.
2: 지금 방청객 이사 나왔습니다.
3: 방청객 전화 왔습니다.
2: 자, 전화 끊으시고 마이크를 받으세요.
3: 자, 전화 끊으시고.
4: 노래 잘 모르.
2: 자
5: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그대를 그대를
4: 사랑해볼래요
2: 사랑해볼래요
4: 아 사랑해볼까요
3: 볼까요
2: 볼까요
4: 사랑해도 될까요
3: 그러지
2: 음이 이상했지만 아, 자,
3: 음이 불안한데?
2: 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3: 자, 음 정확하게.
5: 나 오늘부터 그대를
4: 사랑해도 될까요?
3: 아, 왜 노래 아, 왜 끝내?
4: 사랑해도 될까요?
3: 그렇지. 아, 노래 끝내면 어떡해?
5: 사랑해도 될까요?
3: 노래가 1절에서 끝나잖아요.
2: 광고, 광고 듣겠습니다. 오늘은 8만 원 적립됐어요. Here we go.
3: 와우.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가격이 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0: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야, 이거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한번 이거 유행할 때 가면 다 무대로 나와. 나가자! 그래갖고
1: 전주만 나오면 그냥.
0: 전주만 나오면 예. 그냥 난리가 났던 노래죠. 야, 이 노래를 3부 끝곡으로 들으면서 자 3, 4부 특선 라이브는 보이 네스토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스튜디오 시청에 많이 모여 계시는 여러분들 뒤에서 밀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안전사고 때문에 시설팀에서 갑자기 달려와서 블라인드를 내려버릴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밖에 계시면 들리죠? 예,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켜서 밀지 마시고 안전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급 마에
1: 잘못된 만남 듣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

0: 자, 여러분의 친구 디스타츠 컬투쇼 3시를 지나 3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자, 현장에 오니까 신나죠?
1: 네.
0: 뭐 내가 놀아주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잘 놀더만 아주.
2: 아, 오늘 잘 놀아요.
0: 오늘 아주 오늘 놀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2: 네.
0: 네. 자, 이렇게 놀아야지, 즐겨야지. 이게 방송이지. 컬투쇼의 참맛이 바로 있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듣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더 훨씬 좋죠?
1: 네.
0: 생동감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으면 내가 우리가 초대를 하나? 아니, 신청을 해야 됩니다.
2: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방청 신청 문자 번호는 샵의 1088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기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제발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자기소개 길게 하지 말아주세요. 불편하고 아주... 민망할 정도로 네. 아주 그냥 이제
2: 짧게 써주세요.
0: 태어난 시간부터 막 좋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 샵 1088번입니다. 자, 상품 소개하고 보냉도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상품 소개하면 이 음악이 나오죠. 자, 이 음악에 맞춰서 전국민 똥꼬근력 강화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급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똥꼬가 처참하게 급똥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똥꼬의 근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자, 박제 맞춰서 저를 따라합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0: 8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อจ
1: ้자이번에방사박제말서운동하면서상품소개하겠습니다자동주문태성자동문에서백화점상품권
2: 국가대표매트리스베스트슬립에서기능성베개
1: 남이섬에서스카이라인집와이어이용권
2: 어깨만움직이지마세요에몬스에서리클라이너소파
1: 엉덩이에힘을주는겁니다그렇죠그럼몸이올라가는거어깨는아니야
2: 어깨만하지마
1: 예자자연체를지키는닥터미니시서프리미엄구강용품세트
2: 베베스완에서허리편한조끼아기띠
1: 발효의대가딱좋아청에서청인아로니아발효진에
2: 세탁전문기업월드클리닝에서백화점상품권
1: 에이펙공식구원화장품리포브에서화장품세트
2: 눈건조눈건강엔에지유에서아이리프눈건강기능식품
1: 디자인을담은바람일레드에서프리미엄저솜선풍기
2: 정형외과의사가만든운동화탈인로즈에서키높이신발
1: 공간케어파트너케어원에서백화점사무관
2: 참숙다데이팩에서올인원영양제
1: 한국블루베리의무자조금에서프리미엄블루베리생과
2: 치과의사가만든구강단단에서미백전동칫솔
1: 40년전통의맛진포랑에서포천이동갈비세트
2: 꽃배달전문업체컬투꽃배달에서꽃바구니를드려버립니다
0: 줬다뺐다줬다뺐다줬다가뺐다가줬다뺐다
1: 광고요 Here we go
3: 글레오
4: 네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그랜저소개해줘
4: 대화면디스플레이로만나는플레우스커넥트와6분할로조절하는스마트비전루프프리미엄라운지같은편안함까지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한번새로워진더뉴그랜저
5: 안녕하세요손현재입니다매트리스한번사려면사실좀부담되잖아요그래서저는베스트슬립에서숙면을구독중이에요
6: 월30,000원대에누리는5성급호텔침대의편안함베스트슬립렌탈케어
5: 여러분도이제최고의수면을구독하세요베스트슬립
7: 불안하신가요불안은안정액
8: 두근거림에도안정액
7: 초조할때도안정액불안하고두근거릴땐안정액삼진제약안정액약국에있어요
9: 방탄꼭지방탄꼭지방탄꼭지방탄꼭지
10: 센스있는남성들을위한프리미엄방탄꼭지
9: 방탄꼭지방탄꼭지방탄꼭지방탄꼭지
10: 가렵지않아아프지않아프리미엄방탄꼭지
9: 방탄꼭지방탄꼭지
11: 안녕하세요국가대표처장안영준입니다하루가다르게변하는 AI 시대사업하시며고민이많으시죠여러분의곁에2025년기준경제총조사가함께합니다경제총조사는여러분들의응답을모아산업현장에필요한정책과대한민국경제성장의기초를만듭니다여러분의참여가더나은정책과지원으로이어지도록경제총조사참여로내사업의미래를설계하세요
12: 내일을설계하는오늘의데이터경제총조사
13: 서울원에서만나는새로운삶의방식첫번째국내대형병원과의협업부터모바일헬스케어까지차원이다른메디컬서비스가시작됩니다
14: 파크로쉬서울원6월분양예정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1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모델조정석입니다금융으로힘이되는이웃 MG 새마을금고와함께방방곡곡따뜻하게으쌰으쌰마을마다행복하게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다함께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0: 끝나고 나면 대기실에서 방송 놈들한테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죠 재현 씨?
1: 원고 최고였어요 작가 누나.
2: 이야. 마음 우리 방송 놈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했던 재현이의 한마디. 한 번 이상 만나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하는 예의 바른 아이돌 인성 짱, 텐션 짱, 실력 짱, 외모 짱. 예. 보이 넥스트와 함께합니다. 컬처 특집 보이 넥스트 정규 1집 라이브 쇼케이스. 예. 예. 자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이제 네 자주 하고 할 줄 알잖아요.
1: 네, 그럼 저희 단체 인사와 개인 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3: 보이넥소! 안녕하세요. 보이넥소입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보이넥스도 재현이라고 합니다.
2: 잘한다. 편해. 쟤네들 오면 지네들이 알아서 해요.
5: 아 오케이.
6: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소 성호입니다.
7: 예. 안녕하세요 보이넥스 리우입니다.
2: 리우,
0: 리우.
8: 안녕하세요 보이넥스 이한입니다.
0: 이한,
9: 이한.
10: 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0: 태산, 태산.
11: 안녕하세요 태균 선배님 아들 운학입니다.
0: 운학이 아들.
2: 운학이 운학이 우리 아들이 왔어요.
0: 아들이 왔어요.
2: 와, 아니 이제 지난달에 오고 지금 또 왔어요.
11: 맞아요.
2: 예, 이렇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걸로 하죠.
11: 그런 건 돼요, 좋은데.
2: 너무 반가우니까 나는. 와, 보이넥스트 새 앨범이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보이넥스트가 나올 줄 알고 왔다가 나올 줄 알고 왔다가
0: 네네.
2: 당연히 나올 줄 알고 왔다가
0: 그렇죠.
2: 트로트 스타 김수찬 린 씨를 보고 간 저기 서 있는 새 친구들. 텐션이 너무 좋아갖고 야 저 친구는 누구 팬들인가 했더니 보넥도 팬이었는데 수찬이 노래에다가 박수 엄청 치고 갔어요.
0: 아, 잘했네.
11: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11: 수찬이
0: 나올 줄 알았다가
2: 어.
0: 김수찬이가 나왔군요.
2: 린과 린의 노래를 다 듣고 그러고 갔어요. 네. 팬들도 오빠들 닮아가는 것 같아요. 텐션이 좋잖아요.
0: 확실히
11: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10: 텐션 최고입니다.
11: 어디 가든 저희 원더분들이 텐션이 가장 높은
2: 그러니까.
11: 것 같고. 그래서 와. 너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2: 이야 자랑스럽대. 자 니네 자랑스럽대. 소리 질러.
11: 좋다 좋다
10: 이거죠
0: 좋다.
11: 이거죠
0: 아 좋다
10: 이런 걸 보고 좋아. 이뻐 죽겠다고 하나
2: 이뻐 죽겠다 이뻐 죽겠다
10: 이뻐 죽겠네
12: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0: 잘한다 잘해
2: 오늘 스페셜 DJ 우리 이정 천록담 우리 선배님이실 텐데 본 적 있나요?
0: 아, 처음 봤죠.
11: 저 인사드린 네. 적은 한 번도 없는데
0: 네.
11: 당연히
0: 실제로 처음 봤죠.
11: 잘 연습생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1: 네.
10: 아 또 저희
2: 태산.
10: 뭐 리우 형이
0: 네.
10: 그 다신이라는 노래를
2: 오.
10: 진짜 얼마... 잘 부르거든요.
2: 어 진짜?
11: 월말 평가 했었습니다. 월말
10: 평가도 평가. 실제로 했었어요.
0: 어 진짜로요?
2: 어, 그럼 네, 본인 맞아요. 등판 앞에서 한번 해야죠.
7: 저는 춤까지 췄었어요.
2: 오! 맞아요, 맞아요.
11: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7: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절도 있거든요.
2: 어.
7: 아, 그럼 당연히 해야죠.
11: 네, 어떻게 하는 거죠?
7: 그러니까
11: 오케이 오케이.
0: 야.
7: 이 다신하고 탁 잡아줘야 돼.
11: 그렇죠.
2: 그렇지.
11: 맞아 맞아.
7: 다신 탁. 날 찾지 말고 떠나. I know you mine. 와. 와.
0: 보넥도가 내 노래 불러줬어요.
2: 와.
0: 아 너무 좋다.
2: 이제 살짝 캡사이신 작품이 빠진 것 같은데. 다신 날 찾지 말고 떠나.
0: 아, 매운 걸 잘 못 먹어 리우가.
2: 아 못 뭐, 먹는구나.
0: 매운 걸 잘 못 먹어.
2: 아, 잘한다.
0: 아 너무 좋다.
2: 예. 자 이가음 씨가 운학님 안경 낀 거 잘 생겼당 하셨어요.
11: 아 감사합니다. 안 껴도 잘 생겼습니다.
0: 어 그러네. 아 그래요.
11: 신감
0: 어,
11: 좋아요.
2: 네. 원래 안경 안 꼈었잖아요. 저번에 왔어요.
11: 네. 근데 오늘 좀 약간 새로운 매력을
7: 맞아요.
11: 살짝 해가지고
7: 알이 없습니다.
0: 아 시력이 좋군요.
11: 네. 조금 더 멋진 느낌으로 오늘 왔습니다.
0: 좋아요.
2: 괜찮아. 있어 보여. 아 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컬처 특집 제목이 보이넥스 정규 1집 라이브 쇼케이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7: 예.
0: 자 새 음반이 나오고 신곡이 나오게 되면 대중과 언론에 처음으로 보여준 게 이 쇼케이스잖아요.
2: 그렇지, 그렇지.
0: 그래서 보이넥스도 지난 8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정규 1집 홈 쇼케이스를 했죠.
11: 자,
0: 사진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11: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2: 야, 여기가 꽤 큰데 화정체육관이.
7: 멋있다.
0: 야, 네. 멋있다.
2: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보신 거래요.
0: 네.
2: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다 해서 한 160개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그 쇼케이스를 지켜봤다 그래요.

0: 와. 핸드마이크인데 이번에는 헤드셋 마이크를 썼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1: 저희가 이번에 타이틀곡인 바이럴이라는 곡이
0: 춤이 좀 쎄?
1: 춤 자체가 저희가 헤드셋 마이크를 쓰는 걸 염두하고
0: 만들었어요.
1: 저희가 이번에 첫 정규 앨범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정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딱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2: 정말 처음이었어요.
1: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2: 네, 다 같이 헤드마이크를 쓴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0: 여태까지 계속 핸드마이크였어요?
2: 맞아요.
1: 네.
0: 좀 어색하진 않았어요?
1: 많이 어색했어요.
0: 약간 한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될 것 같은
1: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라이브 연습을 실제로 연습실에서 해보는데 저희는 항상 핸드마이크를 쓰니까 사실 기침이 나올 것 같아도 이거 그냥 틀기만 하면 되거든요.
0: 아 그렇지.
1: 근데 핸드마이크를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자꾸 기침하고 막 혼잣말하는 게 다 들려가지고 회사에서 먼저 엄청 혼내셨어요. 얘들아 너네 헤드셋이야. 정신 차려 이러셔가지고.
0: 그렇지. 아 그러니까 자기 노래 안 할 때도 뭐 소리가 들어가면
3: 안 되죠. 연습을 해야 돼요.
1: 이러니까.
4: 이게 원래 라이브 비결 저희 보넥도의 라이브 비결 중에 하나가 자기 파트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번씩 하고 들어가는데 이걸 하니까 그걸 못 하더라고요. 소리가 다 들어가서.
0: 연습 많이 했겠다 그러면.
4: 연습 많이 했습니다.
5: 많이 했습니다.
0: 기대됩니다. 김미선 씨 문자 하나 읽어주시죠.
3: 김미선 씨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딸 최애라 보고 있어요. 다들 잘생겼다. 지금 엄마랑 딸이 같이 듣는 쇼다논이 많다고 합니다.
0: 지금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딸이랑 같이 보고 있다고.
2: 일석이조.
0: 야.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팬이 되는 경우가 많나 봐요.
3: 그렇죠.
4: 요즘
0: 맞아요?
4: 요즘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4: 저희도 댓글 같은 거 읽어보면 딸이 팬이어서 보다가 팬이 되셨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저희 전 세대 분들께 좀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2: 또 저희 노래가 또 듣기 쉬우실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넥도 음악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듣기에도 괜찮은 음악이기 때문에.
1: 그리고 또 저희 여섯 명 다 상결례 프리패스 상이어가지고.
0: 나요?
1: 너무
0: 한겨레 프리패스.
3: 한겨레 프리패스
2: 그런가?
3: 이구나.
1: 네. 아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4: 아닌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4: 지금 한 명이 썩소를 짓고 계십니다.
1: 아니에요.
0: 약간
2: 여기 중간에 여기
0: 약간 이하니가 좀 약간 공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저희 애들 너무 착하고.
6: 이제 태산이가 좀 상견례 프리 빠꾸상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0: 상견례 빠꾸상.
1: 아니에요. 네. 아, 우리 태산이 너무 착하고 사위로서 너무 최고입니다.
4: 근데 오히려 태산이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사나워 보일 수 있지만 어른분들께 가장 싹싹하고 저희 엄마도 만나면은 제일 먼저 안아주는 멤버가 태산이에요.
0: 그래요?
4: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0: 진짜?
1: 태산이가 어른분들께 애교가 많아요.
4: 애교가 많아요.
1: 애교가 많아요.
0: 그럼 이렇게 누구라도 하나 먼저 결혼하고 상견례 하면 멤버들 다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냥 가갖고
4: 저희가요.
1: 예? 네?
0: 아니 여기 하기 하시면 가각지 허락해달라고 다.
1: 아 저희가 여섯 명이서요?
0: 아 요 멤버들이서 이렇게.
1: 아
0: 누가 먼저 결혼하게 되면
4: 먼저 앨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3: 예. 네. 그렇지.
0: 누가 상견례 얘기를 꺼낸 거야?
3: 상견례 누가 꺼냈어요?
1: 누구야?
4: 너 오늘은 저희 보이넥스도의 새 앨범 노래 중에
3: 그렇죠? 그 얘기 좀 해볼까요?
4: 세 곡이나 라이브로 만나볼 수가 있다.
3: 좋았어요.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0: 좋습니다.
3: 걸투쇼 특집. 보이넥스도어 정규 1집 라이브 쇼케이스에서는 보이넥스도어의 새 앨범 속 노래 중에서 무려 3곡이나 라이브로 들어볼 겁니다. 3곡입니다. 3곡.
0: 자, 보이넥스도어의 첫 정규 앨범 제목 홈이 발매됐습니다.
1: 예. 예.
3: 아직 보여주세요.
0: 오, 카리스마가 그냥. 이야.
4: 멋있다.
0: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3: 상견례 자리 아니죠?
1: 아 그럼요. 큰일 나죠.
3: 아니죠.
1: 그럼요.
3: 큰일 나죠. 아니죠.
1: 네, 네, 네. 저희만의 잔치. 네.
4: 그렇게 머리 묶고 그렇죠. 저러면 큰일 납니다.
0: 와, 자 새 앨범 홈에 대해서 누가 좀 쫙 이렇게 어떤 앨범인지
3: 네, 소개 앨범. 좀 해주세요.
2: 네, 정규 앨범 저희 홈은요 마음의 안식처 저희의 홈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앨범이고요.
0: 어허.
2: 또 아마 대중분들도 들으셨을 때 팬분들도 들으셨을 때 그리고 또 저희가 들을 때도 좀 정말 홈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음악으로 풀어낸 앨범입니다.
0: 같이 홈같이 느껴졌습니다.
2: 네, 많은 감정들이 들어있는 앨범입니다.
0: 그러니까 이 집이 좋잖아요. 어디 그럼요. 돌아다니다 딱 들어가면 야 역시 집이 좋다.
3: 집이
0: 아,
3: 최고예요.
0: 집이 최고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근하면서도 정이 가득 담긴.
2: 아 맞아요. 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0: 예, 1년을 공을 들여서 준비했다고 하네요.
1: 맞아요.
0: 와, 앨범이 나오고 5일 만에 100만 장이 팔려버렸고.
1: 대단합니다.
0: 미니 3집, 미니 4집, 미니 5집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타이틀곡 소개 들어갈까요?
4: 네, 타이틀곡 바이럴은
0: 바이럴.
4: 이 노래가 바이럴이 많이 돼서 너의 귀에 꼭 닿았으면 좋겠다.

0: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좀 보이넥스도의 음악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으면 하는 저희의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만들어봤습니다. 김은하 씨랑 예. 저랑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1: 네. 아 그랬군요. 네.
2: 문학이 재현이 예. 그리고 지아코가
0: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 정규 앨범이라 가지고 저희 멤버 전원이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2: 저희가 의미 있죠, 의미 있죠.
3: 다 같이 만들어낸
4: 해야 팀입니다. 됩니다.
2: 몇 곡이나 들어가 있나요?
5: 저희가 이번에 CD에 포함된 곡까지 포함해서 9곡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멤버들 모두가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 멤버들의 어떤 정말 속마음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가족들에 대한 메시지나
2: 그런 게 다 들어갔어.
5: 우리 너무 사랑스러운 저희 원더들을 향한 저희 마음까지 담으려면 사실 멤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2: 그렇지,
5: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 모두가 참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2: 자, 정말 뜻깊은 앨범이겠네요. 우리 팬들한테 원더원들한테 네, 더 그렇겠네요, 진짜.
5: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4: 네. 네, 팬들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우리 가수 본인들에게도 이 정규 1집은 정말 큰 의미가
2: 의미지.
5: 맞아요. 너무 커요.
4: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잘 간직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3: 감사합니다.
4: 바이럴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보면 일주일 만에. 무려 2천만 뷰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야. 그중에 이제 또 눈에 띄는 댓글들을 좀 보면 어릴 적부터 K-POP 좀 파본 사람이면 좋아할 수밖에 없다.
2: 어허.
4: 그 맛있는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네. 야 이렇게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2: 이렇게 여기서 댓글에 나온 맛있는 포인트는 우리 멤버들이 생각하기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맛있는 포인트 같아요?
5: 저희 멤버들 모두가 이번 바이럴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계속해서 살리려고 노력했던 게 저희가 학생 때 들었던 그 시절 K-POP의 향수를 엄청 보이넥스도어로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브릿지 때 이제 약간 굉장히 서정적으로 이제 섹시하게 딱 한번 표정을 지었다가 고음과 함께 딱 댄스 브레이크를 들어간다는
2: 들어갔다.
5: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아주 멋있고 섹시한 얼굴과 함께 딱 끝내는
2: 야 그때 많이 심취해 계시네요.
3: 많이 심취해
2: 계세요. 많이 심취해 계세요.
5: 이게 사실은 설명할 때 저희도 그 당시 향수를 설명드리려면 기세로 나가야 되거든요.
2: 네.
5: 뭐 그런 겁니다. 네. 네.
2: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기세가 담겨 있는 곡 첫 번째 정규 1집 타이틀곡 바이럴을 지금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4: 예.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2: 이야 라이브예요.
4: 자
2: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스튜디오 시청에 많이 모여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 자 뒤에서 밀거나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창문이 커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질서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네.
2: 자 듣고 계신 우리 쇼다란 여러분들도 보넥도의 타이틀곡 바이럴 어떻게 들으셨는지 후기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질문 목격담도 보내주세요. 샵 107 50원 김은찬 100원 곤란 무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청난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바이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4: 소리 질러
5: 렛츠고

0: am I lonely? So what you up to now?
1: Yeah!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바이럴입니다.
3: 바이럴. 바이럴. 아이 좋다. 아, 정말 다양하게 들어있네 느낌이.
4: 네, 진짜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3: 자, 이 바이럴 라이브 영상은 저희가 지금 찍어놨거든요. SBS 너튜브 채널 에라오를 통해서 4K로 따로 올라갈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나중에 쳐다보실게요.
4: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3: 이제 문자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4: 네. 예.
5: 김문학 씨가 양호정님 문자 읽으시겠습니다.
3: 예, 김문학 씨?
6: 네, 운전하다가 보는 라디오 켜고 옆길에 세워서 보냈도 보고 있어요. 바이럴 너무 좋아. 라이브 너무 잘한다.
7: 야호!
6: 감사합니다. 예! 컬투쇼 가족 여러분 많이 들어주실 거죠?
3: 네.
6: 바이럴입니다. 바이럴.
3: 감사합니다. 운전을 멈추게 하는 노래예요.
4: 그러니까 너무 감동인데요. 감사합니다.
3: 자, 김하정 씨 거는 우리 태상이가 읽어볼까요?
8: 네, 10년 뒤 미래에서 왔습니다. 미래까지 바이럴이 돼서 국민송이 되었습니다.
3: 이야! 미래에서 오신 김하정 씨가 미래에서 오셨대요.
4: 미래에서 문자 왔네요.
3: 예, 다시 돌아가세요.
8: 미래.
3: 이번 정규 앨범 네, 홈이죠, 홈.
4: 홈이죠, 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보냈던 멤버 6명이 모두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야. 그래서인지 하루에 3시간 넘게 대화를 한 적도
3: 진짜?
4: 많다고요.
3: 맞아요. 앨범에 대해서?
4: 어떤 얘기입니까?
8: 네, 맞습니다. 뭔가 멤버들끼리 진짜 모여가지고 좀 우리의 진짜 내면 깊숙한 곳을 앨범에 담자 라는 얘기를 해서 막 진짜 서로 각자의 가정사나
3: 그런 걸 이제 서로 다 얘기해야 나오는 네. 거잖아.
8: 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해왔고 난 뭐가 지금 힘들고 뭐가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모여서 진짜 매일매일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3: 그리고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더 돈독해졌겠다 팀원들이.
6: 맞아요. 실제로 몰랐던 얘기들도 너무 많이 알게 되기도 하고
3: 몰랐던 것 중에서 와 이런 사실이 있었어 하고 놀란 멤버들의 무슨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6: 형 집 앞에 치킨집에 치킨집이 진짜 맛있었다.
3: 재산이
8: 네, 네. 그런 얘기.
6: 이거는
8: 아닙니다. 치킨집이 아니라 순두부집.
6: 아 순두부집.
8: 네, 순두부집.
6: 네 순두부찌개. 네.
4: 어떻게 치킨과 순두부를 헷갈릴 네. 수가 있죠?
6: 아 그냥 치킨집이 먹고 있었어요. 아 치킨집도 있었습니다.
3: 그러니까 재산이가 살아온 그 동네에 순두부집이 네. 맛있는 집이 있었다.
8: 네, 되게 맛있는.
3: 진짜 집이 그런 얘기가 다 한 거구나.
6: 그 아버지가 항상 이제 사다 같이 먹고 그랬다고 네. 어렸을 때 같이 가서.
8: 미우가 어머니와 노래방 가서 황혼의 문턱이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다. 뭐 이런 얘기. 부르다가 본인이 울었다. 네. 아,
3: 황혼의 문턱이라는
4: 그 노래 진짜
3: 무슨 노래요?
4: 슬퍼요.
7: 왁스.
4: 네,
3: 왁스 노래. 네.
8: 그런 얘기하면서 같이 작업실에서 따라 부르면서 서로 울고 막 그런 거 같습니다.
3: 어머니 나중에 모시고 나오셔서 황혼의 문턱 한번 불러주세요.
7: 그래, 지금 또 보고 계실 텐데 말이죠.
4: 네.
3: 자, 4부에서 라이브 두 곡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0: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걱정 매력 107.7
1: SBS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라
1: DJ도 웃고
2: 샤칼라
1: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빗줄기가 추적이는 계절 여름, 일본에서 수국 아지사이는 장마철을 대표하는 꽃으로 불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화창한 날보다 비가 오는 날 오히려 수국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선다고 하는데요. 빗방울을 머금은 수국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장마처럼 피할 수 없는 계절도 아름답게 즐기자는 의미를 담아서 사찰과 신사에서 수국 축제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비와 수국을 보면서 여름의 정취를 느낀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꽃, 계절을 알리는 일본의 수국 문화처럼 꼭 화창한 날만이 우리에게 좋은 순간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권투 쇼 특집 보이네스토 정규 1집 라이브 쇼케이스 4부의 문을 엽니다. 예.
1: 4부가 시작됐습니다.
0: 아, 지금 계속해서 게시판에 모녀 팬들이 함께 팬이 됐다, 입덕했다, 막 야. 엄청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야, 이거를 리우가 하나 읽어볼까요?
2: 네. 네, 청룡 영화상
0: 4595 번호부터 읽고요.
2: 4595님이 네. 청룡 영화상 보고 엄마가 먼저 입덕해서 모녀가 다 보이덱스토 팬입니다. 이번에 딸이랑 같이 콘서트 갑니다. 오. 재현아 누나가 간다 기다려. 누나 빨리 와, 나 기다리잖아.
0: 야, 근데 콘서트장에 가면 진짜 엄마랑 같이 딸이랑 온 사람이 꽤 있나요?
3: 네, 있는 것 같아요.
4: 꽤 계세요. 어. 네. 뭐
3: 저희가
0: 아빠랑 온 딸은 없나요?
4: 아버지
5: 계세요.
0: 있어요?
1: 어, 있을 거예요. 아마.
6: 저희 네. 아빠가 딸이랑 같이 와요.
0: 그런데 저희 아빠가요?
6: 네, 저희 아빠가 딸이랑 같이
0: 그 순두부 그 거기 자주 가시는 그분? 야, 어, 아니 그 뭐 보이넥스토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엄청 유명하지만.

0: 그래도 컬투쇼를 듣는 불특정 다수의 지금 청취자들에게
1: 그렇죠.
0: 이런 그룹이다 우리는.
1: 네.
0: 아, 정규 1집 PR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규 1집이 나왔잖아요.
2: 네, 보이 넥스트 도어라는 그룹은 항상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음악을 하는 팀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새로운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어떤 팀인지는 정규 1집 폼에 다 담겨 있으니까요. 1번 트랙부터 8번 트랙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음악 플랫폼에서 보이 넥스트 도어의 정규 1집 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세요.
1: 이야.
0: 야, 이게 무슨 홈쇼핑인 줄 알았잖아.
1: 이야.
3: 와, 너무 완벽한데요.
0: 저희 정규 1집 39,900원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2: 듣고 네. 한 번 더.
1: 이야, 너무 잘한다.
0: 아, 재현이가 잘해. 네.
4: 저희는 옆집 소년들입니다. 옆집 소년들 같은 음악을 하고 있어요.
0: 네, 옆집 네, 소년. 맞습니다. Boy Next Door.
3: 네, Boy yeah. Next Door.
0: 옆집에 있단 소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2: 있단 소년들이요?
1: 우리 옆집에
0: 무척 멋진 소년들.
1: 우리 옆집에는 없던데.
0: 어, 네. 웬만하면 찾아보기 쉽지 않죠. 네.
1: 쉽지 않아요. 자, 보이 넥스트도어 컬투쇼 쇼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들어볼 새 앨범 노래는 첫 번째 트랙에 있는 06070.
0: 이게 무슨 의미예요? 060. 060 번호로 같기도 하고.
4: 07. 네, 맞아요. 이게
1: 무슨 의미죠?
4: 06070이 저희가 연습생 때 썼던 그 연습실 그 사옥 주변의 우편번호가 06070이거든요.
1: 아,
4: 이제 거기서 저희가 뭐 행복한 감정도 있고 아픔, 슬픔, 데뷔 전에 느꼈던 좀 복합적인 감정을 이 트랙에 담고자 해가지고 제목을 06070으로 정하게 됐어요.
0: 그 연습을 하면서 그때 있었던 꿈을 키웠던 그 순간순간들이 다 떠오르겠다 그러면.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0: 와, 그 연습실 근처에서 제일 맛있었던 집은 뭐예요?
4: 와, 일단 그 앞에 그 김땡천국 있잖아요.
0: 예예. 예.
4: 김밥에 제가 매일 갔어요.
0: 거기 매일 갔어?
4: 거기랑 그리고 팔 정말 유명한 백반집이 있었는데 돼지고기집. 거기가 정말 제육이 진짜 맛있었어요.
2: 저희가 그 주변에 국밥집 네. 정식
0: 다 다녔을 거 아니야.
2: 중국집 그 김땡천국까지 저 다 다녔어요.
4: 저희가 그 팔땡당 그 사장님께서 저희 되게 잘 챙겨 주셔 가지고 되게 사랑합니다.
1: 백반집. 네, 백반집. 사장님.
4: 네, 백반집 사장님.
0: 와. 사장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한이가.
4: 아, 근데 저희가 그 최근에 갔었는데 제가 이제 안 계시더라고요.
0: 아~, 아.
4: 잘 지내시죠?
5: 사장님.
2: 너무 감사합니다.
4: 저희 데뷔했습니다.
2: 그 주변에 계신 모든 가게 사장님들께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0: 아.
2: 다 먹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6: 전 옆으로만 컸어요 그때.
0: 아, 왜 살이 쪘어요 이렇게?
6: 아, 저는 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멤버들이 이제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원래. 멤버들이 안 먹으면 그 금액까지 땡겨와서 썼어요 저는.
0: 어쩌?
1: 많이 먹었구나.
6: 많이 먹었어.
0: 그래서 옆으로만 걷다 그러잖아 지금. 와. 그러면 그 기억이 지금은 이제 거기는 안 가시잖아요, 그죠?
2: 맞아요.
3: 네, 맞아요.
2: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한번 갔는데 다 바뀌었더라고요.
0: 06070.
2: 맞아요. 네.
0: 와.
1: 야.
0: 첫 부분 가사가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성호가 읽어볼까요?
2: 네. 20살 해와역 허름한 식당 스쳐본 스크린에 낮익은 누군가. 그날 내가 깨뜨린 건 서빙 중이었던 그릇일까? 꿈일까?
6: 야, 그렇게 읽으면 오글거리잖아.
2: 아, 근데 이거는
6: 그런 가사가 아니에요.
2: 아니, 이건 굉장히 저도 이게 재현이가 쓴 가사인데. 재현이가 이제 저희 회사에 들어오기 전
0: 알바할 때
2: 아르바이트를 네네. 막 열심히 하던 시절의 가사거든요.
0: 그 서빙을 어떤 가게에서 했어요? 뭐 피자집이라든가 무슨 뭐 백반집 뭐 호프집?
6: 호프집이었습니다.
1: 호프집.
6: 이렇게 서빙을 막 새벽까지 하다가 이렇게 TV가 나오는데 그 음악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습생을 되게 오래 했었다 보니까 뭐 정말 다양한 제 친구들이 이렇게 막 TV에 나오는
0: 나오고 데뷔하고 막
6: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멋있어서 그날 이렇게 들고 있던 잔을 이렇게 뭐 깨뜨렸어요 제가. 근데 그리고 사장님께 다 변상했습니다. 네. 알바 비해서 깠어요. 네, 그랬는데 그날의 기억이 저한테는 되게 큰 자극제가 되어서
0: 그렇겠죠,
6: 그렇겠죠. 다시 KUG 오디션을 보러 오게 되는 용기를 얻는데 큰 기점이 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코피님이랑 내가 다시 가수를 꿈꾸게 됐던 날에 대해서 고민해보다가 이날을 떠올려서 이날 일을 가사로 쓰게 됐습니다.
0: 이야, 저도 호프집에서 한 1년 넘게 알바를 했었거든요.
2: 네.
0: 근데 서울예대 앞에 있는 호프집인데 그 호프집에 엄청난 스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6: 아, 진짜. 아.
0: 서울예대 출신들이니까.
2: 네네네.
6: 아, 그렇네요.
0: 그걸 보면서 저도 꿈을 꿨죠. 예.
6: 없어졌죠.
0: 잔 많이 깼어 나도.
6: 근데 거기도 없어졌더라고요.
0: 없어졌어요. 거기 없어졌어요.
6: 네, 다 없어지고.
0: 아, 그랬구나. 자, 그러면 06070을 그럼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예. Let's go.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06070.
0: 가사를 잘 한번 곱씹어서 예. 들어보시면 이 친구들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연습실 근처에 우리 번호, 우편 번호, 예. 지역 번호라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추억들 이제는 돌아가도 볼 수 없는 것들이니까 자 06070 조금 좀 다른 그 컨셉으로 지금 앉아서 의자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놔두고
1: 의자 들어온 거 최초 아닙니까?
0: 멤버가 한 명씩 나와서 본인의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1: 아 그렇죠.
0: 예. 왜 본 것 같지? 예. 06070 자 마이크를 재현이한테 넘깁니다. 직접 소개하세요.
6: 네, 06070 저희 멤버들이 모이고 데뷔하고 나서 무대에 오르기까지 저희의 수많은 감정들을 담은 곡인데요. 들어보시죠.
0: 자 박수요.
6: 해와요 걸음만 식당 저번 스크린에 난 이건 누군가 그날 내가 깨트린 건 서빙 중이었던 그릇일까 꿈일까 날 던지고 지나갔던 수많은 기회

0: 이렇게 뭔가 느낌이 다르다. 아, 이렇게 각자의 얘기를 네. 한 명씩 나와서
1: 한 명씩
0: 노래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느낌이 새롭고 좋네요. 저 의자는 늘 갖고 다니는 겁니까?
2: 아, 아니요. 저거는 저희 이제 피디님께서 예. 오늘 저희를 위해서 아,
0: 우리 방송놈들이 준비한 거예요?
2: 로비에서 네. 챙겨주셨다고.
0: 야. 아, 로비 있던 것 같구나. 네. 로비 아~ SBS 거구나 저거.
3: SBS 거네.
4: 감동이에요.
2: 그래서 저희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3: 아, 너무 아니 그러니까 보냈더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냥 그 두 개 주세요 그냥.
0: 와
3: 너무 잘 어울린다.
0: 방금 들으신 곡도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4K 영상으로 따로 올라갑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쳐다보세요. 자 문자 김아연 씨.
5: 어 컬투쇼랑 보넥도 케미 너무 좋아요. 우와요.
3: 1020님은 아유 이 총각들 참 맛깔나게 노래하네요. 혈당 스파이크 터트림.
0: 이야. 너무 좋아. 김하정 씨 걸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성호가?
2: 네, 김하정님께서 뭔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나오는 구도가 오디션 보는 것 같아요. 합격입니다.
3: 아, 축하드립니다. 아,
0: 그러니까 저기 나란히 앉아있다가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약간 그치?
3: 자, 이어지는 우리 보이넥스도 컬투쇼 쇼케이스에 이번에 하나 더 들어볼 건데요. 자, 새 앨범 중에 있는
0: 네 번째 트랙.
3: 아디오스죠.
2: 맞습니다.
0: 아디오스. 태산 씨는 이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얘기해 주시죠.
6: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규 앨범 수록곡 중에 아디오스가 콘서트에서 제일 신날 것 같은 곡이에요. 왜냐면 밴드 사운드 곡이라 공연장에서 하면 뭔가 다 같이 뛰어놀 수 있어요.
7: 맞습니다.
4: 진짜 신납니다.
2: 맞아요.
0: 그래요. 다 같이 이 노래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아디오스.
2: 네. 저희도 네. 너무 좋아하고 저희 팬분들도 정말 놀 준비가 돼 있으시지 않을까.
6: 네. 아니 이번에 저희가 라이브를 할 때는 모두 일어나서 즐겨주실.
0: 아 좋아 좋아.
4: 다 같이 일어나서 들어볼까요?
0: 아니 어떤 포인트에서 일어나요? 시작부터 일어나요? 아니면 네,
7: 일어나라고 합니다.
2: 네. 아 들으시면 바로 알게 되죠.
0: 아, 그래요? 그래?
2: 네네네. 네.
3: 기다리고 있을게요.
7: 안전하게 네, 주시면 네. 따라주시면.
0: 네. 네. 무릎이 허락되시는 분은 일어나주시고.
3: 네. 네. 네. 편하게 하시고. 예.
7: 편하게.
0: 힘드신 분은 앉아 있어도 되지만.
7: 맞습니다.
0: 이왕이면 뭐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좋잖아요. 성당 갖고.
3: 아 성당.
2: 네 맞습니다.
0: 자 아디오스. 와 그러면 그 이 콘서트에서 만약 이거 하게 되면 밴드랑 같이 하게 됩니까?
6: 뭐, 아 그건 아직
2: 뭐 이제 열심히 콘서트를 그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될지
0: 아직은 짜지 않은 거라. 와 아디오스는 작곡을 우리 재현 운학 작사는 재현 태산 운학이 참여를 했어요.
7: 맞습니다.
0: 와 작곡한 우리 재현하고 운학은 어떤 느낌의 멜로디예요 이거는?
6: 이 곡은 이제 좀 후련해졌으면 하는 노래를 다 듣고 그런 마음을 담고 작업한 곡이고요. 미연을 좀 털어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디오스 하자.
0: 다 안녕하는 거구나.
6: 네, 안녕하세요.
0: 가버려. 아디오스.
7: 맞습니다. 딱
6: 내일로 와서.
0: 가사는 그러면
7: 뭔가 저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서 젊음도 가고 아픔도 다 가고.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과는 다 이제 떠나갈 거니까 미련 남겨두지 말고 그런 것들이랑 아디오스 해버려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네. 그걸 벌써 느꼈어요.
0: 야 벌써 느꼈어. 그게 한마디로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거든요.
2: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즐겨라.
0: 걱정해라 마. 걱정은 뭐야? 네. 걱정은 개나 줘버려.
2: 그렇죠.
7: 맞아요. 네, 그거요.
0: 개는 무슨 죄야 그러면?
3: 그 불쌍하지 뭐. 개만 불쌍한 거요.
0: 개가 준다고 봤는데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와, 이 젊은이들이 네. 벌써 다 깨달았습니다.
3: 이런 걸 벌써 깨달았어요.
0: 야. 네. 자, 아디오스 라이브로 모십니다. 예.
3: 자.
0: 자, 여러분들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돼요.
3: 정규 1집 라이브 쇼케이스 마지막 곡입니다.
0: 자, 듣고 계신 우리 쇼더런들은 보넥도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후기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자, 오늘 자, 쇼케이스의 마지막 라이브 홈이란 정규 앨범의 노래 중에
3: 네 번째 트랙
0: 아리오스
3: 가장 신난다는
0: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3: Let's go.

0: 여러분들의 힘들게 하는 슬픔, 고통, 모든 것들에게 외쳐주세요. 뭐라고?
1: 아디오스.
0: 예. Yeah.

0: 금방
1: 소리 질러 예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아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본인이 계신 곳에서 다 일어났어요 지금
4: 기가 막혔어요
3: 대한민국이 일어났습니다
4: 대한민국이 일어났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아 대단해요 아 진짜 놀기 좋네 이거
1: 그쵸
3: 오. 야 걱정 근심 따위 여러분 하면 뭐합니까 다 아리오스 해버리시고 야 감자미씨라는 분이
5: 저도 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4: 김자미씨입니다
3: 아 김자미씨 아 감자미씨 아 죄송합니다
4: 감씨가 없죠
3: 아, 예, 예.
6: 너도 감자 많이 먹으라
4: 김치예요,
3: 감자가 먹고 싶었었나봐요
6: 감자 많이 먹으라
4: 김치예요 예. 자 8298님은 컬투쇼 오늘 다 같이 스튜디오에서 회식하시나요? 저도 집에서 뛰입니다.
3: 오빠 다 집에서 뛰고 난리 났어.
4: 다 뛰었어 다.
3: 오늘은 좀 요 순간 말만큼은 층간 소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 김하연 씨.
5: 아디오스. 콘서트에서 제일 기대되는 무대 중 하나요. 유유. 콘서트 꼭 가고 싶어요.
1: 콘서트 지금부터.
7: 제발 와주세요.
3: 야, 지금 이렇게 해서도 여기가 난리가 났는데 콘서트는 정말 와 장난 아니겠다 이거 하면.
7: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8: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3: 지금 자 광고 빨리 듣고 와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광고요. Here we go. Shorty Shiloh!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야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야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5: 프리셋 업!
6: 잠시 후 4시부터 황재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7: 자, 정규 앨범을 들고 돌아온 보이넥스토. 커트쇼가 너무나 애정하는 우리 보이넥스토. 이제 또 보내드릴 시간인데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도 문자 하나 읽어볼까요? 0254님은 운하기가 한번 읽어볼까요? 0254?
8: 네, 고2 딸내미가 너무 좋아하는 옆집 소년들. 엄마인 저는 사실 같은 기획사 다른 그룹의 팬이었는데 아 그래요? 아이를 통해 점점 스며들어 이제는 보넥토로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정규 활동해 주길 바래요. 리우님 1위하고 2학년 고서연 응원 부탁해요. 라고.
7: 리우를 딱 집었어요.
9: 감사합니다. 1위하고 2학년 고서연 화이팅.
7: 화이팅. 자, 이제 뭐 활동 계획도 좀 얘기해 주시고 오늘 또 어떠셨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9: 네,
7: 일단 인사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9: 저희가 이제 아직도 활동 중이거든요. 이제 한창인데 남은 활동 무사히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첫 월드 투어를 하거든요.
7: 와우.
9: 네, 그래서 월드 투어까지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와, 몇 개국이나 돌아요?
10: 뭔가 24개 예! 24개국 정도. 아, 24개 도시.
7: 24개 도시.
10: 네.
7: 와.
10: 도시를 도는 걸로.
7: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돌다 오는 거예요?
10: 물론 이제 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을 텐데 곧 또 멋있는 모습으로 얼른 찾아올 테니까
7: 네.
10: 투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앨범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그러니까 보냈더는 나오고 싶을 때 전화해요. 그냥 자리 비워놓을게요.
10: 네, 연락 드리겠습니다.
11: 감사합니다.
7: 보냈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바이럴 타이틀곡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우리 스페셜 DJ 전옥감이정 수고하셨어요.
12: 감사합니다. 보냈더 네, 정규 앨범 홈 많이 사랑해 주세요.
7: 자, 여기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방송놈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나도 수고했어. 아유, 나도 수고했다.
13: 고생하셨습니다.
14: 고생하셨습니다.
7: 자, 오늘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13: 감사합니다.
9: 안녕.
13: 바이바이.
15: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6: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15: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6: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15: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6: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17: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9: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8: 성원에드피아.
20: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1: 올리비아. 올리비아. 올리비아. 올리비아.
2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세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2: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

0: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는 작은 목표, 아주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워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운동하기 싫은데.
1: 에이, 그래.
0: 딱 5분만 걷고 들어오자. 아, 청소하기 너무 싫은데. 아이, 모르겠다. 오늘은 현관만 치우자. 아, 일하기 싫은데. 보고서 그래. 딱 한 장만 쓰자.

0: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진짜 작은 목표만 달성하자는 심정으로 시작하면
1: 앙?
0: 어느새 다른 것까지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목표가 중요한가요? 그냥 시작하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죠. 누군가 옆에서 슬쩍 등을 떠밀어주는 것도 시작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작은 목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시고 등 떠밀어드리는 건 황제파워가 해볼게요. 자, 일단 시작하자고요. 할 수 있어. 헤이! 오늘도 내신에도 황제파워 맙시오!

0: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NRG 할 수 있어 듣고 오셨고요. 어때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낫죠? 네, 어제 월요일인데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첫날이었는데 어깨가 많이 무겁고 일주일에 또 첫날이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화요일이니까 조금 어때요? 좀 가벼우시죠? 네. 아니 날도 덥고 지금 이제 푹푹 찌지 않습니까? 이게 늘어지기가 참 쉬운 요즘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늘어질 것 같은 하루 황제파워가 이제 힘을 드릴 테니까 한번 힘 기운 좀 내시라고 한번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4372님 손자 데리러 유치원 가야 되는데 아유 더워서 가기가 싫어요.
1: 좋았어!
0: 그럴 수 있죠.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기 싫은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싫을 수도 있고요. 이따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도 있고 하기 싫은 거 저한테 싹 다 그냥 보내주십시오. 네, 뭘 하기 싫은지 성빈나님 로봇 청소기 돌려놓고 누워서 멍 때리는 중입니다. 청소는 로봇이 고고고 약간 이런 나른한 톤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4465님 힘들면 자빠져서 황파 들으면 되지요. 기우나 소사라 얍 그것도 좋다. 네, 그것도 좋다. 여러분 사실 뭐 더운데 네 누가 어디서 열심히 움직이고 땀내고 이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뭐 한강 달리시는 분들 혹은 뭐 자전거로 운동하시는 분들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 다 합쳐가지고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꾸준함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계신 분들이지 아마 그분들도 네 헬스장에 갇혀 계신 그분들 운동하고 계신 분들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인데 저는 굳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이겨내

0: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근데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봐라. 제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2부자리 정리였잖아요. 2부자리 정리. 그거부터 시작하면은 진짜 갑자기 옷 떨어져 있는 게 꼴배기가 싫으면서 옷걸이에 옷을 끼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목표부터 세우시라라는 말씀 크게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의 응원을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황제의 선물을 쏘겠습니다. 자,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왕관 쓴 팡디는 어디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디 들어가 있나요? 1번 수영장, 2번 빨간 고무통.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와, 건강한 데 맛있네.
3: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7: 르노.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김희은님 반갑습니다. 김선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은지님 그리고 황인숙님도 오셨네요. 자 이정아님 전상원님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어서 와버렸. 자 6734님 여기는 당진입니다. 퇴근하려고 차에 타니까 내부 온도가 40도. 핸들은 따끈따끈해서 후후 식혀서 운전하네요. 너무 더워요. 아 당진 치고 올라오나요? 자 우리 특파원들 여러분들 계신 곳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 데프리카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대구가 기준입니다. 지금 당진 40도 찍었어요. 내부 온도. 자 당진의 쿨링빔 싸드립니다. 당진아 조금만 저 열받지 말고 시원해져라. 쿨링빔.

청춘이. 제주도엔 갑자기 장대비가 때리네요. 딸아이랑 집사람 둘이 블루베리 따기 체험하러 갔는데 아 나만 빼놓고 가더니 생통이다 그랬거든. 아 우리 아버님이 또 서운하셨군요. 네, 제주도에 이 장대비. 사실 제주도에서 비 내리면 이치 낭만이죠. 오히려 따님이랑 아내분이랑 좋아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주 잘했습니다, 동주님. 이렇게 가족 내에 따돌림을 받았을 경우에 황제 파워로 오셔서 저랑 쨍쨍쨍 하시면 됩니다. 아,

7790님 브레이크 타임 4시 반까지라 이제 장사 준비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아, 이것도 자영업자분들은 재료 손질하고 또 장사 준비하는 거 이거 365일 중에 거의 360일 이상은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겨울까요? 0790님 그냥 일어나는 걸 목표로, 네, 일어나서 움직이는 걸 목표로 삼으십시오. 자, 0790님 빨리 일어나시라고, 오, 리듬에 맞춰 일어나시라고. 나르샤 삐리

최성님도 출제. 야, 대구 분들 대박입니다. 0998님. 아, 대구입니다. 아이, 대구는 뭐, 이 정도는, 아, 뭐, 시원합니다. 1230님. 대구는 따뜻하고 시원합니다. 이 정도가 뭐 됐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야, 이게 다르네.

7님, 비닐하운 스폰우 밭에서 순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더워요. 이 날씨에 비닐 하우스라고요? 안 그래도 처음 비닐 하우스를 여름에 그 안에 계신다고요. 심지어 그 안에서 노동을 하신다고요. 맴이 찢어집니다. 사슬 1호님, 시원해지라고 쿨링빔 쏴드릴 테니까 두피에 많이

저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위해서 오늘도 알바한다요. 아유, 우리 조카가 그냥 야물딱치기도 하네요. 아주 잘 컸어요. 우리 예쁜 조카한테 이서영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악착 같고 야물딱지게 자란 우리 조카 너무 예뻐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9909님, 우리 교감 선생님 배우 출신인데요, 지금 패딩 입고 계세요. 아직 배고픈들은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김화영님, 대구에요. 에어컨 파는 회사인데 아직 에어컨을 안 틀었어요. 뭐라고요? 문 여니까 시원하다고 해서 눈치 보여서 못 틀고 있어. 아, 지금 여름이 대구가 지금 너무 상향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게 맴 찢어지네요. 4192 최욱 선생님께도 선물을 아 드리겠구나. 아 마지막으로 이름이 부르셨네요. 야 진짜 우리 방송 참 신기하다. 자 4192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아, 재밌더라고요. 참 교육. 아,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왕관 쓴팡디 어디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1번 수영장, 2번 빨간 고무통. 정답은 2번 빨간 고무통. 자, 다섯 분을 추첨했고요. 조정숙님, 우상아님, 배정준님, 8856, 4508님, Congratulations! 자, 저는 여기서 1부 출첵 마치고요. 8402님의 신청곡 뉴진스의 OMG 오마갓 들려드리면서 2부로 넘어갑니다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6월엔 물을 잘 보호하는 방법을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이날 각국의 정부와 기업, 시민들은 오염된 물을 깨끗이 하고 아껴 쓰자는 실천을 함께 약속하지요. 특히 물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본보기들을 공유하면서 물 절약에 대한 건강한 자극을 주고받는데요. 기후위기로 가뭄과 물 부족이 심각해진 요즘, 세계 환경의 날이 미래의 맑은 물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첫걸음이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미세먼지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0: 지금 검색해봐. 본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 레노.
3: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4: 차례.
3: 자, 2부 시작하면서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안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가 벌써 20살이 되었습니다. 콩글레츄레이션.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분홍이 방에도 가끔 이제 등장을 했었어요. 네, 이 고릴라 친구 우리 랄라 얼굴은 다섯 살로 보이는데 벌써 20살이 되었죠. 그래서 자축 생일 파티를 연다고 하는데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릴라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은 게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처참한 상태고요, 여러분. 이 점프 버튼을 눌러서 막대가자 위로 올라가면 상품권 응모권을 모으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오른쪽 상단에 지 생일 파티 한다고 지가 이렇게 배너를 띄워놨어요. 그거 클릭하면은 그냥 점프만 하면 되는 아주 심플한 게임이 나온다. 특히 그 여성분들은 이런 거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요 그냥 단순한 게임들. 일단 열심히 참여하면 뭐라도 나올 겁니다. 상품은 무려 3천여 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생일맞이 각종 케이크부터 랄라의 최애 간식인 바나나 우유, 바나나 과자, 고릴라 인형 키링, 그리고 신상 핫템 고릴라 키캡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팀에 한 명 나왔습니다. 메인 작가님이 두 명 나왔어요? 또 누구? 우유잖아. 키캡 아니잖아. 네, 우유잖아요. 우유. 뭐? 아니 진짜 나는 지금 당첨도 못 돼가지고 이거 지금 기쁜 마음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어? 나는 이거 발표하고 싶겠어? 닭광이 나왔다, 닭광이. 네, 땀 흘려 본 돈만 전 제 돈입니다. 어디 가서 여행을 바라지 않고. 네, 우리 팀에는 우유, 바나나 맛 우유랑 신상 핫템 고릴라 키캡 두 분이 나왔습니다. 참 정말 배가 좀 아프고요. 최은지님, 계속 꽝이다가 황제 파워 시작하자마자 키키키링 당첨됐어요. 빵디 땡큐. 왜 저는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당첨 좀 되고 싶은데. 차경화님, 저 바나나 우유 당첨됐어요. 역시 황제 파워. 이혜영님, 크크크, 저도 바나나 과자 당첨되었답니다. 파이팅. 좋겠다. 좋겠다. 저도 키캡이 너무 갖고 싶습니다. 고릴라 키캡. 자, 일단 프로그램당 한 번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시대에는 뭐다? 러브 FM과 파워 FM 각각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들 도전하시고 성공하면 또 저한테 자랑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고. 아니에요. 자랑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로 많은 분들에게 돌아갔는지, 이것도 이제 제가 당첨 안 됐으면 이런 거 확인이라도 해야죠. 조금 지저분하지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 당첨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뭐 당첨됐는지. 자, 다들 한번 도전해보시고. 오늘 2부, 오늘도 화음을 맞춰볼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중창단의 노래 들어보는 코너 사중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나 오하나님께서 신청해주신 이상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듣고 올게요.

0: 지금 약간 멘붕이 지금 온 게 박혜림님은 두 개나 당첨이 됐습니다.
1: 바나나 우유, 바나나 과자 두 가지 당첨. 바나나 받고 나한테 바나나.
0: 뭐 룰루랄라 즐겁네요.
1: 지금 7199님이 대박입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그 케이크 됐다요. 부럽쥬? 빵대 안 주고 혼자 다 먹어야지. 여러분 무료 아이스크림 케이크 수량 한 개 있는데 그게 황제 파워에서 나왔습니다.
0: 와,
1: 아 한 개를 준다는 얘기예요. 수량이 한 개가 아니라. 아, 내심 그래도 기분 엄청 좋네요. 귀한 건데.
0: 민트의 초코빼님 스브스는 완전 시원한가 보네. 빵디가 썽도 내고. 여기 기계 때문에 온도를 엄청 낮춥니다. 그래서 여름에 반팔 입고 잘못 들어오면 감기 걸릴 수 있다는 거. 자, 민트의 초코빼님 빨리 그 고릴라 들어가셔가지고 생파에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십시오. 다들 너무 부럽고
1: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보이스 오브 황제팀 사중창단이 불러주는 노래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는 사중창 코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집중이 좀 안 됩니다. 배가 좀 너무 아프고. 두 개 당첨되신 분은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당첨될 거 이 사람 뺏어간 느낌? 그런 느낌 있고. 7일부님 아이스크림 케이크.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뺏어오고 싶고요. 이게 정말 저도 한번 누려보고 싶은데 고릴라 데이 때 이 생일 파티 때마다 전 당첨이 안 돼가지고. 자, 합창단 단원 4명이 각자 외치는 한 글자를 잘 캐치하셔서 네 글자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네 글자를 최대한 듣고 그걸 조합해서 노래 제목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다다익선.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많은 글자를 듣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사중창단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중창단 어서오세요. 뭐 다들 카메라를 한 대씩 들고 들어오시는데 무슨 일입니까? 예? 합창단은 홍보를 위해서 홍보 영상을 찍는다고요? 아니, 홍보를 지금 할 때가 아닌데. 아니, 홍보도 좋지만 지금 보이스 오브 황제는 홍보보다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된 상태에서 홍보하면은 본인들이 미흡하다는 거를 더 널리 알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됐어요. 저 신경 안 쓸래요. 자, 오늘은 네 글자만이라도 좀 잘 외쳐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사중창단이 초반에 외칠 때 박자가 제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캐치를 잘하면

0: 한 5, 60%는 찾아낼 수 있다. 네 글자 노래 제목을.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강하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1: 바!
0: 어, 아, 비슷하다. 바는 무조건 들었습니다. 바는 빼박이에요. 바. 바는 무조건 전 들었습니다. 근데 바랑 겹쳐서 뭐가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가나 아. 아. 이게 같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들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음 없이 소리로만 길게 길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09님 박혁거세라고 해주셨는데 자, 나이스 멘트. 자,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람.
0: 람. 람 있다. 람 들었다. 여러분, 람. 아, 이번에 누군지 몰랐는데 자, 멤버 누군지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발음. 람. 어, 그러면 아까 내가 바 찾았잖아. 그리고 람. 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드디어 여러분한테 효도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화음을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근데 화음을 넣으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조심하십시오. 웃기죠? 합창단인데 화음을 넣으면 더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7118님 대박이야. 자, 지금 올라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틀렸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화음 넣어서 하나, 둘, 셋.
1: 라.
0: 아, 이제 큰일 났다. 바람 들어간 노래가 진짜 많은데. 람바는 아니겠잖아요. 람바는 아니죠. 아, 홈도 좀 이상한데. 아,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화음을 좀 넣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허미라님 바람개비, 박창우님 박수무당. 도통 무슨 노래입니까 이건 대체? 박수무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한번 남았어요. 갑니다. 하나, 둘, 셋.
1: 라.
0: 뭐라고? 태국어 같은 게 들리는데? 똠낫강. 자, 제가 한번 정답을 확인해 봐. 아! 야, 이거 뭐 대단하네요. 제 귀도. 박혜림님 당첨바람. 7322님 바람기억.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바람 여러분. 와, 이거 제가 제 귀가 틀린 건 아니고요. 일단 힌트를 좀 드릴게요. 개그맨과 탑 가수의 콜라보 노래고요. 제가 아까 태국어처럼 들렸다 라고 하는 밑에 받침이 있는 그 글자. 네, 그 글자. 태국어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그맨과 탑 가수의 콜라보 노래. 웬만한 소속사보다 더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내던 전성기 무한도전 시절의 노래입니다. 아, 여기까지 드리면 거의. 네, 지금 바람 기억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수기님 바지 사장이라고 해주셨는데 바지 파시는 분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자, 일단 남녀관계로 마음이 들뜨거나 몰래 다른 이성과 연인 관계를 지낼 때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잘못된 관계. 네, 이 정도면 됐겠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네 글자 노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이 코미디언과 탑 가수의 콜라보라고 했는데 이 탑 가수가 속해 있는 그룹의 멤버의 노래를 힌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듣고 와서 바로 정답 공개할게요. 태양, 나만 바라봐.

자, 네 명이 화 없어서 노래 제목을 합창하는 코너 사중창하고 있습니다. 아, 태양 나만 바라봐 가사가 참 자극적이네요. 내가 바람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네. 자, 오늘도 엉망진창으로 네 가지 음을 들려줬습니다. 앵콜송 들으면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중창단이 불러준 노래 제목은 바로바로 하나 둘 셋 박명수 GD가 함께 부른 바람났어입니다.

0: 우린 지금 야단났어.
1: 아, 나 바람났어. 그 당시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2011년 무한도전 가요제 3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지드래곤한테도 호통칠 수 있는 개그맨 박명수씨 그리고 지팍이죠. 지드래곤과 함께 결성한 남성 듀오 지지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박명수씨 영어 이름 지팍. 왜 지팍인지 찾아봤더니 그레이트 박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지팍. 네, 정답 바람났어 였습니다. 8564님 사중창단 이번에는 화음 제대로 맞았는데요. 연습 좀 하나 봐요. 방금 좀 깔끔했죠. 근데 이제 다치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 모른다고 바 괜찮은데 람 뒤에 하지 말고 람 이렇게 해달라고 몇 번을 요청해도 나 이렇게 하면 낫인지 안지. 네, 한수련님 와 지금 들으니까 심장이 같이 바운스 바운스해요. 나 그때 10대였는데 유유 지금은 30대 아줌마입니다. 와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까?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수련님 야 추억의 노래가 되었네요. 자 바람났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황제팀 퇴장하시고요. 자 박석준님 김세림님 1227님 4243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2부 마치겠습니다. 다비치 파리파리 준비했고요.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택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3, 2, 1 가평으로.

0: 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0: 여보세요.
1: 쌍디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에서 100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짱튼이 엄마예요. 육아를 시작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제 일상에 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남편과 오늘부터 황제성을 시청하면서 깔깔거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데요. 얼마 전 새벽, 그날도 기나긴 사투 끝에 아기를 겨우 재우고 남편과 TV 앞에 앉아 도파민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강렬한 썸네일에 끌려 오왕 장미상가편을 틀었는데 세상에, 빵디가 환땡궁식에서 볶음밥과 쫄라를 세상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시청하다 그만 남편이랑 홀린 듯 다음날 먹으려고 사둔 김밥 두 줄을 꺼내 먹었어요. 빵디 먹방 요정 인정합니다. 빵디 앞으로도 라디오랑 너튜브에서 신나고 맛있고 행복한 신맛탱 모습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라느라 그리고 키우느라 늘 고생 많은 우리 아가와 남편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마워. 신청곡은 삼청사의 먹어 먹어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짱튼이 어머님의 신청곡 삼총사 먹어먹어 듣고 오셨습니다. 오황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거 보니까는 저의 너튜브 채널 오늘부터 황재성의 구독자가 아니신가? 네,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을 무럭무럭 자라서 곧 1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제가 10만이 되지 못하게 지금 속도 정체를 저주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9만 6천에서 10만까지 대체 왜 안 올라가는 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채널입니다. 제 노트북 채널로 이렇게 사연이 도착할 줄은 몰랐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콘텐츠 안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없어지는 상가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상가들을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에 뭐가 있는지 좀 탐방을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저희 팀이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떻나 해가지고 오빠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보자 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특히 제가 갔던 그 장미 상가에 분식점이 있는데 아 우리 짱튼이 엄마께서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아주 말을 잘 꺼내주신 게 평범한 분식에 조금 질렸다. 그 맛에 조금 질렸다 하시는 분 강한 충격을 좀 주고 싶다 적당한 밸런스로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하면은 저는 진짜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잡고 남편 아내 손잡고 여기 방문하시는 거 추천입니다. 그 쫄라와 볶음밥이 정말 유명한 곳인데 가면은 가서 드셔보시면 이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 이해 못하실 거고 그 맛은 직접 드셔보시지 않는 한은 아예 모른다. 그 쫄면과 라면이 섞였을 때 그 어머니가 내 자식 그냥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오는데 입맛 없을까봐 아주 그냥 맛있게 악독한 친구들로 맛있게 해줬던 그 음식을 아들이 전수받아가지고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집이거든요. 사실 이런 집들이 있으면은 제가 늘 노트북에다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점. 안혜리님 아니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요? 크크크크 지금 홍보를 열심히 찍었는데 홍보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 핸드폰에다가 영상을 그냥 저장하고 저 혼자 봤겠죠. 이정현님 3600명 남았네요.
1: 좋았어!
0: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거기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 빵댕이들도 많고 네, 건강한 콘텐츠를 좀 만드는 지향하는 채널이어가지고 뭐 앞니를 빼고 콧물을 그리고 달리는 저의 모습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아주 건강한 정보와 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아 이 능력만 된다면 우리 구독자 한 10분 추첨해가지고 쫄라를 그냥 와 진짜 쫄라 정말 맛있는데 어쩜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맛있는 게 아,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0: 쫄라가 궁금하시다면 오늘부터 황지성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바타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3부에는 딱 15초만 노래하면 선물이 들어오는 코너죠. 자, 지금부터 전화기를 꽉 붙들고 계시고요. 전화 받으시면은 02로 오는 전화 지금부터 절 겁니다. 2시부터 6시까지는 제가 전화할 확률이 아주 높다. 전화 받으시면은 그냥 블루투스 해제해 주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갓길에 정차해 주시고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십사 부탁드리는 도전 한 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광고 듣고 와서.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황재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노래 한 곡만 불러주면 선물이 팔팔팔 가뿐하게 도전 한국 자 사전섭외 없이 우리 빵댕이들에게 전화해서 노래 한 곡을 요구하는 코너입니다 도전 한 곡 3부에 해볼 거고요 자 그동안 황제팡호의 문자를 단 한 번이라도 보낸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전화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받으시면 라디오를 바로 꺼주십시오 지금 듣고 계신 우리 황제 파워를 잠깐 꺼주십시오. 통하는 동안만. 그리고 애창곡 한 곡 15초 정도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자신감 있게. 기세입니다, 여러분.

0: 자, 바로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어, 받았다. 여보세요?
1: 예, 어. 아,
0: 네, 반갑습니다. 어,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우, 좋습니다. 바로 갑니다. 도전 한국!
1: 3, 2, 1 많이 보고 싶어. 그 누구의 가슴에서 울고 있나요? 허니, 오 허니, 많이 보고 싶어.
0: 성공! 좀 더, 좀 더, 좀 더!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자, 자기소개, 컴온.
2: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에 살고 있는 풍납동인 풍영웅 김현준입니다.
0: 아, 풍영웅 김현준님?
2: 네. 한번 아. 통화하신 적 있으신?
0: 어, 언제 통화했죠, 저희가?
2: 이 라디오 예전에 그 노래 자랑할 때 한번 성대모사 하면서.
0: 아, 그때 통화했구나.
2: 네, 맞습니다.
0: 그때도 김장훈 씨 하지 않으셨습니까?
2: 아, 그때는 이명웅이었습니다. 이명웅.
0: 아, 그때는 또 이명웅 씨 하셨어요?
2: 네네네.
0: 어, 이명웅 씨 성대모사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그래도 안 똑같아서 그때 하지 말라 그랬고.
0: 아, 그렇습니다. 그럼 네, 안 제가... 하셔도 됩니다. 아, 네. 그때 제가 안 똑같다고 했으면 진짜 안 똑같은 거고. 저는 네네. 김장훈 씨가 지금 별 5개 만점에 4개 반 정도 드리거든요.
2: 아, 감사합니다.
0: 김장훈 씨 성대모사의 이 촌철살인의 스킬은 재밌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2: 아, 감사합니다.
0: 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역시 경력직답네요.
2: 네, 맞습니다.
0: 아, 임영웅 씨를 실패하고 김장훈 씨를 판 건가요? 아니면 원래 김장훈 씨도 갖고 있었나요?
2: 원래는 안 갖고 있었는데 네. 그때 임영웅 씨를 따라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0: 네.
2: 제일 먼저 하니까 폭주한다고 다른 아. 사람들이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0: 아, 이거 뭐 김장훈 씨 선택하기 너무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2: 아, 네.
0: 김장훈 씨 그 노래 중에 다른 걸로 가도 재밌습니다. 그 조금만 더 빠르게 이거 한번 가야 되거든요 사실.
2: 아,
0: 이거 가능하면 그, 한번 더 갈까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같은 노래요?
0: 그 고속도로 로망스일 거예요 이게.
2: 아,
0: 조금만 더 빠르게 이거를 김장훈 씨가 네. 빠르게 이상하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2: 아, 네네.
0: 한번 슥 가보죠. 시작.
2: 빠르게.
0: 아,
2: 이건...
0: 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이거 네네.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또 도전해주시고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안녕.
2: 안녕.
0: 아니, 어쩐지 전화하니까 현준 씨가 처음부터 끙끙 앓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혼자 하고 있었네. 그 열정 높이 삽니다. 이 빵댕이들이 이렇게 평소부터 연습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자, 다음 빵댕이 만나볼게요. 전화 주세요. 큐. 앙. 아, 자, 지금 전화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예, SBS가 자동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걸다 보니까 시간이 가끔 걸릴 때가 있어. 버벅일 때가 있어요.
3: 어?
0: 어,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도전 한곡 하고 있고 바로 갑니다. 도전 한곡.
4: 3, 2, 1
5: 액션.
3: 너 몰래 다른 여자들과 비교했지. 자꾸만 헤어지는 환상 속에 혼자서 울고 있는 초라하게 갇혀버린 나를 보았어. 널 떠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야.

0: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지.
1: 성공!
2: 이거 뭔데?
1: 야, 이거 뭐 H.O.T의 팬분들, H.O.T의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마다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하네요. 일단 자기 소개, 컴온.
0: 아,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권반장입니다.
1: 아, 권반장님.
0: 네.
1: 어, 저 목소리는 세상 단아하시는데 널 몰래 몰래 할 때, 어우, 입에서 장우혁 씨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중간에 이게 아주 웃겼네요. 널 떠날 거야. 널 떠날 거야. 작업하실 때 그렇게 하시나요?
0: 예.
1: 아, 다른 그 직원들한테 가가지고 결과가 썩 마음에 안 들 때 그런 소리 내실 것 같아요.

0: 네.
1: H.O.T. 팬이셨어요?
0: 네.
1: 아, 혹시 그 유명한 카시오페아인가? 맞나요?
0: 아니요, 카시오페아 아니었는데.
1: 아, 그거 동방신기죠? 카시오페아는. H.O.T.는 뭐였어요?
0: 아, 기억이 안 나요.
1: 그 뭐 있었던데. 아, 김민아님께서. 어머, 설마. 뭐였지? 우혁 마누리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왔거든요?
0: 아니요, 희준 마누리였는데요.
1: 아, 희준 마누리. 문희준 씨 팬이셨군요. 어머, 세상에. 아니, 지금은 어디서 통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0: 아, 저 지금 운전 퇴근길이었어요.
1: 아, 퇴근길에 잠깐 차를 세우시고 지금 도전을 하신 겁니까?
0: 네.
1: 어머나, 아니, 랩이 아웃사이더보다 더 빠르던데요?
0: 아, 대박.
1: 캔디를 진짜 많이 부르셨나 보네요.
0: 아, 너무 떨렸어요. 근데 갑자기 해가지고.
1: 아, 드디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H.O.T. 팬덤 이름은 클럽 H.O.T.
0: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래요? 회원이셨어요?
0: 네?
1: 회원이셨어요?
0: 네네.
1: 아이고야, 아이고야. 지금은 이제 추억이 되었지만 그때 우리 H.O.T. 오빠들도 많이 따라가서 보고 했습니까?
0: 네, 갔었습니다.
1: 아이고야.
0: 종합운동장에 많이 갔었습니다. 네.
1: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그때의 나의 모습.
0: 아,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요.
1: 아, 그죠. 그때 너무 낭만 있었죠. 우리 그 네. 희준 오라버니도 이제 저기 뭐야 애아빠가 되셨는데 희준 네. 오라버니께 한 말씀 해주시죠.
0: 아, 요새 딸내미랑 나오는 거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아, 너무 떨려요. 네.
1: 권반장님 노래 불러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파랑지 화이팅.
1: 안녕.
0: 안녕.
1: 자, 다음 빵댕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전 코너가 언제부터가 노래가 되게 재밌어졌어요, 여러분. 3, 2, 1, 여기까지. 자, 다음 빵댕이로 넘어갑니다. 전화 주세요. 조금만... 조금만 3, 2 어,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어, 안녕하세요.
1: 자, 지금 도전 한 곡 하고 있고요. 바로 갑니다. 도전 한 곡!
3: 3, 2, 1
4: 액션!
5: 힘없이 뒤돌아가지 마. 넌 잊을 순 없을 거야.

0: 거야. 그냥 이대로 영원히 내 품에 안겨 내 사랑 all my love to you.
1: 성공!
2: 너무 무서운데 진짜. 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성남 모란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쌍둥이 아빠 김동성입니다.
2: 아, 동성님.
3: 네네.
2: 누가 앞에 환하게 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 사람 묶어놓고 노래 부르면 약간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3: 아, 잠깐 누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 아, 그래요? 화나는 사람이었나요?
3: 아닙니다.
2: 약간 짜증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노래에 저는 이렇게 짜증이 배어나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3: 우리 민종이 형님 노래 부를 때 인중을 네. 모아야 되기 때문에
2: 네.
3: 인중을 모으느냐고 좀 그랬습니다.
2: 아, 그래서 그랬구나.
3: 예예. 예.
2: 약간 그 뭐랄까요, 그 장군의 아들에서 인질로 잡힌 저기 종로 패거리한테 하야시가 불러주는 노래 같았어요.
3: 약간 이렇게 가게가 너무 더워가지고
2: 고문하기 바로 직전에 가게 네. 하시면은 모란시장이면은 부속고기도 많잖아요.
3: 아, 거기 옆에 참기름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 참기름집에서?
3: 예예.
2: 야, 이 방앗간을 하시는군요.
3: 아, 직원입니다.
2: 아, 이 직접 짜는 이런 참기름은 또 향이 다르잖아요.
3: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2: 아, 많이 덥죠. 거기도 열기 엄청 날 텐데.
3: 300도가 넘는 기계가 6도 있습니다.
2: 아니, 얼마 있다가 모란시장을 한번 방문하고 싶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가면은 한번 아는 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쌍둥이네 기름집입니다.
2: 아, 쌍둥이네 기름집. 알겠습니다. 예, 예. 있으면은 꼭 한번 들러볼게요.
3: 예.
2: 네, 동성님.
3: 네, 네. 예, 저번에 유튜버들 많이 왔다 가고.
2: 네, 네.
3: 예, 항상 다 들리고 가십니다.
2: 아, 거기 또 명소구나.
3: 예.
2: 아, 그렇군요. 유명한 집이었네요. 제가 모란시장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항상 저에게는 약간 성지 같은 곳입니다. 거기 특이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3: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 네,

0: 혹시 제가 못 알아보시면 큰 소리로 빵디라고 불러주십시오. 아셨죠?
1: 알겠습니다.
0: 네,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
1: 네.
0: 아, 이번 창법은 여러분, 우리 황제파워 역사에 남을 만한 짜증 창법. 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0: 3, 2, 어?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우입니다.
1: 아, 네.
0: 자, 라디오 꺼주시고요. 바로 갑니다. 도전 한국.
1: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0: 왜요?
1: 운전 중이어가지고.
0: 아, 그래요? 잠깐만요.
1: 잠시만요.
0: 오케이.
1: 네.
0: 오케이.
1: 아, 아, 운전 중... 네, 차 세웠어요.
0: 갑니다. 도전 한국.
2: 3, 2, 1.
1: 엄지, 엄지, 착, 착. 엄지, 엄지.

0: 엄지척 척 엄지 엄지척 척 선생 영문 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엄지척
1: 성공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거슬리는 창법이라고 음을 자꾸 반음씩 떨궈서 부르시고 음을 아주 갖고 노시네요. 자기소개 컴온.
0: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 사는 엑스라지라고 합니다.
1: 아 경북 엑스라지님 이게 무슨 사이즈입니까?
0: 그냥 제 옷 사이즈예요.
1: 아 그래요. 오버핏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0: 네네.
1: 네.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0: 아 저 퇴근하고 지금 여기 하원하는 길이었어요.
1: 아 그랬군요. 아 목소리랑 네. 노래가 너무 잘 어울렸고 음만 조금 음산했고 아주 좋았습니다. 차에 무슨 새 같은 게 들어왔나요?
0: 아니요.
1: 자꾸 까마귀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0: 아 제가 이 문자를 오늘 처음 보냈거든요.
1: 네.
0: 네, 된 거라서 어머나.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1: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 황제 파워를 꼭 청취해달라는 신의 계시입니다.
0: 아, 저 퇴근길에 맨날 들어요, 진짜.
1: 아, 정말요?
0: 네네.
1: 아, 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0: 네네네.
1: 저희가 만남의 시간을 길게 가지지 못하고 선물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1: 엑스라님 안녕.
0: 네, 안녕.
1: 김동주님 급하게 주차하고 혼자 차에서 리듬 타실 모습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크크크. 이정현님 한음으로 부르는 엄지죠. 마지막 척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건물 1층에서 바로 지하 5층으로 엄지 엄지 척. 아, 여러분 이렇게 재밌습니까? 이게 재밌는 사람이 많아요. 자 여기서 저희는 3부 마치겠습니다. 허각의 언제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4부로 넘어갑니다. 시작하고.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쇼리실라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생활정보.
6: 어떤 일을 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하는 것, 딴청을 피운다고 하죠. 딴청은 딴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디서 온 말일까요? 그 유래는 장사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예전에는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가게를 전이라고 불렀는데요. 자기 가게가 있는데도 남의 장사에 기웃거리거나 다른 장사에 신경 쓰는 걸 딴전 본다라고 했다고 해요. 꼭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이것저것 버려놓다 보면 정작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가 많죠. 오늘은 딴전 피우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에 마음을 쓰는 하루여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왕자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6: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냉면에 겨자 다섯 바퀴, 식초 다섯 바퀴 아주 쉴 새 없이 들이붓고 계시는데요. 냉면이 폭발할 정도네요. 과학 실험하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사연 받았습니다. 9173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아들이 외할머니가 비행기를 한번 못 타보셨다며 제주도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항공권에 렌터카, 2박 3일 코스까지 싹 짜놓고는 여행 설명회까지 열더라고요. 아, 공항 가면 마음 센땡 사고 고기국수 먹고 여기 가고 그리고 저기도 가고요. 제주도는 저희가 가는데 아들이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제주도, 80평생 처음 비행기를 타시는 엄마는 잔뜩 긴장해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귀여우면서도 찡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아들 덕분에, 엄마는 손주 덕분에 드디어 하늘길을 알아봤네요. 여기 김수원 여사님과 홍지백 부군 그리고 이다겸 여사 왔수다. 제주도야 여행 잘 부탁한대. 네, 오늘은 엄마와 같이 손잡고 제주도에 처음 놀러를 가신 9173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참 아름다운 사연이 간만에 또 도착을 했네요. 아, 우리 손주가 아주 할머니한테 효도를, 외할머니 비행기 못 타왔다고 아주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칭찬하고 리스펙입니다, 진짜로. 자, 우리 9173님, 간 김에 사실 맛있는 게 제주도에 지천에 널렸죠. 맛있는 거 많이 즐기시고 사진 많이 특히 찍으시고 제주도의 풍경을 잘 즐기다가 추억 많이 쌓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이하이의 루즈. 네, 루즈. 엄마랑 같이 오랜만에 예쁜 루즈 바르고 화장하고 가서 사진 찍으시라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하이 루즈.

0: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of Fun.
1: 오늘도 월미도에는 쇼.

Money, money, the one who can trip out of me there.

않았네요. 그랬군요. 살을 뺀다고 뺐는데 그래도 아직도 동그라미가 있다는 말씀.

홍경민. 6시 땡하고 퇴근하려고 컴퓨터 끄고 다들 서서 빵디 들고 있어요. 빵디 듣고 있어요. 됐다 웃겨. 그렇다면 유후경인과 같이 있는 다른 동료들 소리 지르지 마세요. 혹시나 부장님이 눈치채고 퇴근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몰래 퇴근하십시오. 한 5만 더 듣고 가십시오. 김건모 잘못된 만남으로 왼쪽으로 쭉 춤으로 퇴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빵댕이들 준비. 밤 출발. 김동환님. 아 다들 퇴근하시는구나. 전 야근입니다. 자 동환님이 힘내시라고 아르기님 빔 싸드립니다. 아르기.

재밌게 사시네요. 허미 형님, 작년에 재성님 대박빛 맞고 샤인머스켓이 엄청 잘 컸습니다. 이것은 바야흐로 실제로 플라시보 효과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대박빛을 샤인머스켓에 쐈더니 샤인머스켓이 거북만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생명체를 키우고 있는 우리 방댕이들,

여기 까지 원패 끝. 1274님 빨리 퇴근하고 싶어 미쳐가지 그냥. 네,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뭐 7분 남았네요. 7분 뭐 우리 여러분 1도 아니죠. 숫자도 너무 좋네. 럭키세븐 오늘 뭔가 집에 가는 길에 아주 기분 좋은 행운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쯤은 내 자신에게 고생했다 라고 한 번쯤 외쳐주시고 여기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쉬마탱. 오늘 끝고 One More Chance 널 생각해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우리 같이 퇴근하자고요. 저도 여기까지 끝.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1: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0: 몽젤?
1: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2: 잘 만들었다. 몽젤.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3: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대회든 스타는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월드컵 스타는 카보베르데의 골키퍼 보지냐. 인구 52만, 경상남도 김해시 인구보다 적은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가 강력한 우승후보 스페인과 0-0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이 골키퍼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7번의 선방을 기록한 이 선수는 또 다른 기록도 갖고 있죠. 바로 최고령 월드컵 데뷔 기록입니다. 만으로 40, 86년생 호랑이띠 선수의 투혼에 유독 박수를 보내게 되는 건 우리 모두 각자의 골문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이승환 슈퍼히어로 박소현의 러브게임 6월 16일 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이고요. 제주도는 비가 약간 왔다며 이매진님 주셨습니다. 저 축구 광인데요. 그 경기 봤지요. 골키퍼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다 막았죠. 4081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나라였는데 무적함대 스페인과 비겼다는 기사 보고 하이라이트 봤지요. 정말 잘 막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멕시코와 비기거나 이기길 기원해요. 라는 글을 주셨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우리 대표팀과 멕시코와의 경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카보베르데라는 나라 이름도 좀 낯설죠. 서아프리카 끝에 위치한 섬 나라라서 어떤 세계 지도에는 뭐 누락돼서 그려지지도 않는다고 해요. 이런 나라가 또 스페인에게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다니 이번 월드컵 대이변입니다.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서 경기 전까지 SNS 팔로워 수가 5만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500만 가까이 됐다고 하네요. 민트의 초코빼님이 라송 저 지금 바나나 킥이랑 케이크 당첨됐어요. 끼악! 현승은님 나는 꽝 연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이 고릴라 SBS 라디오 마스코트 랄라의 20살 생일입니다. 지금 고릴라 어플에 들어가시면 게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점프 버튼을 눌러서 상품 응모권을 모으는 게임입니다. 무려 3,000명이 넘는 분께 선물이 가는데요. 생일맞이 각종 케이크부터 바나나 우유, 바나나 과자, 그리고 랄라의 오리지널 굿즈, 여기에 신상 핫템 고릴라 키캡까지 정말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얼른 고릴라 어플 들어가서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영수증 대신 오늘의 인증샷 받아보겠습니다. 랄라의 20살 생일파티 게임 인증샷 우대합니다. 게임 인증샷 이외에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 무조건 인증샷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세요. 3, 4부에는 뮤직큐 함께합니다.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양,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양,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9: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9: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기억은 흐려져도 기록은 남는 법. 오늘의 사진 한 장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오늘의 인증샷. 누나, 전 똥손인가 봐요. 종일 꽝만 나와요. 8023님 러브게임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 축하. 예, 똥손의 인연을 제가 끊어드립니다. 1092님 남들은 문자 보내도 잘만 뽑히던데 저는 문자 소개도 안 되고 고릴라 게임도 역시나 꽝꽝이네요. 이분께도 선물 갑니다. 1092님 아, 6시에 선물 받으려고 앞에 다 안 된 거죠. 예, 6088님 러브게임에서는 아쉽게 꽝이지만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선물을 두 개나 받았네요. 오! 보니까 인생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바나나 과자를 받으셨고 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에서 바나나 우유가 당첨되셨습니다. 내년 생일도 기대해보세요. 축하 축하. 7510님 주말에 대둔산 15km 산행 다녀와서 아침 출근 전 종아리 스트레칭 했어요. 진짜 힘들었나 봐요. 제 종아리 고장났어요. 너무 아파요. 이게 이제 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산행을 하거나 하면 붓죠, 부어. 근데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아, 멋지다. 예, 낙조대까지 쫙 올라가셨는데, 어, 멋있는데요. 예, 이분께 선물 갑니다. 7515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오늘 사회 단원평가 봤는데, 오답이 너무너무 웃겨서 라손과 함께 하려고 보내봐요. 원래 정답은 예 18번 문제 정답은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게 뭐냐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쓰시오. 기업의 노력.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려고 노력한다가 정답인데요. 이분은 열심히 파이팅 이렇게 썼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내는 것보다는 열심히 파이팅을 적었어요. 그리고 19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모든 노력을 뭐뭐라고 합니다. 예, 힘든 노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귀엽죠. 기후행동이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힘든 노력을 합니다. 짜내다 짜내다가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던 거. 예, 이 마음 저는 너무 와닿긴 한데 이 선생님 또 이걸 귀엽게 봐주셨어요. 선물 가고요. Sister loving you. 이어집니다. S-I-S-T-A-R Sister

Loving you, sister였습니다. 9773님, 와, 난 이것도 안 되고 사연도 안 뽑히고 뿌잉이라는 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문자 한번 볼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예, 모니터가 좀 늦어가지고. 8589님, 우리 집 고양이들이 베란다 보고 난리가 났길래 무슨 일인가 봤더니 윗집 시래기 사이에 둥지를 틀었지 뭐예요? 열심히 나뭇가지 물어다가 집을 뚝딱 지었어요. 걱정되지만 새로 태어날 아기들이 기대됩니다. 이걸 또 인증샷을 열심히 찍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새집 짓듯이 그렇게 열심히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예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 고양이들도 또 이렇게 그렇죠. 이게 좀 이제 불안불안하긴 한데 새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7288님, 저는 오늘 재래시장 가서 싱싱한 백골뱅이 사서 쪄먹었어요. 더워서 갈까 말까 했는데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이럴 때 정말 뿌듯하죠. 인증샷이 왔는데 얼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골뱅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싱싱하고 이게 이제 고단백 식품이라서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걸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주 맛있는 걸 드셨네요. 예, 선물 가고요. 이바디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어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존재인데요. 지금의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후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이 있는 6월, 이젠 바다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의 삶이 바다와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진심어린 관심과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요즘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SBS
1: 생활정보.
2: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뇨를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체질의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곱게 갈고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약과도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내 나이 33 되던 해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 신혼집을 마련했고 회사 동기들 사이에서는 청약 당첨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나만 아직 월세 원룸 처지. 비 오는 날이면 창틀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보일러를 틀어도 발끝이 시리고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집은 못 사도 올해 안에 무조건 전셋집으로 옮긴다. 적금을 깨고 그동안 야근 수당, 성과급, 회식 빠지고 모은 돈 등등 내 청춘을 바쳐 모은 돈을 박박 긁고 모자란 부분은 부모님께 도움까지 받아 전세 자금을 마련하고는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딱 조건에 맞는 매물이 있는데 보실래요? 아까도 한 분이 보고 가셨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 바로 달려갔죠. 집은 기대 이상. 회사까지 지하철로 두 정거장에 채광도 좋고 구조도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저보다 먼저 집을 봤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또래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저보다 더 꼼꼼하게 사진까지 찍어놓고 확인 중이었죠. 저분도 진심인가 본데. 와, 경쟁이다.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경쟁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지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죠. 헌데 그러는 와중에도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로만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해외 출장 중이라더니 조금 뒤에는 지방 출장, 또 몇 분 뒤에는 병원에 있다며 말을 계속 바꿨고요. 거기다 계약금을 오늘 안에 안 보내면 계약 안 하겠다며 재촉하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같이 했던 경쟁자 그녀의 말에 그때부터 우리는 한 팀이 되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가입 가능한지 맞습니까? 위임장 원본은 확인 가능한 건가요? 분위기가 급격히 싸해졌고 부동산 사장님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법인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 결과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던 사람과 실제 소유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고 법인 소유 건물인데 개인 계좌로 계약금을 요구한 것도 문제였죠. 결국 계약은 중단됐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제서야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게요. 눈앞에서 전재산 날릴 뻔했어요. 전세금 보냈으면 지금쯤 둘 중 한 명은 울고 있었겠죠? 저는 울고 부모님은 쓰러지셨을 겁니다.

0: 알고 보니 그녀도 지방에서 올라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몇 년간 모은 돈으로 처음 전셋집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였던 우리는 혹시라도 경찰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공유하자며 연락처를 교환했고 전셋집 정보도 주고받았습니다.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링크를 보내고 전세 사기 기사도 공유하고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도 함께 알아보고, 솔직히 지난번 일 이후로 혼자 집 보러 다니기가 무서워요. 아, 저도 그래요. 계약서만 봐도 긴장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여기가 그냥 신혼부부 살기가 딱 좋은 집이에요. 네? 저희 신혼부부 아닌데요. 각자 살 겁니다. 각자. 이런 해프닝이 있었지만 함께 집을 보러 다니는 그 시간이 좋았고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습니다.
1: 축하합니다.
0: 이제 집 정보 안 보내도 되겠네요. 대신 다른 거 보내면 되죠.
1: 다른 거 뭐 어떤 거요?
0: 그냥 뭐 주말에 뭐 하냐, 시간 되냐 그런 문자요. 그 후로 몇 해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지금 다시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둘이서 함께 살 집으로요. 우리 결혼하거든요. 나만의 집을 갖는 게 꿈이었던 우리가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갔네요.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지금도 가끔씩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처음 만난 곳이 어디지? 부동산. 우리를 이어준 건? 의심. 세상은 의심해도 서로는 의심하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소울메이트 치코 아이유가 함께한 소울메이트였습니다. 피처링 아이유 김주현님이 아유 또 험한 거 들었네. 아이 험한 거라뇨. 러브게임의 법칙입니다. 이관희님 직구하다가 사랑을 구하다니 영화 한 편 만들어도 되겠죠. 이런 스토리라면. 야, 참 요즘 부동산 때문에 난리인데 이 와중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요. 최영님, 나만의 집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갖게 되셨다고. 정말 최고의 해피엔딩 아닌가요? 아니 앞에 그 계약금 보냈으면 정말 너무 아찔하잖아요. 전재산인데 나의 첫 전셋집 계약금인데. 그래서 이런 거 보러 다닐 때는 혼자보다는 아무래도 둘이 낫고 둘보다는 또 셋이 낫고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혼자 막 짓고라 다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처음 경험하는 거라 사실 이럴 때는 혼자보다는 둘이 그냥 동성 친구라도 같이 다니면 훨씬 좋은데 이분들은 사랑을 이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이현창님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였는데 지금 집은 잘 구하고 계신 거죠? 이제는 두 분이 또 다 박사가 됐을 테니까 이제는 뭐 척척척 잘 확인하고 구하실 것 같습니다. 이현창님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게시판에 긴 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백예린 바이바이 마이 블루.

좋아 좋아.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알바하고 오는 길에 썸남 기다리고 있어요. 썸남 기다리면서 5456님이 조정석의 좋아 좋아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한창님, 좀 전에 럽김의 법칙 주인공인데요. 라디오 듣다가 제 사연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 신부와 함께 들으며 처음 만났던 그날을 다시 떠올렸네요. 따뜻하게 소개해 주신 소연 누나 제작진 감사드립니다.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결혼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래요. 오진아님, 저 오늘 결기 8주년인데 남편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보고 늦는다고 먼저 밥 먹으래요. 아, 8주년. 예, 분명해요. 예, 6월 됐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오늘이 6월 16일인데 6월 1일 대장

0: 맞아. 이번에 내가 결혼 8주년이다. 신랑한테 얘기를 15번 정도 했으면 오늘 기억을 했을 텐데. 이참 오진아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자에 하나 넣으세요. 오늘은 우리의 결혼 8주년이야. 너무 무서울려나? 이렇게 한 줄만 쓱 넣으면 하트 옆에 붙여가지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러브게임에서 제가 8주년 축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 축하. 좋은 저녁 되세요.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Keep asking for this.
7: 핫하고 힙한 곡입니다. 1830님이 라송 우울했던 오늘 하루였어요. 기분 업 될 수 있게 라이즈의 Do You Dance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박선의 러브게임 3, 4부에는 뮤직큐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기억 리을. 오늘 낮에 서울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면서 엄청 더웠는데요. 이런 날에는 이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가게 가면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이것 패드가 있고요. 옷가게에도 땀을 식혀주는 기능성 이것 티셔츠. 밤에 덮고 자면 시원해지는 이것 이불까지 대유행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몸과 마음의 온도를 싹 낮춰주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키읔 리을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0: 여름 썸머 쿨이었습니다. 오늘 정답은 쿨링이었는데요. 얼렁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인데 말이죠. 권인경님 또 9707님 백화점 주차회원 알바하는데 오늘 진짜 너무너무 더웠어요. 집에 있는 수박 한 조각이 간절했어요. 밖에서 오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또 신랑의 생일 선물로 지난주에 선물해줬대요. 쿨링. 아 요즘 쿨링 제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184님까지 세 분께 선물 가고요. 키읔 리얼로 카라. 우리 허영지가 최고죠. 카라가 왔습니다. 박상진님 보내주셨고요. 카레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은 돈가스 카레. 돈가스 카레 맛있죠. 9080님 주셨고요. 크림이 됩니다. 과일 잔뜩 올라간 생크림 케이크 먹고 싶다며 조윤경님. 7991님 키링이 되네요. 키링. 저도 가방에 인형 키링 5개 달고 다녀요. 요즘에는 기본이 3개 이상이죠. 예, 키링. 4661님 클릭. 저 클릭 잘한 덕에 항공권 싸게 예매해서 후쿠오카 여행 갔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시간이 조금 있는 분들은 정말 그냥 그날 싸게 나온 거 뭐 바로바로 그게 정말 최고의 여행. 이미 티켓 사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검색도 하고. 4661님께 선물하고요. 박상진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 뮤직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 어실 원스야
11: 싹 한 번에
12: 티 어실 원스야
11: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0: 필수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힛.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힛.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힛.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객관식, 주관식, 팝송, 트로트 모두 환영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퀴즈 출제자에게는 선물이 갑니다. 송현주님 선물 가고요. 아일릿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일릿, 넌센스 퀴즈입니다. 아일릿이 먹는 쌀은?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죠. 넌센스 퀴즈. 아일리지 먹는 쌀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이기 때문에 노래 제목이 계속해서 나오는 곡은 아주 쉽죠. 근데 이 곡은 계속해서 노래 제목이 나오진 않아요. 중간에 싹 나왔다 빠집니다. 예, 오히려 계속 나오는 거는 할라바이 소주바이, 할라바이 소주바이 여러분 보내주는데 그렇게 들려요. 그 곡이 나오지만 노래 제목을 알면 여러분이 맞출 수 있습니다. 예, 요 파트는 제목은 아니고요. 이 곡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아일리시 먹는 쌀은 무엇일까요?

자, 이 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중독성 있죠. 소중한 상류과일. 예, 정지윤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It's Me 였습니다. 그래서 아일리시 먹는 쌀은 It's Me 5141.

님, 7703님, 40대 아줌마인데 요즘 최애곡입니다. 박상민님. 이 곡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아니 뭐야 이게 뭐라는 거야 이러는데 이게 계속 밤에 생각난다니까요. 중독성 최고입니다. 자, 아일리시 먹는 쌀 세 분께는 선물이 가는데요. 텔미가 왔습니다. 이제 쌀 It's me니까 tell me 윤이니님 그리고 아주 nice인데 라이스로 해서 아주 라이스 박홍인님 주셨습니다. 두 분 중에 윤이니님께 선물 갈 거예요. 6863님께 선물 갑니다. 이분은 101의 음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101 박소연과 홍현이가 만나 키즈 카페를 갔는데 홍현이가 입구에서 붐을 만났다고 했다. 박소연이 어? 붐이 누구랑 있었어? 라고 묻자 홍현이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붐이 누구랑 있었어? 라는 질문에 홍현이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곡도 계속해서 제목이 나오진 않아요. 잠깐 나왔다 빠집니다. 결정적인 예, 그 박지훈 씨, 우리 왕산남의 박지훈 씨 파트예요. 예, 잘 들어보시면 목소리 알 수 있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Boomerang. Boomerang 이렇게 들리죠. 붐 에랑, 예, 붐 아이랑 같이 있었다며 붐 에랑 초입에 나오네요. 붐 에랑 조혜련님 그리고 402님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 그래요? 강다비님 정답입니다. 그래도 붐 에랑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오답으로는 재미있는 오답이 온 가족이 다 왔습니다. 붐이 누구랑 있었냐면 베이비 베이비 오정숙님 조규찬 베이비 베이비 그리고 김연희님은 엄마야 해서 엄마랑 있었다고 배정희님은 아버지 예, 싸이에 손미영님이 누이가 있었어요. 서른도 누이 그리고 삼촌 있죠. 이적씨도 있고 아이유씨도 있고 이정원님이 삼촌 정지윤님 퀸카 예, 퀸카랑 같이 있었다고

씨가 아이고 좀 재밌네요. 킹 카를 보내주셨는데 오답자 중에 오정숙님 베이비 베이비 이분께 선물 갑니다. 자 이번에는 태연의 음악 신청하셨고요. 태연 박효정님께 선물 갑니다. 박소연과 김숙이 옷을 사러 갔다. 김숙이 자신에게 안 어울리는 옷을 거울에 비춰보며 사려고 하자 박소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안 어울리는 옷이 힌트입니다. 안 어울리는 옷을 사려고 하자 박소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사계입니다. 그거 살라고? 그거 안 어울리는데 이런 의미로 이명준님 살라고 사계, 이민채님 그거 사계, 0741님 사계. 울산에서는 사구로 또는 사끼가 이렇게 말한다고 또 보내주셔서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오답자 중에 놔가 있습니다. 김현정의 놔, 구기현님 그리고 That's no no가 있어요. 아, 그것은 That's no no. 4389님 주셨고 참아 있습니다. 권미선님이 성시경의 참아. 이채민님이 이거는 재미나네요. 4부에는 더 재미있습니다. 오답자 중에 4389님께 선물 가고요. 하지와 TJ 남쪽 끝섬 듣고 잠시 후 4부 공포의 뉴큐 기대해 주세요.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고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물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인더 철파엠 별처럼 수다들이 쏟아져.
1: 아침 7시는 김영철의 파워 FM.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옥상달빛입니다.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을 담아 노래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 노래가 힘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저희도 큰 위로를 얻곤 합니다.
1: 세상엔 참 다양한 위로가 있죠. 노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되기도 하고 말없이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니까요.
0: 꼭 큰 무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온기 하나, 함께 있는 시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1: 앞으로도 저희 노래

0: 에 여러분이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1: 지금까지 옥상 달빛이었습니다.
2: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현과 막내 작가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공포의 듀엣 큐 시작이 됐습니다. 저와 막내 작가가 허밍만 해드립니다. 우리 둘의 허밍만, 멜로디만 듣고 잘 추리하셔서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두 개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7263님이 허밍 실력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비결이 있나요? 아, 비결은 저희가 연습이죠. 예, 연습을. 9901. 근데 여러분 각자 연습을 해요. 저는 스튜디오 안에 있고 우리 막내 작가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연습을 해서 생방에 맞추려는 게 이게 뭐가 좀 안 맞는데 연습은 합니다. 9909님 쉬는 시간에 날개람 좀 드시고 가다듬으시나 궁금합니다. 오늘 뭐 다른 과자를 좀 먹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을 마셨습니다. 제 목 상태는 지금 촉촉해요. 네, 아주 목 상태가 좋습니다. 촉촉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은 그냥 릴렉스. 진짜 이거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냥 정말 쉬운 곡이라서 그냥 마음을 탁 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제가. 요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 다 아셨죠?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이거는 안 불러보고 안 따라해본 분이 없어요. 그냥 초등학생부터. 근데 정말 옛날 곡이긴 합니다. 예, 정말 옛날 곡이지만 온 국민이 다 따라했던. 한 번 더 해드려요? 한 번 더 해드려요? 안 해도 되죠? 정답이 오고 있죠? 한 번 더 해드려요? 정답이 안 오고 있나?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저희가 저 끝에 좀 안 맞았지만 이 앞에를 좀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힌트송 나가요.

원더걸스 노바디. 지금 춤추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서 뭐 아기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이 춤을 다 알죠. 지금도 기억나죠, 이 춤이.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 울려 퍼졌던 곡입니다, 여러분. 힌트송이었어요. 노바디. 정답은 아닙니다. 예, 권유림 님이 초록빛 바닷물에 이거 왔어요. 두 손을 담그면 이렇게 들으셨다고. 문미영 님은 연습을 한다는 게 놀랍네요.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어? 이분 비슷하게 접근하셨는데? 어? 이렇게 했는데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이렇게 보내셨고 4818님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예, 눈물이 나. 이렇게 들으신 분이 엄마가 뉴진스의 OMG를 또 윤정별님이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좀 비슷하게 들으신 분이 많아요. 엄마가 이렇게 들으신 분이 왜 이러니 예, 티아라의 왜 이러니. 그리고 최상구님, 김춘자님은 티라미슈 케이크 티라미슈 케이크 이렇게도 들으셨다고 보내주셨는데 놀랍게도 모두 오답이었습니다. 모두 오답이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비슷한 분이 아, 이거 어떤 분을 드려야 될지. 김춘자님께 선물 가고요. 정답 공개합니다.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나무 예뻐요 할때 예뻐. 이제 우리 막내 작가가 예, 이때 학창 시절에 장기 자랑했대요, 이 노래로. 근데 다섯 명이 나눠 부르잖아요. 그럼 정말 예쁜 애가 나무 예뻐요 이 파트를 부르고, 또 우리 막내 작가는 나무 매력 있어 이 부분을 부르고, 예,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장기자랑을 했다는, 예, 추억이 있는 곡이었습니다. 원더걸스 So Hot. 이제 두분 앨범 내셔도 되겠어요. 이은주님, 어머, 예, 최고의 칭찬인데요. 미니언즈가 불러주는 것 같아요. 아, 미니언즈가 부르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황보미님 정답. 8845님 항상 어려워서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역대급으로 쉽네요. 8845님, 우리가 더잘 통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예, 이상하게 불러도 또 여러분들이 귀를 또싹 열고, 아, 이걸 정답을 저는 보내주시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아, 이렇게 또 옛날 노래 들으니까 이게 07년, 07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07년생들이 이제 다 성인돼가지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활동하는 친구들이 07년, 08년, 09년 이렇습니다. 근데 07년에 이 노래 나왔을 때, 여러분 어디서 뭐 하고 계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뮤직큐 이어갈게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1010님께 선물 갑니다. 퀴즈 출제자에게 선물이 가고요. 김범수 음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소영과 막내 작가가 택시를 불렀다. 예약이라고 불이 켜진 택시가 오자 박소영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자, 막내 작가에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예약이라고 불이 켜진 택시가 오자 박소연은 작가에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박효정님 앨범은 안 됩니다. 진정 라송을 생각하는 마음 아시죠? 하셨는데 모르겠는데요.

정답 아셨죠? 예, 나 타나 이겁니다. 1076님, 8248님 그리고 좋아하는 곡이 흘러나와서 오늘 힘듦, 하루 힘듦이 다 사라졌다며 정답 보내주신 방성희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힘나죠? 자, 그리고 나 타나에 이어서 오답으로는 타. 예, 택시가 오니까 타, 스트라이키즈의 타, 그리고 타타타, 긴국한 타타타, 그리고 택시가 오니까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예, 집에 안 간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래서 곽예림, 김응석, 3699님 중에 곽예림님께 선물 갑니다. 퀴즈 출제자 박혜은님께서

선물 갑니다. 박소현이, 아 이분은 오마이걸 음악을 신청하셨어요. 오마이걸. 박소현이 꽃집에 갔다. 꽃집 사장님이 활짝 핀 장미로 드릴까요? 라고 묻자 박소현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서 어떤 장미를 달라고 했을까요? 자, 활짝 핀 장미가 싫은 거죠. 그러면 어떤 장미를 달라고 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이 100번 나와요. 예,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0: 보라를 일으켜.
1: 어떤 장미를 원했냐면요, 덜핀. 예, 덜핀. 그래서 정답이 덜핀. 힌트 아니면 못 맞춰요. 김도윤님, 그렇죠, 힌트 드렸잖아요. 덜핀 장미요. 이장미님, 김민우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장미하면 떠오르는 곡이 어떤 곡입니까, 여러분?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0236님, 아 이건 정말 구하기도 어렵겠다. 이걸 오답으로 보내주셨고,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장미도 왔습니다. 프리지아가 왔어요. 볼빨간 사춘기의 프리지아. 0236-9909 김은식 실님 또 못 다핀 꽃 한 송이 윤미선님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0236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오답자지만 선물 갑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2: 아 차가.
1: 시원한 잠, 누잠.
3: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넷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구름의 신곡입니다. 예, 노래 제목 그대로의 그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유진님, 선물은 못 받았지만 소연 언니 잘 듣고 갑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선물 많이 많이 드리려고 말을 엄청 또 빨리 하긴 했는데 이번이 아니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오래오래 참여해 주세요. 김유진님, 저도 오늘 고릴라데이에 점프했다가 꽝 됐답니다. 안 됐어요. 예. 생방송에 좋은 선곡해 주신 많은 분들, 퀴즈 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4: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6: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6: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6: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7: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9: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8: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9: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10: 잘 만들었다, 몽잘.
11: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태도와 태산이라는 속담 아시죠? 그런데 이 속담이 와닿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도 시간도 열심히 모으는 것 같은데 티가 안 나잖아요, 티가.

그나마 웃음은 저속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게라도 자꾸 웃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즐거움이 쌓여 있을 때가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자주 웃으셨나요? 살짝 부족하시다면 영수와 함께하며 웃음 티끌을 열심히 모아보도록 하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웬디 영스트리트 첫 곡은 자우림의 하하하송이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 저 같은 경우는 티끌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하지만 요새는 좀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노력하면은 언젠가 빛을 보니까. 네, 우리 이덕화님, 박명수님의 명언이 있잖아요.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쯤 제일 많이 또 지쳐있을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야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또 좀 웃고 넘어가 볼까요? 네, 억지로라도 육성을 내서 웃어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또 그런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하나 둘 셋

0: 여러분 웃으세요. 네, 임정님 야근 중이지만 오늘 야식 먹을 예정이라 신나요. 냉채 족발로 달려요. 내일 아침 후회하겠지만 오늘 행복하면 좋은 거죠. 그쵸 완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진짜 식단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아, 소용없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소용없다. 예, 먹고 싶은 거 먹고 당 떨어지는 거 어떡해. 당 채워주고 예, 뭐, 먹을 때 차라리 좀 건강한 거 먹어주지만 뭐 냉채 족발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내일 조금 오늘 좀 내일 좀 더부룩할 테니 그럴 때 좀 간단한 거 먹어주고 예, 행복하면 됩니다. 네. 3755님 완디 매번 야근하면서 듣다가 오늘은 일찍 정리하고 퇴근하면서 듣네요. 출발하기 전에 차에서 사연 보내봐요. 야근할 때 들어도 좋은데 퇴근하면서 들으니까 더더 좋네요. 앞으로도 퇴근하면서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날들이 더욱더 가득하고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야근하시는 분들 야근이 없어지고 예, 퇴근으로 그게 다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수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미니 2집으로 컴백한 미아오와 함께하는 영수 앤 웬일이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수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완소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라디오를 청취 중인가요? 직장 동료들과 함께인지 혹은 혼자 듣고 있는 분들도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모두 이 더위를 날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길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9: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0: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11: 든든하게
10: 집에서도
12: 간편하게
10: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12: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0: 오딸
12: 와 건강한데 맛있네
1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4: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5: 리아야, 놀러 갈게.
14: 오늘처럼.

0: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4973님, 남자친구랑 집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퇴근이 더 늦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퇴근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퇴근도 빨라져서 기분이 좋지만 또 남자친구분과 함께여서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서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라디오를 듣고 계신가요? 사랑스러운 우리 집 강아지가 옆에 있네요. 혼자 집 청소하면서 틀어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얼른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6854님, 기말고사가 2주 뒤라서 열일하고 있는 학원쌤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이 날씨 영향이 공부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사람도 축축 처지고 하기 싫고. 근데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2주 조금 더 모든 분들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074님 안녕하세요. 항상 퇴근하면서 듣는데 처음으로 문자 보내봐요. 집 가는 길이에요. 이제 다시 육아하러 갑니다. 워킹맘들 모두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네, 집 가면 집안일도 있지, 또 아이도 챙겨야 하지. 정말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날도 점점 더워지는데 끼니도 거르지 말고 맛있는 것도 챙겨 드시면서 꼭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범기정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동생 심부름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중입니다. 동생 녀석은 제 심부름은 안 하면서 매번 저한테 시키네요. 그래도 뭐 나름 귀여워서 봐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기정님께서 동생의 이 부탁을 다 들어주시는 게 신기하네요. 야, 왜 나한테 시켜? 너가 사러 갔다 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부탁했는데 이거 사다 주시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착한 기정님 같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영스를 듣고 있는지 보내주세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추의 Back in Town.

쇼의 백인타운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이야기 만나볼까요? 1676님 버터런 14km 도전에 간신히 12km 뛰었네요. 집에 가는 중인데 버터 완성됐을지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기대됩니다. 이거 성공하셨을까요? 이거 봤거든요. 저도 그 너튜브 통해서 성공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12km 정도면은 성공하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결과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주윤님 시험이 2주 남은 중이에요. 버스에서 버스 기사님과 함께 듣고 있어요. 기말 뿌신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아까 또 학원 강사 선생님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2주 지금 듣고 계신 모든 학생분들도 선생님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위은윤님 안디 저는요 우리 할머니랑 퍼즐놀이 하면서 영스 방송 들어요. 퍼즐놀이가 두뇌 운동에 좋대서 할머니랑 자주 하고 있어요. 할머니도 안디 목소리 좋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퍼즐놀이 진짜 좋아하는데 할머니 제 목소리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영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53님 웬디 더 죽겠어요. 여기는 지하철 역내 상가인데 만주 호두과자 와플 기계열에 냉장고 열기 에어컨도 안 나오고 이동식 에어컨도 고장 났어요. 살려줘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에어컨 고치셔야 합니다. 네. 날은 더 더워지고 또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또 지하철역 내에 그 상가라고 하셨으니 또 약간 더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빠른 시일 내로 업체 연락을 해서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53님 화이팅. 또 우리 은나겸님 완디 전 해물전 반죽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이따가 이 해물전 반죽을 찢어지지 않게 잘 뒤집을 수 있을까요? 긴장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저는 이 뒤집는 걸 잘 못해가지고 너튜브나 이런데 잘 뒤집는 방법 이런 거 찾으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일단 한 면이 잘 익은 상태로 뒤집어야지 안 찢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요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화이팅! 네. 지금 청취 중인 여러분 혼자 듣고 있는지 혹은 옆에 누가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Rudimental의 These Days. I know you moved on to someone new. Whole life is beautiful. You were the light for me to find my truth. I just wanna say thank you.

0: days.
1: Rudimental의 These Days 듣고 왔고요. 보내주신 사연들 이어서 만나볼게요. 0343님, 8년 된 동업자랑 영스 듣고 있는데요. 동업자가 내일 보는 스포츠 지도사라는 자격증 시험을 위해 열공 중입니다. 근무 시간 쪼개서 열공 가는 동업자에게 힘내라는 응원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사연자님이 어떤 일을 동업자분이랑 함께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포츠 지도사는 뭔가 다른, 완전 좀 다른 일이신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겁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이 도전이 되게 대단하고 멋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무 시간 쪼개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업자분 화이팅! 그리고 서효원님, 퇴근길에 아기 옆잠 베개에 중고 거래하러 갑니다. 오늘부터 꿀잠 자길, 엄마 아빠도 좀 자자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내 아이들마다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환경에서도 되게 잘 자는 아이도 있고, 근데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예, 눈만 이렇게 머리만 대면 이렇게 좀 잠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이가 잠을 푹 자서 부모님도 마음 편하게 좀 쉬시고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2023님, 엄마 모시고 병원 갔다 와서 영스 들어요. 예약했는데도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다행히 검사 결과는 좋았어요. 엄마랑 같이 시원한 커피 마시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검사 결과가 좋았다니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어머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영스의 웬일이요. 에피 이집 Right Now로 컴백한 미아와 함께합니다. 방송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누구든 맞힐 수 있는 복습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구이보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수육. 원래는 익을 숙자를 쓰는 숙육에서 나온 말로 삶은 고기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탕을 끓여 파는 한식당에서 수육을 같이 팔기도 합니다. 또 아주 오래전부터 잔치나 초상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내놓던 음식인데요. 고기를 삶아내면 적은 양으로도 더 많은 사람과 나눠 먹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돼지머리부터 삼겹살, 다리살까지 부위도 다양하고 새우젓이나 된장에 찍어 먹는 맛도 별미인데요. 따뜻한 수육 한 점,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속담처럼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던 옛사람들의 넉넉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개성 강한 신곡으로 돌아온 미아와 함께합니다.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번씩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또 수린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미아 수린입니다.
4: 안녕하세요, 미아 나린입니다. 와.
5: 안녕하세요, 미아 엘라입니다.
0: 와우.
6: 안녕하세요, 미아 안나입니다.
7: 안녕하세요, 미아 가원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영세 또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1: 맞아요.
0: 우리 구파리님께서 미아 데뷔 후 첫 라디오를 영세와 함께 했잖아요. 해가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달라졌나요? 오늘은 더 여유로운 모습 기대해볼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1: 네. 그때 출연하셨을 때가 데뷔 3주차 때.
0: 맞아요. 맞아요.
1: 출연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곧 2주년을. 앞두고 계신데
5: 우리 오늘 잘,
8: 잘 지내셨어요?
0: 전 잘 지내, 너무 잘 지냈어요.
8: 저희가 그래서 그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0: 아니에요, 그때 너무 잘하셨어요.
8: 잘 해주셔가지고.
0: 아니 아니에요.
8: 감사합니다.
0: 3주차 때 그때 생각나세요?
8: 네, 완전
5: 네,
8: 나요.
5: 진짜.
8: 저희 오는 길에도 얘기했는데 그때도 이제 오는 길에 엄청 많이 준비하면서 대본도 계속 읽고.
0: 아 진짜요?
8: 라이브 연습도 계속하고.
0: 아 진짜요? 그 그때랑 비교했을 때 좀 제일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체로서 달라진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개인적인 걸 얘기하셔도 돼요.
5: 머리 색깔 많이 바뀐 거.
8: 맞아요. 맞아요. 제 머리
5: 색깔이 빨모 있는데.
8: 비주얼적으로.
5: 금발 빨모.
0: 아, 근데 저는 너무 원래도 예쁘셨지만 더 뭔가 빛이 나는 진짜 예.
5: 감사합니다.
0: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대에서도 그게 너무 잘 더 느껴지는
5: 감사합니다.
0: 진짜. 그리고 노래 앨범 들었을 때도 노래적인 보컬적인 것도 그렇고 다 너무 너무 급성장 확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 앨범이 너무 좋더라고요.
5: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이번에 미아오가 고양이에서 맹수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 Bite Now로 컴백을 했습니다. 앨범 소개 부탁드릴게요.
8: 네, 저희의 이번 두 번째 EP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진짜 앨범명이 Bite Now인 만큼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약간 미아오만의 타이밍으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도약의 시간들을 보여드리겠다는 저희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0: 와우, 네. 완벽했다, 완벽했다.
8: 잘했다.
0: 아니 혹시 대표로 카메라에 아기 고양이와 맹수의 차이 혹시 보여주실 분이 계실까요? 혹시
8: 엘라 씨.
0: 누가 제일
8: 엘라,
0: 냄새
8: 깎아? 엘라 가자.
0: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파이팅. 여기 카메라 에이. 보시고 네. 아기고. 하나, 아기고. 둘, 셋.
5: 아기
0: 맹수.
8: 비스트.
0: 좋습니다. 이 목숨 걸고 준비한 앨범이다라고 하셨는데
8: 맞아요.
0: 근데 이게 너무 느껴져요. 퍼포먼스적인 거예요. 느껴지고 노래적인 것도 느껴지고. 근데 다 그렇겠지만 우리 미아오에서 제일 도끼가 가득한 멤버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산도끼 표본.
5: 산도끼.
8: 산도끼.
0: 도끼. 장난 아니다.
8: 근데 이번에 거. 저희 진짜 컴백 준비하면서 제가 거울을 딱 봤는데 댄스에서 봤는데 모두 다섯 명의 눈이 거의 불이 켜져가지고 진짜 이글이글한 눈빛을 켜서 다섯 명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때 제가 아 이번에 진짜 다 목숨 걸었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0: 근데 이게 나 혼자만이 아니야. 팀이다 보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한 명이 좀 그러다 보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8: 맞아요. 네.
5: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안무 할 때도 저희가 점점 힘이 빠지잖아요. 네. 근데 그 파트마다 한 명이 뭔가 목숨을 걸고 하면 다 같이 따라가는 파트가
0: 맞아.
5: 각자 있어요.
8: 아. 맞아요.
5: 그런 파트들이 없었으면 끝까지 다 못 추지 않았을까.
0: 아.
5: 서로한테 네.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0: 와, 우리 미아오 모든 분들이 다 도끼가 있다.
5: 네,
0: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틀곡 제목은 띠로리 입니다. 곡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8: 네. 네. 저희의 타이틀곡 띠로리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띠로리가 맞는데요. 바흐 선배님의

0: 너무나도 유명한 토카타와프가 네. 디단조를 제 미얀마의 색으로 재해석했는데 진짜 고전적이면서도 되게 신선하고 약간 충격적인 신선함이라고 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아니 우리 세인님께서 띠로를 처음 듣고 익숙한 음이 들려서 너무 놀랐어요. 이제 뛰며들어서 머릿속에서 네. 떠나질 않는데 멤버들은 노래 처음 듣고 반응 어땠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셨어요.
0: 뛰며드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2: 아~ 모두가 뛰며들길 바랄게요. 진짜
1: 아니 진짜 뛰며드는 것 같아요.
2: 아 진짜요?
3: 네. 진짜 대박.
1: 네 진짜. 근데 아. 엘라 씨도 처음 들었을 때 당황했다고 좀
3: 네.
1: 해요.
3: 아니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오!
2: 맞긴 해.
3: 이런 옛날 노래 이렇게 멋있게
1: 멋있게
3: 할 수 있구나.
2: 마이크 잡으세요.
1: 왜 왜 왜
2: 당황하세요?
1: 그러니까
2: 왜 지금 당황하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1: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3: 들었을 때 어 좋은 노래였어요. 그냥 어 이거 좋다. 근데 막 어 살짝 웃긴 느낌이었는데
1: 아 근데 처음 저 궁금한 게 데모를 처음 들었을 때도 띠로리였어요?
2: 어, 아니 그때는 띠로리가 없었어요. 아,
3: 띠로리 없었어요. 네.
2: 제목도 다른 거였고
3: 많은 게 없었어요. 네. 노래만 있었고 이런 힙한
1: 비트
3: 네네네네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 테디 PD님 어 띠로리 넣어야 되겠다 오. 라고 하셨는데 상상
1: 그쵸. 됐어요, 그쵸 그쵸 그쵸
2: 네, 맞아요.
1: 네. 그쵸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계속 그러면서, 듣다 보니 네. 뛰며들었군요.
3: 네, 네 저희도 안 했어요.
0: 그러니까 미아도 뛰며들었어요.
1: 근데 혹시 맞아요. 나는 처음부터 되게 좋았다.
3: 처음도 좋긴 했는데
2: 맞아, 좋긴 좋았어요.
3: 좋았어요. 근데 살짝 충격.
1: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약간 띠로리라는 게
2: 띠로리.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로듀서님께서 아 띠로리 로 그냥 뭐 여기 뭘 해야 되지? 아 그냥 띠로리로 해야겠지 뭐 다른 더 좋은 게 네. 없을 것 같으니까 해서 처음에 어 진짜요? 했는데 녹음해 보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좋은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아니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네. 하지만 막상 또 들어보니 이게 네. 또 제일 네. 네, 말씀이 많으셨다.
2: 저도 녹음할 때 이제 처음에 띠로리를 불러볼게 하면서 띠로리를 부르는데 이제 아 이게 진짜 부르는 게 맞나?
1: 네 그렇죠. 그렇죠.
2: 네 씹었는데 이제 네. 띠로리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뛰며들면서
1: 그렇죠.
2: 네
0: 멋있어. 그거 말고는 진짜 없어요.
1: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들으면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1: 아니 우리 3993님께서 이제 띠로리에서 띠로리가 사라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오늘 영수에서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아니 진짜요? 어. 띠로리가 이 부분을 음소거 한다는데
0: 어, 그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왔군요.
1: 아,
3: 되게 다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좋으세요?
1: 띠로리 이게 더 저는 이게 좀 중독돼가지고 지금
2: 네. 아 뛰며드셔서
1: 벌써 뛰며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없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3: 어 근데 이유가 없어요.
0: 네.
1: 네?
3: 그냥 안 해봤어요.
4: 그냥 잠깐 띠로리가 네. 잠깐 갔었는데 잠깐 저희가 찾아오기 찾았어요.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2: 네 그래서 찾아왔어요 네. 이제.
1: 아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네. 그럼 오늘은 그럼 마지막으로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날인 건가요?
0: 마지막이 될지 아닌지 네. 이건
3: 띠로리가
1: 네. 아 지금 저희가 밀당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띠로리 밀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0: 저희 아. 2년 됐다고요. 아. 일단 할 수 있어요.
1: 어. 근데 오늘은 또 해주시는 거잖아요.
0: 오늘은 해요.
2: 오늘은 띠로리를 합니다.
1: 저는 뛰며든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띠로리가 좋아가지고서.
0: 저희도요.
1: 네. 이 띠로리 바로 라이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 네. 또 편하게 네. 준비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우리 임세준님께서 띠로리 이번 노래 진짜 너무 신나고 러닝할 때 최고예요. 핸즈업이라고.
2: 핸즈업.
1: 아 근데 진짜 노래들이 다 비트도 그냥 전곡 다 진짜 너무 좋아서 띠러리 뿐만 아니라 이번 앨범에 좀 스며들었달까? 감겨들었달까? 당연하죠. 멤버분들의 이 쫄깃쫄깃한 보컬과 이 랩들이 다 너무 좋아서 양희진님도 러닝할 때는 미아우 노래 줘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 또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혹시 라이브 준비되셨을까요?
3: 네!
1: 네. 네. 그럼 맞아요. 저희는 미아우의 띠로리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미아의 신곡 띠로리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아, 진짜 노래 좋아요. 아, 너무 좋고.
1: 감사합니다.
0: 아, 뮤비도 꼭 보셔야 돼요. 뮤비도 너무
2: 잘나왔잖아요. 뮤비
0: 진짜 보셔야 돼요. 뮤비 만족하셨죠?
1: 네.
0: 아, 뮤비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진짜 지금 몇 번을 본지 모르겠어요.
1: 맞아요.
0: 너무 예쁘게 나오셔가지고. 아, 너무 감탄했었습니다. 아니, 우리 김대훈님께서 띠로리 벌써 중독된 것 같아요. 띠로리라고 보내주셨고요. 101호님께서 40 먹은 팬인데요. 미아오에 입덕했습니다. 현재는 입덕. 도봉구에서 식당 운영 중인데요. 매일 미아오 노래를 매장에 틀어놔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찾아가겠습니다.
0: 이번에 플레이리스트가 미아오 노래들로 풍성해졌어요. 다섯 고양이 아니 맹수들 화이팅이라고.
1: 예!
2: 감사합니다.
0: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미아오의 신곡 라이브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3: 네.

0: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레노

0: 웬지영 씨 광고 듣고 왔고요. 문자 하나 우리 또 수인 씨께서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1: 러닝님, 팬들 사이에서 띠로리 킬링 파트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띠로리랑 미엠마 파트요. 심지어 미엠마는 엘라의 감다살 디렉으로 탄생했잖아요. 이렇게 화제가 되니 어쩐가요?
0: 미엠마 이 파트의 주인공이 또 수인 씨 또 엘라 씨인데 각각 네. 느낌이 다릅니다. 네. 일단 한 번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0: 가능하시면.
1: 네. 네.
2: 언니 먼저 해줘.
1: 오케이. Me and my girls we on tonight. We outside, 끝을 지켜봐.
0: 오, 이번엔 또 엘라 씨.
3: Me and my girls we on tonight. We outside, 끝을 지켜봐.
0: 오, 좋습니다. 이 감다살 디렉으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엘라 씨.
2: 너무 감다살이세요, 엘라
0: 씨. 진짜. 이걸 저도 봤었었는데 어떠세요?
2: 저 이 부분 그 데모 들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네. 원래 제 파트 아니었어요.
0: 오!
2: 그래서 저 태피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녹음해봐도 되냐고. 오! 근데 원래 레나니 파트였어.
4: 맞아.
5: 아니야.
2: 원래 내 파트 아니었어.
6: 아니, 너가 부르기 전에 그냥 나 눈을 떠 정해져 있었는데 그 얘가 하고 싶다고 했어.
5: 아 그랬어. 아니야. 그때 수인 언니로 하기로 했잖아. 나는 눈을 떠고 언니가 미엠마.
2: 아 둘 다.
6: 아, 나는 원래 둘 다 미엠마였어.
5: 맞아.
6: 아
5: 근데 맞아. 그 수인 언니 파트를 엘라가 하고 싶다고 했어.
2: 그래서 내가 눈을 떠 마음에 들어서 저 약간 비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0: 와 너무 하고 싶으니까 비전 있었군요.
2: 네 그래서 그냥 해봤고. 그리고 저희 리코딩 그 비하인드 나왔는데 좀 breathy하게 해야 맞아요. 된다고 했는데 네 그냥 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0: 하고 싶은 만큼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네. 또 요청을 또 한 거죠.
2: 사람들 너무 좋아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2: 다행이에요.
0: 이게 또 멤버분들이 또 같이 직접 디렉을 또 한 걸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비하인드 영상 보니까 한 명이 녹음할 때 멤버분들이 다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6: 맞아요 맞아요.
0: 부담 안 되세요?
4: 저희 원래
0: 항상
4: 항상
0: 해요?
4: 다 같이 해요.
2: 네
0: 진짜요?
4: 네 따로 네. 녹음을 한 네. 적이 없어요.
0: 와
6: 그냥 저도 녹음실에서 그냥 밥도 먹고 아~ 그렇게 시간 계속 네. 보내면서
4: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 같이 있어야 한 명 한 명씩 할 때 보고 네. 또 배우는 게 있으니까
2: 맞아요 맞아요.
0: 아, 멋있다 네. 멋있다. 이 멤버분들의 디렉팅 스타일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 서로의 대답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오. 네
4: 어때요?
1: 맞아요?
4: 저 궁금해요.
5: 제 생각은요 네. 뭔가 저희가 디렉팅을 하긴 하지

0: 만다그 녹음을 부스에 들어있는 사람한테 되게 의지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뭔가 메인이 돼서 자기 목소리를 제일 잘 알고
1: 그치.
0: 있으니까 어차피 디렉팅을 해도 다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디렉팅 해도 그 녹음 부스 안에서 다 알아서 수정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1: 맞아요.
0: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막 당근을 주는 멤버나 아니면 채찍질 좀 하는 멤버도 있나요?
0: 당근을 주는
1: 네.
0: 멤버는 24 PD님.
2: 멤버가 아닌.
1: 아, PD님께서.
0: 24 PD님이 당근을 주시는 것
1: 그쵸,
0: 같은데.
1: 그쵸. 멤버분들은
2: 채찍을
1: 당근을
2: 주는.
1: 채찍을 보통 주나요? 채찍을.
0: 멤버들? 멤버들 당근. 엘라?
3: 그 멤버들도 당근 줘.
2: Like 뭔가 약간
0: 칭찬 느낌.
2: 좋게. 주면서
1: 당근은 칭찬이고
2: 잘하고
1: 채찍은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디렉 하시는 분.
0: 아니다, 은근 엘라가 제일 조용하고 무거운 채찍을 주지. 가만히 있다가.
1: 그게 제일 힘있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가끔.
1: 가끔?
0: 진심인데.
2: 약간 메인, 약간 여기 앞에 앉아 있지 않고 저기 뒤에서
1: 맞아요.
2: 앞에서 막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뭐 수인이 디렉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레코딩 비하인드에서도 엘라가 뒤에서 그러니까
1: 네,
2: 혹시
1: 맞아,
2: 좀 브래시하게
1: 이렇게
4: 조용히 생각하고.
0: 조용히
1: 생각하고 조용히 얘기하고
3: 네. 맞아요. 그리고 막 한국 멤버들이 녹음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 친구다
1: 그쵸,
3: 보니까
1: 그쵸.
3: 이제 영어를 잘 알잖아요.
1: 네.
3: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핸드폰만 쓰다가 영어가 좀 아니다 싶으면 발음 그거 아닌데?
4: 그렇게 해줄 수 있어?
3: 누구 이거 좀 더 R 발음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1: 그래서 그런지 노래들이 진짜 다 좋아요.
3: 네,
1: 아, 좋습니다. 아이 당근과 채찍이 또 섞여 있다 보니까
2: 결과가
1: 네
3: 결과가 좋습니다.
1: 네, 또 다음 문자 우리 또 나린 씨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0: 33님 띠로리 원래 안무로 무대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 볼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치절하 기대 중이에요. 아니 오늘 영수에서 원래 안무로 챌린지 어때요?
1: 어허 이게 안무가 또 수정 전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3: 맞아요.
1: 이게 왜 수정이 된 건지 좀 궁금해요.
3: 정말 띠로리 있어요 그거는.
1: 아 정말 띠로리는
3: 그 저희의 띠로리 말고 진짜 띠로리 해가지고
1: 아 정말 띠로리여서
2: 약간 저희가 이걸 잘 살릴 수 있을까.
1: 네.
2: 이 동작 자체는 너무 잘하면
4: 아이코닉하고
2: 너무 아이코닉한데 저희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약간 저희가 했을 때 좀
1: 네.
2: 괜찮을 수 있을지.
3: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요 음방에서.
1: 오 진짜로? 그 기회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3: 예!
1: 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 안무 영상을 찍을 건데 혹시 그 이거를 하고 싶으셨던 분과
3: 네. 네.
1: 그리고 지금 기존 안무 버전과 이 두 가지 그럼 가능할까요?
3: 아, 네. 좋아요. 좋습니다.
1: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가 또 따로 촬영을 해서 영수 인별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찾아봐 주시고요. 3부에서도 계속 미아와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복습 퀴즈.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가원씨 문제 내주시죠.
2: 네, 미아오의 두 번째 미니 앨범 Bite Now의 타이틀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보기도 주시죠, 안나씨.
4: 1번 미루리 2번 띠로리.
1: 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안나씨?
4: 정답 보내줄 수 있는 것은 샵 1077 짧은 문자
2: 50원
4: 긴 문자
2: 100원
4: 아 고릴라
1: 게시판
4: 무료
1: 은
4: 무료입니다.
1: 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3: 맞아요.
1: 만나요. 네 잠시 후에
5: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0: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1: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0: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방탄꼭지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미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앨범의 수록곡들을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노래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0: 번째 트랙 히름인데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이번 수록곡 히름은요 엄청 조금 스포티하고 강렬한 곡이고 되게 때린 듯 또 때린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강한

0: 미아오의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1: 아니 강렬히 또 매력적인 멜로디 라인들이랑 랩 라인들도 너무 좋고 2절엔 또 1절과 다른 느낌의 또 멜로디가 또
0: 맞아요 맞아요.
2: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아니 우리 추추님께서 이번 헤름 안무가 엄청 화제잖아요. 안무가 아니라 홈트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진짜 운동이더라고요. 이 안무를 웃으면서 추는 멤버들을 보고 진정한 광기를 느꼈습니다. 라고. 이게 또 명절 급진급바 안무라고도 불린다는데 멤버분들 네. 이 안무 시험 보고 어떠셨어요?
3: 약간 한
1: 할 수 있을까?
3: 10초 동안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지 않았어요.
1: 진짜. 네, 솔직히 변경된 게 없고 그대로 갔죠. 네, 지금 나온 네. 방으로
0: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막
1: 진짜요?
0: 추가를 해가지고
1: 아 추가를 했어요 네. 그 상태에서?
3: 네, 약간 중간에 살짝 비어 있는 부분들을 꽉 채웠어요.
0: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일단 이거 안무 너무 많으니까 시안이 네. 일단 다 배워보고 나중에 빼자 해가지고
1: 보통 빼죠.
0: 네, 믿고 일단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추가하시고 안 하나도 안 빼시는 거예요. 퍼디 팀이
4: 속았어요.
0: 우리
4: 너무
0: 잘해서 뭐.
3: 맞아요.
0: 킵해야 돼.
1: 잘하긴 했어요. 너무 잘하고
3: 못하면 뺐을 텐데.
1: 아니 이게 이제 급진급바 안무라고도 불리는데 실제로 살이 빠졌나요?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0: 이건 솔직히 빠질 수밖에 네. 없었어요.
1: 그렇죠.
3: 단체로 엄청 잘 먹고 있습니다.
1: 아 어떡해. 렐라 씨는 또 뒤에서 덤블링도 하더라고요.
4: 근데 시안에 그거 있어서 저 너무 하고 싶다고 했어요.
3: 맞아.
1: 엘라 씨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거 같아요.
4: 저 그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 파티팀 이거 뺄 거야 이거 뺄 거야.
0: 맞아 맞아요.
1: 할래요 이렇게 했는데.
4: 네. 그래서 네, 했어요. 저는 거기 허리 꺾기가 있는데 네. 허리 꺾고 나서 원래 시안은 그 바닥에서 이렇게 지렁이
0: 아, 맞아, 맞아.
4: 하는 거 있는데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아 진짜
0: 그건 진짜 안 돼.
4: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일어나는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1: 그쵸.
4: 더 힘든 전갈로 바뀌었어요.
1: 와 진짜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제 박수 보내드려야 돼요 이거 멤버들한테. 네. 아니 이런 안무를 또 웃으면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비결 무슨 생각으로 하세요?
3: 근데 솔직히 힘들지만 진짜 재밌어요. 아,
5: 도파민이 있어요.
3: 진짜 네. 이게 뭔가 터져요.
1: 약간 땀이 나면서 이게 도파민 나오는 네. 그런 느낌 네. 때문에
3: 네. 진짜 같은 뭔가 네. 운동하면서 도파민
1: 그러니까
3: 때문에
1: 땀 나면서
3: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1: 그런 느낌?
3: 진짜 그 느낌이에요.
1: 와 네. 처음 배웠을 땐 안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3: 그리고 네. 노래도 너무 좋아서 그냥
1: 그러니까 하면서 노래가 좋아요.
3: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하면서 또 계속 힘나고
1: 맞아요.
3: 그냥 웃음이 나와요.
4: 그리고 솔직히 저는 재밌어서 웃음도 나오는데 약간 뒤로 가는 수라니까 핸들에서
0: 해야지
4: 웃으면서 이러면서 약간
1: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4: 네.
1: 약간 이런 느낌
4: 약간 반반
5: 그리고 그 출 때 저희는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 소리들이 들리거든요.
1: 헤드 소리는
5: 이런 소리랑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영상에 보면 다 너무 웃고 있는 거예요.
1: 그게 또 웃겨서 또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한님께서 헤름에서 엘라가 앞으로 나오면서 부르는 출격 파트 너무 좋아요. 라이브로 한 소절만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5: 네.
1: 또 어느 파트인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한 소절 가능하실까요?
5: 네. 앞부분 해줘.
3: I'm too busted.
5: 아니 아닌데.
3: Hit 'em where it hurts.

0: 가득 차는 세 번째 트랙 In My Hands입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번 앨범 중에서 그 여름에 진짜 잘 어울리는 맞아요. 밝고 긍정적인 노래고 제 최애 곡이에요.
0: 아 진짜요? 안나주셨구나. 아니 진짜 제가 느꼈는데 이번 앨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좋고 멤버분들의 보컬과 음색 합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더운 여름날 들으면 뭔가 더위가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나씨께서 최애곡이라고 했는데 이 노래 언제 들으면 좋을지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언제 들어도 좋은데 저는 진짜 힘든 희름 안물 끝내고
0: 아,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어떡해. 아,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한 미아오입니다. 아니 우리 윌링님께서 제 이번 최애곡은 In My Hands인데요. 청량하게 요즘 날씨 딱인데 미아오도 한번 제대로 썸머송으로 컴백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멤버분들의 여름 플리 궁금합니다. 여름이 되면 꺼내야 되는 노래 있나요 혹시?

0: 한 번씩 얘기해 주신다면
1: 저는
0: 네
1: 저는 가원님 TLC의 Waterfalls
2: 아~ 와~
1: 딱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는 길에도 아~ 들었어요 사실 근데 진짜 너무
0: 명곡이죠
1: 기분 좋아져요
0: 아 명곡이잖아요 또 있으신가요?
3: 저는 레드벨벳 선배님들의 빨간맛
0: 아 빨간맛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되게 다양한 장르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
4: 저도
0: 번만 더.
4: 레드벨벳 선배님의 파워 업
0: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곡 넘어가 볼게요

0: 세 번째 트랙 favorite song입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뭔가 되게 저희 곡들 중에서 제일 차분하면서도 멜로디가 진짜 예쁜 곡이거든요. 맞아요. 네. 끝에 가면 엄청 휘몰아치는 브릿지가 있는데 거기가 진짜 멜로디가 휘몰아칩니다.
0: 맞아요.
1: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0: 이게 처음에는 기타 리프 사운드가 되게 심플한데 그 위에 또 멤버분들의 보컬이 얹어지니까 매력이 또 배가 되는 네. 느낌이었던 것 같고 이번 앨범 자체가 여름에 듣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비트들 여러분. 자체가 되게 다양한 장르들이 섞여 네.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뭐 여름 밤 아니면 여름에 더위를 날릴 수 있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듣기에 뭐 힘들 때 듣기 좋은 노래가 그냥 여름에 되게 진짜 완전 찰떡인 그런 앨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노래가 내 favorite song이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3: 저도 원래 In My End가 제 최애곡이었거든요. 오. 근데 요즘 Favorite에 빠졌어요.
0: 저도 요즘 빠졌어요.
3: 네.
0: 그쵸? 이 최애곡들이
3: 진짜 너무 네. 좋아요.
0: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수현 씨, 네. 이 노래 언제 들으면 좋을까요?
3: 저는 이거 샤워하면서도 듣고 샤워하면서 진짜 많이 제가 불러요. 뭔가 되게 부르게 돼요. 흥얼흥얼거리면서 엄청 편하게 뭔가 듣고 특히 반신욕하면서 들으면 좋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제 자기 전에 들으면 좋습니다.
0: 마음 편안해지게.
3: 네, 마음 편하게. 어허.
4: 저희 방이 가깝거든요.
0: 아, 들려요?
4: 네.
5: 많이 듣더라고요.
3: 네. 아~ 네, 제가 직접 막 부르고 있어요.
0: 아, 그 정도로 최애곡이시구나. 아니 우리 냥이님께서 나린 언니 스트레스 볼에 빠졌다고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왁구볼이나 킥캡에는 관심 없나요? 미아오에서 유행에 제일 민감한 멤버는 누군지 궁금해요. 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스트레스 볼에 또 좋아하시는구나.
1: 아, 네, 원래 잘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선물 받아서 녹음 때 그거를 만지면서 하니까 이게 빠져버리더라고요.
0: 저 계속 손이 가죠.
1: 네, 그냥 계속 만지고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왁부볼이랑 키캡도 최근에 좀 더 잘 알게 됐는데 네. 좋다. 왁부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0: 아, 해보셨어요?
1: 네, 근데 한 번 부수면 없어지는 게 좀 아쉽긴 한데
3: 맞아, 맞아.
1: 왁부볼이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이 달걀 껍질이랑
0: 알아요.
1: 밀가루로
0: 알죠.
1: 만든 걸 봤는데 아,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시간 있을 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키캡도 원래 잘 관심이 없었는데 그 미아오 그 맞아, 팝업에 맞아. 있더라고요.
3: 아, 맞아요.
1: 저 키캡이 네. 그래서 해봤는데 아, 소리가 중독적이라서 인정했습니다.
0: 이게 손으로 뭔가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게 은근 되게 중독적인 것 같아요.
3: 맞아요.
0: 혹시 유행에 제일 민감한 멤버도 있나요?
3: 오, 유행? 그게 미니인 것 같은데?
0: 아,
3: 미니가 좀
1: 왁부볼과 키캡의 여자. 아.
0: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조금 더 듣고 올게요. Now this is your favorite
3: song. 부서지면 진짜
1: 아, 컨텐츠인데
0: 네. 이렇게 또 수록곡까지 만나봤는데요. 우리 레미님께서 이번 수록곡 중 한 곡이 전체 녹음만 세 번 했다고 했는데 어떤 노래인지 너무 궁금해요. 오!
3: 너무 뭘 필요해.
0: 그러니까 아, 진짜로?
3: 키캡이랑 키캡 필요해.
2: 살짝 예민한 토픽이에요. 네.
0: 어떤 곡인가요? 혹시 타이틀곡? 아니면
5: 리벤지.
0: 아, 왜? 진짜요?
3: 네, 리벤지라는 곡이에요.
0: 아, 왜요? 왜요? 어쩌다 세 번을?
4: 이게 되게 저희 이번 앨범에서 가장
0: 공황적인 R&B곡
4: 감성이 감정이 중요한
0: 아, 맞아요,
4: 감정선이
0: 맞아요.
4: 되게 중요한 노래라 그리고 그게 너무 잘 들리는 맞아요. 그런 장르기도 하고
3: 맞아요.
4: 그래서 그걸 잘 살리고 있죠. 다섯 명 다 같은 그 스토리를
3: 네, 이해하고,
4: 이제
3: 네.
4: 이해하고 불러야 되는데 그게 잘 쉽게 안 되더라고요.
2: 좀 슬픔의 정도가 달랐어요.
4: 네.
2: 감정적인
4: 약간 누군 진짜 막 울 것 같고 네. 누구는 그냥 약간 무덤덤하게 슬프고
3: 맞아요.
4: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조금 똑같이 슬퍼볼까?
3: 네.
4: 이런 식으로 해서 녹음을 진짜
3: 맞아요.
0: 근데 진짜

0: 진짜 이번 앨범 다 좋아요. 아니 이 노래가 아, 진짜 좋거든요. 진짜. 이 처음에 이 멜로디가 몽환적이 시작하는 이 R&B 네. 것도 너무 좋고 이게 멤버들이 이 장르에 맞춰서 다 보컬을 맞춰서 부른 것도 너무 좋고
1: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0: 혹시 유독 오래 걸린 파트 있으세요?
2: 다 리벤즈는 전체적으로 진짜 오래 걸렸어요.
1: 그냥 네.
0: 다.
2: 네. 다. 네. 일단 다시.
0: 그렇죠.
2: 리셋.
0: 전체 녹음을 세 번이나 한 거면 맞아요. 진짜 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현주님 문자 우리 나린 씨 하나 읽어주실 네. 수 있나요?
3: 현주님, 가원님. 볼 때마다 팔다리가 진짜 긴 것 같은데 혹시 길이 재보신 적 있나요? 전 다 짧아서 너무 부러운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0: 근데 되게 그 좋은 점을 물어보지 않고 안 좋은 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3: 네. 그러니까
0: 안 좋은 점 저도 궁금한데? 너무 궁금하다.
2: 그러니까요.
0: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4: 있어요.
0: 뭐예요?
4: 진짜 춤출 때 진짜 너무 힘들어요.
2: 아~ 얘 다운을 진짜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아, 얘가 그쵸.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4: 너무 컨트롤이 안 되고
0: 와 근데 진짜 길다.
2: 팔이 저희가 이때 키름 할 때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는데 아, 자기 혼자 이거 아니,
0: 진짜
2: 대박이에요.
0: 아 진짜 팔 위로 뻗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4: 그래서 막 혼자 막 이렇게 내려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거 해서 이제 저희 퍼포먼스 디렉터 분께서 이제 너무 왜 이렇게 크게 하냐고 동작을 줄이라고
0: 큰 게 아니라
4: 크게
0: 그냥
4: 한 게 아니고 그냥
0: 한 건데
4: 그냥 한 건데
2: 맞아요
4: 이제 너무 오버한다 와, 네. 너무 크게 한다
2: 와, 그리고 얘가 또 손가락이 길어가지고 맞아. 더 이런 걸 하면 더 이게 커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0: 와 진짜
4: 길이 재본 적은 없어요.
2: 근데 제가 다리 길은 얘를 재봤어요. 제가 네. 2미터
4: 2미터요?
0: 아 근데 지금. 진짜 부럽다. 와 진짜 부럽네요.
4: 아 아닙니다.
0: 아니 혹시 또 각자 이런 신체적 특징 같은 거 있나요?
2: 저는 이게 손 발이 다 너무 유연해가지고 손을
0: 짝핀 게 이거 웜 이거 동작 깜짝 놀랐어요.
2: 손이 짝핀 게 막 이렇게 꺾이고 엄지가 막 이 정도 꺾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춤을
0: 어떻게 저게 돼?
2: 이렇게 꺾이는데 힘을 막 이렇게 주다 보면은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너무 이렇게 꺾여가지고 손을 이렇게 펴야 되는 네. 약간 이렇게 아~ 덜 줘야 되는 이게 있어요.
4: 연습 때도
2: 네 수인아 이거 너무 이렇게 돼 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4: 그리고 저도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수인이가 눈이 진짜 커요.
0: 그러니까 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4: 눈이 진짜 커서 잘 때 다 안 감겨요.
1: 눈 뜨고 자요.
0: 아 진짜 네. 너무 커서?
4: 네 진짜요. 근데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이게 덜 네. 감기거든요.
1: 힘이 없어서 뭔가 안 내려오는
0: 아 진짜요? 네.
2: 피곤할수록 이게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잘 때.
0: 와 아니 근데 멤버분들이 다 눈이 진짜 크세요.
4: 아,
0: 얼굴이 진짜 주먹만 하고 눈이 너무 커가지고 전 일부러 눈을 크게 뜨는 거거든요. 또 우리 로아님 문자는 우리 가원님 하나 읽어주실 수 있나요?
5: 네 로아님 엘라 공주님 소미 언니랑 데이트한 썰 비하인드 궁금해요. 다시 데이트 신청 안 하나요? 만나면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0: 이것도 봤었어요. 이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또 성사가 됐었던
5: 네.
0: 데이트 또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4: 저희 다
1: 하고 싶어요.
4: 맞아요. 저희 데뷔 때부터 다 같이 고기 먹으러 맞아요. 가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1: 못 가고 있어요.
4: 못 가고 있네요.
1: 맞아요.
0: 아, 진짜요? 어떻게? 혹시 그럼 같은 회사 식구분들 중에 데이트 신청하고 싶은 사람?
4: 너무 많아서.
2: 아니 그냥 다 같이 하고 싶은데.
0: 다 같이.
2: 네.
1: 전체적으로
0: 그것도 되게 좋겠다.
5: 네.
0: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5: 맞아요.
0: 다들 바쁘시고 일정들이 있으셔가지고
2: 그한 날 이렇게 딱 정해서
0: 그러니까
3: 엘리베이터에 만날 때 너무 깜짝 놀라요.
0: 아 맞아요. 진짜요? 네.
3: 진짜 컨디션 안 좋을 때 진짜 알죠. 제일 못생길 때 그쵸? 박보검 오빠 선배님 엘리베이터에 있어요.
6: 근데 또 오빠 선배님은 완벽한 상태로
2: 맞아요.
6: 우리만 안 좋을 때
0: 근데 오빠면 오빠고 선배님은 선배님이지 왜 오빠 선배님이야?
2: 오빠 선배님
4: 선배님은 네.
2: 너무 먼 거 같고
4: 그냥 또 적당한
2: 네. 네. 그걸 정하다 보니까 오빠 선배님
0: 빨리 이 회식을 다 같이 함께 하고서 오빠라고 네. 부를 수 있는 날이
4: 아 대박
0: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또 이런 문자가 와있어요. 9919님께서 가원 언니 카리나님이랑 밥 먹기로 했다는 말이 있던데 만나면 뭐 먹을 거예요? 두 분의 빠른 만남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4: 저희 처음에는 하이디라우를 이제 늦게까지 하니까
0: 네네 이제 또 네, 허거집
4: 아, 네, 허거집 네네네네. 허거집을 가기로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이번에 밀라노 갔었을 때 되게 맛있는 중식집을 또 언니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기회 되면 이제 밀라노

0: 라노에서 거기를 와우. 또 가고 있지 않을까.
1: 재밌겠다.
2: 재밌겠다.
3: 해외에서 또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맛있겠다.
3: 또 우리 3888님 문자가 와 있는데요. 연습실 영상 보는데 다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안나만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특히 가원, 나린, 엘라 조합은 쉬지를 않는데 이새 또 조용한 순간이 있겠죠. 휴식할 땐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나 씨가 볼 때 멤버분들이 제일 조용한 순간은 언젠가요?
4: 오히려 힘들 때 너무 시끄럽고
2: 실성해가지고
4: 뭐지? 조용할 때
3: 없어요?
1: 밥 먹을 때?
4: 밥 먹을 때
3: 조용할 때 밥 먹을 때 밥은 딱 집중하시는구나. 네. 밥 먹을 때도 떠드는 분이 또 있으시거든요.
4: 네. 근데 저희는 미아는 밥 먹을 때는 집중하고
3: 완전 집중.
2: 네. 밥 먹을 때는 입에 자꾸 음식물이 계속 있으니까
3: 그쵸 그쵸. 네. 근데 이거 궁금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충전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심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동시에 다 대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2: 충전.
1: 완전 여자 충전.
2: 충전.
3: 잠깐만요 엘라 씨 잠깐.
1: 근데 저 여자
3: 엘라 씨 오늘... 지금 약간 고민하셨어요.
1: 오늘 오랜만에 약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없었는데 뭔가 맞아, 좀 심심했어요.
2: 아 근데 나도 느꼈어. 제가 어제 저희 울산 뮤직 페스티벌 했는데 제가 네. MC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혼자 있다가 애들을 갑자기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갑자기
2: 아 혼자 있다가 만나니까 반가워 이러면서 맞아. 사진 찍었어요.
3: 아 그런 마음 알죠. 갑자기 또 이렇게 맨날 붙어 있다가 또 떨어지면 또 허전하고 네. 그런 마음. 근데 멤버분들 휴식의 기준 좀 궁금해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누워서 쉰다. 아니면 뭐 어디 나가서 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4: 저는 네. 눈만 감고 있어도 잠을 자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가끔 진짜 빠르게 충전이 필요할 때 네. 그냥 눈만 감고 있어요. 잠깐.
3: 그게 충전이 되세요?
4: 네, 저한텐 그게 휴식.
3: 진짜? 네.
2: 근데 이거 내가 무슨 영상을 봤는데 과학적으로 아니래.
4: 그렇게 느껴요 심리적으로.
3: 아니 내가 느끼면은 그렇게 맞겠어요.
2: 눈만 맞아도
4: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네. 과학도 있잖아요.
2: 맞아 맞아.
3: 그게 크죠 그게 크죠. 네. 저는 막 눈만 감으면 눈이 막 이렇게 떨리던데.
2: 아 저도 그래요.
3: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편하면은 이게 자기만의 또 기술이 그쵸? 있으니까. 네. 또 다른 분들은요?
5: 저는 침대에 있는 시간이.
3: 아 침대 최고죠.
5: 네. 네 침대에 있어야 휴식이. 아
4: 그쵸. 저도요.
3: 아 침대 우리 안나 씨도. 그럼 혹시 약간 나가시는 분들 없으세요?
2: 저는 저도 침대 있다가 산책 나가는데 산책 걷는 거 너무 좋아해서 산책 혼자 하면 진짜 한 4시간은 하고 들어가요.
3: 진짜요? 네.
1: 대박이에요.
3: 우와 대단하시다. 엘라 씨는요?
1: 저는 운동하는 게 더 좋고 SNS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2: SNS는
3: 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2: 맞아요. 네.
3: 계속 멈출 수가 없고
2: 뭘 계속 보내더라고요.
1: 아, 그래 너무 재밌어요. 그냥 더 재밌는 영상.
3: 그쵸.
1: 네, 나와요.
3: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네. 추천해주고 네. 올리기만 하면 새로운 영상이.
1: 그러니까요.
3: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멤버들한테 보내요.
3: 와 재밌는 영상 있으면 네. 맞아요. 우리 양우님께서 팬들 보고 부끄러워하던 나린이가 이제는 떠오르는 팬사랑꾼 소통왕으로 등극했잖아요. 제 친구보다 더 많이 연락하는 것 같아요. 좋다는 뜻입니다라고.
2: 이름 야옹님이다.
4: 야옹님.
3: 또 귀엽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소통왕 비결 있나요?
4: 비결 있나? 아 근데 뭔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면 당연히 재미가 없는데 네. 거기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있잖아.
3: 그쵸.
4: 그거 아세요?
3: 그쵸 알죠. 아니 그리고 또 그 답장도 해주잖아요.
4: 네
2: 맞아요.
4: 네.
3: 그걸 또 보게 되고
4: 네 서로 와. 소통하는 거죠.
3: 와 대단하다. 이 멤버분들 단톡방도 있나요 혹시?
1: 네, 네. 있어요. 활발한
3: 당연하죠. 거 아까 그런 영상 보내고 그
2: 플랫폼마다 있어요.
1: 네.
3: 혹시 제일 많이 말이 많으신 멤버?
4: 누구?
3: 일단 또 다를 것 같아요.
4: 막상 막한데.
3: 아 진짜로?
2: 맞아요.
4: 네.
1: 요즘.
6: 근데 일단 말보다는 그냥 재밌는 영상을 네. 많이.
2: 인스 같은 거 계속 보내요.
3: 쓸데없는 거 계속 네. 보내요.
4: 가원 언니 많이 보내는데.
7: 근데 저는 데뷔하고 나서 단톡방에서 말을 많이 한 적 없어요 아직.
1: 맞아요.
4: 아니야 안나 짱이 제일 재밌는 거 많이 보내는데.
1: 아 진짜?
3: 귀여워. 아 귀여워. 아니 근데 그런 분들 있어요. 그냥 보고서 아 확인했다 약간 이렇게 네. 되는. 그리고 가끔씩 진짜 중요한 거 있으면 답장하고
4: 네.
3: 그쵸?
4: 네.
3: 그런 분들 있고 네. 다, 네. 이게 성향에 따라도 다른
2: 맞아요.
3: 거죠.
2: 네. 네.
3: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보리 인어앤 와!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소시지로 즐겨요. 농심
1: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5달.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5달.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2부에서는 퀴즈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미아오의 두 번째 미니 앨범 Bite Now의 타이틀곡 제목은 바로
1: 2번 띠라리였습니다.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미아와 함께한 영센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출연이셨어요. 어떠셨나요?
1: 대박 진짜
2: 시간 진짜 빨리 올라갔어.
3: 이상한데?
2: 아니 그때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시간 진짜 안 갔거든요.
0: 그쵸 이거 언제 끝나지? 약간 이런 느낌. 아 뭔지 알아요. 긴장하면
2: 노래할 때 나 이거 언제 노래 불러야 되지?
0: 그쵸 내가 막 말하는 것도 긴장되니까 네. 실수한 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니까 그쵸.
2: 오늘은 되게 시간 엄청 빨리 갔고 너무 재밌었어요.
0: 그만큼 또 이제 여유가 또 생기시고 또 그런 연차. 게 아닐까. 아 멋있습니다. 아니 저도 정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맨날 그 영상으로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또 근데 또 멋진 라이브도 이렇게 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활동도 계속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컴백하시면 네. 또 나와주세요.
2: 당연하네요. 진짜 좋아요.
0: 그럼 저는 미아 분들 보내드리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분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치복스 바겐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더운 여름 에어컨을 계속 트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시원한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냉방병 때문인데요. 냉방병은 두통이나 피로감 등 실내외 온도차가 커 몸이 적응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고 에어컨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2시간에 한번 5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해주고요.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겉옷을 챙겨 체온을 조절하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냉방 습관으로 시원함과 건강 모두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2939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다들 떡볶이에서 떡을 더 좋아하시나요? 어묵을 더 좋아하시나요? 이름은 떡볶이가 맞지만 떡보다 어묵이 양념이 더 잘 배어있기도 하고 더 맛있어서 저는 어묵 먹으려고 떡볶이를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옛날엔 떡볶이에 어묵이 진짜 몇 개 안 들어가고 많이 주세요 해도 부족해서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요즘엔 저 같은 어묵파가 늘어났는지 어묵이 더 많이 들어간 떡볶이도 팔고 어묵 종류도 늘어나서 너무 행복한데 저처럼 어묵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없나요? 영스랩스 결과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영수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떡볶이에서 떡이 좋다, 어묵이 좋다입니다. 1번 떡이 좋다, 2번 어묵이 좋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빨간맛.

레드벨벳의 빨간맛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떡. 예. 근데 저기 어묵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묵도 다양한 종류의 어묵들이 들어있으면 그것도 되게 잘 챙겨 먹고 하는데, 일단은 그 떡볶이의 식감, 그 쫄깃함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떡이 그래도 메인이지 않나. 예. 우리 2841님, 떡집 아들이랑 무조건 어묵이용. 여자친구가 떡볶이 귀신인데 전 어묵만 먹어요. 떡은 안에 소스가 스며들지도 않아서 그냥 가래떡 먹는 것 같아요. 가래떡을 너무 좋아해요. 그냥 떡 자체를 엄청 좋아해가지고서. 아, 얘기하니까 떡볶이 먹고 싶다. 이은영님, 떡이죠. 부산의 물떡도 최고예용. 이름이 왜 떡볶이겠어요? 쫄깃쫄깃. 아, 물떡 맛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들을 엄청 좋아해서 떡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고주연님, 2번 어묵이요. 떡보다 어묵 서로 먹으려고 신경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어묵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새는 어묵만 나오는 그런 메뉴가 있을 정도로 진짜 어묵만 엄청 드시더라고요. 우리 3759님, 1번 떡이요. 옆에서 저희 엄마도 떡이라고 합니다. 마침 야식으로 떡볶이 시켰는데 통했네요. 라고. 맛있겠다. 떡볶이. 또 우리 8738님, 2번 어묵. 할머니가 즉석 떡볶이 가게 하시는데요. 떡 조금, 어묵 많이가 70% 이상입니다. 아, 진짜요? 아니, 언제 이렇게 어묵 많이에 이게 올라갔어요?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예전엔 좀 더 떡파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어묵파가 좀 더 늘었나 봐요. 우와, 대박. 언제 이렇게 늘었지? 어허.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떡볶이에서 떡이 좋다 29%, 어묵이 좋다 71%, 어묵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진짜 70% 이상이네요? 어? 아니, 원래 그런가? 아닌데,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떡이 좀 더 많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묵 메뉴만 팔기도 전부터 원래 떡파가 조금 더 많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 어묵 메뉴가 좀 더 생기면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아, 진짜로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와, 내 주위엔 다 떡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와,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떡볶이 중에서도 즉석 떡볶이를 진짜 사랑하는데 사리를 추가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됩니다. 정석의 라면이냐, 즉떡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쫄면이냐. 당연히 라면이 기본이긴 하지만 저 그 쫄면 특유의 탱글탱글함과 붙었을 때 맛도 좋아서 즉석 떡볶이를 먹을 땐 쫄면을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둘 중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르실 건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알려주세요.

0: 영스 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 즉석 떡볶이 사리 둘 중 하나만 넣을 수 있다면 뭘 넣으실 건지 골라주세요. 1번 쫄면, 2번 라면.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박명수의 명순의 떡볶이.
1: 오늘도 열심히 장사를 시작해볼까?
2: 지나가다 잠깐은 멈춰서 손 냄새만 맡던 기억들 다 있잖아 먹을까 말까 고민 고민 고민 고민하지

박명수의 명순떡볶이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쫄면입니다. 네네네. 뭐 라볶이 이런 거는 뭐 정해져 있지만 예, 즉석떡볶이 같은 경우는 쫄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식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딱딱한 뭐 오징어 아니면 이렇게 떡 쫄깃쫄깃 막 이렇게 씹어먹는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서 저는 라면도 좋지만 라볶이가 아닌 이상 저는 무조건 쫄면. 뭐 닭갈비 같은 것도 먹을 때 사리 같은 거 넣잖아요. 그럴 때도 무조건 쫄면 같은 거 무조건 추가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눌러붙었을 때 긁어가지고서 뭔지 아시죠? 약간 아 먹고 싶다. 예, 라면은 그렇게 들러붙질 않아요. 근데 쫄면은 딱 들러붙잖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우리 오수연님 2번 라면 무조건 라면이죠.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라면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저 한국인인데 방지민님 1번 쫄면 라면을 라볶이로도 먹을 수 있잖아요. 쫄면은 즉석떡볶이밖에 없으니까요. 아까 제가 한 말 예, 라볶이는 뭐 라면을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지만 즉석떡볶이는 전 무조건 쫄면. 예. 4566님 2번 라면 양념이 더 잘 스며드는 그런 라면이 더 좋습니다. 쫄면은 그냥 쫄면 양념으로 차갑게 먹는 게 더 좋아요. 차갑게 먹는 쫄면도 맛있지만 뜨겁게 먹는 쫄면도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 눌러붙었을 때 그게 진짜 맛있는 건데. 정연웅님 즉떡은 쫄면이죠. 바닥에 붙은 쫄면을 박박 긁어서 먹는 맛이 일품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아 너무 먹고 싶다 갑자기. 어떡해 갈까? 아 너무 맛있겠다. 우리 김민정님 큰일 났네 이 시간에 배고프네. 쫄면이든 라면이든 다 추가요. 하긴 뭐 배고프면은 뭐 라면이든 쫄면이든 상관없이 다 맛있죠. 네, 즉석떡볶이는 그냥 다 맛있습니다. 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더 선호하는 즉석 떡볶이 사리는 쫄면 33%, 라면 67%, 라면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뭔가 이 기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원래 저 기분파 아니냐고요? 뭐 사람은 변하죠. 예. 사람이 변한다는 게 입맛이 변한다고, 입맛이. 입맛은 변할 수 있어요. 예. 입맛은 변한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근데 떡볶이 기본은 떡 아니에요? 이상하네. 이렇게 어묵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저도 어묵 좋아해요. 어묵 좋아하는데, 예. 근데 뭐 떡볶이는 어떤 걸 넣어도 다 맛있습니다. 네. 배고프네요.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1: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조사.
2: 여보, 이 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3: 하이마트로 가요.
4: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3: 하이마트로 가요.
4: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2: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맨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장난하는데. 내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예영 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티디즈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1676님께서 아까 버터런 사연자입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이번엔 소금 넣었는데 다음엔 꿀 도전해보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사진 자체가 되게 굳어있는 버터라기보다는 버터를 조금 녹인 듯한 전자레인지 한 번 돌려서 약간 액체로 된 게 아니라 살짝 녹인 듯한 실온에 둔 그런 버터 느낌이거든요. 근데 되게 잘 나왔다. 근데 꿀 넣어도 이게 돼요? 전 소금까지 나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저는 그거 봤어요. 지퍼백 같은 데다가 넣고서 한 것만 봤는데 이분은 병에다가 넣은 건지 아니면 지퍼백에 하고서 병에다 옮긴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꿀 도전하고서 되시는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이거 되면은 러닝을 안 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도전? 고? 네. 오늘도 영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리쌍의 Rush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 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몸젤?
7: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몸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남심 여심 다 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윷마치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12: 9 8 7 6 5 4 3 2 1
13: 숙보. 성수보다 싸고 홍대보다 재미있어. 다시 뜨는 남대문 시장.

0: Wait, hold up, stop.
1: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 오늘까지 윷마치의 10 진행을 맡게 된 가수 윷마치입니다. 첫 곡은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였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성수보다 싸고 홍대보다 재미있어 다시 뜨는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요즘 다시 뜨고 있는 게 시장인데요. 특히 서울을 대표하는 대형 시장인 남대문 시장은 2030 세대가 찾으면서 오히려 힙한 곳이 됐습니다. 저렴한 물건이 많고 구경하기도 재밌어서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몰리고 있다는데요. 얼마 전엔 젠슨 황도 남대문 시장에 들렀다 갔잖아요. 남대문 시장은 일단 그릇이 유명하고요. 꽃, 의류, 소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렴해서 소비자들의 만족감이 높다고 해요. 인터넷 수수료가 안 붙으니까 쌀 수밖에 없고요. 말만 잘하면 애누리도 가능한 것이 장점이고요.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처럼 예쁘고 고급진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모래더미에서 진주 찾는 느낌으로 구경하는 맛이 더 있거든요. 뭐 재밌는 거 찾아서 구경 다니고 싶은 분들은 한번 놀러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전씨의 추천, 시장 데이트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하는 날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랑 김지영 씨가 여러분들의 소소한 고민들을 대리 결정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오늘은 또 어떤 케미를 보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배텐 홈페이지에서 생록방 시간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윷마치의 10! 녹음 전 과정을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NPC 타임 있습니다. 샵 1077로 말도 걸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새콤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레노.
6: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5: 레노.
7: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윤마치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마디 문다니엘님이 마디 대전 갔다가 베디가 강추하는 정한 알밤 휴게소 공주 찰밤빵 사 먹었어요. 마디의 휴게소 최애 음식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무조건 닭꼬치를 먹는데요. 이게 흔치가 않은데 조금 얇은 데리야끼 닭꼬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거 비둘기라고요? 아니에요. 약간 되게 달달한 거 있어요. 달달한 거. 얇고 살 되게 연한 거. 저는 그게 제 휴게소 원픽입니다. 자, 3082님 리트리버 견주라고 하셔서 더 반갑네요. 저도 리트리버 견주예요. 산책 10km 나가면 쳐다보는 분들이 많아서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사실 이 어깨 으쓱 때문에 이제 리트리버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사실 모든 분들이 쳐다보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날이랑 나가면 모든 분들이 쳐다보시는데 그게 굉장히 짜릿해요. 그리고 항상 이제 티가 나거든요. 이게 되게 한 번에 이렇게 만져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강아지 만져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우와 이게 한 10m 이게 멀리 계신데도 우와 리트리버다 귀엽다 이렇게 하면서 오시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리트리버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3211님 아내는 여름마다 영화 맘마미아를 꼭 다시 돌려보더라고요. 마치

0: 님도 이런 영화 있나요?
1: 저는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해도 돼요? 커피 프린스.
2: 어! 나... 죄송해요. 저 제발.
1: 최한결.
0: 커피 프린스 1호점을 저는 매 여름마다 거의 뭐 이제 대사를 다 외웠죠. 네가 외계인이든 무엇이든 상관 안 해 하는 그 네 그걸 보지 않으면 네 저걸 읽나요? 옆에 지영 씨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약간 저희가 동년배다 보니까
1: 그러니까요.
0: 이걸 보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살아갈 수 없어요. 매 여름마다 봐야 됩니다. 이상 NPC 타임이었습니다. 여름 플레이리스트에 윷마치의 초록을 넣을지 항복을 넣을지 김지영의 그린 스무디 건강 주스를 만들어 볼지 말지 너무 사소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운 그런 고민들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여여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3: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0: 대강 결정 함께할 게스트 첫 만남에 SNS 마팔까지 한 저랑 천생연분의 쿵짝 지영이 옆에 지영이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아니 NPC 타임 하실 땐 제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너무 저 속으로 아 여름엔 커프인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1: 무조건이죠.
3: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커프를 외치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0: 진짜 정말 저는 제가 크면 한유주 언니 될 줄 알았는데.
3: 아 저도요. 사실 그녀처럼 어른 여성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저희한테 좀 그런 느낌은 없죠. 저,
0: 언니 있어요?
3: 아니 전 없어요. 없죠.
0: 언니
3: 없죠.
0: 있어요?
3: 아니에요.
0: 진짜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입을 다물면 있을 것 같아요.
0: 아, 저 그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이게 고데기를 말고 다니시는지 유주 언니.
3: 아 그러니까요.
0: 그렇게 화장도 이렇게.
3: 저도 제가 성인이 되면 그럴 줄 알았는데
0: 그럴 줄
3: 그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0: 일단 머리를 감으면
3: 그러니까요.
0: 그게 신기한 날이 됐죠. 지난 방송 끝나고 저희 이제 마팔했잖아요.
3: 마팔했습니다 저희. 예!
0: 제가 DM도 저 원래 먼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약간 그때 동해버려서 이렇게
3: 동해버려서?
0: 이게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3: 맞아요.
0: 제가 DM도 보냈어요.
3: 저 또 신나서 답장했죠.
0: 자 지영 언니가 잘 맞는다고 느끼는 사람을 한 명 뽑는다면 내 말 잘 들어주는 조용한 아이 친구 대 나만큼 활발하고 말 많은 이 친구.
3: 저는 완전 명확합니다. 네, 저는 진짜 명확한데 나만큼 말 많고 활발한 이 친구가 훨씬 좋아요.
0: 진짜요?
3: 네. 저는 생각보다 만나면 그 리스너이기 때문에 듣거든요. 제 얘기를 엄청 많이 한다기보단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냥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주는 친구가 좋더라고요.
0: 듣는 게 왜 좋으세요?
3: 그러게요. 저는 그냥 사람이 궁금해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은 편이어서 이 사람 어떻게 사는지 뭐 좋아하는지 네. 막 꿈이 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꿈이 뭐야?
0: 저랑 굉장히 잘 맞는 저는 이거 DJ 하면서 약간 막 속이 다 시원하거든요.
3: 진짜요?
0: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제 친구들은 잘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게스트분들 오시면 다 리액션도 엄청
3: 잘
0: 기가 막히게
3: 하고, 그죠,
0: 해주세요.
3: 그죠.
0: 아까 일조어터님도 저랑 막 장난 아니게 막
3: 티키타카가 장난 아니었나요?
0: 이런 거 하고 하셨거든요.
3: 이건 뭐죠? 나 또 볼 게 생겼네요.
0: 자, 4920님이 지영 씨는 배디가 편한 것 같던데 그래도 배성재가 김지영 억제기인가요? 지난 방송 풀버전 들어보니까 곱상 발언이 평소보다 폭주하더라고요.
3: 아무래도 배디님 배디님이 계시면 좀 누르시는 게 있죠. 네, 제가 약간 좀 위험 수위가 찰랑찰랑거린다는 풍채로 맞아요. 풍채로 그러면 짓눌러버리세요. 얘가 또 약간 너물라 하네 하면서 약간 크흐 뭐 하면서 누르시는 게 있거든요.
0: 저도 약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사실 저도 이제 배디님 벤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때 이제 오조 놀아보니와 처음 게스트로 나왔을 때 뵌 건데 그때도 이제 느껴지기는 했었어요.
3: 어떤 게 느껴졌나요?
0: 약간 1대2잖아요.
3: 그죠?
0: 지지 않아. 지지 않아.

0: 모두를 편육으로 만든다고요?
1: 다진다는 뜻이죠? 네. 눌러서.
0: 모두를 눌러서.
1: 다짐육.
0: 오늘 편육 많이 나오네요.
1: 편육이 또 나왔었나요?
0: 네, 편육성재님. 그렇습니다. 지영 씨 앞으로 온 질문도 볼게요.
1: 아, 편육성재, 네.
0: 조현우 님이 지영님 남편분도 땡튜브를 시작하셨네요. 남편 대신 채널 홍보해주세요. 땡튜브 선배로서 조언 많이 해줬나요?
1: 오, 제 남편 채널을 홍보할 기회를 주시다니. 와우. 근데 그 채널명이 뭐였는지 잠시만 확인해볼게요. 잠시만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본인 채널은 아니고 어떤 채널에서 한 코너를 되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 나사프로들입니다. 라는 채널에서
0: 나사프로들입니다. 네.
1: 약간 그 뭐 요즘 많이 없는 그 롱폼.
0: 롱폼.
1: 네, 엄청 길어요. 한 30분 이상, 40분, 50분도 되는.
0: 그동안 나사를 푸시는 거 아니죠?
1: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코너 이름 자체가 윤수영의 그럴 수 있지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편견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는.
0: 아, 네. 토크 토크.
1: 그렇죠. 토크 채널이요. 팟캐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0: 아.
1: 만관부입니다, 여러분.
0: 마디도 공식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
1: 오? 정말요?
0: 네.
1: 오, 저 알려주세요.
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 좋댓구알.
0: 예스. 어떤 콘텐츠를 올리냐면 저는 노래하죠. 제가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기 때문에 노래하고요.
1: 그렇네요.
0: 아, 채널... 안 그래도 네. 그 지난 방송 끝나고 그 몇 분 그거 그쪽으로 유입이 되셨더라고요. 배태보고 왔어요. 배태보고 왔어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1: 어, 근데 은근 브이로그도 올리시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브이로그도 올리고 커버곡도 올리고 제 노래도 올리고 지금 하라고요? 진짜 아니 그 아니 녹방 때는 시키실 수 있어요. 녹방 때는 진짜 인정. 아, 당연히 시키실 수 있죠. 근데 지난번에
1: 생방 때도요?
0: 생방 때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데 할래? 할래요? 하세요. 마이크 켜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밖에서
1: 비디님
0: 저는 막 미쳐가고 있는데 어 생방 그래가지고 제가 어, 처음 노래는 어 하면서 막 했어요. 막,
1: 아, 네.
0: 어. 근데 이제 부르는 도중에 어디 뭐 버스 안에서 이걸 보고 계시대요. 듣고 계시대요.
1: 네.
0: 제가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어요, 갑자기. 낭방고양이를 열창하는.
1: 그래서 아, 그 듣는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긴 해요.
0: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1: 그럼요.
0: 그러길 바랬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곡도 시키시는 거예요, 갑자기. 두 번째 곡도.
1: 진짜요? 몇 곡을 부르신 거예요, 생방에서?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1: 아니에요, XX.
0: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분이 또 계셨었나요?
2: 잘하는 사람들.
0: 아, 그래요? 아, 그럼 저 잘한다고 이제 또 샤라웃 해주. 아, 감사합니다.
1: 잘해서 시키시는 거죠.
0: 네,
1: 진짜
0: 감사합니다.
1: 가수여도 노래를 못하면 피디님도 안 시키시겠죠.
0: 그래서 우리 형부의 나사 풀어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1: 윤마치 채널
0: 윤마치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좆댓구알도 부탁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의 코너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작할 건데요. 지영님이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 주시죠.
1: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 저와 윤마치 DJ가 합을 맞춰 결정해 드릴 건데요. 우리들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우리들 의견이 일곱 번 이상 맞으면 저희들 앞으로 치킨 쿠폰이 주어집니다. 우리들 의견이 열 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저희들에게 업그레이드 선물 백화점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예스! 오늘 화이팅 해봅시다.
0: 좋아요. 오늘 개강 결정 주제는 여름입니다.
1: 여름!
0: 여름 대 겨울, 더 힘든 계절은? 혹은 뭐 여름이 오면 꼭 하는 것들이 있나요? 뭐 이런 여름에 관련된 질문인
1: 네.
0: 것 같아요.
1: 어, 근데 뭐가 더 힘드세요? 여름이랑 겨울 중에?
0: 저 야름이라 했나요? 놀려!
1: 여름이라고 하셨어요.
0: 그렇죠. 여름이라 했죠. 여름.
1: 자신을 의심하는 경지에 이르셨어요, 지금.
0: 여름. 저는 여름이 더 힘듭니다. 방금 힘들어졌거든요.
1: 이분들 때문에.
0: 네, 힘들어졌어요.
1: 여름으로 힘들게 하셔서. 어, 저는 예전에는 전 정말 추위를 많이 탔거든요.
0: 네.
1: 근데 올 여름이 돼 보니까 살이 14kg가 쪘잖아요.
0: 그렇죠.
1: 더워 죽겠는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손발이 제 손 한 번만 잡아보실래요? 진짜 따뜻해졌죠?
0: 안 이러셨어요?
1: 원래 수족냉증이 엄청 심했어요.
0: 그래요?
1: 네, 진짜. 몸이 후끈후끈해져서 여름에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 이게 이들은 이런 힘듦을 매번 겪고 있었던 거구나 하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0: 이게 진짜 뭔가 달라진답니다.
1: 진짜. 네.
0: 달라지는 게 진짜, 달라지는 게 진짜 많죠.
1: 네, 많아요. 많습니다.
0: 위대합니다. 포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나와서 네.
1: 응해.
0: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1: 포비에게 보내는 편지인가요, 갑자기?
0: 포비야. 그거 에코 넣어주시면 안 돼요?
2: 노래를 해주시면 안 돼요?
1: 그러게요. 포비야.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 포비야.
0: 포비야호. 포비야. 아. 건강하고 아름답게 빠르게 세상에 나와라. 엄마 힘들지 않게.
1: 빠르게는 안 되는데요?
0: 아니, 그 시작되고 빠르게.
1: 네.
0: 화이팅이다. 자, 넘어갈게요.
1: 아련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0: 그럼 결정이 필요한 사연 만나볼까요?
1: 좋아요. 주제가 여름입니다. 여름, 오늘 여름. 땡스타에 게시물 하나 올렸는데 갑자기 마치님 초록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그거 골라서 올렸거든요.
0: 기절.
1: 많은 분들이 들어보셔야만 하는 노래입니다.
0: 아, 제가 안타깝게 제 지난번에는 핸드폰 껐잖아요, 언니.
1: 네. 이제 켰어요.
0: 오늘은 비행기 모드로 했어요.
1: 오,
0: 멋지죠.
1: 오.
0: 얼른 봐가지고
1: 대단하시네요. 좋아요
0: 누르겠습니다.
1: 나는 했나? 저는 그냥 켜져 있나? 읽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배호 동탁님. 음식에 진심인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냉소바, 물냉면, 콩국수 중에 무더위에 여름 국물까지 시원하게 마실 여름 최고의 면 요리를 골라주세요. 냉소바, 물냉면, 콩국수.
0: 전 확실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저는 이거 너무 고민되는데요.
0: 콩국수도 완전 좋아하시는
1: 저 셋 다 진짜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0: 저는 사실 차가운 음식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어요.
1: 어? 그래요?
0: 네. 저는 아이스크림도 막 엄청나게 막 환장하는 편은 아니에요. 차가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 뜨끔하군요.
0: 그럼에도 여기는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 바로 골라볼까요, 일단?
0: 가시죠.
1: 자. 하나, 둘, 셋. 냉소바.
0: 어? 그쵸.
1: 뭐야? 진짜요?
0: 그쵸.
1: 이게 삼지선다면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0: 그렇네요. 지금 삼지선다였구나. 이게
1: 틀릴 확률이 꽤 높습니다.
0: 치킨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1: 냉소바가 무조건 국물까지면 냉소바인 것 같아요. 끝이 안 나요?
0: 그게 너무 맛있어. 그 냉소바의 국물. 그러면은 지영님은 평양냉면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1: 저는 옛날부터 평냉을 좋아했습니다.
0: 뭐야, 나랑 안 맞아.
1: 아, 그래요? 제가 또 약간 그 북쪽에서 살았어요.
0: 예?
1: 아니, 왜? 의정부. 아. 의정부요? 북쪽 출신인데 의정부요. 경기 북부.
0: 간첩 신고 그거 하면은 세금도 안 떼는 거 아세요?
1: 자수하신 줄 알았다고. 경기 북부 의정부요. 의정부에 또 소울푸드가 평양냉면입니다.
0: 야, 내래 위에서 왔습니다.
1: 네, 위에서 왔습니다.
0: 와우.
1: 진짜 저는 옛날부터 평냉에 길들여져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0: 아, 저는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저 말고 다 평냉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랑 이제 같이 연주를 같이 한 연주자분들이. 네. 같이 먹으러 갔어요. 와, 진짜 못 먹겠던데요, 저.
1: 그래요?
0: 이걸 왜 먹지?
1: 어디 가셨어요?
0: 그
1: 유명한 데였나요? 뭐
0: 마포 근처였는데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다고 안 됐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 냉면 먹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육개장 시켜가지고 육개장 만족해서 먹었습니다.
1: 그래요? 아, 네. 제가 다음에 한번 모시고 가볼게요. 한번 제대로 된 곳을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0: 근데 제대로 돼요, 맞죠?
1: 돼요, 맞죠? 맞아, 그 다들 약간 국물 그 육수가 맛있는 건데 약간 걸레 빤물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0: 정말.
1: 그렇게 맛있어요, 걸레 빤물이? 저는 주기적으로 수혈하고 싶거든요, 피해.
0: 음식은 화끈하고 자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1: 그래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뭐, 요건 안 맞네요. 다음 거 한번 가보죠.
0: 저희는 소바 같이 먹으면 되니까.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해마다 6월 16일, 오늘은 종이의 날입니다. 종이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2016년 처음 제정됐는데요. 왜 하필 오늘일까요? 그 시작은 19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연속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현대식 초지기로 서양식 종이인 양지를 처음 생산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땅속에서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렸지만 종이는 최대 2년 정도라고 하죠. 이제는 탄소 발자국을 줄인 친환경 종이도 등장했는데요. 사탕수수 종이는 석 달이면 분해가 시작된다니까 종이도 더 지속 가능하게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줄여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윷마치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마텐 진행 중인 저는 DJ 윷마치입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여름입니다. 그럼 결정이 필요한 사연 만나볼까요?
1: 쭉 읽어보겠습니다. 배성재를 제곱하면 만키로. 아, 네이밍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만키로님의 사연. 여름철 창문을 열고 자야 할지 닫고 자야 할지. 아, 여름철 잠시만.
0: 닉네임에 아 보선생.
1: 저도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름철 창문을 열고 자야 할지 닫고 자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 방은 습도가 높아서 한여름에 창문을 안 열고 자면 새벽 4시에도 31도에 습도 60%를 찍어요. 하지만 창문을 열고 자면 모기들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인 제 방에서 모기를 감수하고 창문 열고 자기 대 창문 닫고 무더위 속에서

0: 자기 뭐가 날까요?
1: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0: 이거 어떻게 골라요? 근데 여름 10도 60% 찍을 만하죠.
2: 근데 진짜 방충망
0: 그러면
2: 방충망
0: 이게 뭐,
2: 없어요?
0: 아니 뭐 어디서 주무시는 거예요?
2: 도마뱀 사는 뭐예요? 도마뱀을 왜 키워요? 도마뱀
0: 도마뱀
2: 되게 친환경적이고 좋긴 하다.
0: 근데 진짜
2: 이북 안 사셔요.
0: 이북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모기가 어떻게 다이렉트로 들어오죠?
2: 아 근데 모기장이라는 선택지도 있어요. 방충망, 모기장 이런 거.
0: 아 일단은 뭐 방충망도 없고 모기장도 지금 아이템바로 없습니다. 아, 그냥 순수 체급으로 맞네.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골라볼까요?
2: 잠깐만요. 좀 골랐습니다. 네. 열기 대 닫기죠.
0: 네.
2: 하나, 둘, 셋.
0: 닫기.
2: 오. 언니 우리 치킨 먹겠네요.
0: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저희 느려가지고 못 먹을 것 같아요. 사연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
2: 커프도 찾아주시는 거예요?
0: 오, 커프부터 3연승입니다.
2: 아니 어떻게 모기래 모기에
0: 그러니까요
2: 밥이 되어가면서까지
0: 저는 차라리 물에 절여지고 말겠어요.
2: 그러니까
0: 정말 모기는 그 하는 순간 진짜 잠이 싹 달아나잖아요.
2: 맞아요. 그 모기 그리고 위험해요 여러분.
0: 왜요?
2: 제가 짧은 그 상식이긴 한데 그 나폴레옹이신가?
0: 나폴레옹?
2: 모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실 텐데.
0: 진짜요?
2: 아니
0: 나폴레옹
2: 왜 웃으세요?
0: 나폴레옹 맞아요?
2: 아, 잠깐만요. 아 아세요?
0: 나폴레옹 되게 오래 살았는데 댕기열로 돌아가셨나요?
2: 베텐 공식 입장 아니.
0: 피디님 바로 발 빼시고요.
2: 그래요. 모기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생물이에요.
0: 하긴 뭐 위험하긴 하죠. 정말.
2: 나폴레옹 제가 좀 아니고요. 동양인도 아니세요.
0: 네, 말라리아도 있고 네. 감염의 위험이 정말 크기 때문에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2: 말라리아인가? 아무튼 이게 모기가 일단은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잖아요.
0: 맞아요. 김그림님 여름맞이 과일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요. 여름 제철 수박과 복숭아 뭐를 더 좋아하세요? 수박 때 복숭아 그리고 추가로 저는 항상 딱딱한 복숭아 물복숭아 둘 중 뭘 살지 고민하는데요. 이것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딱복 대 물복 두 가지를 골라야 됩니다.
2: 바로 가볼까요?
0: 자 가봅시다.
2: 수박 대 복숭아 하나 둘 셋 복숭아 오 마이 갓 why
0: 왜요? 자 저 밑에도 한번 바로 가볼까요?
2: 딱복 대 물복 하나 둘 셋
0: 물복 그쵸.
2: 그럼 애초에 복숭아를 골라주셨어야죠 언니.
0: 아 이건 물복의 권위자이긴 하나 그것을 뛰어넘는 게 수박이다.
2: No.
0: 아니 근데 왜 복숭아예요?
2: 복숭아는 조금 차 있는 느낌이잖아요.
0: 아?
2: 아? 과육이. 조금
0: 수박은 너무 물탱이다.
2: 물이죠 사실 걔가.
0: 걔가? 수박 좀 존중해주세요. 사실 걔가.
2: 걔는 액체예요.
0: 사실 90%가 수분 덩어리긴 하죠. 근데 그래서 냉장고에 휙 약간 살얼음 뛰도록 얼려놨다가 입에 아삭하고 씹는 순간 입이 그냥 확 시원해지잖아요.
2: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차가운 음식을 안 좋아하잖아요.
0: 아
2: 이게 수박이 훨씬 더 차가워질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복숭아보다.
0: 너무 신기해. 그럼 복숭아 미지근하게 드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2: 아 근데 미지근해도 너무 에? 맛있게 잘 먹어요.
0: 어? 미지근한 복숭아 맛있어요?
2: 미지근한 복숭아
0: 맛있죠? 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2: 아니에요.
0: 오 너무 물렁텅 거릴 것 같은데요 입에 넣으면? 약간 아. 그 흐물흐물 물렁텅
2: 짜릿해. 행복해. 상상만 해도 좋아.
0: 진짜요?
2: 저는 뭐 복숭아를 좋아해서는 아니지만 네. 제 곡 중에 피치란 곡도 있거든요.
0: 저 들어봤어요.
2: 정말요?
0: 네 들어봤어요.
2: 진짜예요?
0: 네 진짜 들어봤어요. 엄청 상큼한 곡이잖아요.
2: 맞아요.
0: 맞네요, 맞네요.
2: 상큼하다는 거 약간 찍으신 거죠?
0: 진짜 들어봤어요?
2: 제가 불신이 가득해요.
0: 아니요, 저는 항복보다 피치를 좋아합니다.
2: 그래요? 네, 근데 왜 수박 고르셨어요?
0: 노래 좋은 거랑 맛 좋은 건 별개니까요. 맛 좋은 건 아무래도 수박이니까요.
2: 그럼 근데 수박파 존중하긴 합니다.
0: 그럼요. 아 이거 파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약간 그 뜨거운 복숭아까지 좋아하신다는 건 좀 특이 취향 같긴 해요.
2: 뜨거운 건 안 좋아해요 언니. 뜨거운 것까지 가진 않고요.
0: 미지근한 거요? 네. 미적지근한 거요?
2: 그냥 이제 마트에서 사오고

0: 바로 그 아이.
1: 괜찮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김지원님. 남자친구랑 사귄 지 50일째인데 여름휴가를 같이 가기로 했어요. 바다로 갈까요? 워터파크로 갈까요? 둘 다 가면 좋겠지만 딱 하루밖에 시간이 안 돼서 고민이에요. 아, 전 바로 그럴 수 있습니다.
2: 저도요.
1: 가볼까요?
2: 네. 하나, 아, 바다 대 워터파크. 하나, 둘, 셋. 바다.
1: 그렇죠.
2: 그럼요.
1: 워터파크 좋아하세요?
2: 아니요.
1: 그거 좀 별로지 않아요?
2: 아니, 그니까 워터파크가 좋을 때가 있었죠.
1: 언제까지 좋아하셨어요?
2: 한 중고등학교 때?
1: 중고등학교?
2: 네.
1: 저도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쵸. 중학생 때?
2: 그쵸.
1: 근데 워터파크는 개인적으로는 애인이랑 가기에는 좀 오히려 최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꾸 사람이 물에 불었다가 말랐다가 하면은 약간 그 때가 나와요. 진짜로. 불을 불었다가 말렸다가 불었다가 말렸다가 하면은 사람이 제대로 불어가지고 살이 불어버린다고요. 이게 그 안 하려고 이렇게 스킨십을 해도 사고가 날 수가 있다니까요. 뭐 오래된 커플이면 괜찮죠. 근데 50일이잖아요.
2: 상상하게 되었어요. 피디님이 김지영 출입 금지라고. 아니 냉소바가 그거구나. 아니에요. 냉소바 그거 아니에요.
1: 오 마이 갓. 여러분 저 잘 씻어요. 이건 사람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 아, 이제 냉소바 못 먹겠어요.
1: 냉소바 색깔도 지금.
2: 와우. 그 언니 그거 뭐라고요? 곱상? 이런 거구나.
1: 진짜 이제... 유아기에서 아직 못 벗어났나 봐요. 더러운 얘기 너무 좋아해요.
2: 30년 소바 장인이세요.
1: 이 정도면 장인이죠 진짜.
2: 어우, 아찔하다. 아찔한 발언이다.
1: 근데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새겨들으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아. 나온다니까요.
2: 저는 워터파크가 때문은 아니고요.
1: 동조해주세요. 네, 쨌든.
2: 아니, 저는 바로 손절칠 겁니다. 왜? 저는 때문은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때가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랑 가기에, 근데 그건 동의해요. 그냥 불었다가
1: 네.
2: 말랐다가 불었다가 말랐다가 불었다가 하면은
1: 맞아요.
2: 사람이 여기는 막 김태희 장동건님이 오셔도 약간 사람이 약간 비 맞은 생쥐처럼
1: 너무 볼품 없어질 수 있다.
2: 볼품 없어져요. 50일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1: 그것도 그렇네요.
2: 50일은 설레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2: 김태희님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정정할게요. 네, 다르실 수 있어요.
0: 수빈님. 아내랑 주말에 볼 영화를 고르고 있는데 아내가 여름하면 공포라고 공포영화를 보자고 합니다. 아내는 공포영화 보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보고 나면 꼭 악몽을 꾼대요. 그래도 아내 원하는 대로 공포영화를 볼까요? 아님 보는 맛이 있는 액션 영화를 볼까요?
2: 고르셨나요?
1: 전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2: 가볼까요? 공포 영화 대 액션 영화. 하나, 둘, 셋. 공포
1: 액션.
2: 영화. 왜요?
1: 진짜요? 공포 영화 잘 보는 편이세요?
2: 아니요, 저는 못 보는데요.
1: 네.
2: 여기서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악몽을 꾸신다는 게 걱정인 건데 와이프분께는 그럼 악몽을 꾸는 그 순간까지 영화를 보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1: 네? 혹시 악몽 안 꿔보셨나요?
2: 아니. 근데 이제 이걸 또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1: 아, 보고 싶어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보고
2: 이걸 즐기는 사람이다.
1: 근데 이건 약간 즐기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댓글이 지금 험합니다. 그럼 살목지. 살목지 보셨어요?
2: 전 살목지가 뭔지 잘 몰라요.
1: 그 요즘에 개봉한 공포 영화인데요. 저도
2: 듣기만 했어요,
1: 안 봤습니다.
2: 뭔가. 유명하다.
1: 저는 근데 진짜로 무서운 걸 너무 무서워해서
2: 못 보세요?
1: 고장이 나요. 하품을 계속해요 진짜. 사람이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면 호흡이 뭐 부족하다 했나 해서 하품을 계속한대요. 진짜 고장나요.
2: 이입을 잘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죠?
1: 이입이라기보다 자극에 되게
2: 취약하다?
1: 취약해요 진짜.
2: 저도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대요. 너무 이제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
1: 네
2: 공포 영화나 슬픈 영화 이런 거 보면은
1: 너무 힘들어한다.
2: 힘들어하는 사람들.
1: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2: 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1: 오 댓글에 올해는 윷마치다. 공포 특집은 윷마치야르 이런 댓글이네요.
2: 공포 특집
1: 한번 오세요.

0: 공포 특집에.
1: 재밌는 거 많이 하시네요.
0: 되게 소품은 네 굉장히 좀 저희 예산으로 슬프지만 저는 제대로 당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진짜로 고장 났어요.
1: 그래요?
0: 무서워요 은근히. 한번 놀러 오세요 그 시즌쯤에.
1: 에이, 어 곧 아니에요? 무서워봤다 얼마 무섭겠어요.
0: 진짜 은근 무서워요. 불 다 꺼놓고 하세요.
1: 예?
0: 예시 없나요 정말?
1: 찾아봐야겠다.
0: 네.
1: 처부장
0: 처부장님 척키 부장님은 매년 나오신다고 하더라고.
1: 아, 저 정말 여기 유명한 사람이 많네요.
0: 처부장님.
1: 아니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 거지?
0: 그러니까요. 아. 저는 처부장님이 연속 근무하시는 걸 아는데도 당했어요. 네.
1: 제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여기.
0: 한번 놀러 오세요 그 팀에.
1: 네, 저 말고 다 알아요 여기 이 사람들도 다 알고.
0: 이 사람들.
1: 좋습니다.
0: 네.
1: 이건 안타깝게도
0: 틀렸습니다.
1: 네.
0: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1: 좋아요.
0: 한유나님. 매번 여름휴가는 자차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이번에는 국내 여행을 할까 싶어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휴가지 도착해서 이동이 번거로울 것 같아 고민입니다. 그냥 자차 여행을 할까요? 기차 여행을 할까요?
1: 골라볼까요?
0: 목적지를 알면 좀 편할 것 같은데.
1: 아, 그러네. 사실 뭐 방법이 많단 말이에요. 가서도 이제 걷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0: 걷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네, 네 골라볼게요. 약간 좀 조금 멀다. 한 차 타고 가면은 3시간 반 이상이다. 4시간 가까이 된다. 이 정도 거리 감 생각해볼까 봐요.
1: 좋아요, 좋아요.
0: 네.
1: 그럼 자차 대 기차. 하나, 둘, 셋.
0: 기차.
1: 오! 그쵸. 낭만 챙겨야죠.
0: 그럼요. 그 기차 타는 설렘이 있잖아요.
1: 무조건 있죠.
0: 저는 KTX 타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1: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그 타자마자 뭔가 나름 시작됐는데 내 여행이, 여정이?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1: 그리고 그 기차역에 맛있는 게 너무 많고요.
0: 아, 맞아요.
1: 너무너무 많아요.
0: 먹을 거 많아요.
1: 왜 거기서 먹는 그런 햄버거나 이런 건 너무너무너무너무 더 맛있는지.
0: 근데 요즘에 이거 논란이 있던데요?
1: 안에서 먹는 사람.
0: 햄버거 근데 이게 저희 때는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거였잖아요.
1: 그쵸.
0: 계란 당연히 먹었잖아요. 계란 이렇게 탁탁탁 쳐서 먹고 그쵸. 햄버거는 당연히 먹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냄새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1: 냄새가 아무래도 나기는 하는데 사실 약간 그냥 모두가 다 이제 그냥 뭐 먹는갑다 먹는갑다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쵸. 그것도 낭만이 있긴 한데.
0: 그니까요. 요즘에 좀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은 저는 햄버거가 안 된다 하면 저는 이제 굳세게 어떻게든 약간 뭔가 냄새가 안 나는 무언가를
0: 뭐가
1: 찾아서.
0: 있을까요? 뭐 음료수.
1: 그쵸. 지난번에 기차를 마지막으로 탔을 때는 두쫑쿠를 사갔어요.
0: 아.
1: 어떻게든 먹는다.
0: 그렇네요. 그런 거 좋긴 하네요.
1: 그럼요.
0: 디저트.
1: 디저트류,
0: 냉소방.
1: 빵류,
0: 평양냉면.
1: 네? No. 그러면은 지영 언니는 운전 잘하세요?
0: 저는 운전을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1: 저도요.
0: 그죠?
1: 네.
0: 운전 되게 재밌지 않아요?
1: 어렸을 때 저는 게임도 카트라이더만 했거든요. 안 그러셨어요?
0: 저는 카트라이더 못하긴 했는데. 운전은 재밌는 것 같아요. 운전 좋아하고 주차도 잘합니다.
1: 테슬라 쓰세요?
0: 아니요.
1: 아니, 테슬땡 쓰세요?
0: 테슬땡. 테슬땡은 주문을 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차가 없는 상태예요.
1: 아, 그래요?
0: 네. 언제 나오나 몰라요.
1: 아니, 너무 주차도 다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0: 뭐?
1: 테슬땡 하면은.
0: 그래요?
1: 네.
0: 차주신가요? 테슬땡 차주?
1: 차주기는 해요. 저는 연료값이 비싸짐과 동시에 약간 전기 쪽으로 눈을 돌려봤고요.
0: 오.
1: 네. 장단이 있는데
0: 다 되는구나.
1: 그렇습니다.
0: 제가 끝나고 좀 테슬땡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1: 네.
0: 지금 너무 안 나와서 속 터지겠거든요, 진짜로.
1: 들어오세요.
0: 네. 아, 그리고 이게 기차를 타도 사실 저는 그거를 선호하는데 뭐 부산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부산에 내려서 렌트하는 걸 좋아해요, 차라리.
1: 그쵸, 저도 해요.
0: 렌트하는 게 나아요.
1: 그리고 되게 잘 돼 있어요.
0: 너무 잘 돼 있고 네.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1: 맞아요.
0: 우리의 체력은 소중하니까.
1: 약간 그런.

0: 거 할 때 보험 풀로 드세요?
1: 아, 저 안 들어요, 별로.
0: 아, 작은 걸로 드세요?
1: 네.
0: 화끈하다.
1: 아니, 왜냐면 살면서 사고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0: 진짜요? 네.
1: 난 적 있으세요? 비엄한 여성이네.
0: 아니, 저는 혹시 모르는 그 제 겁쟁이라
1: 혹시 올라서요.
0: 언니 화끈하시네요. 테토니어시네요.
1: 아이 뭐 아 테토니어라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최저로 들고 예, 그 최저로 해도 나름 보장이 됩니다.
0: 아니, 되죠.
1: 내가 좀 조심해서 운전하면 괜찮으니까. 네. 빈곤함이 만든 테토. 네.
0: 그렇습니다. 떼토녀 아니에요?
1: 떼토녀요?
0: 떼토녀 아, 아니에요.
1: 저 떼 없어요.
0: 떼토녀 아닙니다.
1: 없습니다.
0: 부드러워요 되게.
1: 그래 부드러워요. 털도 없는데요.
2: 근데 진짜 왜 털이 없어요 언니?
1: 어느 순간 다 빠졌어요.
0: 빠졌다고요?
1: 아니 진짜 옛날엔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수수 빠졌어요. 숨기 그냥 꽤나 무성한가 봅니다.
0: 전 복슬 해서 복슬.
1: 복슬.
0: 넘어갈게요.
1: 네.
0: 마지막으로 하나 더.
1: 하나 더. 하나 남았으면 한번 다음 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0: 네.
1: 김향희님. 회사에서 여름맞이 간단한 회식을 하는데 몸보신용으로 장어를 먹을지 그래도 회식은 고기지 삼겹살을 먹을지 너무 고민되네요. 제가 예약해야 해서 직원들이 좋아하는 걸로 시키고 싶은데 전 다 좋습니다. 장어 대 삼겹살.
0: 바로 가시죠.
1: 에? 그래요?
0: 아, 둘 다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1: 너무 좋아요.
0: 저는 약간
1: 갈리나요? 저 호불호가 확실하시네요. 음식에 관해서.
0: 저는 식내림이 내리는 사람입니다.
1: 식내림. 과연 그녀의 식내림은 어디로 향할지.
0: 자, 장어 대 삼겹살. 하나, 둘, 셋. 삼겹살.
1: 그렇죠.
0: 그렇죠.
1: 아, 저는 장어도 정말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늘 드는 생각이 아무리 그래도 육고기를 물고기가 이길 수가 있나?
0: 근데 진짜 이거 물고기 무시 발언이네요.
1: 뭐 약간 물고기랑 뭐 있으세요?
0: 진짜 제가
1: 무시바로
0: 물고기가 들으면 얼마나 서러울까.
1: 근데 솔직히 공감하지 않으세요?
0: 맞긴 해요.
1: 고등어 조림을 삼겹살 같은 게 이길 수 있다? 보쌈이 이길 수 있다? 없잖아요.
0: 잠깐만요. 고등어 조림이에요?
1: 고등어 조림. 고등어 구이? 뭐 구이는 또 맛있는데.
0: 그러니까요.
1: 고갈비는 또 말이 달라지는데요?
0: 고등어 저는 소신발언 잘 구운 고등어는 삼겹살 비등비등하다.
1: 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소신발언해.
0: 아, 고등어 맛있는 거 진짜 맛있잖아요. 그쵸, 병어 이런 거 진짜 맛있잖아요.
1: 네, 그렇게 대결을 갈 거면 이제 고기도 진짜 맛있는 걸로 가야죠.
0: 아,
1: 삼겹살도 이제 끝내주게 잘 굽는 집에서 두두
0: 마이. 제가 자꾸 물고기 편을 들고 있네요.
1: 그러니까요.
0: 전 삼겹살 골랐고요. 왜냐하면 장어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1: 그래요?
0: 그렇지 않나요? 장어는 호불호 있을 수 있어요.
1: 갈려요?
0: 네.
1: 어머,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호불호가 갈리는군요.
0: 진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약간 그런 거잖아요. 조금 이제 막 몸 보신 이쪽까지 가는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1: 좀 너무 몸을 챙기는 느낌이 있다.
0: 그렇죠. 기름지기도 하고.
1: 그 기름진 게 진짜 맛있는데 그죠? 배고픈가 봐요. 자꾸 먹을 거 인급하니까 침이 막 이렇게 흐릅니다. 굽기 전에 비주얼은 필요 없지 않나요? 굽기 전에 비주얼이 좀 그렇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죠.
0: 언니 뭐 드시는 거 있으세요?
1: 아, 저는 그런 거 잘 못 먹어요. 그 해산물 중에 날 거.
0: 해산 멍게 이런 거?
1: 해산 멍게, 개불.
0: 개불.
1: 굴은 익혀도 못 먹고요. 네, 그런 거 조금 힘들어합니다.
0: 약간 뭐 닭발 뭐 이런 선지 이런 특수인
1: 그런 완전 건 너무 좋아요. 선지 해장국 진짜 좋아요.
0: 그래요?
1: 못 드세요?
0: 저는 약간 그런 어려운 특수 부위들을 어려워해요.
1: 아하, 곱창
0: 어려워해요. 저 진짜 곱창 잘 먹게 생겼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1: 그 곱창 약간 곱소 좋아하실 것 같은 재질이에요.
0: 곱소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저는 근데 곱창을 잘 못 먹습니다.
1: 야곱도요?
0: 그거 저에겐 다 곱창입니다.
1: 우와.
0: 순대도 순대만 먹습니다.
1: 어머 세상에. 순대는 괜찮아요?
0: 순대는 괜찮아요.
1: 신기하다.
0: 근데 이제 막 그런 허파 간 잘 못 먹습니다. 그냥 뭐 참고하세요.
1: 참고하세요. 예예. 참고하게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1: 가원,
2: 안나입니다.
0: 배송제이10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황품 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미아오의 노래 띠로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3: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의 스코어 정리해볼까요? 저와 김지영 씨의 의견이 다섯 번 맞고 두 번 틀렸습니다. 오늘 스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선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4: 마치님 또 아쉬우시죠 지금? 정적이 흐릅니다 자꾸.
3: 아니 저는 오늘 화장도 하고 왔는데.
4: 화장값을 치킨이 대신 해줘야 한다.
3: 아까 제가 수박을 고를 걸 그랬어요.
1: 그러니까요. 왜 그 뜨뜨미지근한 복숭아를 고르셔가지고.
3: 제가 거기서 핏대를 세울 게 아니라.
1: 에이, 정말.
3: 아 그냥 이제 제가 멀리 생각해서 이제 언니 눈물을 보고 수박을 골라야 됐었는데 안타깝습니다.
1: 네.
3: 그래도 다섯 번 맞았으니까 맞은 숫자만큼 다섯 분께 청취자
1: 좋네요.
3: 랜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영 언니, 지영 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랑 함께한 소감이 어떠세요?
1: 저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금 약간 스피릿이 통하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진짜.
1: 포비만 아니었으면 제가 또 치근덕거렸을 것 같아요. 진짜로.
3: 포비야 듣지 마. 건강하게 태어나라. 네, 지영 씨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이 윷마치의 10 마지막 방송입니다. 내일부터는 코드쿤스트 씨가 스페셜 DJ를 맡아주시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저보단 조금 덜 재밌게 들어주셔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대강 결정 주제는 연애입니다. 썸 타면서 연애하면서 이별을 앞두고 생기는 다양한 결정고

0: 지금 즉시 이불 밖으로 나온다. 변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주파수 107.7MHz에 맞춘다. 실시!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와 함께한다. 지체 없이 청취하도록. 이상!
1: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포츠 경기가 재밌는 이유가 초반에 뒤처지던 점수도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역전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패닉앳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로 6월 16일 화요일 딘딘의 뮤직하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스포츠 경기의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초반에 뒤처지던 점수가 막판에 역전됐을 때 그렇게 이겼을 때 진짜 재밌고 짜릿하죠. 예,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월드컵도 체코전도 저희가 2대1로 역전승을 했고 제가 사실 뭐 실시간으로 봤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날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 시간을 왜 이렇게 잡았냐 뭐 이러다가 이제 전반전에가 이제 점심시간 이제 쉬는 시간이 딱 돼가지고 초반에 한 7분 정도를 놓쳤고 그 이후로 이제 좀 보고 이제 전반 끝나고 이렇게 촬영을 들어갔는데 후반이 시작돼서 아 이건 안 된다 애국심으로 가자 해서 다 같이 그냥 좀 보고 예, 다 같이 소리 지르고 예, 굉장히 기뻐하고 촬영을 했던 예,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셨으면 좋겠고 신형성님께서 딘하라고 보내주셨고 박경민님이 딘디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바쁘고 힘들게 보낸 하루였는데 딘디님 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부디 예, 잘 하루가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747님이 처음으로 보내봐요. 기말 시험 준비하는 고등학교 1학년 딸 학원 앞 에서 픽업 대기 중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둘째 픽업에 큰애까지 부모 노릇이 이렇게 힘드네요 해주셨는데 아 진짜 힘들겠다. 예. 아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내 일생을 바치는 거잖아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좀만 더 힘내시고 아이들이 그래도 좀 크면은 다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노력하신 거를 다 보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냥 잠들게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비건씨와 연사친 함께합니다. 오늘도 주제사연이나 고민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에메디. 튼튼하게, 코에메디. 오래오래, 코에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에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에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안전화.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모처럼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갔다. 고깃집에 가면 항상 내가 굽기 담당이었기 때문에 간만에 실력 발휘를 좀 해봤다. 역시 하면서 스스로 감탄하고 있는데 아이가 내 입에 상추쌈을 넣어주더니 하는 말. 아빠 먼저 드세요.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거미 바비킴의 러브 레시피였고요. 구들 하나 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가족들이랑 다 같이 고깃집에 갔는데 아이가 아빠 먼저 드시라고 상추쌈을 싸줬다라고 합니다. 뭔가 되게 훈훈하네요. 예, 뭔가 엄청 러블리했을 것 같고 이거를 만약에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은 소주를 한 세 잔을 들이켰을 것 같은. 하면서 너무 예쁘네. 약간 이러면서. 예. 사실 어렸을 때 뭐 몰라도 다 큰 애들이 부모님한테 상추쌈 싸주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죠. 예, 이런 게 진짜 약간 철들 때 좀 많이 하는 행위 아닐까 싶긴 한데 저는 뭐 그냥 덜어드리죠. 아, 빨리 드세요 하면서 좀 덜어드리는 편이고 이번 지난주에도 이제 주말에 자훈 누나 생일이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할 때도 제가 좀 덜어서 빨리 드세요 먼저 드세요 하면서 이거 입에 맞으시면 더 시킬까요? 하고 뭐 더 시켜서 드리고 약간 이랬던 것 같고 옛날 같으면 엄마 아빠가 먼저 먹으라고 주거나 좀 맛있는 게 남아있어도 안 드셨는데 이제는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좀 바뀌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죠. 나중에 미래의 딸이나 아들이 저한테 상추쌈을 사준다. 뭐가 필요하구나 얘가 지금 이 녀석이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자, 사연 보내주신 구둘 하나 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사연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IOI의 갑자기에 이어서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 8884님이 여기가 합격 맛집으로 소문난 뒷미화죠. 부사관 준비 중인 고3 아들이 오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을 보고 왔답니다. 본인 말로는 잘 봤다고 하는데 엄마인 저는 불안하네요. 합격 결과는 8월에 나오는데 딘딘씨가 꼭 합격할 거라고 얘기해주세요. 뒷미화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요거는 전적으로 아들이 고3밖에 안 된 아들이 지금 부사관을 준비하고 와서 지금 본인이 면접을 보고 왔는데 엄마가 불안해하는 뉘앙스를 주면 안 됩니다.

됩니다. 예, 그냥 아유 고생했네 잘했어 라고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합격하겠지만 만약에 합격이 되지 않아도 아유 괜찮아 뭐 너 인생에 처음 도전한 건데 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여기서 엄마가 잘했어? 아유 막 불안한데? 약간 너 잘한 거 맞아? 약간 이러면 애도 좀 힘이 빠질 거예요. 사실 고3이라는 친구가 지금 고3 6월밖에 안 되는데 부사관 준비해가지고 면접까지 보고 왔다는 거는 진짜 기특한 겁니다. 예. 그냥 엄마가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 합격할 것 같아요. 예. 고3에 부사관 준비하는 친구를 저는 제가 고3 때 거의 본 적 없거든요. 진짜 한둘? 한 명 있을까 말까? 예. 엄청난 친구입니다. 예. 요즘 제가 취사병 전설이 된다 막 이거 보는데 그런 아주 좋은 군인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7328님이 회사에서 피곤한 일이 많았어서 집에 오는 길에 일명 편털, 편의점 털기 해왔습니다. 달고 짭짤한 것들 먹으며 맥주 한잔 하고 나니 스트레스 풀리네요 해주셨는데, 뭐 저는 일단 스트레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가끔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자주가 되거나 이러면 좀 안 좋겠지만. 예. 박규리님이 저녁을 못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요. 라면을 먹을까요? 아니면 파프리카랑 요거트에 블루베리 먹을까요? 해주셨는데 너무 다르지 않나? 저라면 파프리카에 요거트에 블루베리 먹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근데 지금 이 두 개밖에 옵션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저라면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에 그냥 계란 하나 먹고 아니면 뭐 방울토마토 좀 때려 먹고 그럼 대충 배 차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막 있다 막 이걸 떠나서 그냥 일단 배가 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내가 만약에 너무 배고파 그러면 라면을 드세요. 그럼 덜 먹잖아요. 예. 자 잠시 후 2부는 비건씨와 연사친 함께합니다. 오늘 2부 주제사연이랑 실시간 고민사연 보내주시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저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 씨, 지난주에 회식 끝나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아침에 전화가 오셨는데 괜찮았어요. 네, 별일 없었어요.
1: 그 이후 처음이에요?
0: 예?
1: 그 이후에 처음이에요?
0: 처음이죠.
1: 어, 아, 그래요?
0: 괜찮았어요. 별일 없었어요.
1: 아, 근데 다들 제정신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네, 괜찮습니다.
0: 네. 저희 그때 진짜 늦게까지 마셨죠.
1: 맞아 맞아. 네.
0: 가까운 사람에겐 창피하고 안 친한 사람에겐 꺼려지는 은밀하고 아찔한 우리들의 이연의 이야기.
1: 편견은 심하지만 들어는 드립니다.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0: 이연사친.
1: 자, 딘딘의 뮤지카 2부 연사친 시작했고요. 비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건입니다.
1: 네, 한 주 동안 뭐 하셨어요?
0: 저 뭐 바빴어요. 여러 가지 뭐 일정이 있었고.
1: 제가 이미 제 라디오에서
0: 똑같아가지고 뭐 할 말이 없네.
1: 제가 라디오에서 얘기했나 그거를? 비건이랑 이거 뭐 앨범
0: 얘기했대요?
1: 뭐 그때 얘기했다고? 아 얘기했었어요.
0: 했었어요.
1: 저 비건한테 맡기겠다.
0: 근데 뭐 오늘 끝나고 좀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1: 그래서 지금 사실 라디오 하기 전에 비건이 뭐 좀 뭐 앞에 일이 일찍 끝나가지고 미리 왔는데. 그래서 그냥 야 너 아예 들어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얘기하자 해가지고 사실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0: 좀 갑자기 불타올랐어요. 네. 대화가.
1: 근데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좋아.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실현된다면 우아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0: 재미가 있겠죠.
1: 근데 뼈를 갈아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기는 하네.
0: 이제 연예인 다 됐네. 모든 앨범에 당연히 뼈를 갈아 넣어야죠.
1: 아니 그게
0: 무슨
1: 아니라
0: 무슨 소리세요 그게. 무슨 뭐 이제는 뭐 다 됐다 이거예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0: 아 진짜
1: 뼈를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비건 씨한테 뭘 맡기면 이제 약간 일을 토스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엄청 해야 될 게 많다라는 느낌에
0: 당신 앨범이에요. 제 앨범 아니고 저는 당신 앨범이 이제 멋지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고
1: 아니 제가 그때 아마 라디오에서 약간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뭐 회식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비건 씨가 계속 뭐 늦옷을 이야기를 했는데
0: 그러니까 늦옷은 뭐 한 부분인 거고 제가 뭐 최고의

0: 디렉터는 아니지만 네. 딘딘 씨한테는 최고의 디렉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왜냐면 제가 10여 년 넘게 봤고 네. 딘딘 씨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1: 그리고 내가 하는 음악들도 봤고 내가 어떻게 커오는지 과정도 봤고 약간 이랬으니까. 어.
0: 그렇죠. 그 아주 아주 하찮을 때부터. 어,
1: 그치. 아주
0: 연애 대상의 딘딘까지.
1: 그냥 아 내일 없어져도 되는 애. 내일 없어지겠다 얘는 약간 이런 애일 네. 때부터 봤잖아. 어.
0: 그 제가 딘딘 씨랑 이 얘기를 앨범 얘기를 하고 나서 네. 막뭐 이런저런 딘딘 씨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는데 너무 하찮은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얘기해 줬대요. 딘딘 씨가 옛날에
1: 뭔데?
0: 어떤 몰라. 일이 있었냐면 어. 그난
1: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0: 얼마 안 됐을 때요.
1: 난 모르는데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야?
0: 네, 근데 어. 그 딘이 데뷔를 했어.
1: 아 맞아 맞아 맞아.
0: 그래가지고 진짜 짜증을
1: 내가
0: 한참을 냈었어. 며칠 그래? 동안 술 마시면서
1: 그래? 아,
0: 그 친구는 왜 이름을 딘으로 와가지고
1: 아 기억나
0: 친구 아니야?
1: 기억나.
0: 막 엄청 그랬었어요.
1: 처음에 네. 딘이라는 친구가 나왔을 때 아니야 처음에 딘이라는 친구가 나왔을 때
0: 해보세요. 네.
1: 그 친구가 I'm Not Sorry인가 그 노래로 아마
0: 맞아요
1: 처음 나왔을 거예요.
0: 그 앤더슨 팍이랑 한 걸
1: 네. I'm Not Sorry 네. 이게 나왔을 때 네. 제가 그걸 듣고 어 이거 됐다. 그래서 내가 그때 회사 대표님이 이제 네네. 현도 형이니까 네네. 현도 형한테 형 얘 데리고 와야 된다 회사에 이 아티스트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랬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딱 형 얘 데리고 가야 된다 이랬어. 근데 현도 형이 야 무슨 딘도 있고 딘딘도 있고 야 무슨 우리가 딘딘딘 회사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안 넘어갔죠 그거를.
0: 네네.
1: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한 2주인가 있다가 그냥 난리가 나버린 거야.
0: 고공행진이 어. 했죠. 네.
1: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딘딘 반으로 갈라서 딘 두 명 만들고 싶다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진정성 없는 아이콘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스트레스가 된 거죠.
0: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1: 아니 왜 하필 이름이 딘이야? 아니 야 근데 이건 난 너무 생각 안 한 거 아니야? 약간 나 무시한 거 아니야? 약간 이랬지.
0: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랬었는데.
1: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0: 예, 연애 대상 딘딘까지 어.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1: 그러네. 어,
0: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1: 근데 저도 사실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때는 우리가 어쨌든 술 먹으면서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기로 흘려놓고. 이제 다음날 일어났는데 와, 괜찮은 거야. 계속 아무리 곱씹어봐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비건이 잘 해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내 머리에서 나올 제가 늘 답답했던 게 내가 내 머리에서 꺼낼 수 없는 것들을 받고 싶다였는데 그걸 아예 모르는 스트레인저랑 그걸 하면 사실 되게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근데 비건은 어쨌든 나랑 소통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뭔지도 알고 또 제가 비건 씨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도 아니까 아 이걸 잘 융합하면 그래도 어 괜찮은 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되게 별거 아닌 이야기로 이렇게 나왔다가 어 다음 날 야 그거 한번 진행해 보자 제가 이랬더니 야, 일단 너도 좀 생각해봐 그랬더니 아니야 생각 안 해 그냥 가자 제가 이랬잖아요.
0: 네.
1: 더 이상 이제 나는 미루면 안 되겠다 약간 싶어가지고. 어 근데 뭐 지금까지는 뭐 별 이야기 안 나눴지만 그래도 어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0: 저한테는 짜증나는 얘기지만 그 막대할 수 있는 디렉터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저는 싫거든요. 저는 너무 싫고
1: 엄청 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리고
1: 어.
0: 이 프로젝트가 끝나도 못 헤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아. 싫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그 돈을 받는 거 이외로 엄청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1: 아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에. 있지 그 그냥 아티스트랑 하는 것 말고 약간 네. 애정이 들어간 사람이랑 그래도 하니까
0: 그쵸,
1: 그래서
0: 그쵸,
1: 비건이 그쵸. 여태까지 해온 일들을 또 이렇게 토대로 봤을 때
0: 네.
1: 애가 좀 주의력 결핍이 있어도 본인이 맡은 일은 그래도 진짜 책임지고 잘 마무리하는 거를 보니까 아 그래 얘랑 그래도 이거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0: 네.
1: 한번 그래도 우리가 라디오도 오래 했고 또 오래 알았는데 뭐 하나 그래도 하면은 좀 뭔가 의미도 좀 있고
0: 네. 모르겠어요 저도 네. 저도 이게 잘하는 짓인지
1: 그 앞머리에 그 도넛이 묻은 거나 좀 떼세요.
0: 어디요? 예. 어디 묻었어?
1: 여기 쪽에. 어. 야 일로 와봐. 아 뭐 하는 거야?
0: 잘해주네. 왜 잘해줘?
1: 잘해주는
0: 게 왜 갑자기 잘해줘? 야, 이런 너무, 짓을 야,
1: 너무
0: 해주는
1: 꼬맹이 싫어서 내 디렉터로 갑자기. 일하면서 이러고 다니지 말라고. 야, 옷도 이러고 입고 다니지
0: 야,
1: 말고.
0: 야 완전 감는다 너.
1: 수트 입고 다녀.
0: 갑자기 감는다?
1: 내일 카드 줄 테니까 가서 수트 사고.
0: 야 너 웃기다 진짜.
1: 자 한정혜님이 처음으로 출첵합니다. 네.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해주셨는데 뭐 저희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1: 뭐 누나죠. 네. 자 전다울님.
0: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입는 전투복이 있잖아요. 비건님이랑 딘디님 전투복은 뭐예요?
1: 아 그걸 전투복이라고 그러는구나. 저는 오늘 이 티셔츠도 제가 그래도 편안하게 입을 때 괜찮고.
0: 비싼 거잖아요 그거.
1: 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제 주로 입는 그 약간 가을에 입는 게 있는데 니트 가디건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얇은데 질이 되게 좋아요. 근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그냥 블랙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딱 보면은 이거 예쁜데 하는데 그냥 생 블랙인 거. 그걸 제가 너무 좋아해서.
0: 또 몸에 잘 맞나 보다.
1: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촌스러워지는 게 뭐냐면 이게 좋으니까 이걸 색깔별로 사고 싶은 거야.
0: 아 그게 맞아요. 근데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1: 근데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말렸지. 아, 안 된다.
0: 너무 맨날 그거만 입지 마.
1: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비건 씨는
0: 저는 그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그 이제 잣땡 이런 걸 입죠. 최대한 미움을 안 살려고. 저의 어떤 희양찬란한 옷들은 좀 접어두고 가장 단정한 그 잣땡에서 산 무지 티셔츠와 잣땡에서 산 바지.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청바지. 그런 걸 하거든요. 그 전투복이라 하면 가장 강한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전투를. 네네. 전투를 나갈 때 그냥 갑자기 우리가 활동복을 입고 전투를 나가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건 씨가 생각할 때 그게 가장 강한 옷인 거야.
0: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그래요. 근데 저의 어떤 그런 힙스터 친구들, 저의 어떤 패션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저 양보 안 하죠.
1: 근데 걔는 아군이잖아. 그러니까 아군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
0: 맞아요. 잘 설명 잘 하시네.
1: 적군을 만나러 갈 때 가장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데.
0: 맞아요.
1: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연사친 시작해볼 건데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86님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남자친구한테 털어놓는데 고생했어 라고 해주면서 머리 쓰다듬어 줄 때마다 설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0: 뭐
1: 이걸 왜 보냈어요?
0: 어떻게 좋으시겠습니다. 좋으시겠어요 7086님. 멘트는 해야 돼요.
1: 이걸 어떻게 리액션을 해줘야 되지? 좋겠다.
0: 좋으실 것 같아요.
1: 네. 근데 이거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하는 분들 되게 많은 거 알아요? 머리 여기 그러니까 그 잘못 그 드라마 보고 잘못 배운 분들이 정수리 이렇게 하잖아. 그럼 정수리 다 뻗치거든.
0: 그건 좀 열받고.
1: 그러면 막 이러는 분들 있고 여기를 이렇게 뒤를
0: 한다고요?
1: 뒤에를 약간 요쪽을 이렇게 하라던데.
0: 그냥 이렇게 하지 않나?
1: 이렇게.
0: 뭐 고생했어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1: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0: 톡톡톡톡 이런 느낌으로.
1: 약간 그런 느낌. 남자분들 중에도 머리 만지는 거 진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0: 있죠.
1: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면서 속상한 일을 털어놓으면 어떻게 위로해주는 편이냐 해주셨는데 어떤 편이세요? 저는 많이 싸웠어요.
0: 니 씨는 이제 해결책만 늘어놓는 스타일이시잖아요.
1: 아니야. 제가 이제 그 막 너튜브 보면서 그 이병헌 씨가 했던 말인데 그냥 공감하면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짤들이 많이 도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거를 단편적으로 너의 감정만 들여다보지 말고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0: 그러니까
1: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드론샷을 한번 띄워서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
0: 멘트 진짜 끝내준다.
1: 그러면 이제 그냥 근데 제가 만났던 분들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짜증이 나지만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는 분들이었어요.
0: 좋은 사람들인 거죠.
1: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사실 호감을 갖는 상대 자체가 본인 감정에 너무 이렇게 취해서 그냥 짜증나면 짜증내고 약간 이런 걸 싫어하고 좀 이성적인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게 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뭐 회사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아 그래? 짜증나겠네. 근데 걔 왜 그래? 근데 걔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걔가 너한테 왜 그렇게 짜증을 낼까?
0: 왜 그렇다고 생각해?
1: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왜냐면 상식적으로 너가 잘하는데 걔가 그렇게 짜증을 낸다고?
0: 그 정도로?
1: 그건 그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있지 않을까?
0: 진짜 너무 싫다.
1: 드론을 점점 이렇게 띄우는 거야 내가. 점점 뒤로.
0: 그럼 오빠는 내가 뭐 미쳤다는 거야?
1: 아니.
0: 내가 미쳤다는 말이잖아.
1: 아니 지금 너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뭐 대일인 잘못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너한테 왜 그럴까?

0: 걔가 뭔가 너한테 기분 나쁜 게 있지 않을까?
1: 근데 오빠는 그게 왜 중요해?
0: 아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1: 내가 지금 힘들다고 짜증 난다고. 근데 그 사람의 뭐가 중요하냐고.
0: 난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어,
1: 야 너 진짜 이때까지 다 놓친 거야 그러면.
0: 뭘?
1: 어 좋은 사람들을.
0: 아 그래? 어. 아니 저는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없어.
1: 너 다 놓친 거야. 너 진짜 좋은 사람들만 만났나?
0: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니 나 지금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나빠. 왜냐면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게 기분이 나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쨌든 계속 이게 이어질 수는 없으니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0: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1: 해결점 찾는 거는 오빠는 내 잘못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0: 아니야. 이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약간 충돌 지점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보자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해결되고 그래도 데일리가 좀 괜찮지 않을까 앞으로?
1: 내가 뭘 잘못했나 보네. 내가 찾아볼게.
0: 이렇게 이딴 말 하는 사람 만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썸 때 이미 캐치가
1: 어,
0: 되잖아.
1: 맞아요, 맞아요.
0: 썸 때 이미 캐치가
1: 맞아요,
0: 되잖아.
1: 맞아요, 맞아요.
0: 이래버리면 나는 딱 해봐, 해봐. 지금처럼 해볼게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충돌 지점이 있을
1: 그러니까
0: 거 아니야.
1: 알겠고 오빠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잖아. 뭔가 있다는 거지? 내 잘못이 뭔가 있다는 거지? 알았어, 나 찾아볼게. 됐어.
0: 아니야.
1: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0: 아니야.
1: 왜 저러는 거야?
0: 갈까?
1: 어딜 가?
0: 집에 가자.
1: 왜 가는데?
0: 아니 좀 피곤한데? 시간도 늦었고.
1: 오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뭐 찾아보자며 충돌 지점을.
0: 아니 그래 나는 이렇게 그냥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이렇게 하는 게 난 솔직히 난 힘들어.
1: 아니 한 번쯤은 그냥 내 마음을 좀 들여다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0: 들여다봤잖아.
1: 그게 들여다 본 거야? 충돌 근데, 지점을 찾자고 하는 게 들여다 본 거야?
0: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걸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거는 애초에 이 안 돼.
1: 뭐가 안 되는데?
0: 아니 그냥 갈게. 그러고 가.
1: 그래 헤어지네요 그러면.
0: 그리고 그 썸을 끝내.
1: 그래, 아 어. 헤어지구나 그냥.
0: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같아.
1: 오케이. 어. 뭐 요런 어, 아주 보편적인 사례들이었죠. 네, 우리가 늘 겪는.
0: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진짜 나는 이런 친구들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다 그러네. 약간 이랬던 막 어.
1: 물론 좀 극단적이게 상황극을 한 거긴 하지만 저 보편적으로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선을 진짜 찾기 어렵다, 그지? 마음을
0: 그치.
1: 먼저 만져주고 언제 그러면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될까?
0: 그치.
1: 언제 조금 도움을 한번 줘봐야 될까?
0: 근데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1: 걔 그렇다대요. 네.
0: 자기가 해결책을 물어보기 전까지 해결책을 주지 말라 그러던데. 자, 상대방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설렜던 한마디. 그럼 하지 마.
1: 어?
0: 내가 먹여 살릴게.
1: 아.
0: 뻥인 거 알지?
1: 알지.
0: 어. 네. 그냥 기분이 좋아지지 그러면.
1: 어. 그만두자. 어, 회사 그만둬. 어, 그만두고 나랑 놀자 그냥.
0: 아 그만두고 어디 가버리지 뭐. 어. 약간 이러잖아.
1: 어, 어. 그런 게 좋죠. 네.
0: 근데 가끔 나는 이제 네. 너무 현실적인 상황일 때 네. 이런 좀 터무니없는 소리를 또 해버리잖아.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잖아.
1: 턴 미쳤다 진짜 방금.
0: 방금 미쳤지.
1: 어 방금 미쳤다. 지금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
0: 아 진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된다니까.
1: 나도 힘들어. 나도 스트레스 받아.
0: 와 지금 톤 너무 리얼했어.
1: 어.
0: 지금 그게 아니잖아.
1: 약간 이자카야여야 돼. 어, 이자카야에서 해야 돼. 어, 이자카야에서. 어. 대박 그 아니잖아.
0: 어,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연애의 온도처럼 싸우고.
1: 맞아요, 맞아요.
0: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냐? 약간 예, 이런 소리.
1: J-pop이 딱 BGM으로 깔려야 돼요. 아, 그런 상황 거기서. 아,
0: 빅원 씨는 뭐 있어요?
1: 그냥 저도 이 무지성으로 공감해주는 거, 무지성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게 그게 뭔가 무지성이라는 게 느껴지면서도 치료받는 것 같아요. 예.
0: 뭐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내 편을 들어주면은 뭐 당연히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연애할 때나 썸 탈 때 들었던 가장 설레는 한마디에 대해서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비원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나 이런 말에 설렜다 또는 내가 했지만 진짜 설레는 한마디에 대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럼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마이걸이 살짝 설렜어 듣고 오셨고 오늘은 연애하거나 썸 탈 때 가장 설렜던 한마디에 대해서 사연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정연준님 문자 좀 읽어주시죠.
1: 네, 수학여행 때 제 롤링페이퍼에 누가 내 이상형이라고 썼는데 살짝 설렜어요. 벌써 십수년 전 이야기네요.
0: 야, 이건 설레지.
1: 이건 아예 플러팅이 완전 슈퍼 플러팅 아니에요?
0: 근데 누군지 모르게 이걸 써놓으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대충 누가 썼겠네가 약간 감이 오는 건 있잖아요.
1: 어, 롤링페이퍼는 이름 다 쓰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안 써.
1: 안 쓰고?
0: 어, 안 써. 그래. 안 써. 그래서 거기다 그러잖아. 난 사실 너가 1년 내내 재수 없었어 막 이런 거 쓰잖아.
1: 아 맞다 맞다 맞다.
0: 그런 거 안 받아봤어.
1: 진짜 많이 썼어.
0: 어, 그런 거 안 받아봤어.
1: 진짜 많이 썼어. 상처받게 쓴 적도 있어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상처받을 정도의 글 쓴 적 있어요.
0: 나 너 참은 거 많음 막 이런 거 막 1년 끝나는데 막. 자, 권현진님이 네. 연애할 때 TV 속 연예인 가르치면서 너무 예쁘지 않아 했더니 난 네가 더 이쁜데? 하더라고요. 진심 아닌 거 알았지만 설렜어요.
1: 저 100번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저 사람 진짜 이쁘지 않아? 뭐, 네가 천배 예쁜데?
0: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카리나 예뻐? 만약에 이랬어.
1: 아 거기까지?
0: 어. 만약에 이랬어. 어, 어. 그러면 뭐라 그래?
1: 어?
0: 카리나가 예뻐?
1: 나 뭐 아예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얘기하죠.
0: 저는 이럴 거. 저는 이래요. 카리나가 예뻐? 넌 어떻게 생각해?
1: 화장 나갔을 때.
0: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 어떻게 생각해?
1: 제가 여자 역할이죠. 나는 오빠 나 카리나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세상에서.
0: 난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그래도 예쁘지.
1: 오빠가 다른 여자한테 예쁘다고 하네.

0: 그냥 생물학적으로
1: 오빠는 다른 여자들이 예뻐?
0: 그냥
1: 예쁘냐고 물어보잖아. 예쁘냐고.
0: 난 이런 인간을 만나지 않았어. 난 이런 인간을 만나지 않았어. 대신 오케이. 나한테 남자 연예인 뭐 변우석 진짜 멋있지 않아? 아유 멋있지.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없지. 저런 키에 저 얼굴에 저렇게 저런 사람 없지. 대신 난 그걸 해주지.
1: 그거는 올바른 예예요. 대답에 아주 좋은 대답인데.
0: 근데 벌구 와이프가 짱이야.
1: 어떻게?
0: 막 같이 TV 보면서 오빠 덱스 너무 멋있지 않아? 그럼 벌구 멋있지 멋있지. 그리고 뭐 여자 연예인 뭐 너 예쁜 거 잘 모르겠어? 이러면 벌구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맨날 철이 오빠가 덱스랑 친한가? 친하지 않나? 한번 같이 보고 싶다. 막 이제
1: 거기까지 가요?
0: 그럼 벌구가 그럼 벌구
1: 저 못 만나요.
0: 벌구
1: 네
0: 좋지.
1: 벌구랑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0: 질투가 없어. 예.
1: 와
0: 그러니까 일부러 여자친구가 아 와이프가 더 하는 거야 막. 근데 벌구는 진짜 오 좋지 뭐 물어볼게 막 이러니까. 자,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연인에게 듣고 싶은 설레는 말이 뭔지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난 너밖에 없어 였다라고 합니다.
1: 보편적이지만 예.
0: 아 설레는 말이? 상황이 어떤 포인트냐가 좀 중요할 것
1: 그러니까요.
0: 같은데.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너 뭐 해외여행 가본 적 있어? 아니 나 너밖에 없어. 약간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1: 나 핸드폰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꿀까? 난 너밖에 없어.
0: 아 그러니까 막 이런 막 그런 거 말고 진짜 진지한 상황에서 나 진짜 너밖에 없어. 약간 이러면은 뭐 다른데.
1: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 중에 제가 좀 상황이 안 좋을 때였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나는 항상 오빠 편이야 이렇게 얘기해줬던 적이 있어. 그게 엄청 기억에 남더라고.
0: 근데 지금 그 사람 누구 편 됐어요?
1: 제 편은 아니죠. 제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엄청 힘이 되더라고.
0: 근데 그 힘을 주고 그 사람 지금 누구 편이야?
1: 누구 편인지 몰라요. 뭐 알아서 누구 편 하고 있겠지.
0: 또 설레는 말로 보고 싶다를 고르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근데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초반에 좀 성립되는 거 아니야? 보고 싶다는 썸 그리고 연애 초 이럴 때 좀
1: 근데 연애 후반부에 이거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3년 사귀었는데 갑자기 아 보고 싶다.
0: 근데 약간 하면. 맨날 약간 그렇게 하는 커플들도 있잖아.
1: 맞아요. 그냥 습관처럼.
0: 습관으로 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1: 근데 그럼 아껴야 될까? 보고 싶단 말을?
0: 아니 근데 저는 그 습관이 어쨌든 그 감정이 있으니까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0: 정수경님이 제가 했던 말인데요. 부모님 일주일 여행 가신대.
1: 설레는데요. 그래서 뭐? 그래서 뭔데? 여행 가는 거 왜 다들 웬만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0: 야, 뭐 해봐.
1: 아, 나 부모님 일주일 여행 가신대.
0: 야, 나 36이다. 야, 제이라 우리 36이야.
1: 아유, 부모님 일주일 여행 간다고.
0: 나 혼자 산 지 10년 넘었다.
1: 맞아, 맞긴 해.
0: 자 여기까지 사연 만나봤고 선물 받으실 분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주시면 되고 연애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저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비건씨.
1: 네 문자번호 샵 1070 단문 50원
0: 1077이요
1: 아이고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0: 자 그럼 저희는 어쿠스틱 콜라보의 그대와 나 설레임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빙원 씨와 연산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연 왔는데 773 하나님 문자 읽어주시죠. 네.
2: 딘딘 오빠, 빙원 오빠, 오빠들은 마팔하던 이성분과 일방적으로 팔로우 끊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유가 뭘까요? 끊어보신 적 있어요? 저 끊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1: 전 있는 것 같아요.
2: 저는 끊겨본 적이 있습니다.
1: 아, 끊겨본 적이야 많지. 근데 저는 끊어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2: 왜 끊었어요?
1: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2: 왜요? 뭐야?
1: 뭐 원룸 반지하에 살던, 아, 20살에 상경해서 원룸 반지하에 살던 내가 청담 200억 집에 뭐 입성하게 된 뭐 계기 하면서 막 그런 영상 막 집.
2: 뭔지 알아요.
1: 근데 너무 걔 안 이걸 내가 아니까
2: 했어요. 저 입성했어요. 하면서.
1: 아, 그럼 진짜 못 보겠는 거야 그거를.
2: 네, 네, 네.
1: 그러면 몇 번은 그냥
2: 그냥. 근데 그걸 왜 그러는 거예요?
1: 병이야 병.
2: 근데 진짜 입성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1: 뭐 또 마케팅이 있나? 모르겠어.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
2: 아니면 한 3개월만 그냥 월세 한 800만 원 내고 사는 건가?
1: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네. 막 명품에 막 명품에 이렇게 쳐묻힌 파묻힌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막 목도리 이렇게 샵땡 막 하고 막 차에 이렇게 타서 이 뒤에 이 차 로고 나오게 막 뭘 하고 막 이러면 아, 그게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2: 네, 그러니까요.
1: 그러면 이제 아, 어차피 나는 이 사람 안 볼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만약에 나랑 교류가 있는데 그러면 전 어차피 뭐라, 그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는 거야? 약간 이렇게 쭉 장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러면은 좀 조심스럽지.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 사람도 나 라이크 안 누르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럼 서로 안 볼 것 같으니 아, 정리를 해도 되겠다 뭐 이런.
2: 만약에 언팔하고 싶을 때 나만 언팔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상대방 것도 같이 언팔해주는 게 맞을까?
1: 그게 뭔 말이에요?
2: 그럴 수 있거든요.
1: 상대방도 언팔
2: 상대방 팔로잉에서 나를 뺄 수 있어.
1: 어떻게?
2: 그게 있어요 버튼이.
1: 기능이 생겼어?
2: 네. 그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끊는 게 예일까? 상대 것까지 끊어버리는 게 예일까?
1: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은 우리가 이야기한 경우는 아닌 것 같고.

0: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면은 왜일까?
1: 근데 보통 이럴 때는요, 이성분이 그 연인이 생긴 거야.
0: 아, 끊으라고?
1: 그래서 너 썸 탔던 여자들 다 지워. 이렇게 해서 썸 탔던 여자를 찾아가지고 다 지은 거야.
0: 얘 누구야? 약간 이런.
1: 얘 누구야? 무조건 하죠.
0: 아니면 실수로 진짜 누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긴 해.
1: 허벅지가. 네, 허벅지가. 아니,
0: 허벅지 아니라 이렇게
1: 있죠.
0: 보다가. 네. 실수로 누를 수도 있다고는 생각.
1: 보통 허벅지가 눌러요.
0: 아, 그래?
1: 네, 주머니 속에서 허벅지가.
0: 아, 진짜.
1: 네, 어떤 운명에 따라서. 네, 누르는 경우가 있죠.
0: 자, 일단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사연은 2365님이 보내주셨고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비건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친구한테 썸남이 생겼는데요. 평일에 만나서 알콩달콩 잘 지내다가도 주말만 되면 썸남이 등산이며 낚시며 취미생활하느라 바빠서 거의 못 만난대요. 그래서 친구가 자기도 같이 하러 가자고 했더니 주말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다는데 이게 썸이 맞는 걸까요?
0: 근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니까.
1: 계시긴 한데요. 근데 제가 아는 남자들은 뭐 자기 취미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요. 좋아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만나러 가요.
0: 아니야. 근데 주변에 네. 진짜 약간 취미에 진짜 그냥 취미가 최우선인 사람들 있잖아.
1: 근데
0: 그러니까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된 분들.
1: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썸이 아닌 거야. 썸이 아니라고 봐야 돼.
0: 아, 그들은 내가 볼 때 연애에 대한 이런 관계의 이해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
1: 그렇죠. 안 해도 될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은 오히려.
0: 낚시광 뭐 이런 분들은 아 주말에 낚시 가야지 막 이러시는 분들. 너도 같이 가 좋아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내가 볼 때 그 뭐 썸 연인 약간 이런 관계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1: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0: 나도 그런. 분들하고는 사실 막 그렇게 맞진 않는데 자 주말엔 꼭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썸남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의견 나눠주시고 뒤에 이런 내용 덧붙여주셨습니다. 제 친구는 썸남한테 푹 빠져서 주말에도 함께하고 싶다는데 자기가 질척거리는 게 아닐지 고민이래요. 대체 이 썸남은 제 친구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1: 마음 가는 대로 해요. 그러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안 만나면 돼요.
0: 근데 네. 지금 질척거리지 않으셨다는 건가 그러면?
1: 그런가 봐요.
0: 그러니까 주말에 뭐해? 이랬는데 아 나 낚시가. 그럼 아 그래? 잘 갔다 와. 그냥 이러고 만 거네. 이건 질척거려 봐야죠. 안 가고 나 만나면 안 돼?
1: 아니면 나도 오빠랑 낚시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한다든지.
0: 낚시 안 가고 나 낚으면 안 돼? 낚시 안 가고 내 마음 낚으면 안 돼? 뭐
1: 그건 안 될 것 같아.
0: 아니면 그런 건 어때? 낚시 가지 말고 그냥 나랑 있으면 안 돼? 뭐 다음 주 주말에 뭐 해? 어 나 다음 주 주말에 낚시 가. 그러면 어 다음 주 주말에 낚시 안 가고 나랑 있으면 안 돼? 나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되는데? 그러면은 어 그래? 그래 그러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뭔가 지금은 뭔가 너무 확고하게 낚시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못 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아, 취미생활의 핑계일 수도 있다. 주말에 만나는 분이 있다. 근데 이렇게까지 에이, 생각하면 인생 살기 힘들지.
1: 진짜요. 정말로요. 너무 디스토피아예요. 이러면 그냥 인류애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0: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질척거리질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뭐 판단하기가 어려워.
1: 맞지,
0: 뭐 나만의 시간을 지키고 싶어하는 건지 뭐 이런 건지를 모르니까.
1: 맞아.
0: 이건 한번 질척거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1: 네.
0: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편이에요 연애할 때?
1: 아니요. 전 연애할 때 저만의 시간 같은 거 없어요.
0: 근데 좀 오래 만나도.
1: 아 오래 만나면 필요하긴 했는데.
0: 근데 그 어떤 인간도 연애 초반에는 다 내 시간 필요 없다 그래.
1: 맞지.
0: 그냥 나는. 나는 왜 여태까지 이러고 살았나 몰라 막 이러잖아. 근데 점점 오래 있다 보면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어때요?
1: 뭐 최근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0: 여태까지의
1: 생각해보면...
0: 삶을 돌아봤을 때.
1: 근데 모르겠네. 그게 어떤 감정인지 그냥 심심했던 거 아닐까? 여자친구랑만 있기가. 나는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사실 붙어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안 붙어있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냥 더 새롭고 재밌는 걸 해보고 싶어서.
0: 아, 다른 도파

0: 호감이네 꽂힌 거라나?
1: 아니 혹은 그냥 다른 경험 이런 것들.
0: 아니 근데 그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당연히 가정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뭔가 이렇게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거니까 약간 그런 의도 아닐까.
1: 근데 그게 각자 사람들만의 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열어두고 각자 또 어떤 생활도 하기도 하고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 닫아놓는 게 더 행복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0: 그러니까 시간이 10에서 연인과의 시간이 한 7, 8 정도 되고
1: 맞아요.
0: 나의 시간을 한 1, 2 정도 갖는 거는 괜찮아.
1: 좋아요 좋아요.
0: 예. 근데 이게 아, 난 무조건 남의 시간 있어야 돼. 5대 5 약간 이러면 안 되지.
1: 5대 5는 심했다.
0: 6대 4 이것도 좀 심하고 뭐 한 8대 2?
1: 7382 뭐 정도가 맞는 거 같아.
0: 결혼하신 분들은 9.9대 0.1 정도 되던데.
1: 그것을 결혼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죠.
0: 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당장 이번 주는 좀 급하니까 좀 여지를 줄 수 있게.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는 사실 변경하기가 좀 힘든데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를 이야기했을 때도 안 된다. 만약에 다음 주에 보자 그래. 근데 안 된대. 그럼 다다음 주는 아 그때도 나 낚시 가는데. 그럼 다다다음 주는 아 그때도 낚시야. 이러면 이제 안 봐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질척거리는 느낌이 이제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단 말이야를 좀 보여주는 게
1: 그러니까요,
0: 중요하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저는 격주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0: 자, 4726님.
1: 네, 썸 탈 때부터 저렇게 시간 아끼는 사람 왜 만나요? 없는 틈에도 시간 내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도 모자랄 판국에.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애하기도 힘든 것 같아.
0: 요즘 뭐가 재밌어요?
1: 요즘 뭐 재밌는 거 많죠.
0: 취사병 전설이 된다? 참교육?
1: 모자 못 써봐요.
0: 어?
1: 모자 못 써?
0: 모두가 자신의
1: 무가치한가 싸운다.
0: 무가치한가 싸운다. 안 봐요, 안 봐요.
1: 진짜 재밌는데.
0: 감정 그렇게 쓸 여유 없어요.
1: 뭔 소리야?
0: 그런 거 집중해서 보고 싶어. 진짜 내 감정 다 쏟으면서 보고 싶어 그런 거.
1: 근데 진짜 드라마 잘 만들어가지고.
0: 겨울에 봐야 되는 거요?
1: 아니 지금 봐도 돼요.
0: 나의 아저씨는 약간 가을 시즌에 봐야 되잖아.
1: 그렇죠. 그러면 더 몰입이 잘 됐긴 하는데 모자 못 사는 조금 더 결이 달라요.
0: 아,
1: 나의 아저씨랑.
0: 그래?
1: 예. 조금 다른 힐링물. 예, 예.
0: 김대형님이 그럼 매주 주말은 아니고 격주 주말에 만나자고 해보는 건 어때요? 각자 회사도 다니고 그럴 텐데 매주 주말을 양보한다면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해주셨는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사실 뭐 연인도 아니고 지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썸 단계 이런 상황에서 매주 주말을 양보해야 된다?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1: 그러니까.
0: 자, 2365님 저희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실시간으로 연애 고민 사연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 아주 편한 고민 사소한 고민도 좋습니다. 자, 비건씨가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1: 네, 여러분 문자 번호 샵 1077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딘딘의 뮤직하이 홈페이지에 연사친 게시판이나 실시간 사연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고민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0: 자, 그럼 저희는 쿠기 피처링 이하이의 Alone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쿠기 피처링 이하이의 얼론 듣고 오셨고 두 번째 사연 만나볼 건데 여성분인 130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빙원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제 남자친구한테는 이상한 말버릇이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다가도 자기 어때? 맛있지? 여기 셰프님이 흑백 요리사에 나온 분이래.
0: 아 그래? 아 아닌 것 같은데.
1: 네? 뭐가?
0: 아니 진짜 흑백 요리사 나왔다고?
1: 응 여기 블로그 찾아보니까 그렇다는데.
0: 다른 데랑 헷갈린 거 아니야? 나 잘 모르겠는데.
1: 어? 그런가? 나 헷갈렸나? 일단 제 말에 무조건 아닌 것 같은데 부터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봐 다시 확인을 해보는데요. 봐봐 여기 맞대잖아. 흑백 요리사 나온 그 셰프님이라고.
0: 아 그래?
1: 짜증나. 대부분 제 말이 맞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제가 하는 말마다 태클을 거니까 저도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요.
0: 아니 난 그냥 팩트체크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도 가끔 헷갈려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 안 그래?
1: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남자친구 말도 맞아요. 저도 가끔 착각해서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여자친구인 제 말을 먼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걸로 서운해하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저희 커플의 대화법 어떻게 고쳐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0: 자, 130 하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이분께도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고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의견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꾸 내가 하는 말마다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태클을 거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팩트체크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1: 네.
0: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여자친구분은 공감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남자친구분은 이제 팩트가 우선인 느낌이 좀.
1: 근데 이게 그 문제인가? 공감과 팩트 문제인가?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이건 그 잘못된 습관이에요. 왜 맞아, 맞아. 말하자마자 왜 아 그래 아닌 것 같은데를 왜 말해요?
0: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네. 여자친구한테 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이 분의 기본 성품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 같은데.
0: 친구들이랑 뭐 어디 먹으러 가서도 야 여기 진짜 맛있냐? 야 여기 서울 뭐 백대 맛집이라 그러면 엥? 아닐걸? 여기가 백대라고? 이게 백대라고?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어.
1: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0: 야 여기보다 여기보다 우리 회사 앞에 곰탕집이 더 맛있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
1: 어이구 역시 물은 땡다수가 최고야 이랬는데 아닐걸? 그거 땡나서 아닐걸? 약간 이런 거잖아. 왜 그러는 거야?
0: 이선우님이 네. 핵심인데 이런 부류특 지가 틀린 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감 해주셨는데
1: 팍!
0: 맞아 맞아 약간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있죠.
1: 왜 그러는 네. 거야? 사람 약간 열받게.
0: 자,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하는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것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라 약간 내가 뭘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는데 그걸 되게 낮게 하는 느낌이잖아.
1: 난 준비까지도 안 가. 그냥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흑백 요리사 나온 분이라고 찾아서 왔어. 그래서 여기 흑백 요리사에 나온 셰프님이 하시는 거래라고 했는데 아닌 것

0: 같은 데라고 왜 말하는 거야? 아 그래? 그 진짜 맛있겠다. 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이면.
1: 그러니까. 응. 근데 이제 그게 나를 왜 그러지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찾아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왔는데.
0: 그러니까요. 다 무시하는 거지.
1: 다 그거는. 무시하는 약간 그런 게 있지.
0: 이상한 사람이다.
1: 만약에 이러면 어떨 것 같냐? 내 애인이 내가 하는 말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0: 네 말이 아닌 것 같은데?
1: 나도 똑같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0: 그거 아닌 것 같아.
1: 네가 아닌 것 같아.
0: 네가 아닌 것 같아.
1: 네가 아닌 것 같아.
0: 너 말버릇이 좀 아닌 것 같은데?
1: 네 아닌 것 같아. 너 가정교육 아닌 것 같아.
0: 와, 그까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하여튼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말해도 너, 될 정도예요. 솔직히.
1: 너 집에서 그래? 너 집에서 그런다고? 너 그럼 너네 집 아닌 것 같아?
0: 혹시 부모님한테 그러니?
1: 근데 부모님 가만히 있다고?
0: 아닌 것 같아.
1: 아닌 것 같아. 자, 남자친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려고 뭐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고쳐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볼 때 이건 그거야. 여자친구가 이런 전력이 많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게 많아. 막 누가 지나가는데 막 솔로시 형 나온 사람이잖아. 자기야 환승연애잖아. 아 환승연애. 흑백요리사 나온 사람이잖아. 아니야, 흑백요리사 아니라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
0: 생활의 달인.
1: 아, 뭐 이런 경우가 많으면 몰라. 근데 내가 볼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여자친구가 화난 거 보면.
0: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있을 때가 있어. 예를 들면 흑백요리사가 나온 셰프님이 하시는 건데 분위기가 뭔가 그렇지 않아. 뭔가 너무 보편적이야. 그리고 이런 간판을 엄청 많이 봤어. 프랜차이즈 집처럼.
1: 맞아, 맞아.
0: 그랬으면 물어볼 수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1: 그리고 이거지. 그런 경우면 물어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진짜?
0: 진짜?
1: 야 근데 분위기가 완전 그거 아닌 것 같다. 신기하네.
0: 신기하다.
1: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까? 이건 근데 그냥 인간성인 것 같은데.
0: 아예 이거는 어디 11살 정도로 돌아가야 돼요.
1: 왜냐면
0: 그렇게 해야 뭔가를 고칠 수 있어.
1: 왜냐면 3579님이 부정적인 단어 사용은 주변을 병들게 해요 라고 하셨는데
0: 팩트. 이게 팩트죠.
1: 그쵸. 송승환님도 사회성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0: 많이 주변에. 떨어지는데요.
1: 사실 제가 볼 때 이거 두 개 다 그냥 약간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좀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네. 김정은님
0: 피곤하다. 남자분은 겁나 똑똑하신 게 봐요.
1: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이거를 리액션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네. 자 이철주님이 말끝마다 저는 피곤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똑같이 해보세요. 못 느끼고 안 바뀌면 끝이에요 해주셨는데 자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분들이 뭘 얘기를 해. 근데 내가 그건 아닌데? 그러면은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괜히 그러지 마. 또 이럴 것 같긴 한데.
0: 아 그냥 뭐 눈눈 이이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1초 만에 대답해 버려. 그 오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1: 싸워야지.
0: 싸워야 돼. 이건 싸워야 돼. 혼내야 돼. 회초리 들고 혼내야 돼요.
1: 대형님이 그거나 그거나라든지 대충 알아들어라고 하면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그거는
0: 그래?
1: 근데 내가 넘어가 주는 거잖아.
0: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잖아. 아닌 것 같다는 말을.
1: 이건 아니지.
0: 안 돼. 아니 그러면 큰일 나요. 예. 네. 그럼 이건... 너가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1: 아니 이건 어때? 진짜 흑백요리사 나왔다고? 블로그 찾아볼까 그러던데. 아 다른 데랑 헷갈린 거야? 나 잘 모르겠는데. 저기요. 여기 흑백요리사 나오신 셰프님이 하는 거 맞죠? 아 네 맞아요. 맞잖아. 야 맞잖아.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냥 맞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봐봐 종업원 분이 계신 상황에서 맞잖아 해버리면 당황할 거 아니야.
0: 당황하죠.
1: 미안해 이럴 거 아니야. 아니면 거기서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병인 거고.
0: 그걸 짚어줘야 되는 것 같아. 오빠가 왜 내가 뭐라고 하면 왜 아닌 것 같아라는 말부터 해. 맞잖아 여기 흑백 요리사 나오는데 그럼 오빠가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데 왜 아닌 것 같다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1: 아니 난 그냥 팩트체크하는 거지. 너가 가끔 헷갈려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
0: 근데 너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얘기해. 내가 나도 찾아보고 온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주면 안 돼? 너무 이상하면 한번 찾아볼 수 있잖아. 근데 매번 그러니까 오빠가.
1: 아니 굳이 또 내가 막 찾으면 또 너가 기분 나쁠까 봐.
0: 전혀 안 나빠 오빠. 좀 찾아봐. 아, 내가 여기 나온 데라고 하면 너무 아닌 것 같으면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0: 있지? 아닌 것 같다부터 얘기하면 안 돼?
1: 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야 근데 이 단어가 무적이다.
0: 무적이네요.
1: 아무리 길게 풀이해서 알겠지 그러지 마. 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래버리면
0: 꿀밤 진짜 아우. 어떻게 연애를 했대? 어떻게 성공을 했대 연애를?
1: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연애 초에는 안 그랬나?
0: 그러게.
1: 이거는 한번 본인들 아, 죄송합니다.
0: 하지 마세요.
1: 아니 내가 진짜 많이 틀렸나?
0: 아 본인 여자친구한테나 하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 계속하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사연자님.
1: 근데 본인이
0: 마세요.
1: 만약에 틀렸다고 한들.
0: 한들 그러니까.
1: 한들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
0: 진짜 나쁘다.
1: 9777님이 이런 분들 있잖아. 아니면 내기하자 내기해. 소원 좋다. 들어주기 등으로 내기해서 이겨서 팩트 체크해봐요.
0: 아 내기는 안 하고. 내기는 아닌 것 같아.
1: 아 뭘 내기까지.
0: 내기는 아니고.
1: 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0: 내기는 아니고.
1: 아 여기 흑백룡이나 아닌데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럼 내기하자.
0: 아 뭘 내기는 아니고.
1: 아 우리 엄마 내기하지 말래.
0: 내기는 좀
1: 학교 다닐 때 맨날 이런 애들 있잖아. 우리 엄마 내기하지 말래. 야, 맞아.
0: 내기 도박이래. 엄마 하지 말래.
1: 아 내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조용히 해. 그냥 때려 그냥.
0: 아 진짜 혼내고 싶다. 그러니까 사연이 올 때 상대방 분이 좀 이상할 때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분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사연자분한테만 이걸 그치, 전달하니까 그치. 속상해 죽겠어.
1: 그러니까 나는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0: 하지 마라.
1: 이렇게 하지, 말이 안 되는 사연이었는데
0: 하지 마라.
1: 이게 이분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0: 하지 마.
1: 약간 이런 거죠.
0: 하지 마.
1: 어쨌든 네. 자 여기까지 사연 만나봤고 연사친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다양한 연애 고민들
0: 이거 읽어주세요. 혹시 비건 씨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고 없어도 뭐 오늘 또 끝나고 회의가 있어 화품을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1: 죄송합니다.
0: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에.
1: 아 죄송합니다.
0: 또 라디오 끝나고 또 스몰 어떤 미팅이 있으니까요. 딘디쇼.
1: 오늘 처음으로 제가 볼 때 2시간 저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부스에서.
0: 맞다 거의 처음이다. 예.
1: 자 여러분의 다양한 연애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받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연사친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 남겨주시고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진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들으면서 비건 씨 보내드리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씨 안녕하세요.
0: 안녕.

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체코전입니다. 자 그럼 크라잉넛의 오 필슨 코리아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잉넛의 오필슨 코리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딩카이프에서 제가 골라본 건 체코전이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이죠. 예. 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2대1로 이제 역전승을 해가지고, 예. 네. 월드컵 첫 경기 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월드컵 전에 많이 불안해하고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좀 우려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팀이 정말 준비를 잘했고 고지대 적응 이런 것도 사람들이 과연 저게 될까, 저게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실속이 있는 행위인가 했을 때 결국 결과로 그것들이 다 보여졌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경기들이 더 기대되게 된 것 같고, 제가 이제 예전에 막 월드컵 막 뭐 우리 팀 잘할까요 막 이럴 때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과오들을 겪고 응원만 하면 되는데 내가 굳이 왜 그랬을까 한 이후로 계속 응원만 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되게 좋은 팀이고 한데 왜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낮게 생각했지? 약간 이런 거가 어느 순간 제가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뭐 조 편성도 괜찮고, 만약에 다음 멕시코전을 홈이지만 어렵겠지만 만약에 비기기만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올라가는 거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멕시코 남아공 경기 봤는데 막 엄청 막 의아하는 것도 없고, 이번 월드컵이 되게 신기한 게 생각보다 강팀들이 힘을 잘 못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스페인도 그렇고 뭐 우리가 기대했을 때는 무조건 이기겠다 싶은 경기들도 지금 다 무무무무 나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아시아 팀들이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예. 아시아 팀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팀 빼곤 패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이어가서 멕시코전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선수들 모두 진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이 기세가 좀 더 이어져서 지금 국민들이 그래도 체코전 이기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분위기 올라왔어요. 지금 응원을 하려고.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이끌어와서 멕시코까지 가서 멕시코전도 잘 하고

남아공전 잘 하고 32강 가가지고 저 1위로 가면은 운 좋으면 사우디랑 만나거든요. 그럼 그거 꺾고 딱 16강 가가지고 거기서 빡 가가지고 딱 8강까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아 우리 진짜 16강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16강에서 운 좋으면 진짜 8강 간다 이거 단판이니까. 그때 사람들이 아 너 4년 전에 너 말 실수했다고 지금 너 되게 크게 이야기하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깊게 공부하고 보니까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끝없는 응원 해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좋은 성적 이룰 수 있기를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민님이 체코전처럼 이번 주 금요일 멕시코와의 경기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열심히 응원을 해야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7397님이 저는 버거집에서 일하는데요. 지난번 체코전에서 주문이 평소보다 4배나 더 들어와서 멘붕이었어요. 감자튀김 튀기다 화상도 살짝 입었네요. 이번 주 목요일에 멕시코전 하기 전날에는 추가 근무도 잡아놓고 만전에 대비를 해뒀는데 잘 해내겠죠. 긴장이 됩니다 해주셨는데 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분들도 그리고 우리 7397님 같은 자영업자분들도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휴 그랜트 헤일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이 661님이 6월 말에 대학교 학생회 10주년 기념으로 MT 가요. 막내였던 신입생이 올해 30살이네요. 언제 나이가 이렇게 된 건지 마음만큼은 아직 밤새 술 먹고 싶은데 다들 체력이 안 되네요. 크크. 그래도 재밌게 놀고 오려고 퇴근하고 이것저것 준비 중입니다. 해주셨는데 학생회 10주년? 오, 이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 학생회 10주년이라는 거는 신입생으로 이제 학교를 가셨다 서른 살에 지금 졸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학생회 들어간 지 10주년이 됐다는 거구나. 오케이. 그래도 한 서른 살이니까 뭐 충분하죠. 예. 또 나이 엄청 드신 줄 알았는데. 자, 3937님이 딘딘씨는 꽈배기에 설탕 뿌리시나요? 전 살면서 설탕 안 묻힌 꽈배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친구가 설탕 왜 뿌리냐 해서 한참을 말싸움하고 왔네요 해주셨는데 저는 설탕파 아니에요. 예, 저는 꽈배기는 설탕이지. 근데 전 꽈배기 좀 안 뿌린 거 좋아해요. 그냥 아예 안 뿌린 그 플랫이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들어오실래요? 예. 들어오세요. 예.
1: 아니, 꽈배기 어떻게 설탕을 안 뿌려요?
0: 아니, 꽈배기 설탕을 왜 뿌려?
1: 원래 꽈배기는 설탕을 뿌려서 먹는 게 꽈배기예요.
0: 아니, 나는 꽈배기의 그 담백함을 좋아해요.
1: 예?
0: 전 그래서 시장 꽈배기 이렇게 사면은 설탕 뿌리지 말고 그냥 달라 그래.
1: 예?
0: 그 빵과 그 바삭함과 그 약간 그
1: 혹시 밀가루도 안 뿌려요?
0: 핫도그는 케찹이지.
1: 아니, 케찹도 케찹인데 설탕 안 뿌리냐고요.
0: 핫도그 설탕?
1: 네.
0: 절대 안 뿌려.
1: 너 이거 파장 크다.
0: 아, 이거 노설탕인데? 아니, 핫도그는 노설 서울 사람들은 핫도그 무조건 케찹이야.
1: 아니, 설탕 위에 케찹이에요.
0: 아니, 서울 사람은 설탕 안 해.
1: 설탕 뿌리고 그 위에 하는 거죠, 케찹이.
0: 지금 이거 누가 쓰고 있어요? 작가님 어디예요? 경기도잖아.
1: 아씨.
0: 아, 죄송합니다.
1: 아니, 진짜 시전자 의견들 좀 봐봐요.
0: 난 우리 동네는 한 번도 설탕 뿌린 걸 본 적이 없어.
1: 진짜 죄송한데 핫도그는 무조건 설탕이에요.
0: 진짜?
1: 정말 죄송한데.
0: 여러분, 네. 핫도그 설탕파예요? 케첩파예요? 설탕 뿌리고 케첩이에요?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케첩이야.
1: 오케이, 꽈배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핫도그는 무조건 설탕이에요.
0: 진짜?
1: 네.
0: 핫도그는 오히려 꽈배기 설탕은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꽈배기를 그냥 생으로 먹거든요? 근데 핫도그는 케첩의 머스타드야.
1: 아니, 꽈배기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어디예요? 경땡 꽈배기죠.
0: 경땡 꽈배기. 몰라.
1: 경땡 꽈배기라고 있어요.
0: 아, 그건 설탕 뿌리겠지.
1: 예, 예. 그리고 핫도그 중에 제일 유명한 브랜드 뭐예요? 명땡 있잖아요. 명땡에도 설탕.
0: 봐봐, 박귀라님이 핫도그도 설탕 안 해요 하잖아. 다 갈린데 이거 생각보다
1: 진짜 이거 생각도 모르시네.
0: 박규리님은 설탕은 필수죠 해주셨는데 아 이거 엄청 갈리는 주제라니까.
1: 진짜?
0: 이거 선 넘은 거야.
1: 너 선 넘은 거야. 어떻게 설탕을 안 뿌려?
0: 우리 엄마 설탕 아예 안 뿌려.
1: 우리 엄마 항상 설탕 뿌려줬어.
0: 너네 엄마 몇 살이야?
1: 66년생.
0: 우리 엄마 54년생이야.
1: 그러시구나.
0: 자, 곽지연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터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7: 파워 FM.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디니의 뮤지컬 끝곡으로 하림의 위로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내 맘대로 되는 것 하나 없어. 때론 속이 상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현재의 나만 보고 가기를.

안녕하세요. 첫 곡 렉스 알마니의 스키 슬롭스 듣고 오셨고요. 미라니의 한시라니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좀 바쁘게 지냈는데요. 요즘에 또 앨범 준비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앨범을 준비하느라 작업실에만 거의 있었던 것 같은데 오프닝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좌절하기도 하고 그 좁은 작업실에서 약간 막 어떡하지? 막 슬펐어요. 되게 슬프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또 어느 날은 괜찮은 것 같고 막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뭔가를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좀 뒤를 안 돌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MBTI가 인프피라 그런가 자기 전에 항상 그 오늘 하루를 복기예요. 복기를 하다 보면 내가 말실수한 건 없을까? 내가 오늘 좀 잘못한 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많은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이만 생각을 끊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여러분 사연 만나볼게요. 0096님, 안녕하세요. 이 새벽에 퇴근하다가 남편 차에서 듣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너무 늦게 끝나 남편 찬스로 퇴근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네요. 방송 잘 들을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진짜 늦게 퇴근하시네요. 그래도 부러운 거는 남편 찬스가 있다는 게 어딥니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가족 찬스가 이런 게 아닐까. 뭔가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수 있고 좀 지쳤을 때 옆에서 짐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가족의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른 들어가셔서 푹 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권유림님, 시험 기간엔 왜 이리도 라디오가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시험 기간엔 공부 빼고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도 이제 많은 시험 기간을 거쳐봤지만 정말 청소도 그때는 재밌고요. 엄마 잔소리 막 엄마랑 갑자기 앉아가지고 미래 얘기하고 막 이런 것도 재밌고 전 진짜 별게 별게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뉴스도 너무 재밌고요. 그래서 왠지 우리 유림님도 이제 라디오가 또 좋으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말고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미라니 한시라니 게시판이 있는데요. 새벽 1시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습니다.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두 곡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드레이크가 새 앨범을 냈죠. 플롯 트위스트라는 새 앨범에 있는 곡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리틀 심즈의 토치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에이. October's on as the label, self-figure deal.

0: please wanna see some more.
1: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신범준님,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서 사연 남겨요. 일단 깬 잠 다시 들기 힘들군요. 제가 있는 곳은 부산인데요. 다시 빨리 잠들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공감되는 사연이에요. 제가 예전에 요즘에 저도 잠을 자다가 계속 설쳐가지고 막 최대 여섯 번까지 하루 동안 깬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는 정말 잠이 많았는지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잠을 깨도 되게 잘 잤던 것 같아요. 막 하루에도 15시간 진짜 그냥 잘 자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 건지 자다가도 이제 깨면은 거의 1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면은 똑같이 8시간 자도 더 피곤하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범준님도 지금 되게 걱정이 되는데 우리 범준님 이럴 때일수록요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또 이런 날이 있어요. 진짜 어느 날은 잠 잘 드는데 또 잠이 안 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 그냥 그런 날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라디오 듣다가 스르륵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2039님 안녕하세요. 야근 중인 청년인데요. 5월부터 지금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쉽진 않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계좌가 불어나니 이건 또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 아 진짜 공감되네요. 뭔가 그 5월부터 지금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하고 계신다 했는데 진짜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일이 많으면은 아 제가 프리랜서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일이 많으면 되게 감사한데 또 쉬고는 싶어요. 근데 아 또 일이 없으면 또 그만큼 불안하고 되게 막 속상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직장인분들은 일이 없는 게 진짜 좋긴 하겠죠. 근데 프리랜서분들이나 뭐 예를 들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일이 많으면 또 그만큼 수익이 달라지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진짜 있으면 좋긴 한데 쉬고는 쉽고 또 막상 일 없으면 속상하고 근데 또 일하려면 또 힘들고 또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청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이런 되게 젊고 이럴 때일수록 더 뭔가 나의 안전한 그런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열심히 하고 요즘에 되게 주식이 붐이잖아요. 막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적금도 열심히 들어서 진짜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너무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2039님 쉬지 못하고 일하셨다 했는데 그래도 건강 잘 챙기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제가 두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디도의 Thank You, 두 번째 곡으로는 샤이걸의 Wifey Rhythm이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내가 요즘 고친 그 무언가를 자랑하고 소개합니다. 일상의 포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찐팬의 사랑 이야기. 다양한 분야의 덕질을 나눠보는 이거 내꺼.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이거 내꺼 첫 번째 사연입니다. 7920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미란님은 매운 거 좋아하세요? 저는 매운맛 중독이에요. 그래서 매운맛 소스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집에서 밥 먹을 땐 무조건 쓱쓱 비벼 먹어요. 위에 무척이나 안 좋다고 하는데 아직 26살이라 괜찮은데 그래도 덜 먹는 게 좋긴 하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매운 거 모름지기 한국인이라면은 진짜 매운맛에 중독이신 분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매운맛을 잘 못 먹었는데 혀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식에 매운 것들 나오면 막 친구들 다 주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 이게 어른이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진짜 매운맛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유명한 떡볶이 있잖아요. 매운 떡볶이. 그거 가장 아래 단계도 정말 막 이러면서 막 먹었는데 지금은 그거 너무 잘 먹고요. 이게 매운맛도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매운맛을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아,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즐길 줄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7920님께서 위 이제 건강 걱정을 하셨어요. 매번 밥 먹을 때 비벼 드신다고. 근데 진짜 안 좋대요. 매운 게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매운맛을 진짜 잘 드시는데 나중에 가서 위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약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매운 거 절대 드시면 안 된다. 자극적인 거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빈속에 좀 드시는 거는 절대 절대 안 되고 매일매일 비벼 드신다면 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스트레스 있는 날만 그때만 조금 이렇게 드셔보려고 노력하는 게 나중에도 좀 매운맛을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 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에스파의 스파이시라는 노래 가져왔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spicy for you. 이건 했고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권효중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아이가 태어난 후 아이 영상을 찍느라 다른 건 못하겠어요. 아이의 예쁘고 소중한 시간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제 여동생도 그런지 하나밖에 없는 조카의 영상을 찍어 너튜브에 올리는데요. 가족끼리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훌륭한 편집은 아니지만 아이의 일상을 남기는 건 행복한 일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영상을 아이의 영상을 이렇게 담아서 이제 너튜브에 가족끼리만 볼 수 있게 해놓으셨대요. 야,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게 사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저희가 뭘로 봤었냐면 비디오로 봤었어요. 그래서 뭐 돌잔치나 결혼식 사진 이런 게 가끔 이제 잘 모아두시는 분들 집에 가면은 비디오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 비디오나 뭐 남겨진 게 하나도 없어서 되게 아쉬웠는데 그런 거 있는 집에 가서 이제 보면은 진짜 추억 돋는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되게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좋은 게 스마트폰 뭐 카메라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너튜브도 활성화돼가지고 동영상도 이제 큰 뭔가 용량 필요 없이 저장할 수 있고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이제 그 너튜브를 보게 되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고 아, 나도 이랬구나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가족끼리 또 그 추억을 얘기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 한시라니 이건의 거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이렇게 추억을 예쁘게 기록하고 계시는 효중님을 위해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라는 곡 가져왔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오준호님, 6살 아들과 보름 제주살이를 마치고 완도에서 서울로 가고 있어요. 피곤한데 신나는 음악이 있어 너무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6살 아드님과 보름 동안 제주살이를 하셨대요. 진짜 부럽다. 와, 제가 정말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이제 뭐 발리나 뭐 제주도나 이런 외국에 가서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보름도 좋고 일주일 이렇게 일주일보다 조금 더 길게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살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부럽습니다. 아, 얼마나 좋은 추억들과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아드님도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부럽습니다. 그래도 준호님 피곤하시다고 하셨는데 집에 들어가셔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그 여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드님과 좋은 추억 만들고 오신 거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진님, 레포트 안 쓰고 놀다가 밤새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도 집중은 안 되고 큰일이네요. 공부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레포트 안 쓰고 놀다가 밤새게 생겼어요. 야, 수진아 얼른 공부해라. 내일 후회한다. 얼른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책상에 앉아 있어도 좀 집중이 안 되면은 정말 밤을 공부 안 하고도 꼴딱 새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일 후회해요.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후회를 하는데, 그런 후회하지 않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한 2시간 정도만 딱 집중해서 얼른 끝내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요, 제가 두 곡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그웬 스테파니의 홀라백 걸,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슬레이터의 크랭크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김송이님, 미란님, 저 잠이 너무 안 와요. 3일을 샜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떡해요? 3일을 세셨어요? 이야, 이거 진짜 문제다. 이거 진짜 사람이 그 잠이 진짜 중요해요. 잠이 정말 그 우리의 컨디션을 좌지우지하는데 3일을 잠을 못 주무신 거면은 와 지금 너무 예민한 상태일 것 같은데 어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우리 송이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잠이 안 올 때 주로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거든요. 아니면 뭔가 심장 뛰는 일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좀 잠이 안 오는데 우리 송이님도 약간 그런 일이 있으신가 봐요. 송이님 일단은 그 생각의 끈을 얼른 놓으셔야 되고 만약에 오늘도 잠을 못 주무시면 제가 추천하는 거는 몸을 괴롭혀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의 끈보다 몸의 힘듦이 더 세면은 결국은 잠에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 주무시면 내일 진짜 밖을 나가든 아니면 헬스장을 가든 해서 땀을 좀 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몸을 힘들게 해서 어떻게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애님, 예비 플로리스트예요. 오늘 졸업 작품 시험이에요.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비 플로리스트 진짜 멋있어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정말 못하는데 정말 이런 분들 보면은 그 금손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내님 오늘 졸업 작품 시험이라고 하셨는데 잘 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떨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보다 100만 배 더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세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혼내의 What a Wonderful World, 두 번째 곡으로는 타이달라 사인의 December 31st, 세 번째 곡으로는 코브라의 10 out of 10이라는 곡입니다. 세 곡 듣고 올게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1부의 마지막 곡 도자켓의 Stranger 이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0: 서울에 자리 잡은 어느 평범한 국밥집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차림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한 제복에 가슴엔 빛나는 훈장까지 달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사장님은 익숙하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국밥집 사장님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의논했고 그 결과 식사 쿠폰을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분들께 드리게 된 거죠. 국밥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이웃, 일부러 가게를 찾아 매출을 올려주는 이웃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국밥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한 마음 덕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 6월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수요일 DJ 미라니 한시라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하며 들어본 곡은요, 드레이크의 샤뱅이었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미라니의 한시라니 게시판에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으니까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0: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읽어드릴게요. 김혜숙님,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집 대청소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주방 정리하는데 요즘 거의 매일 애프터클럽을 집안 정리하면서 듣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깔끔하신가 봐요. 날이 더워지기 전에 집 대청소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새벽에 하시네요? 오,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주로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제 청소를 아침에 이제 눈 뜨면은 그때 이제 되게 신선한 느낌을 갖고 싶어서 청소를 막 하거든요. 근데 우리 혜숙님께서는 좀 더 여유롭게 새벽에 이렇게 하시네요. 새벽에 해도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뭔가 좀 즐기면서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것 또한 되게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4582님, 깐부 진영이 형 따라 식자재 야간 배송하는 중이에요. 더운 여름 잘 지내봅시다. 모든 물류 형님들 파이팅! 노래는 뜨거워 완전 제네더 질라의 노래 신청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야간에 배송하시는 기사님들 계십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좀 걱정돼요. 되게 이렇게 더위 먹는다고 하죠. 그럴까봐 걱정되는데 진짜 우리 4582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모든 물류 형님들 파이팅입니다. 제가 추천해주신 노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장훈님, 이 곡처럼 버티며 살아서 꿈을 이루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 마음을 담아 릴더크의 All My Life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곡처럼 버티며 살아서 저는 요즘에 또 그런 생각해요. 이게 너무 버티면서 뭔가 이뤄야겠다라고 하면서 살면은 이게 좀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인생이. 그리고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제가 생각하는 뭔가 인생의 한 줄은 너무 시리어스하게 살지 말자. 다 가볍게 살자. 꿈도 사실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무거워지면은 나만 힘들잖아요. 막 나만 나 왜 아직 이것밖에 안 되지? 막 이런 자조적인 생각이 드니까 우리 장훈님 잘하고 계시니까요.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곡들로만 세 곡 가져왔어요. 첫 번째 곡으로는 제네더 질라의 뜨거워 완전 4582님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두 번째 곡 이장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릴더크의 All My Life. 그리고 세 번째 곡 배미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도경수의 팝콘까지 세 곡 듣고 올게요.
1: 냄새가 벌써부터 완전 뜨거운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여름이라는 소리예요. 여름하면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요. 작년에 그 대천,
2: 그때
1: 대천에 가가지고 진짜 재밌게 놀았었는데
2: 진짜 좋았죠.
1: 우리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그 제네시 머리처럼 알록달록한
3: 덤빈스

어떤 푸념도 어떤 고민도 다 들어드립니다. DJ 미라니에게 말해주세요. 힘이 될 거야. 칭얼칭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다원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대학교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오후 1시부터 13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진짜 피곤하네요. 그래도 새벽에 라디오 들으면서 하니까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다원님 진짜 힘들겠어요. 오후 1시부터 13시간 동안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대요. 하,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어리니까 가능했던 거더라고요. 지금은 13시간 하라고 해도 아 효율이 안 생깁니다 효율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한숨 자고 일어나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되는데, 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13시간, 15시간 이렇게 야작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진짜 뭐랄까요, 청춘입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없으면 너무 좋잖아요. 얼른 끝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원님한테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 잠이 안 오시게 신나고 힘이 되는 그런 노래를 들려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리조의 주스라는 노래 가져왔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칭얼칭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하정숙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아까 오후에 신나게 자전거를 탔는데요. 바닥턱에 걸려서 꽈당하고 넘어졌지 뭐예요. 아픈 것보다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빛의 속도로 일어났네요. 무릎이 다 까진 거 있죠?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지만 가끔 이렇게 넘어지네요. 흑흑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정숙님한테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잘 넘어지셨습니다. 진짜 뭐랄까요, 성인이 되고 뭔가 나이가 들수록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무모하게 도전해보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성인 되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를 도전하다가 넘어지면 되게 그거 민망하고 남 눈치 보고 막 더 아프고 안 넘어지려고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숙님이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뭐랄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넘어지게 되면은 와, 아 맞아, 나한테도 이런 감정이 있었지, 오 되게 나 되게 무모했다, 뭐 이런 생각에 저는 기분이 좀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숙님한테도 잘 넘어지셨다고 저는 오히려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넘어지더라도 안전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요, 뭔가 뭐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아하 넘어졌군, 아프군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 한시라니 칭얼칭얼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자전거 탄 풍경이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매주 수요일 새벽 2부에선 미라니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들을 들려드려요. 미라니의 픽 뮤직. 오늘은요, 킴 페트라스라는 아티스트의 곡을 가져왔습니다. 새로 앨범을 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노래 들으면 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분의 앨범이요, 이번에 되게 하이퍼팝스럽고 Y2K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 오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곡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 Need for Speed,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I Like Your Look 이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폴로, 두 번째 곡으로는 집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킴 페트라스의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DTLA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101이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세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디투어,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비치 볼 아웃, 세 번째 곡으로는 프리킷입니다. 세 곡 듣고 올게요. This is the

한 주 동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게시판과 애프터클럽 SNS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이 시간엔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가 방송됩니다. 끝곡으로 TLC의 No Scrubs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김혜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작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하는 AI.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가 AI의 강점이지만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쉼표와 말줄임표 같은 침묵의 순간, 그리고 온기 가득 담은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익숙해진 시대, 우리 인간의 삶에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여러분은 지금 파워스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오빌리 브라운 had lived an ordinary life.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그냥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늘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0: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하고 또렷한 세상을 되찾아주는 전문가, 바로 안경사죠. 28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안경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안경사 모임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상을 밝히는 시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시력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 정밀검사와 함께 맞춤형 안경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집안일조차 버거웠던 어르신들은 새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안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안경이 흐릿했던 세상을 선명하게 되찾아준 건 물론 세월만큼 희미해진 행복이란 감정도 되찾아준 셈이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0: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모노의 넌 언제나입니다. 작년 이 시기 길가에 가득 떨어져 있어서 살금살금 걷게 만들었던 러브버그가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벌써 수도권 곳곳에서는 러브버그 유충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기온 상승과 도시 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해서 러브버그 대량 발생이 예고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러브버그가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는 해충이 아닌데도 수많은 개체수가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너무 징그러워서 피하게 되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러브버그 집중 출현 기간을 6월 15일에서 29일까지로 제시했는데요. 24일이 가장 활발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올해 발생 기간은 오히려 짧아질 것으로 예측이 돼서 한꺼번에 더 많은 개체수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러브버그와의 사투가 또 시작이 됩니다.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미리 친환경 방제약품을 통해서 방제 작업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디에서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케어 원해요?
0: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0: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안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는 박선우님의 문자예요. 운전할 때 앞유리창에 러브버그가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던데 이제 다음 주면 더 많아지겠군요. 해충은 아닌 거 알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안 날아왔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가장 조금 불쾌하고 소름 돋았던 게 땀이 좀 났는데 땀이 난 목덜미에 얘가 또 앉은 거예요. 그 막 애매하게 그 간지러운 기분 있잖아요. 근데 만지기는 또 무서운 얘가 아니길 바라면서 그냥 흔드는. 그래도 안 떨어져갖고 결국은 이렇게 툭 쳐내갖고 떨어뜨렸던 기억이 나네요. 아유, 너무 많이는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6241님 어젯밤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새벽에 모기랑 숨바꼭질 했습니다. 결국 못 잡고 제가 먼저 포기했네요. 아직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는 꼭 잡아서 푹 자고 싶습니다. 러브버그뿐 아니라 모기 걱정도 해야 돼요. 맞아요. 얘는 물어요. 얘는 가렵게 만들어요. 많이 잡아야 됩니다. 6241님. 네. 불 켜두고 커튼 이런 데 툭툭 치면은 그 속에 좀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꼭 좀 잡으세요. 4756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요즘 이 시간에 계속 일어나는 중이에요. 라디오 켜두고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 마시는데요. 조용한 밖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찡디는 바깥 풍경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 좋아해요. 네. 평소에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중간중간 시간 날 때나 특히 운전하면서 잠깐 정차할 때 그럴 때는 좀 멀리 있는 광경 보려고 해요. 특히 막 나무 같은 데 사이를 지나가면은 기분 너무 좋죠. 초록 풍경 가장 좋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엔싱크의 바이바이바이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익무새 인관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찾아주신 분은 이재윤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쨍디. 드디어 5개월의 짝사랑을 끝내고 그 사람과 정식으로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의 친한 친구의 친구였는데요.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첫눈에 반한 거 있죠? 그렇게 친구에게 연락처를 받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데이트하자고 꼬시고 꼬신 끝에 드디어 제 남자친구가 되어줬네요. 매번 제가 뭐 하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 제가 이거 어떠냐고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전 너무 좋았고 자꾸

만나다 보니 정이 생겼나 봐요. 어느새 저희는 서로에게 스며들어서 만나게 됐어요. 어렵고 어렵게 만난 만큼 남자친구랑 재밌고 행복하게 만나보려고요. 자기야,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플러팅했으니까 이제 자기도 힘내보자. 존박의 이상한 사람 신청합니다.

존박의 이상한 사람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이재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재훈님. 그리고 와, 멋지시네요. 열심히 플러팅한 끝에 결국은 사랑을 쟁취하셨네요. 뭐 사실 누군가 이렇게 만나면서 나랑 딱 맞는다, 취향도 똑같고 성향, 뭐 사고관, 이런 사람을 만나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다른 부분이 있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서로가 더 가까워지면서 거기를 맞추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는 노력도 아마 저는 서로가 더 좋아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 정말 예쁘게 오래 잘 만나시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분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람 생겼다면 목동 이문세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수요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가장 피곤하고 힘든 험프데이에 친구들끼리 힘을 나눠봅시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9073님, 찡디, 저는 이른 새벽에 반신욕을 하며 힐링합니다.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반신욕으로 싹 풀거든요. 아침부터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좋아하는 라디오 들으니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네요. 행복합니다.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부지런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일어나서 무슨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시간도 걸리고 들어가서 또 뭐 5분 만에 나올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물 틀고 받아놓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피로 스트레스를 잘 풀고 계시네요. 강희원님, 저희 집은 아버지 때문에 아직 종이신문을 구독해서 보고 있어요. 저도 주말에는 가끔 종이신문을 읽곤 하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종이신문 넘기며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가독성도 좋고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무실에는 있어서 매일 챙겨보는 건 아니고요. 될 때 방에서 좀 시간 날 때는 신문을 좀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저희 항상 구독을 해서 저는 버릇이 화장실에 항상 신문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항상 그러셨으니까. 그럼 그때 그 신문지에 사는 그 매운 냄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좋아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네. 종이신문 많이 보세요. 활자를 봐야 된대요, 사람은 진짜. 7412님, 아침에 머리 감으려고 샴푸를 짰는데 린스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짰는데 또 린스였어요. 요즘 잠이 왜 이렇게 안 깨는 걸까요? 린스 두 번 하면은 깰 것 같기도 해요. 아, 이러면서. 그래도 샴푸로 잘 감으신 거죠? 네. 다들 안 깨는 날이 있어요. 네. 인순이의 거위의 꿈, 조니 스팀슨의 허니문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인순이의 거위의 꿈, 조니 스팀슨의 허니문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해드릴게요. 1016님, 어제 퇴근하고 모처럼 서점에 들렀습니다. 원래 사고 싶었던 책 한 권만 사려고 갔는데요. 책 냄새 맡다 보니 이것저것 골라서 결국 세 권이나 샀어요. 저는 유독 새 책 냄새를 좋아하는데 찡기는 좋아하는 냄새 있어요? 새 책 냄새요? 생각은 딱히 안 해봤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새 거 중에 가장 좋은 냄새는 저는 세차 냄새, 그 가죽향, 그걸 참 좋아합니다. 6183님, 오늘따라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스트레칭을 해봤는데요. 제 몸이 너무 뻣뻣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일자다리 찢기도 가능했는데 안 하니까 점점 굳어지나 봐요. 운동처럼 유연성도 자꾸 연습해줘야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번 예전에 이렇게 찢었던 분들은 조금만 스트레칭 하면은 금방금방 다시 유연성 찾고 가동성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뻣뻣해서 아우 제가 더 큰일이에요 진짜. 0148님, 안녕하세요. 저는 캐디를 하고 있어서 매일 새벽에 출근해요. 매일 졸음과 싸우는데 요즘은 펀펀투데이 들으며 재밌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감일동 솜사탕의 I Dream 신청해요. 이 지금 여름 시즌이 가장 바쁘실 것 같아요. 0148님도요. 예, 거의 뭐 매일매일 일찍부터 일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너무 더울 때는 진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감일동 솜사탕의 아이드림 듣고 잉대카솔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베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그만할래요 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난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만났다가 어느덧 9년째 엄마들의 모임이 됐는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매일 만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서로 바빠서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저녁 식사하고 차 마시고 헤어지는 건전한 모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 이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어요. 두 달에 한 번 만날 때마다 회비 안 낸 사람에게 따로 연락해서 회비 내라고 하고 모임 장소도 총무인 제가 정하는 거 있죠. 이번엔 어디에서 모여야 할지, 주차장은 있는지, 우리 인원에 맞게 예약은 미리 할 수 있는지 다 제가 알아보고요. 나중에 모임 장소가 맛있네 맛없네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눈치를 보는 거 있죠. 총무라고 딱히 좋은 점도 없는데 이제 총무 그만하고 싶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저만 힘든 것 같아요. 아예 모임을 나가버릴까요? 찡디 그냥 한번 찡찡대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속상한 제 마음에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그만할래요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와, 아니 9년째 모임에 총무를 하고 계시다고요? 이거 모임에

대신 다른 분들 너무 날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를 번갈아 가면서 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모든 걸 일임하고 쭉 할 거면은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총무는 회비 빼줘야죠.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시킬 건 다 시키고 감사 인사도 없고 이러면 저라도 짜증나고 모임에 대한 뭔가 회의감도 들 것 같고요. 힘들다고 한번 얘기 꺼내보세요. 말 안 하고 꾹 참고 잘 해와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모임의 다른 분들이. 우리도 뭔가를 할 때 일이 벅찰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홈페이지 잉대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이언티 피처링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듣고 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벗어나자마자 펀펀투데이 잊지 말고 들어주세요. 7시까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거 아시죠?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편하게 남겨주세요. 펀펀투데이를 여러분과 함께 꾸며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684님, 징디, 저는 7월이 재계약 시즌입니다. 비정규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제 비정규직 그만하고 싶어요. 이번엔 좀 행운이 따라올까요? 3683님이 또 어떤 마음이실지

반은 아니지만 조금은 느낄 수가 있고, 이번에 정말 행운이 따라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또 애사심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7057님, 찡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며칠째 연락 없던 서울서 자취하는 아들이 엄마 잘 지내? 안부 문자 하나를 보냈네요. 짧은 한마디인데 제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들려주세요. 야, 이렇게 아들의 문자 하나에 이렇게 기뻐들 하시는데, 우리 아들들 정말 반성하고 연락 자주 드려야 돼요. 전화 한 통화 꼭 드리고, 아니면 꼭 이렇게 문자라도 꼭 남기고요. 자, 7057님이 신청해 주신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이호욱의 두렵지 않아서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이호욱의 두렵지 않아서 듣고 왔습니다. 7521님, 새벽 근무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요. 씻지도 못하고 바로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자려고 누우면 잠은 안 오고 뒹굴거리게 되네요. 바로 잠들지 않고 라디오 오프닝 들으며 누워만 있습니다. 저도 근무하고 잠깐 낮잠을 자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찾은 방법은 너무 귀찮고 피곤하더라도 씻어야 돼요. 세수라도 하고 양치라도 하고 손발이라도 닦아야 누웠을 때 조금 몸이 편안하게 릴렉스 되면서 휴식을 좀 취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인권의 펀펀 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문안 인사로 아침 문 열어보고요. 2부에서는 궁금한 이야기 F, 3부에서는 꽃단장으로 찾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이현철 님이 신청한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its and the Tantrum의 핸드클랩 듣고 왔습니다. 눈 감았다 떴더니 수요일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친구들 얼른 일어나서 출석 체크 문자 보내주세요. 먼저 최순영님. 오늘은 모자인 걸 보니 크크. 최순영님 정답. 아, 머리를 못 감았어요. 죄송합니다. 0752님. 매직아의 옷은 애착옷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실 수 있지만은 요 디자인이 제가 비슷한 게 세 벌이 있습니다. 색깔만 다른 거고 요거는 놀랍게도 제가 펌펀투데이는 이번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입고 온 옷입니다. 비슷한 옷이 많은 거예요. 장은숙님이 그 셔츠 예전에 접던 학종이 같은데요?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제가 비슷한 디자인을 세 벌이나 산 거죠. 왜 아직도 이렇게 체크만 보면은 지나치질 못하겠어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5273님. 새로 산 운동화 신고 출근합니다. 예쁘고 편하고 기분 최고예요. 저도 5273님이랑 너무 결이 맞는 게 새 셔츠, 새 옷보다는 새 운동화가 주는 그 산뜻한 느낌이 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괜히 이 길도 한 번씩 체크하고 깨끗한 데로만 걷게 되고, 그쵸? 2953님, 오늘은 유독 하드니 밝아요. 버스 운행 전에 문자 보내봅니다. 오늘도 파이팅! 맞아요. 지금 또 하늘이 밝고, 근데 약간 서울은 비가 오려는지 말려는지 조금 흐리긴 했거든요. 그리고 뭐 목금토일에서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 곳들이 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날씨 한 번씩 체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수요일 보는 라디오 일어났습니다. 저의 실시간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SBS 고릴라 어플 켜시고 파워 FM 클릭 보라 온 버튼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고려 기파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0: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클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레노.
12: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레노.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앤 친구야 일어나. 여러분 새벽 6시 10분부터 지금 라디오에서 큰 소리 나서 깜짝 놀라셨죠? 눈은 이미 떴는데 몸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더 누워있으면 큰일 나죠. 더 이상 꿈을 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의 순조로운 기상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NNC의 시어 침대입니다. 유쾌하고 통통 튀는 침대 이행시를 보내주신 분들 중 제 마음에 쏙 든 분들께는 비타민 음료를 보내드릴게요. 재밌고 센스 넘치는 침대 이행시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왔습니다. 아직도 안 일어난 건 아니겠죠? 분명히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을 친구들이 보내준 침대 이행시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선물로 비타민 음료 준비해놨습니다. 정재임님, 침 나온다. 대창구이. 지금 오전 6시 14분 지나가고 있는데 대창구에 침이 나온다고요? 이거는 너무 간 것 같다. 저희 저녁 때쯤 가야죠. 정재임님, 따끔. 2079님, 침 놓겠습니다. 대끔. 대끔으로 요 포인트를 또 살려주셨네요. 우리 2079님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최영락님, 침 뱉은겨? 대질래요? 정말 라디오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방송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우리 침대 이행시를 빌어서 우리 영락님 덕분에 한번 시원하게 해봤네요. 침 뱉은겨? 대질래요? 최영락님에게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이선희님, 침 흘린 자국분이 대충 일어나자마자 라디오 왔구나. 오늘 일어나서 깜빡 살짝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났거든요. 허겁지겁 온 거 맞아요. 이게 티가 나나 봐. 이게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이선희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5961님 침엽수 대나무. 5961님 따끔. 김태란님 침대는 됐다 좋아. 김태란님 따끔. 홍혜숙님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대자로 누워 있어요. 이런

안 된다니까. 여러분 누워 있으면 안 된다고 저희가 지금 침대 이행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혜숙님. 따끔. 6615님인데요. 침. 침착하게 물을게요. 대. 대체 비슷한 옷들을 왜 몇 벌씩 사는 거야? 이게 저한테 하는 말이죠. 이게 그런지 모르고 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특히 남자분들은 공감하지 않아요? 비슷한 것들만 대체로 사게 되지 않아요? 우리 6615님 전곡을 찌르셨어요.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지금 안 일어나면 진짜 지각이에요. 이불 그냥 발로 뻥 차고 일어나면서 침대 이행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베이비복스의 Get Up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베이비복스의 Get Up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양치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 맞죠? 누워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침대 이행시 벌써 많이 도착을 했거든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물로 비타민 음료 준비해놨고요. 0111님 침투합니다. 손흥민 선수 골! 야! 대한민국 골입니다.

16강 진출하는 대한민국 0111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이제 금요일에 또 중요한 경기 앞두고 32강 진출 빨리 확정을 짓고 16강 넘어서 다들 건승했으면 좋겠네요. 어우 이 시간에 중계는 안되겠다. 목이 너무 갈려나가네요. 6753님 침을 왔다. 대체 내 문자는 보이는 걸까? 아, 참 이렇게 톤이 극과 극을 갈려요. 예, 어떤 거는 시원하게 소리를 지르고 6753님에서는 이 문자에서는 뭔가 이 의기소침함이 그동안의 상처, 애환이 다 느껴지고요. 저희가 소정의 비타민 음료로 그 상처를 조금 닦아드릴게요. 6753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0752님 침대에서 뭐 먹으면 엄마한테 대게 맞아. 저 이 성인의 권력 중 하나 침대에서 뭘 먹을 수 있다. 침대에서 누워서 과자를 먹을 수 있다. 이 멋진 성인의 권력이지 않을까요? 0752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4523님 침착하게 일어나. 대신 누워. 이럴 거면 왜 침착하게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4523님 대금. 2142님 침대가 대신 출근해주면 얼마나 좋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2142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0431님 침미어콜 데이베 지금 바로 전화죠. 이제는 정말 음절을 맞출 생각조차 없군요. 0431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7013님 침착하게 나의 비상금을 노리는 우리 집 대마왕 아내님. 아, 비상금을 노리는 게 아니죠. 안 들키는 싸움이죠. 7013님 대금. 75682 침사 빤스 대체 왜 허구한 날 따끔이야. 침사 빤스. 7568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5125님 침팬치 대2인권 누가 이기나. 침팬지 압승. 5125님 대금. 아, 오늘도 재미있게 우리 침대 이행시 진행해봤고요. 우리는 꽃단장으로 함께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양을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를 아시나요? 최근 장흥댐 상류의 신풍 습지가 복원 사업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노후 수로를 정비하고 오염원을 차단한 결과 탁했던 물은 맑아지고 철새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마음, 워터 포지티브. 기후위기 시대에 소중한 수자원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 24.
1: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 24.
1: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2: 아, 카페 24.
1: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3: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우리말 지킴이.
6: 돌들의 크기가 들쭉날쭉하다. 돌들의 크기가 들쑥날쑥하다. 들려드린 문장에서 들쭉날쭉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들쑥날쑥이 맞을까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들쭉날쭉과 들쑥날쑥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여 가지런하지 않은 모양을 뜻하며 문장에서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들이 모두 널리 쓰일 경우 이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들쭉날쭉과 들쑥날쑥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죠. 이와 같은 예로 무너뜨리다와 무너뜨리다, 찌뿌듯하다와 찌뿌둥하다, 두루뭉술하다와 두리뭉실하다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그의 단점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단점은 진짜 단점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단점을 사연으로 보냈을 때 이는 나에게로 와서 장점이 되었다.

0: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의뢰 만나볼게요. 강수민 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찡디. 제가 덩치가 산만합니다. 그래서 열도 많고 땀도 많아서 그런지 모기한테 너무 잘 물려요. 친구들이랑 있어도 가족들이랑 있어도 저만 모기에 물리거나 제가 제일 많이 물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모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밤에 잠에 들려다가 귀에서 윙 윙 소리가 나면 모기에 물릴까봐 거의 못 잡니다. 세상에서 모기가 가장 무서운데요. 이런 제 모습도 꽃단장 가능한가요?
0: 사연 보내주신 강수민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수민님이 유독 모기에 많이 물리다 보니까 모기 트라우마까지 생긴 것 같은데요. 확실히 모기도 무는 사람만 물고 많이 물리는 분들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우리 수민님의 모기 트라우마까지 없앨 수 있게 모기 무서워하는 모습 지금부터 꽃단장 해드릴게요.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0cm의 방에 모기가 있어 띄워드릴게요.

내 한몸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 목이 안 물리니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저희 집에도 항상 많이 물리는 게 막내인데 저는 막내에게 고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행이다. 그래 앞으로도 쟤를 재물로 바쳐서 우리 집안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됐거든요. 수미님의 가족들은 어쨌든 평안해 할 거다. 0614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2279님 모기한테 따끔하게 물리면 찡디한테 따끔하게 물리는 거 예방접종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다 훈련이 된다고요. 2279님 따끔 이거 봐. 이렇게 훈련된다고요. 우리 수미님 지금 듣고 계시죠? 우리 지웅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강숨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정지웅님 따끔. 안태원님 모기의 흡혈로 몸무게가 0.0001% 줄어드니 고맙다 생각하면 돼요. 모기 다이어트까지 나왔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진짜 살이 빠지거나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줄어든 건데? 내 아까운 피가 줄어든 건데? 안태현님 따끔. 1254님 제가 벌레를 무서워하는데 엄마가 늘 말씀하셨죠. 네가 더 무서워. 어머님의 이 표현이 확 와닿지 않나요? 1254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한정은님 앞서 진행했던 침대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침발로 빨리 대빵 크게 붓기 전에 침 발라야죠. 침 바르고 손톱으로 십자가 만들어야죠. 우리 한정은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190님 모기 물린 자국이 빨간 땡땡이처럼 보여서 귀여울 것 같아요. 8190님 따끔. 약간 여드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1857 모기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못된 모기 녀석. 기양 수민이 그만두지 못해? 기양 수민이 가만두지 못해? 1857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857님의 마지막 외침처럼 우리 기양수미님 좀 가만히 좀 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기들이 이번 여름에는. 두 번째 의뢰인 만나볼게요. 두 번째는 익명으로 부탁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법이 없어요. 아침에 바쁘다는 이유로 사용한 드라이기도 면도기도 세면대 위에 그대로 놓고 나오고 사용한 수건도 그냥 욕실 앞에 둡니다. 그래서 아내와 신랑이를 아니 아내에게 많이 혼납니다. 아내가 사용한 수건은 제발 세탁기에 놓고 드라이기랑 면도기 썼으면 제자리에 두면 깔끔하고 치우는 일도 줄어드는데 왜 매일 잔소리하게 만드냐고 하죠. 그럼 저도 알았어 알았다 이렇게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면 똑같은 행동을 해요. 이런 제 단점 꽃 한 장이 될까요? 익명으로 사연 보내주신 우리 의뢰인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이분도 본인이 혼날 걸 알아서 그런지 또 신변 보호를 요청하셨어요. 익명을 요청해 주셨거든요. 이 모습마저도 멋지게 꽃단장 해봅시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0cm 방에 모기가 있어 듣고 왔습니다. 오늘 꽃단장 첫 번째 의뢰인은 강수민 님이고요. 이분이 모기에 너무 많이 물려서 모기 트라우마까지 생긴 이 모습을 꽃단장 의뢰하셨습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 우리 수민 님 꽃단장 들어가 볼게요. 0614님,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듣고 오셨고요. 지금 꽃단장을 해드리기 전에 지금 이거 내 남편이다, 이거 본인 남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5345님, 익명이면 모를 줄 알았니? 여보, 등짝대 369호님. 등짝 진짜 맞았어요. 369호님, 뭐야, 우리 남편인가? 정지훈님, 우리 남편이 보냈네. 저희는요, 의뢰인분들의 신변을 보장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분은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두지 못하는 모습, 꽃단장을 의뢰하셨고요. 저희는 커피 쿠폰을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 꽃단장 들어가 볼게요. 1254님, 우리 남편인 줄 알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서 뭘 했는지 뭘 먹은 건지 전부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흔적인 거죠. 추적이 가능하다. 1254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345님, 아무데나 놔둬야 찾기 쉬워요. 이거 잘 치우면은 급할 때 찾기 어려워요. 잠깐만, 사연자인가? 의뢰인분인가? 의뢰인의 변명인 건가? 1254님 따끔. 김태라님, 모기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뭐? 뭐라고요? 기댈 아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야, 어쨌든 아내분이 있어서 우리 사연자분, 의뢰인분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거죠. 김태라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568님, 보물 찾기 하듯 살면 얼마나 좋아. 이게 또 보물을 숨겨놔야 되는데 뭐 드라이기, 면도기, 수건 정도 숨겨놓거든요. 7568님 따끔. 9403님, 부부는 나이 들면 대화가 줄어든다는데 그럴 일은 없겠어요. 그렇죠. 아예 단절보다는 차라리 혼나는 잔소리라도 소리가 나는 게 이게 행복한 거다. 9403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3872님. 와, 속 시원하다 PD님. 한 대만 더 부탁해요. 안성사는 김태혁 또 등짝대. 우리 안성사는 김태혁 씨에게는 등짝 스매시를, 그리고 3872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778님. 이 악물고 꽃단장 해주자면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사시겠네요. 이게 한 명한테만 오래 먹는, 많이 먹는 거는 이 효과가 없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먹어야 된대요. 1778님 따끔. 2928님이 보내주셨어요. 등짝 많이 맞아서 혈액순환 잘 되겠어요. 그쵸, 이게 이 때마다 때마다 맞으면은 요거 혈액순환 아 되죠, 잘 되죠. 2928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보미님, 봄을 찾기 하듯 얼마나 좋아. 앞서서 얼마나 좋아, 봄을 찾기 나가서, 저 이게 순서와 타이밍도 중요한 거죠. 우리 이보미님 따끔. 아, 오늘 또 이렇게 꽃당장 아주 친구분들 덕분에 재미지게 진행을 해봤네요. 우리 익명분 앞으로 정신 차리고 좀 정리 잘하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공개해버립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와,
1: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전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7: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

0: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1: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등짝 맞으실 분들 줄 서고 있거든요. 이현철님,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다음 1476님, 찡디, 전에요? 꽃단장을 꼭 담장이라고 하던데 등짝 맞아야겠어. 그만 때려. 아우, 7894님, 저 잠이 안 깨요. 등짝 댈게요. 이거 친구들 한 대 때리고 나는 몇십 대를. 이렇게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신 친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Boys Like Girls의 The Great Escape 들려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러뷰 스마징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2,

요즘 은은하게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어플이 하나 있다는데요. 지구본을 쓱 돌리다가 멈추면 전 세계 라이브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어플이라고 해요.

월드컵이 한창인 멕시코 쪽에 지구본을 딱 멈추며 멕시코 DJ의 멘트와 낯선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거죠. 다시 쓱 지구본을 돌리다가 프랑스 파리에서 멈추면 봉추 마드모지 꼼시꼼시 메시 보글라우 달콤한 샹송이 흘러나올 수도 있겠죠. 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을 딱 짚는다면 텐션 높은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Hello everyone, good morning,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럼 또 너무 외국 방 미국 방송으로 느끼나?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철의 Power FM. 김영철의 목소리를 넣어야 되겠군요. 자, 핫한 볼거리들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전 세계 라디오를 듣기 위해 지구본을 돌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뭔가 하나의 낭만으로 연결된 느낌이죠. 자, 오늘 아침도 그렇게 따끈한 온도로 시작해볼까요? 여기는 대한민국, 저는 김영철의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I must let you go. 김영철입니다.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0: Signal 보냈.
1: 백칠참 칠러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트와이스 시그널러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험프데이 원즈데이 김영철의 포 FM 신나게 시작했습니다. 박범주님이 가끔 그 어플로 일본 쪽을 누르면 새벽에 미친 듯이 신나는 노래만 트는 채널도 나오더라고요. 심야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 같았어요. 아, 말보다는 노래. 우리 노래보다 말. 김태라님도 테라너 굿모닝 철업디 철파엠은 늘 신나요. 지구본 안 돌려도 세계적인 방송 그렇죠. OECD 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신나는 라디오 중에 하나인 김영철의 파워 FM. 전 세계 라디오를 이렇게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어플이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체코 쪽도 한번 돌려보고 싶고 그 현지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오늘 내일쯤에는 이제 멕시코 딱 좋네요. 그죠? 거기도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월드컵 금요일 10시니까 남아공도 좋고 이렇게 약간 좀 지금 현재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돌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Hi, Good morning, how are you? 자, 오늘도 더 열심히 또 라이브로 달려볼게요.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네요. 그죠? 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4분은 직장인 탐구생활 너는 나의 에너지 인간 비타민 PADC와 직장인 핫트렌드 직연서 로맨틱 스토리까지 함께 할 거고요. 샵1077 아시나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 오늘 철파임에서 드리는 선물은 단백질면 수분 보충음료, 집와이어 이용권, 쑥 인절미 세트 있습니다. 문화 선물 있네요. 6월 24일에 개봉하는 영화 눈동자 예매권인데요. 숨바꼭질, 장산범 등 스릴러 명가 제작사의 내공 폭발한 공포 신작입니다. 압도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관객들을 몰입시켰던 그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작가들 문화선물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자 고릴라 켰습니다. 너튜브는 여러분 들어오셔서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 있는데요. 0090번님이 어제 상주 시립도서관 강연에서 철업디를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했던 철가루입니다. 저는 철업디를 기다렸던 시간들이 설렜고 실제로 만나서 행복했어요. 상주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철가루들 철업디 정말 비율도 좋으시고 잘생겼어요. 이런 사실을 나만 알 수는 없잖아. 철가루 티가 확 나잖아. 어제 설레었던 것 중에

0: 도서관을 가는 것도 있었지만 라디오도 얘기했었죠. 0090번님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 챙겨드릴게요. 따뜻하게 드시고 시원하게도 드시고요.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 언하기 마시죠. 광고 듣고 오대리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듣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이 달려라 허리.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7: 하이마트로 가요.
8: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7: 하이마트로 가요.
8: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7: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8: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3: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14: 에?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13: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브이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 N 뉴스에서 만나요.

0: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모든 열차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물품의 반입이 제한됩니다. 제한 대상은 리튬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고요. 또 방송, 캠핑용 등 160W씨를 초과하는 대용량 휴대용 리튬 배터리도 반입이 제한됩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와 ITX 새마을, 무궁화호는 물론이고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전 노선에 적용이 되는데요. 특히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 탑승뿐 아니라 역사 출입 단계부터 반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적으로 휴대가 허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소형 보조배터리 등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아리 두 번째 뉴스는 널 깨물어주고 싶어. 5, 6월은 초록빛 매실이 제철이죠. 매실에는 매실에는 구연산과 사과산 같은 다양한 유기산이 풍부해서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집 나간 입맛을 되살리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예로부터 체했을 때 매실차를 찾았을 정도로 소화불량 완화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인데요. 매실 속 유기산이 위장운동과 소화의 분비를 도와 소화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생매실에는 씨앗에 독성 성분이 있어서 그대로 섭취하는 건 피하시고요. 매실청이나 매실액처럼 가공된 형태로 드시는 게 안전하다는 거 꼭꼭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어디였어요? 예전에 선동주왕 고현정 씨가 미시리옵니다 할 때 제가 고현정 씨 앞에서 매실이옵니다 했더니 뭐야 했던 기억이 매실 났습니다. 매실 꼭꼭꼭 엄마가 어릴 때 소화된다고 많이 줬던 기억이 나서 좋습니다. 고은비님 철합디 저 드디어 파이널리 교정기에서 해방됐어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민 씨. 아 고기 소고기 또 시원하게 뜯고 싶고 질긴 냉면 노란 카레도 먹고 싶어요. 노란 카레는 왜일까? 무엇보다 이 드러내고 살짝 웃으며 셀카 찍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저 라면 같은 거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 면 이제 질기면 안 되니까. 노란 카레 저 교정기도 변색 때문에 그래도 못 드셨구나. 이제 그 몇 년 동안 못 드셨던 거 고기 냉면 질긴 거 노란 카레 등등등 마음껏 오늘 다 먹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오늘 고기 먹고 내일 냉면 먹고 노란 카레 먹고 이렇게 하세요. 은빈 씨 축하합니다. 얼마나 시원할까 지금 그지. 화날 것 같아 안에. 이순자님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자고 남편이 엄청 꼬시네요. 즐겁게 먹으면 살 안 찐다면서요. 다이어트 중인 와이프한테 그게 할 말인지 크크크. 삼겹살 굽는 냄새 때문에 안 먹으시도 없는데 어쩌죠? 그냥 넘어가실까요? 그럼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죠? 즐겁게 먹으면 5칼로리 정도. 순자님 맛있게 드세요. 네. 은빈 씨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를 드리고요. 자 7시 17분 2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 궁금하시죠? 와 쨍쨍쨍한데요. 백개 백견이버터.
1: 네 안녕하세요 철합디.
0: 뭐 소나기 이런 얘기인데 뭐 비도 오지도 않고 쨍인데 오늘.
1: 아 더위와 소나기 대비하셔야 됩니다.
0: 그래요? 날씨 얘기 들어보죠.
1: 네, 어제 또다시 서울 33.2도로 올해 들어 최고 기온 기록했습니다. 한여름 더위인데요.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대전, 대구 31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더위와 함께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밤까지 최고 60mm, 남부지방은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2: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0: 10cm? 콘서트 듣고 빵냐빵냐 이거요?

유세스 유유유유유 폭염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쵸? 나 있잖아 나 있잖아 나 있잖아 더위 정말 싫어 싫어 너도?

0: 딴딴딴 아침에는 찰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피드피고 수분보츠 음료와 백화점 상품까지 챙겨드리는 장원의 화제 빵야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수분 회복 솔루션 링티와 함께하고요. 의사도 정말 대단해.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김효진님입니다. 쩌면한 이쁜이 김효진님. 1년 반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이번 달부터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피곤하긴 하지만 오랜만에 철팸을 함께하니 신이 나네요. 철업대 힘찬 에너지 받고 오늘도 힘내서 얼른 적응하려고요. 철업대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오브가 콜스지 오브 콜스. 전화 연결이 되는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세요. 쪼매난 이쁜이 김효진님.
1: 안녕하세요 철업대.
0: 오늘 다비치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Give me a call.
1: Baby.
0: 지금 바로 전화죠. 지금 바로 전화 주신 우리 김효진님 굿모닝.
1: 좋은 아침입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개그우먼 김효진 저의 단짝 강심장 단짝 쪼매난 이쁜이 김효진님

0: 기억나요?
1: 아, 기억나요.
0: 기억나죠, 그죠? 기억나죠. 아, 아니 이름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1: 아, 그래요?
0: 어, 그래요, 그래요. 육아휴직이 이제 끝나고 다시 출근을 하셨다고 복귀하셨다는데 지금 어떤 일하고 계세요?
1: 지금 그 IT 회사에서 마케팅 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다시 아까 일을 시작한 지 이제 몇 주 정도 됐어요, 그러면? 한 2주?
1: 지금, 네, 2주 좀 안 된 것 같아요.
0: 와, 2주면 솔직히 어때요? 지금 적응했어요?
1: 아니요, 아직 적응하는 중인데.
0: 정가 많이 좀 달라요?
1: 여기 IT 쪽이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변하는 게 있어서. 네, 그런 거를 좀 다시 습득하려고 하고 있고요.
0: 그렇지, 왜냐면,
1: 맞아요. 그 팀원들은 그대로여서.
0: 다행히도.
1: 네네, 그래서 그 환경이 적응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0: 팀이 그대로고, 예전에 뭐 4G 때 들어갔다가 지금 5G가 됐나요?
1: 네, 뭐 그런 느낌?
0: 그런 느낌. 아, 그래도 아직 적응 중이라고 하시는데 2주 정도 됐는데 다시 회사에 오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그래도 이거 너무 좋다 하는 게 있다면?
1: 일단은 제가 육아휴직을 했었으니까 그 집에서 아기랑만 있다가 회사에 와서 이제 고등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커피도 원래는 집에서 혼자만 마시다가 사람들하고 마시는 것도 좋아요.
0: 아, 그 커피가 같이 마시는 느낌이죠. 우리 밥 먹고 식후.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
1: 대화도
0: 그런 것도
1: 좀
0: 있고.
1: 하면서 어른의 단어로.
0: 아까 고등의 언어 하니까 맨날 이제 아이들한테 한 10개 정도 돌려막기죠.
1: 네네.
0: 잤어? 잠 와? 엄마?
1: 짝짝꿍.
0: 짝짝꿍.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이제.
1: 맞아요.
0: 아, 자 그렇다면 오늘 전화 연결됐으니 수분 보충 음료를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분이 마실 때마다 100상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 시간은 3초 모르면 바로 패스입니다. 퀴즈는 어떻게 고등의 언어로 드릴까요? 아주 쉽게 드려볼까요?
1: 쉽게 주세요.
0: 쉽게. 안에 침대, 주방, 화장실 등이 다 있는 자동차. 이걸 타고 여행을 다니죠. 캠핑 가는 차.
1: 캠핑카.
0: 그렇지. 인물 퀴즈. 나는야. 나는야 럭키가이 가는 거야.
1: 롱탈.
0: 그렇지. 사자성어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해. 동문.
1: 서답.
0: 그렇지. 속담 고양이 목에 땡땡 달기.
1: 방울.
0: 줄임말 오운와는 오늘 땡땡 완료.
1: 운동.
0: 그렇지. 넌센스 도둑이 몰래 훔친 돈은 슬쩍하니까 슬그머니? 그래, 슬그머니까지 해서 12만원 줄 거야.
1: 우와.
0: 효진 씨 잘했어요. 여기서 철가루 퀴즈, 요거를 맞추시면 안 돼요.
1: 네.
0: 이것은 주로 갈색이고요. 등에 줄이 있습니다. 청설모와 헷갈리기도 합니다. 도토리를 좋아하는 이 동물 세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 오늘 상품은 수분 보충음료 써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좋고 또 회사 동료도 좋고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1: 그 오늘 저희 남편 생일인데 제가 오늘 회식이어서 같이 시간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0: 남편 이름 빨리 말해주고 미안. 남편 이름
1: 대영아 미안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저희 아기도 건강하게 이슈 없이 잘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0: 그래요. 아 효진 씨 우리 매일 아침 이제 만나는 거예요.
1: 네.
0: 좋은 하루 되세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0: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 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치복스 바겐보디 랜드로버.
3: Don't worry, 비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비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정보공개 플랫폼 CDP로부터 국내 RE100 가입 기업 중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인정받았습니다. RE100은 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데요. 수자원공사는 수력과 태양광을 활용해서 자체 소비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번 성과로 안정적인 물 에너지 확보가 기대되는데요. 덕분에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6573님의 사연입니다. 선물 보내드리면서 그 전에 아주 나이스는 of course 이 기분은 모여오게 아주 나이스. 오늘도 선물 뭐 드릴까요? 아주 나이스. 본인이 예상한 선물 있나요? 그 선물이 나갈까요? 아주 나이스. 혹시 올인원 영양제를 원하셨나요? 아주 나이스. 자, 올인원 영양 선물을 챙겨드리면서 오늘 6573분의 사연. 저는 친구 많은 척을 진짜 잘합니다.

경주 놀러 간다고? 어, 나 맛집 진짜 많이 하는 친구 있어. 물어볼게. 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아, 내 친구 변호사인데 내가 물어볼까? 아, 라고 합니다. 왠지 친구가 많아야 있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친구

결혼사 맛집 러버 그 친구 얘기하는 거지. 아니야. 아, 오늘처럼 공감부대 주제 땡땡한 척 척척 잘해요. 왜 여러분 친구 많은 척 잘 먹는 척 기억력 조절 나 그거 알아. 잠깐 그거 왜 공감 잘하는 척 그렇죠 기계치인 척 뭐 등등등 철가루 어떤 척을 잘하는지 알려주시고요. 노래도 꼭 함께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약간 좀 습관적으로 먼저 척 잘하죠. 아 안산에 거기잖아요. 저 안산 안 사는데요. 안양 사는데. 아 그래 안양 안산 안양 옆이잖아. 이런 거 나 기본적으로 안색 잘하는 것 같아. 샵 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코일라 무료요. 첫 번째 철 없어 에픽하이의 ONE 뮤직 스타트.

와, 오늘 초록창 주제 땡땡한 척 척척 잘해요. 자, 우리 철가루들 가끔 또 척 해야 될 때가 또 있잖아요, 그죠? 자, 또 얼마나 재미난 사연을 보내주셨을까요? 살리는 척 살리는 척 해야지. 217번님, 아, 안 먹은 척 잘해요. 많이 먹는데 입 싹 닦고 그 안 먹은 척. 저 비만이에요. 크크크. 2217번님 그거 해보셨어요? 우리 이유리씨 왔다 장보리 우리 연민정 이유리씨가 그걸 잘하더라고. 달걀 하나를 이렇게 싹 넣는 거야. 어? 진짜 티 안 나게. 아, 약간 좀 놀랬어.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음식을 딱 넣고 이렇게 안 먹는 척 그런 거. 야, 이거 좀 신기한데요. 6177 못 알아듣고 알아들은 척. 오, 아, 혹은 아 하면서 알아들은 척 하고 다 끝나서 다시 이렇게 보라봐요. 내가 6177번님 내가 읽으면서 저도 약간 그 예능 하다 보면 녹화를 다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약간 진짜 모르는 단어도 있고 영태도 이해했어. 나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아니 6177번님 이건 약간 학교 다닐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그 뭐야 하면 약간 밉상으로 찍히는 거 알죠? 아니 그 평생 지금 생각하니까 놓친 거 되게 많아.

것 같은데 너무 슬퍼. 아, 나 라디오 사연 하다가 쑥 넘어간 적 몇 번 있었어요. 그냥 아 이렇게 2114 엄청 소심하고 뒷글 있고 밴댕이 소갈딱지인데 대인배 쿨한 척하고 집에 와서 혼자 울어요. 이거는 그럴 수 있어. 아 멋있다. 나 그래 약간 괜찮을 때 과하게 되죠. 나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그런 것도 말고 와 이거 좀 배우고 싶다. 저는 앞에서 티내거든요. 김새빨리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면 남편이랑 안 싸우고 화목한 척 연기해요. 제 아는 형 누나 부부 장난으로 두 분은 진짜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요. 우리 쉬어인다 그랬는데 나 빵 터진 적 있었는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네. 안 싸우고 화목한 척 잘하는데 0517번님 발랄한 척이요. 회사에선 제가 엄청 깨발랄하고 쾌활한 줄 알아요. 사실 극 대문자 아이인데 그 우리 아이 중에 사회화되면서 약간 이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 아, 그래도 아주 나이스. 0726번님 저는 병원 데스크에서 일해서 공감하는 잘하는 척 공감 잘하는 척 해야 돼요. T인데 T인데 F인 척합니다. 여러분 임플란트 수술에 아픈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나 티들 F인 척 하다 들키면 혼나 진짜. 맞아. 아팠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나도 공감하는 척 잘하잖아. 내가 누가 제왕절개 해서 나 뭔지 알아요. 제왕절개 알아요? 몰라요. 나 일단 무조건 나한테 안 척해야 돼. 7079 모르는 척 잘합니다. 동료에게 듣고 알면서도 팀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 전까지 김정민 연기병들 모르는 척합니다. 에이핑크 노노노 들려주세요. 저 여러분 그거 되게 잘하는데 행복한 척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도 슬퍼하지마 노노노.

0: 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수요일은
1: 그리스 로마 신화 도장 깨기.
2: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3: 네, 알겠습니다.
0: 그리스 로마 신화 영국의 마스터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헌이 김헌 교수님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랑하는 필로미토스 서양 고전학자 김헌입니다.
1: 0307번님이 김헌 교수님 TV에서 자주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TV 녹화 전날에는 피부 관리 신경 쓰시나요?
0: 아유,
1: 라고 물어보네요.
0: 또 이렇게 TV에서 나온 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재방송을 많이 틀어준 것
1: 네,
0: 같아요.
1: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룩이 조지 클루니 룩이기 때문에.
0: 감사합니다. 근데
1: 전날 진짜 팩하고 잔적 있나요?
0: 아니 저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제 아내가
1: 역시.
0: 그래도 전날쯤은 그러면서 마스크팩을 꼭 해주시더라고요.
1: 고바고바 꾸준히 관리를 하신 거예요, 진짜.
0: 헤라 여신 마스크팩 헤라 그러면서.
1: 피부 관리해라. 네.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0: 헤라 여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
1: 여러분 이제 점점 보다 듣다 보면 교수님이 뭔지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도장 깨기. 자, 지난 시간에 제우스와 헤라의 딸 청춘과 젊음의 신 헤베를 만나봤죠.
0: 예.
1: 자, 그럼 오늘 교수님, 와 벌써 세 번째 자식을 만날 차례인가요?
0: 예, 맞습니다. 그동안 두 딸을 얘기해 줬죠. 엘레이티아, 헤베. 근데 사실 이 둘은 그 이름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자,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입니다.
1: 자, 여러분 헤파이스토스 익숙한 이름이죠. 분명
0: 그렇죠.
1: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급도 했었고.
0: 예.
1: 자, 이 이름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아,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이름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헤파이스토스라는 이름을 설명하는 학자가 대체로 없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헤파이스토스가 대장장이신 그리고 불과 금속의 신으로 이렇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헤파이스토스를 아예 불, 쇠 또는 망치, 모루 그리고 금속을 다루는 기술, 솜씨 이런 거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으로 역전이 되었죠. 그리고 이게 로마 신화에서는 불카노스라고 불립니다.
1: 불카누스.
0: 예, 예, 예.
1: 그 영어로는 이제 볼케이노.
0: 볼케이노.
1: 볼케이노면
0: 그렇죠.
1: 볼케이노는 이제 보통 화산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0: 맞습니다.
1: 있잖아요.
0: 예.
1: 약간 불, 약간 뭔가 약간 좀
0: 그렇죠. 그 화산, 불 이런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그 불카노스 그리고 헤파이스토스에게 연결시킨 건데요. 고대 로마인들은 이 화산이 불길과 땅속 열기 그 지질학적 현상을 가리키면서 아 이거는 저 속에 누군가 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불카노스의 대장간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상상해서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1: 헤파이스토스도 신들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겠죠.
0: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 우리가 살아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만드는 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궁전도 만들고 계속 보수하고 또 보물이나 또는 무기, 장신구 그리고 신들이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도구들 이런 것들이 바로 헤파이스토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교수님 그러면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났잖아요.
0: 예예.
1: 어떤 의미가 있나요?
0: 이것도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풀어봐야 되는데 최고 권력의 상징인 제우스 그리고 가정과 결혼의 여신인 헤라 사이에서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났다는 것은 국가와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 노동, 제작 이런 게 필요하다는 뜻을 담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생기고 또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간다.
1: 그렇죠.
0: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 국민들의 생활 그리고 가족들의 생활 그만큼 불편해지고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과 제조업, 노동의 중요성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바로 이렇게 신화 속에 담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신인 헤파이스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겪었다고 합니다.
1: 와. 교수님,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나면 정말 금수저 중에
0: 그렇죠.
1: 금수저였을 텐데 야, 행복 그 자체를 시작했을 텐데 왜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을 겪었을까요?
0: 이것도 이제 기술과 제조업에 관한 역사적 인식과 관련이 된 것 같은데 헤라가 헤파이스토스를 딱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 갓난아기인데 얼굴이 온통 주름투성이에다가 정말 아주 못생긴 모태 노안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다리를 보니까 한쪽이 가늘고 온전치 못하고서 걸어 나중에 걷게 되는데 쩔룩거리는 거예요. 네.

0: 그러니까 아이를 본 순간 헤라는 야 이건 내 아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갓난 아기를 들어가지고 다리를 잡아가지고 하늘에 그 올림포스 궁전에서 저 땅바닥으로 그냥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1: 야, 그 자기 자식을 품어주지 않고 던져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런데
0: 그렇죠.
1: 질투가 워낙 많은 헤라가 네. 자식에 대해서도 혹시 이런 질투, 이런 비틀린 욕심 같은 게 있었나요?
0: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헤라가 가정의 신이면 이런 걸 품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우스가 아내로 삼았던 다른 여신들이 있잖아요. 그 여신들의 자식들을 보니까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보니까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일그러진 외모에 장애를 안고 태어난 헤파이스토스를 낳자마자 다른 여신들의 자식들과 비교해서 어쩌면 그 타오르는 분노를 느끼고 자기 아들을 창피하게 여겼던 게 아닌가. 사실 지금도 이 부모가 그 자식들을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뭐 적지 않잖아요. 네. 그 부모들이 자식을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면서 와 이게 이렇게 망가졌어 그러면서 또는 이게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이런 장애물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인간의 못된 본능을 헤라의 모습에 투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 그러네요. 교수님 그러면 그렇게 버려진 헤파이스토스는 어떻게 되었나요?
0: 이 하늘에서 내던져진 헤파이스토스는 하루 종일 추락해서 바다에 빠졌대요. 근데 이때 마침 다행히 바다의 여신 테티스, 이게 나중에 아킬레우스 엄마거든요. 이 테티스와 제우스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그 에우리노메, 에우리노메가
1: 에우리노메
0: 그렇죠.
1: 있었죠. 네.
0: 에우리노메가 헤파이스토스를 잘 거두어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버려졌던 서름을 달래면서 자기 대장장이로서의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 기술을 익히고서 신들로부터 그 기술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당당히 올림포스의 궁전에 입성하게 됩니다.
1: 네, 오늘도 복수 퀴즈로 마무리해볼까요?
0: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헤라의 세 번째 자식 헤파이스토스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신이었는데요. 어떤 신이었을까요?
1: 보기는요. 1번 대장장이의 신, 2번 대장학문의 신. 네. 대장내시경 이런 왼쪽을 신 네, 언급하고 싶었어요.
0: 예.
1: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지금까지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헌 교수님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0: 영락임
1: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보영님이 1번 대장장이의 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털은 보드랍다는데 너무해. 김은정님도 1번 대장장이의 신 요즘 날이 더워서 아침마다 피곤한데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들어서 그런가 안 졸리네요. 허니 교수님 최고. 날이 더워서 날이 좋지 않아서. 2811번님 7979님도 정답 맞추셨고요. 1부 철가루퀴 정답 다람쥐였죠. 8872번님이 다람쥐 외국 다람쥐는 엄청 무섭고 듬직하게 생겼더라고요. 눕눕 우리나라 다람쥐 너무 작고 귀엽고 소중해. 9318 강향숙님도 정답 맞추셨네요. 모두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저는 영철 본색 준비하고 있을게요. 오랜만에 시예요. 시 스테이 튠.

0: 쉬울 수는 없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학습법은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과 함께하는 공부 효율 200% 올리기. 그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겁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감과 단순 암기 같은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이 지속될 때 뇌는 쉽게 피로를 느끼는데요. 이 피로를 적절히 해소하지 않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번아웃에 빠질 위험이 증가합니다. 오늘부터는 뇌를 쉬게 하는 휴식 역시 공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이체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3: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2: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3: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2: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3: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2: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4: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6: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5: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6: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7: 잘 만들었다, 몽잘.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모닝 메아이 하비어 피션 플리즈. 아 미치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100.7
11: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12: 김영철의 파워FM.

결코 가볍지 않은 수요일의 아침 단상. 양철 본색. 행세우생.

수요일입니다. 물의 날이군요. 물처럼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고여도 좋겠죠. 그 안에 물방개 같은 작은 것들이 살 수 있도록. 또는 바다와 수평선과 파도와 망망대해의 일부가 되어도 좋겠죠. 플랑크톤이라든가 바다 거북이가 살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물을 한 잔 마시기로 합니다. 가만히 물이 몸을 내려가는 느낌을 음미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물을 한 잔 마시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군요. 수요일 아침 어쩐지 그런 그분으로. 이장욱 시인의 수요일의 문장 중에서 영철본색 아침마다 요일마다 이쁜 문장이 적힌 편지 한 장을 받으며 시작한다면 그날 그날의 작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수요일 당신의 하루가 물처럼 흘러가길.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 분석. 오늘은 남희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출판사에 메시지 받기를 신청을 해서 아침마다 짧은 시를 한 편씩 배달받고 있습니다. 띠링 폰이 울리면서 안녕 수요일입니다.

안녕 목요일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는 거죠. 별 감흥 없이 넘기는 날도 많지만 마음에 더 와닿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오늘 하루 더 맑고 선하게 잘 살아내야겠다. 그런 기운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철업디가 읽어주는 영철본색도 그런 기운을 전해준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올려보고 싶었어요. 아, 오늘 수요일의 문장. 안녕 수요일입니다. 자, 이렇게 뻔한 문장이 아니고 짧지만 정말 마음에 맑은 기운을 주는 듯한 그런 문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읽으면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참 인생은 어제 며칠 전에 어제도 그랬고 한 문장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말하고도 때론 거창하지 않아도 시키는 대로 물을 한 잔 마셨더니 뭔가 이렇게 씻겨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 기운대로 오늘 물을 마셔서 그런지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남희연님, 저도 오늘 약간 좀 반성이 되는 게 그 박한평 문장집이라고 제가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딱 6시 20분에 제가 무조건 나오니까 그때 알람을 맞춰놓고 급해서 보는데 어떤 날은 진짜 거짓말같이 여러분 와닿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는 얘기잖아. 그리고 쓱 넘기기도 하거든요. 오늘 희은 씨 생각하니까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두 번 세 번 곱씹으면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내가 며칠 전에 와닿았던 게 있어서 다시 찾았어요. 이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부디 부디 답을 빨리 얻으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길. 그 문장을 보는데 좀 성급한 저는 빨리 뭔가 항상 답을 빨리 얻기를 뭔가 책을 읽어도 메시지가 빨리 나오기를 성급했던 저 자신을 좀 돌아보곤 했는데 우리 너무 답을 빨리 얻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희은님 사연 보면서 오늘 물 마시면서 왠지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처럼 흘러가길. 영철본세 게시판에 다양한 글 올려주시고 희은씨께는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릴게요.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5분 55초가 됐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0741번님이 정블리는 비교적 느긋한 성격이죠. 안 익은 고기를 함부로 뒤집지 않는 성격?
1: 아, 반대입니다. 네. 안 익은 고기를 일단 입으로 가져가는 스타일이에요.
0: 아, 오히려 좀 약간 급하신 성격이 있군요.
1: 급한 면도 있고 좀 느긋한 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0: 그럼 어때요? 물처럼 이렇게 막 아까 내려간다 그랬는데 고기도 이렇게 내려가요?
1: 아, 쑥 내려가죠. 네. 몸속에 피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 0741번님 선물 챙겨드리면서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첫 소식은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린다고요?
1: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및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를 위한 국정조사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안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관이고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고요. 필요하면 조사 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0: 네. 자, 개표소 봉쇄 시위 여파로 펜싱 대표팀이 장비도 챙기지 못했다고요?
1: 네,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이어지면서 체육단체들이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체육단체가 부정선거 증거를 반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체육단체들은 대회 준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제는 경찰이 기동대 400여 명을 배치해 체육단체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반발하면서 오래 대치가 이어졌고요. 오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와 중재를 했지만 한 시위 참가자가 절대 안 된다며 문을 막아섰고 결국 펜싱 국가대표팀은 다른 선수들의 장비를 빌려서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소청 지역을 확대하며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0: 음모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은요. 중동 전쟁이 곧 끝날 것으로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안정되고 있다고요?
0: 네, 이 미국과 이란이 모레 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전쟁 전 62달러 정도였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쟁 직후 두 배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종전 합의가 알려진 이후 8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일단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던 유류 할증료는 이달 이미 한 차례 낮아진 데 이어 다음 달 발권 항공권은 20% 더 낮아집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의 주유소에서 유가 하락을 체감하기는 아직 이른데요. 국제 유가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2, 3주가 걸리는 데다가 전쟁이 끝나도 각국이 비축유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서 한동안 유가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통행료를 받을지 여부도 불투명한데요. 이 종전 양해각서에는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이라고 명시가 됐고 이란은 60일 후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 G7 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주최국인 프랑스의 초청으로 2년 연속 G7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G7은 미국 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갈등을 빚었던 만큼 서방 진영의 결속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 다자 외교 무대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환영 행사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약 30초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근황을 물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노력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이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를 만나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한국이 캐나다 안보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확대 회의에서 이 많은 개도국들이 AI 혁명의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두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월드컵 소식인데 이번 월드컵에서 아시아 돌풍이 무섭다고요?
0: 네, 이제까지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은 마치 이 승점 자판기처럼 취급을 받아왔었습니다.
1: 네.
0: 2002년 이 대한민국이 4강에 올랐고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토너먼트에 몇 차례 올라갔습니다만 아시아 축구를 변방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는 아시아 돌풍이 무섭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의 강호 체코를 2-1로 꺾으며 스타트를 끊었고요. 일본도 우승후보 네덜란드에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이며 2-2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1: 그랬죠.
0: 네, 호주도 유럽의 강호 튀르키예를 잡았고요. 약체로 평가됐던 이 카타르와 사우디도 스위스,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란이 뉴질랜드와 비겼는데요. 이 아시아 국가들이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이 카보베르데라는 국가가 이 스페인과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약체로 분류됐던 국가들의 대활약이 이번 월드컵을 더욱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금요일날 멕시코 잡으면 난리가 네, 나겠군요.
0: 기대가 됩니다.
1: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인디고 노래 듣고 피트랑 아이고 영웅부에 갈게요.
2: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0: 영국에서 물건 나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책가루 주 예솔님이 우리에 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엄마가
2: 딸 소개팅 한 번만 나가봐. 엄마 체면 좀 살려줘. 응?
0: 소개팅을 주선해 줘서 거의 등 떠밀려 나갔거든요. 근데 웬걸 나온 남자가 완전 제 이상형이었던 거예요. 말도 잘 통하고 소개팅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면서 저 혼자 막 거의 김칫국 한 사발을 마셨습니다. 근데 헤어지고 나서 계속 답장이
1: 예 쉬세요.
0: 이게 끝. 제가 먼저 톡을 하면 항상 단답형 답장에 빨리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우리가 대화한 걸 보여줬는데
2: 어머 반응이 영 시원찮네. 휴 딸아 너 안 될 것 같아
0: 하시더라고요. 나는 진짜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씁쓸해요. 그래서 피터 반응이 시원찮다 이 표현 진영력으로 알려주세요. 6407번님이 피터 영국은 칼퇴 문화가 일반적인가요? 오 피터 how are you?
1: I'm very good. 칼퇴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 영어로 거의 다 칼퇴니까 칼퇴가 기본이 그냥 퇴근이죠. 퇴근은 칼퇴예요. 기본적으로 5시 끝나는 시간이면 계약상으로 무조건 5시에 나가요. 네.
0: 그러면 야근 같은 거는 있나요? 그러면 이제 뭐 그거는
1: 있긴 있어요.
0: 허락을 받고.
1: 오버타임 페이는 또 따로 있고. 근데

0: 특정 분야는 이런 페이 없이 야근 있어요. 한국 문화처럼 뭐 뱅킹 아니면 컨설팅 이런 업계 진짜 돈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있고, 일해야 되고
1: 업무가 고객이 많아지니까 네. 끝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서류를 한번 좀 늦게 네. 끝난대요.
0: 그러니까. 그건 진짜 예외적이고 오케이. 대부분 영국 사무실은 5시 한 반쯤 되면 텅 비어 있어. 한 명도 없어.
1: 원래 8 to 5인가요? 아니면은
0: 9 to 5.
1: 9 to 5.
0: 9 to 5.
1: 피터, 오늘 진짜 영국식 영어가 반응이 시원찮다. 시원찮다는 느낌이 딱 오죠?
0: 그렇죠.
1: 내가 원했던 거, 내가 예상했던 거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0: 네.
1: 뭐 공부하는 거 보고 성적이 시원찮네.
0: 아, 오케이.
1: 네. 뭐 방송하는 거 보니까 영 시원찮네. 이게 뭐 잘 못한다는 거야.
0: 그렇죠. 좋은 거는 아니죠. 어. 원하는 거는 아니죠.
1: 그래서 반응이 시원찮다니까 사실은 한번 풀어볼게요.
0: 오케이.
1: 나는 그 사람의 리액션을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I am not satisfied with his reaction. Reaction은 콩글리시죠?
0: 아니 reaction은 반응 맞긴 하죠. 아니면 reaction보다 그 반응 문자 아니면 답 문자.
1: Reply.
0: Reply 아니면 res. Res.
1: Res. Respond.
0: Oh, okay.
1: Okay. Reply and respond가 있겠죠. I am not satisfied with his response.
0: Respond 명사니까 이거 어려울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것도 명사네요. D로 끝나지 않고
1: response.
0: S-E로 끝나요. 네. His response.
1: 그러면 네이티브 스피커?
0: 그의 답이죠. 그쵸. 그때도.
1: 근데 이런
0: 그래서
1: 느낌이
0: response
1: 아니에요?
0: 들어가요.
1: I am not satisfied with your response. 이렇게 하지 말고
0: I'm not satisfied이면 내가 불만족하는 거지 그 답 자체가 뭐 문제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 해석할 때 response랑 자주 써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내가 약간 더 업됐으면 좋겠잖아요. 이거 마지막 힌트 미지근하다
1: response. 그럼 response 그 다음에 미지근한 거 하면 돼요.
0: 오, 오케이 오케이. 네.
1: 자, 미지근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0: 자
1: response is 자 잘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물 할 때 lukewarm에서 warm인데
0: 네.
1: 따뜻하진 않고 그냥 lukewarm.
0: Lukewarm.
1: Lukewarm. 미지근한
0: 핵심
1: 거예요.
0: 단어. 오케이.
1: His response is lukewarm.
0: 와우.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당연히 여자의 답이면 her response 아니면 그냥 그 반응 the response is lukewarm. Well done. 저 예전에 lukewarm 했는데
1: 한번 했어요.
0: 그거는 진짜 물이 미지근할 때 뭐 아기
1: 기억나요.
0: 뭐 목욕 시킬 때 그럴 때 lukewarm.
1: 한번
0: 네.
1: 피터랑 공부를 해서 기억을 했고
0: 네.
1: 피터가 사실 다 가르쳐줬죠. 미지근한 딱 하는데 lukewarm이 떠올랐어요.
0: 맞아요. 이 lukewarm. 단어 되게 특이해요. Luke, L-U-K는 원래 그냥 남자 이름이에요. Luke Skywalker, 그 Star Wars의 대표적인 Luke이고 나쁜 부정적인 반응 절대 아니지만
1: 또 아니고 그냥 뭐 되게 좋진 않았고 나쁘지만 네. 뭐 그냥
0: not bad.
1: Not bad.
0: Not bad. 이럴 때만 있었죠.
1: Response is lukewarm.
0: Lukewarm.
1: Lukewarm 한 번 더 스펠링은요?
0: 네, 한 단어예요. L-U-K-E, 그 남자 이름 Luke에다가 warm, W-A-R-M. The response is warm 하면 그거는 긍정적이에요.
1: 아,
0: 뭐 뜨거운 거는 제일 좋고 the response is hot.
1: Response
0: 네.
1: is cold.
0: Cold. Yeah, is ice cold. 그런 식으로 진짜
1: 건데.
0: 조금 약간 안 좋은 의미. 근데 이거는 조금 중립적인 의미.
1: So, lukewarm. 네. 왜 lukewarm으로 갔을까요? 많은 뭐 Peter warm도 있고.
0: 그러니까 이 어원이 되게 신기해요.
1: John warm도 있을 테고, 그죠?
0: No, 무조건 lukewarm.
1: Luke
0: 하고
1: warm.
0: 이거 진짜 물 쓸 때 아기 키우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때 목욕 시키거나 아니면 그 분유 탔을 때 the water must be lukewarm. 네.
1: 너무 뜨거우면 또 아이들이 못
0: 네,
1: 먹으니까 lukewarm. 이 단어 꼭꼭꼭 기억하세요. 많이 쓰더라고요.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주 예솔님이 의뢰해 주신 오늘 영국식 표현 반응이 시원찮다 미지근 떴다 미지근해 영국식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0: The response is 땡.
1: 자, 땡이 들어갈 단어 L로 시작하죠. 루크 꼭 기억하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고요. You are not lukewarm.
0: 저 칼퇴근해야 돼요. 갈게요. Bye.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벨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보리 인어엔!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5: 샤네하군!

가자. 아침 7시는 김영철의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 오늘 진양양에서 내드린 영단어 퀴즈 반응이 시원찮다. 예. The response is lukewarm. Lukewarm. L-U-K-E-W-A-R-M. Lukewarm입니다. 조순옥님이 lukewarm 남편한테 새 옷 입고 어때 이쁘지 물었더니 태그 안 뗐으면 반품해라네요. 반응이 영 시원찮네. 김세라님도 lukewarm. 철없디 나 안 뽑아주면 미워하진 않고 뜨뜨미지근하게 반응할 거야. 자, 세라님 반응 이제 해주세요. 8281 lukewarm. 반응은 시원하게, 물은 미지근하게. 미지근한 물이 건강에 좋아요. 그렇죠. 5455님 lukewarm. 생일 선물 받은 친구가 반응이 미지근하니 서운하네 하셨습니다. 아, 모두 Zipwire 이용권 보내드리고요. 저는 베이디 씨와 직장인 탐구생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마트 기기는 편리한 기계를 넘어 우리 일상의 파트너가 되어주는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산업 현장 속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는 안전을 완전하게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밀폐 공간 5대 가스를 모두 감지하는지, 가스 누출 시 알람으로 빠르게 알려주는지, 다른 작업자와 통신이 가능한지, 방폭 구조로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가스 측정기, 그 손에 쥐게 되는 안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 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죠. 아기들의 생애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는 게 부드러운 삶이음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 필수 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로는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많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죠? 쌀은 곧 사랑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설파에
1: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2: 1, 2, 3.
3: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4: 직장인 탐구생활.
3: 2077번님이 에너지도 MZ 세대 맞죠? 수요일에 나는 나의 에너지. 해지해지 페이디 씨.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너는 나의 에너지.
3: 안하고 본인이 다시 한번 더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셨어요?
4: 안녕하세요. 배혜지입니다.
3: MG란 얘기에 분하셨어요?
4: 네, MG란 얘기에 갑자기
3: MG인데.
4: 심쿵. 아 맞다. 나도 MG였지? 이런 생각이.
3: MG잖아요.
4: MG는 MG인데 약간 연식에 있는 MG 같은 느낌이 요즘 좀 들고 있어요.
3: 왜? 어떤 면에서?
4: 요즘에 나도 좀 나이가 들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친구들이 막 영크크, 느크크 막 이러잖아요. 이 무슨 말이야?
3: 영 크리에이티브 크루의 약자, 영크크.
4: 아 진짜?
3: 뭐 젊은 저기 유튜브 이렇게 뭐 이런 건데.
4: 맞아요?
3: 맞아요. 오늘 봤어. 나도 오늘 뭐 영크크 그러는데 근데 뭐 모르겠어. 근데 영크크.
4: 그래서 내가 막 영크크야 나도 이렇게 좀 주장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3: 그래서 뭐 나이 많아서 뭐 느크크 뭐 이런다면서요.
4: 맞아요.
3: 그래.
4: 아니 나도 좀 껴주라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3: 아니 저기

0: 이경복님이 혜진님 사이다 선전 찍어도 되겠어요. 선전 아시나요 헤너지?
1: 선전. 선전 알아요? 광고도 아니고 선전.
0: 예. 네. 그 요즘은 그 브라운관에 나오시는 분들 브라운관 우리 때 브라운관이라고 했거든.

0: 저는 약간 연청이고
1: 저는
0: 찐청.
1: 진한 파란색.
0: 그렇습니다. 찐파, 찐파.
1: 찐파!
0: 자, 그럼 오늘도 헤너지 베이디 씨와 직장인 탐구 생활 함께 할 텐데 오늘 트렌드가 일단 뭐예요?
1: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대한민국 경제 데이터, 경제 총조사 지어럽!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경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2025년 기준 경제 총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0: 자, 경제 총조사 요즘 이제 자주 들어보는 단어이긴 한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데이터를 업시키면 우리에게도 이득이 많겠죠.
1: 그럼요. 경제 총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규모와 경제 규모를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야 하는지 이런 현실적인 경제 파악에 도움이 되니까 꼭 필요한 조사입니다.
0: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볼게요. 친절한 혜디 씨가 더 자세히 알려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대한민국 경제 데이터 경제 총조사 치라! 입니다. 차라입니다. 노래가 없어가지고 음악 주세요.
1: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2025년 기준 경제 총조사가 국가데이터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철가루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경제 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경제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출, 비용 등 경영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조사하는 건데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는 온라인 조사 확대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쉽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 전국의 사장님들 지금 바로 경제 총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총조사에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니까요. 혹시나 세금과 연관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내 경쟁력까지 업! 깡충깡충 신나게 뛰는 토끼처럼 2025년 기준 경제 총조사를 통해 나의 사업 경쟁력도 경총경총 뛸 수 있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0: 깡충 깡충 깡충 경충 경청 경청 좀 어때요? 본인이 해놓고도 좀 자연스러워요?
1: 좀 억지스럽긴 한데
0: 억지스럽지만 제 스타일이었어요.
1: 오늘 하루 종일 기억에 남을 것 같지 않나요? 경청 경청
0: 중독성은 또 있네요. 그죠?
1: 네.
0: 아니 혜디 씨 남동생이 광주에서 김밥집을 운영 중이시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사장님이시잖아요.
1: 그렇죠. 아, 꼭 참여라고 제가 오늘 전화해야겠습니다.
0: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우리 윤정원님이
1: 저희 어머니 가게에도 경제 총조사하라고 우편물 날라왔더라고요. 설명이 잘 적혀 있어서 나이 있으신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좋아요, 좋아요.
1: 오, 다행이네요.
0: 8809번님도
1: 경제 총조사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회사로 찾아오시길래 저는 전산 바코드 찍고 입력해서 전송했어요.
0: 오. 잘하셨습니다.
1: 좋네요, 좋네요.
0: 아니 우리 박범주님은 아니 이곳은 그 뭐냐면은 그곳은 청취율 조사만큼 중요한 거 아니요. 아.
1: 중요한 거요.
0: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집중 트렌드는요. 대한민국 경제 데이터 경제 총조사 철업조사 철업조사 좀 더 힘을 내요.
1: 왜까지 안 나고? 어때요? 본인 생각할 게 자연스러웠나요?
0: 경청 경청. 어때요 오늘? 그래서 혜지씨 우리 뭐 해볼까요?
1: 아 오늘은요 좋은 시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0: 혹시 경청 경청 사행신가요 그럼?
1: 아 오늘 시제는 그래서 경총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행시예요.
0: 아 그렇죠 경총. 그러면 우리 혜지씨가 또 먼저 가봐야죠.
1: 그렇죠.
0: 경
1: 경아야 너의 애창곡은 뭐야?
0: 총
1: 총 맞은 것처럼.
0: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예상을 못했어. 나도 지금 경아야 하는데 에이 하려고 했는데.
1: 네. 자, 아 제 친구들 다 끌어왔어요 이름을.
0: 잘했어. 나도 자, 지금 경 경수 경, 경혜 경, 경혜 윤경이 듣고 있어.
1: 가볼게요. 경총 경총 경.
0: 경례해봐.
1: 총.
0: 총. 송.
1: 땡.
0: 얘네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1: 철가루들. 우리 철가루들 보자 보자.
0: 오늘 시제는 경제 총조사의 줄임말이죠. 경총. 경총입니다. 소개되신 모든 철가루들에게 쑥 인절미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제일 빵빵 터지는 이행시 보내주신 분 장원으로 선정해서 20만원 상당의 엔진 오일 보내드릴게요. 샤비고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혜디씨가 골라온 오늘의 추천곡은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인가요?
1: 오늘 오늘은요

0: 오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오늘은요.
0: 자, 일단 음악을 한번 띄워볼까요?
1: 좋아요.
0: 자, 제목이 뭐죠?
1: 핫 사마.
0: 핫 핫 사마. FX가 부릅니다.

0: 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 8시 41분 4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에너지 베이디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집중 트렌드 주제는 대한민국 경제 데이터 경제총조사 샷업 이었죠. 우리 경총 오늘 이행시에 와 지금
1: 많이 보내주셨어요.
0: 자 이제 슬슬 한번 살려보면서
1: 네.
0: 가볼까요. 이아린님부터 갑니다. 경
2: 격리직으로 근무하는데요.
0: 씹어요. 잠깐 이행시한테 긴장돼.
2: 긴장. 나 긴장된다.
0: 내 것도 긴장되지만
2: 미안해요.
0: 남의 것도 잘 살려내서.
2: 미안해 잘해볼게.
0: 자 조용 NG. 이아린님부터 다시 네. 갑니다. 경
2: 격리직으로 근무하는데요.
0: 총
2: 총 수입이 안 맞아요. 나 어떡하지? 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0: 아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2: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지금.
0: 안 맞아요.
2: 어떡해요.
0: 어떡하지? 주판으로 다시 해봐봐.
2: 그러니까 김민님 가볼게요. 경.
0: 경상도와
2: 총.
0: 총라도를 가로지르는. 구경 한번 와보세요. 철파이면 구경 한번 와보세요.
2: 아 너무 좋다.
0: 송혜진님
2: 경 경서가
0: 총
2: 총소 좀 해라.
0: 아 약간 그 조이런 씨를 가면 경서가 총소 좀 해라. 오늘 잘하는데 우리 송혜진 씨 아주 네? 나이스.
2: 자 3417님 가볼까요.
0: 경
2: 경아들입니다.
0: 총
2: 총아
0: 이거 좀 억지스럽다.
2: 열심히 맞은.
0: 예, 그렇지. 경총 경총.
2: 정하 전화가 총화가
0: 너무 됐네. 많이 갔어. 지금 경 오케이. 경총까지 지금 우리 껑충껑충 경총까지 봐줘. 이 선호님은
2: 경
0: 경
2: 경사스러운 오늘은 월급 날.
0: 총
2: 총알 같이 스쳐가는 통장 창고.
0: 그렇지. 총알 같이
2: 정말 맞아요.
0: 스피드.
2: 네.
0: 최남희님이
2: 경 경규 아저씨가 철업디에게 말했다.
0: 총! 총! 총! 거리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기분이 나빠서 땡이야.
2: 너무 재밌는데.
0: 진짜 혼난 것 같잖아. 일어나! 인간들이 말이야. 그 7시.

0: 다시 30분에 들으면 경기 한 거. 김웅성님은 경.
1: 경기가 내일 모레 있죠? 멕시코랑.
0: 총.
1: 총알 슛! 골인!
0: 응원의 힘을 받아서 네. 아, 이틀 앞서 온 문자였어요.
1: 좋았어요.
0: 응석이에요. 네. 자, 4247번님 경.
1: 경총 조사원으로 저희 엄마가 일하시는데
0: 어, 총.
1: 총총 열심히 다니시니까 의심 마시고 조금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0: 총총총. 이만 총총.
1: 어머님 화이팅.
0: 화이팅. 총총 열심히 다니시니까 우리 다들 조사에 응하자고요. 네. 이 용배, 용배 씨가 경.
1: 경제가 살아야
0: 총.
1: 총 인구가 늘어난다.
0: 그래 그래 우리 또 출산 이런 맞아, 것도 맞아. 그지. 아, 아주 좋아 좋아 좋아. 네. 약간 문구 같았어. 이 동화님은
1: 경.
0: 경영이에요. 이경영.
1: 총.
0: 총자. 아 이런 이동아 미쳤나봐 이걸 지금 와 총자 황재성은 살리려나? 아, 황재성한테 한번 줘봐야지. 재성아 경총 이행신데 경영이에요 이경영
1: 이경영 총자. 네,
0: 이동아 잘했어. 박중사님은 경,
1: 경.
0: 경환이 유행어
1: 총
0: 총 조사하려고 하고 뭐 하는 거야 오늘 이거
1: 야 경에 경환이가 있었네.
0: 경영 경환이 불안하네. 네. 자 모두 쑥 인절 미세트 보내드리고요. 헤네지 그럼 이 중에서 이제 20만 원 상당의 엔진 오일 받으실 오늘의 장원은요. 장원 뽑자
1: 이 도관님
0: 경영이에요.
1: 총자.
0: 아, 오늘 장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아예 억지스럽게 하려면 아예 억지스러워야 돼요.
1: 아예 가버려야 돼요. 아 재밌다.
0: 자 이따가 성공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직장인 트렌드 이렇게 정리하고 나만 빼고 다 성공하는 것 같은 직장인을 보고서 만나볼까요?
1: 아 7731님 올해 반이 지나가려 하는데 나는 아직도 빛이 나는 솔로.
0: 나랏다. 그럼 300번째야 직장인을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인의 보고서 제 300장.
1: 선배도 이제 주말엔 쉬셔야죠.

0: 회사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바로 찾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선배, 이게 또 이상한데요?
1: 그래? 어디 붙여.
0: 프린터가 말썽이면 선배, 인터넷이 느려도 선배, 엑셀이 이상해도 선배. 저희 팀에선 선배가 컴퓨터 박사였습니다. 선배, 점심시간인데 안 쉬고 뭐 하세요?
1: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따려고 공부 중.
0: 선배 이미 컴퓨터 잘하시잖아요. 그거 왜 따요?
1: 그냥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뭐 자기 만족이지.
0: 틈틈이 공부하는 선배의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저도 따라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 혜지가 같이 공부하면 나도 좋지. 강의는 어떤 걸로 골랐어?
0: 아직 잘 모르겠어요.
1: 그러면 이 강사님 거 수업 추천해. 책은? 책도 추천해줄까?
0: 그럼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함께 준비를 한 결과, 선배! 저 필기 합격이요!
1: 잘됐다.
0: 선배도 당연히 합격이죠?
1: 뭐 그렇지. 우리 힘내서 실기도 잘 준비해보자.
0: 네, 아자아자. 하지만 의지와는 다르게 실기 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엑셀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데? 답답해. 강의는 봐도 모르겠고 하면 할수록 어렵고 답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선배, 저 그냥 포기할래요.
1: 뭐? 그렇게 힘들어?
0: 네, 전 안 될 것 같아요. 강의도 못 알아듣겠어요.
1: 그럼 퇴근에 우리 같이 해보자. 같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 어때? 내가 말이 도와줄게.
0: 선배, 고마워요. 그날부터 저희는 퇴근 후 매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 혜지야, 잘 들어봐. 이건 이렇게 입력하고 저거는 여기에 올리고.
0: 선배는 차근차근 알려줬고 저는 설명보다 선배 옆모습을 더 열심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잡한 엑셀 함수와 피벗 테이블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이상하게 선배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습니다.
1: 혜지야, 결국

0: 과 확인해봤지? 나는 합격했어. 어떻게 됐어?
1: 전 불합격이요. 어쩔 수 없죠 뭐.
0: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이번에 하면 너 진짜 될 것 같아.
1: 아니에요. 전 여기까지만 도전하는 걸로 할게요.
0: 왜? 한 번 더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1: 선배 합격했는데 굳이 힘드시게 왜요? 선배도 이제 주말에 쉬셔야죠.
0: 아니야.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응? 내가 더 잘 알려줄게. 해보자.
1: 선배의 고마운 설득에 저도 한 번 더 도전해보기로 했고 결국 두 번도 아닌 세 번째 도전 끝에 합격을 했습니다. 선배! 저 합격 문자 받았어요. 다 선배 덕분이에요.
0: 그러게. 축하해. 이제 우리 공부는 끝났네?
1: 네. 그러게요.
0: 혜지야. 그럼 이제 공부 말고 데이트할래?

0: 그날부터 저희는 선배와 후배를 벗어나 연인이 됐고요. 올해 목표는 같이 커멀 1급 따기입니다. 또 공부하면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만의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1: 나만의 선생님. 아, 직장인 열보고. 오늘은 노땡땡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0: 변재훈님이 이렇게 따뜻한 선배 저도 갖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안은정님도요.
0: 저런 선배라면 안 좋아할 수가 없지요.
1: 그러니까 공부 같이 해주는. 사실 저 이상형이 네. 같이 도서관도 좋고 카페에서 이렇게 같이 서로 마주보고 공부하는 거. 아니면 옆에 같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같은 라인에.
0: 멋있다. 안 그래도 이하리님이 보내주셨어요. 철업디 직연사 나오는 선배처럼 살아봐요. 그럼 금방 갈 텐데.
1: 아 그러니까. 오. 일본어 같이 공부하실 분 아니면
0: 모집합니다.
1: IELTS. 제가 컴퓨터를 아예 몰라요. 아예 워드 프로세서도 못하고.
0: 근데 일본어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얼그레이님이 아 철업디 1호 공부 같이 할 후배가 없구나.
1: 1호 공부 해줄 선배는 있잖아.
0: 있잖아.
1: 창선이도 있고 저희랜도 있고 성시경 후배인데 형 같아.
0: 아 후배가 있어야 되겠다.
1: 그렇네요. 그쵸? 아 후배가 있어야 되네. 임동수님이
0: 혜진님 처음 뵀는데 목소리와 미모에 두 번 반해봅니다.
1: 와우.
0: 어서 오세요.
1: 네. 어우 목소리와 미모에 두 번 반하셨군요. 그러면 잠깐 동수님 쉬시게 광고 듣고 올게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0: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네.

0: 액젤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4: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5: 김영철의 파워 FM 4부 함께하고 있고요. 베이디 씨 함께했어요. 성주님이
6: 철업디 저희 남편이랑 공부하면 어때요? 지금 일본어 같이 갯사랑 공부하고 있어요.
7: 어? 스마셋 다이조부 데스.
6: 다이조부.
7: 고멘나사이.
6: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5: 5145번님
6: 영어 공부한다고 학원에 등록하겠다고 하니 영문과 졸업한 아내가 자기가 가르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르쳐준 지 한 시간도 안 돼서 저한테 아이 바보야! 나더라고요. 포부란 이렇게 되나 봐요.
5: 그래도 바보 정도면
6: 그렇죠, 그렇죠.
5: 스튜핏! 이사오님이
6: 제가 최근에 아내랑 한 데이트는 핸드폰 보안 패치 업 데이트. 아,
5: 와, 이상훈이 이 정도면 이거 상상 생각을 해놨어? 업데이트 오늘 다들 업데이트 하시고 성빈아님이
6: 빨리 세수하고 댓글 쓰려다가 손가락으로 코 찔렀어요. 아. 너무 아파. 그래도 두 분 조심히 가세요.
5: 아, 빈나님 땡큐 땡큐 빨리. 오늘 덕분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유. 자, 우리 끊임 함께 할까요? 오늘 나려
6: 오픈업
5: 지시대는
6: 지아랍
5: 영철이라
6: 혜진은
5: 이제 샤라라.

0: 방탄꼭지
1: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0: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3, 2, 1, 가평!

아름다운 이 아침 동태규입니다.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장사 준비를 하면서 또 등교하는 아이들을 챙기면서 문득 마음을 저 먼 곳으로 훌쩍 보내고 싶어집니다. 잔뜩 어지럽혀진 거실 대신에 푸른 바다 앞으로 사람들로 빼곡한 지하철이 아닌 상쾌한 숲속으로 할 일이 잔뜩 쌓인 사무실이 아니라 휴양지 리조트로 훌쩍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고 싶은 곳보다는 있어야 할 곳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게 어른의 책임감이겠죠. 그게 때로는 무겁기도 하지만 참 멋지고 대단하기도 합니다.